0: Jason Mraz, you and I both 들으셨습니다. All right, well, it's time to have a look at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지금부터 news coverage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The title is, No, Not That, Georgia. AI Compounds a Nation's Identity Woes.
0: 아니, 그 조자 아니라고요. AI가 국가 정체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목에서 나왔듯이 Georgia는 Georgia인데 not that Georgia. 그 조자 말고요.
1: So the first, I'm from that Georgia.
0: Are you? Yeah. I was going to say, the first Georgia that comes to most people's minds, I think, outside of that region would probably be the state of Georgia.
1: The America, Georgia, Atlanta, Georgia.
0: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Georgia's well known for?
1: Coca-Cola?
0: Really?
1: Am I allowed to say brand names here?
0: Is that where it was born?
1: That's where it was born, Yeah, you can go to the museum there and taste all the different Coca-Colas that are made in different countries.
0: Uh-huh.
1: Yeah.
0: 그래요. 자, 그 미국의 주. 그 콜라가 거기 생겼군요. Karen 선생님도 살았었던 그 주 조지아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나라 조지아도 있습니다.
1: Yes.
0: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름이.
1: Yeah.
0: 그런데 이제 AI 때문에 더 이 나라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It says in the title Identity Woes. W-O-E-S, woes. Can you tell us what that means?
1: Yeah, woes. It's great troubles or misfortunes or serious problems. It's usually used in the plural. And you might have heard in news articles like financial woes, economic woes, travel woes, or relationship woes. So we're talking about troubles, problems, anything that's kind of negative.
0: 고민, 문제. Woes. 자, 이렇게 그루지아라고 불리기도 했던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나라, 조지아는요, 공교롭게도 미국 남부에 위치한 주 조지아와 이름이 똑같아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우리야 혼동했다가도 누가 정정해주면은 그만이지만 당사자인 조지아 국민들은 훨씬 더 복잡한 심정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다룬 기사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When Nugzar Rukhadze, an accomplished Georgian journalist, worked in Atlanta in the 1980s, he was constantly troubled by the need to explain at length that he actually came from a different Georgia. It was a pain in the neck, he said in his book, Laden

0: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이는 알고리즘이 지도를 대체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AI와 검색엔진 최적화, SEO로 인해서 이런 식의 사람들 혼동은 더욱 심해져서 조지아라는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ight. Let's have a look at its two ones disadvantage.
1: So when something acts or exists in a way that causes harm, loss, damage, or an unfavorable situation for a specific person, we say that it acts to something's or someone's disadvantage. And it typically implies that it puts an individual in a weaker or inferior or less favorable position compared to others.
0: So this confusion can be emphasized to Georgia's disadvantage.
1: Yeah, so it puts Georgia, the country Georgia,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the state
0: 네,
1: Georgia.
0: 그렇죠. 지금의 이런 AI 사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혼란이 더욱더 가중이 될수 있는데요. 강조가 될수 있고, 조지아라는 나라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So I guess the opposite would be to your advantage.
1: Advantage, yeah.
0: 네. 그래서 유리하게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to your advantage.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For years, Rukatse, who now works at a TV station in Tbilisi, and others thought they saw a simple fix, use the right name. Georgians call their country Sakartvelo, the name used in official documents, soccer chants, and everyday conversation in Georgian. But the government, when using English and other tongues, bows to the reality that much of the world uses Georgia. Some countries have changed names for reasons of pride, politics, and identity. Burma became Myanmar, Ceylon became Sri Lanka, and Swaziland became Eswatini, casting off colonial legacies. The Turkish government asks that its country be called Turkey abroad, as it is at home, which has the advantage of not sounding in English like either a bird or an insult.
0: 자, 지금은 트빌리시의 한 TV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루하제를 비롯한 많은 조지아인들은 수년 동안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국가 이름을 사용하자였는데요. 조지아인들은 자국을 조지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른답니다. 이는 공식 문서, 축구 응원과 그리고 조지아어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국가 이름인데요. 조지아 정부는 영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세계 대다수가 조지아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입장입니다. 몇몇 나라들은요, 자부심 또는 정치적인 이유,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국명을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버마는 미얀마로, 실로는 스리랑카로, 스와질랜드는 에스와티니로 바뀌며 식민지 유산을 떨쳐낸 것이죠. 터키 정부는 자국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튀르키예라고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써도 이제 그새 이름 칠면조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욕설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Al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bowing to something.
1: When you bow to something or someone, it means that you're accepting someone's authority or you're complying with a demand or situation, often unwillingly.
0: 그래요. Bow to something. Bow는 우리가 인사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제 마지못해 무언가를 인정한다라는 뜻으로는 여기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So bowing to someone or something. In this case, the Georgian government bowed to the reality that much of the world calls their country Georgia, not Sakartvelo. So internationally, they go with Georgia. And they don't say, no, please call us Sakartvelo people. I guess they use that in the country, but they've bowed to the reality of not using it elsewhere.
1: It's kind of like us, you know, we say we are 대한민국, but if we said that in other countries, they'd be like, where is that?
0: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What about casting something off?

0: Ed Sheeran, Photograph 들으셨습니다.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이름 때문에 미국의 조지아주와 헷갈려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카카스 지역 국가 조지아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조지아 국민들은 자국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조지아가 아니라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들어봤죠.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 The appeal of the name Saccartvello is tied to Georgians' pride in their ancient distinctive language and its script, a writing system used nowhere else. Georgian and few other Caucasian tongues are interrelated, but as far as linguists can tell, not related to any other languages. Rudhatse wrote editorials about the need to use the name Saccartvello and joined forces with Anzor Babukhadia, an economist who kicked the cause into high gear more than a decade ago. Babukhadia, at one time an advisor to the country's president, push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endorse the change and won support from a faction in parliament.
0: 네, 조지아 경제학자 이름이었는데요. 좀 이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카르트벨로라는 이름의 장점은 조지아인들이 자신들의 고대적이고 독특한 언어, 그리고 그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는 고유한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자부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지아는 소수의 다른 카카스 언어들과는 서로 관련이 있어도 그 외에 다른 언어들과는 어떤 관련도 안 보인다는 게 이제 언어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언론인 루하제는 조지아가 아니라 사카르트벨로라는 국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고 10여 년 전 이 운동을 본격화한 경제학자가 바로 바부하디아입니다. 근데 둘이 힘을 합쳤는데요. 한때 대통령 고문을 지냈던 바부하디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명칭 변경을 지지하도록 촉구했고 의회 내에 한 파벌의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All right, so Caucasian tongues are interrelated.
1: Mm-hmm.
0: What does that mean?
1: When something is interrelated, it means that it has like a mutual or reciprocal relationship where two or more things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y affect each other.
0: So I should have said Georgian tongues and Caucasian tongues
1: yes.
0: are interrelated.
1: Mm.
0: So you need to have two or more things that have something to do with each other.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Now how about something... into high gear.
1: Yeah, and we usually use this with kick something into high gear, yeah. which was how it was used in the article. Mm. And it means that when it becomes more active, something becomes more active, faster, efficient, or more productive.
0: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태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죠. 즉 여기서는 바부하디아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제 사카르트벨로라는 이름을 쓰자라는 움직임을 펼쳤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인 루하제도 함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y kicked the cause into high gear. 가장 이제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요. 이런 것을 밀고 나갔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
1: Mm-hmm.
0: What about a faction?
1: A faction. So this is spelled F-A-C-T-I-O-N. And it's a small organized dissenting group within a larger one,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politics.
0: 파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회 내에 한 파벌의 지지도 받은 그런 캠페인이기는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조지아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뻔한 것 같아요.
1: Yeah.
0: 자, 그 결론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But the campaign got no further. Georgia's foreign ministry objected to changing the name in foreign contexts, citing expenses and confusion. But Babukhadia died in 2017, leaving his mission without its leader. The country is stuck with its foreign name, said Mariam Chkartishvili, 70, a professor and form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Georgian History, and its people can somehow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Georgia, the country, and Georgia.

0: Georgia, a state of America. Fetcherin, the marketing specialist, said keeping the name Georgia and contextualizing it could be a branding opportunity. You can call Georgia the real Georgia, he said, or the original Georgia.
1: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캠페인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외무부는 비용 문제와 혼란을 이유로 해외 명칭을 변경하는 데 반대했고요. 마부 하디아가 2017년에 사망하면서 이 운동은 지도자를 잃게 됐죠. 조지아 역사연구소의 전 소장이자 교수인 70세의 치카르트슈 빌리는요. 자신의 나라가 지금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처지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조지아라는 국가와 미국 조지아 주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전문가인 미국의 페슈린 교수는 조지아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맥락을 설정하는 것으로 조지아의 브랜드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나라 조지아를 진짜 조지아라고 부른다든지 원조 조지아라고 부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아, I'm not from that Georgia. I'm from the original
0: real
1: Georgia.
0: Georgia.
1: The real Georgia.
0: Yeah.
1: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0: like
1: 그래요. 근데 그럼 또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은 Are we fake? 이럴 것 같긴 한데. 자, to be stuck with something.
0: Yeah, to be stuck with something. You guys are stuck with me on Wednesdays.
1: I'm very happy.
0: Yeah, yeah. And it means to be forced to keep, handle, or deal with something or someone. Maybe unwanted because there is no other choice. You guys have no other choice. You're stuck with me.
1: 다른 어떤 선택권도 없이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you're stuck with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요. The country is stuck with its foreign name. 그 조지아라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름 계속 그냥 쓰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 내에서는 바꾸자 뭐 원래 우리들이 쓰는 그 표현을 해외에서도 쓰게 하자 그런 움직임이 비록 잠깐 있었지만 they are stuck with Georgia.
0: Georgia. Yeah.
1: Right. 이게 유머러스하게도 많이 써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0: yeah,
1: 것처럼
0: yeah, yeah.
1: You're stuck with me. 나 어디 안 가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기사,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주요 표현은 뭐 복습해 볼까요? We have five key expressions from today's news coverage. The first one is a pain in the neck.
0: A pain in the neck. It means that something's really annoying. So it's used to describe anything.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a thing that's really annoying, frustrating, very difficult to deal with.
1: 골칫거리. What's your sentence?
0: Doing my taxes every year is a real pain in the neck.
1: Doing my taxes. 세금 정산하는 것이 이제 항상 고치거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May was the month for freelancers to do that. It's always a pain in the neck. But then we have all the experts to do those difficult jobs for us.
0: Yes.
1: All right, what about bowing to something or someone?
0: Bowing to someone, it means you're accepting someone's authority or you're complying with a demand or situation, often unwillingly. So it could mean that you're agreeing to do what someone else wants or you're accepting an unavoidable situation even when you don't want to.
1: 네. 약간 마지못해서 인정하거나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Bowing to something. 예문 볼게요.
0: The company president finally bowed to public pressure and resigned.
1: 네. 대중의 그런 압박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회사의 사장이, 회장이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The company president bowed to public pressure and resigned. 자, 다음 표현은요. Cast something off.
0: Cast something off. So it means to throw off, discard, or abandon something that you no longer need, want, or are burdened by.
1: 네, 던져버리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문 볼게요.
0: The country fought hard to cast off the heavy burden of foreign debt.
1: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해외 부채의 그 큰 부담감. 그게 짐으로 느껴졌던 것을 그 국가가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뉴트럴하게도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잘안 쓰는데 이제 확실하게 부정적인 의미라면은 I'm stuck all day with this extra work in the office. 어쩔 수 없이 이렇게나 많은 일을 내가 오늘 산더미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난 꼼짝도 못해.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수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뉴트럴한 상황. It's raining outside. I guess we're stuck with the indoor venue. 밖에 비가 와서 야외에서는 행사를 못할 것 같고 실내에서만 해야 될것 같아. 이럴 때는 굉장히 뉴트럴하죠. 그렇게 막 엄청 부정적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참고로 알아두실 게 유머러스하게 쓰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 went to an animal shelter and there was this adorable puppy. When I got stuck with the cutest puppy in the shelter.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실 긍정적이기도 하고 좀 유머러스하기도 한데요.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내가 어쩔 수 없지 가장 귀여운 강아지가 내 반려견이 됐지 뭐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원래 의미는 아니지만 유머러스하게나 귀엽게 사랑스럽게도 쓸수 있습니다. Alright, well thank you for that question. You know who you are. 자, 그리고 크림2954님은요, 늘 출근하느라 주말에 만들었는데 생방 게다가 라이브 듣는 아침이네요. 기분 좋게 러닝 끝내고 투표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김수열님은, 오늘 평일 라이브 방송이었죠. 거제도는 아주 맑음입니다. 조깅하면서 듣고 있는데 끝나고 샤워하고 투표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Well, happy voting, everyone. Have a great day. Get some rest if you can.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Our final song today is by The Police. It's Every Breath You Take.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첼리스트 장한나의 스승으로 유명한 분이죠. 첼로 인생 70년을 맞은 미샤 마이스키에게 첼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첼로를 정말 사랑하고 이 악기를 선택한 걸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첼로든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악기는 음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매일 상기시킵니다. 비록 음악가가 아니어도 우린 저마다의 악기를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을 직업이라 할 수도 있고 혹은 재능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때론 그 악기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다른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마냥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악기는 그저 수단이라는 사실, 우리 역시 아름다운 일상을 연주해 나가는 연주자라는 사실을

6월 3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으로 1007종 알레망드 미샤 마이스케 첼로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한나의 스승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는 음악

가족이기도 합니다.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은 피아니스트이고 둘째 아들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미샤 마이스키는 자녀들과 한 무대에 오르는 걸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내일과 모레 마이스키 가족이 한국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딸 릴리와 아들 샤샤와 함께 무대에 선동하는데 꿈을 이루고 사는 미샤 마이스키가 참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 방송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2부에 시작되던 초대석을 조금 앞당겼고 다른 코너들의 자리도 조금 바꿔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휴일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여유롭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가족과 나들이 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정클클과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듣고 싶은 곡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선영님, 목이 많이 안 좋아 첼로를 6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이 곡을 들으니 마음이 아려오네요. 첼로를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목이 좀 불편하셨군요, 이선영님.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조금씩 사랑하는 첼로를 다시 연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응원합니다. 8737님, 오늘도 생방송 감사해요.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징검다리 회의는 직장 안 들은 보너스라 생각하죠. 그런데 정경님은 아기하고도 못 놀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투표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도 정글크를 들어주시는군요. 8737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올 때 아기한테 인사 잘하고 왔습니다. 박영래님,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저는 한가롭지만 현실은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벌써 4학년 1학기가 끝나가네요. 시작이 어렵지만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나이가 써서 더 그러네요. 11월에 라오스 의료 봉사 갑니다. 보람된 봉사를 할수 있어서 좋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박용래님이 가장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도 보시고 또 해외 의료 봉사도 가시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응원합니다. 박용래님. 이신아님, 오늘은 저희 딸 생일이에요. 반짝반짝 박한별 엄마는 늘 너희 앞날을 응원해. 행복하고 건강하자. 사랑해. 라고 정경님께서 불러주시는 축하곡과 함께 꼭 들려주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우리 박한별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 좋은 어머니를 두셔서 이렇게 멋진 문자도 보내주시네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행복합니다. 요 며칠 동안 정말 덥지 않았나요? 저는 또 일교차도 심해서 항상 이 긴팔과 반팔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름이 다가왔음을 이 음악으로 실감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일본인 피아니스트이자 영화 음악 감독, 그리고 지휘자인 히사이시 조의 작품인데요. 감상해 볼까요?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중 Summer. 히사이시 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조서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조서연입니다. 아빠가 공휴일인데 일하러 가십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힘내셨으면 하네요. 박지서곡 들려주세요. 5월 25일 대체 휴일에 온 사연인데 마침 오늘이 선거일이라서 이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와, 서연양, 이 따님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는데 어쩜 이리도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빠가 휴일에 일하러 나가신다고, 같이 시간 못 보낸다고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악까지 챙겨주는 걸 보니 정말 아버님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중이라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이 사연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양, 아빠가 좋아하신다는 곡 지금 들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종종 놀러와 주세요. 삼촌이 기다립니다. 유한 슈트러스 2세 오페레타 박지서곡, 프란츠 벨저 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유엔슈트라스 2세 오페레타 박지서고 프란스 밀저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공명만 적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재님, 수요최덕석 시간이 좀 더 앞당겨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지나가는 초대석 시간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오늘 초대석 더 기대가 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초대석 조금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반가운 손님과 함께할지 만나보시죠.

0: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도 청해듣고요.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은 듀오 리사이틀로 이 시간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미로운 미성의 테너 존노 씨와 맑고 따뜻한 음성의 소프라노 이혜원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자, 두 분과 협연해 주실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우리 조영훈 선생님은 제가 네. 이 공연장을 갈 때마다 항상 포스터에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2: 아, 그러게요. 저도 여기가 제 집 안 반갑습니다.
0: 아, 벌써 자주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 인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2: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제가 테너 존노님과 먼저 인연을 맺어서 연주를 하다가 네. 이제 또 두 분이 같이 하는 인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게 됐네요.
0: 와, 알겠습니다. 네. 이 테너 존노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팬덤싱어 3를 통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는

0: 나들며 아주 넓은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 중창단 생활을 경험해보긴 했지만 성악가가 되겠다라고 다짐한 고3 때였다면서요.
1: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0: 예.
1: 그때 고3 때 남성 중창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성 중창단이 좀 단합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지역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그 기독교 음악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태리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좀 성악, 눈이 뜨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그때 푸치니의 그 메사 디 글로리아를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푸치니가 누구지 하고 보다가 그 파바로티 그 네쓴 노르마 그 유튜브를 보게 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빈체로를 하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그때 꿈을 갖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중창단이 단합이 잘 됐고,
1: 네.
0: 단합이 잘된 중창단이 우승을 했고,
1: 네.
0: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1: 그래서, 네.
0: 이제 푸치니라는 작곡가를 알게 됐고,
1: 알겠고, 네.
0: 그러다 보니까 파바로티를 알게 돼서
1: 네.
0: 감동을 받아서
1: 네,
0: 나도 성악가가
1: 맞습니다.
0: 되겠다. 제가 정리 잘한 거 맞습니까?
1: 너무나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착착착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0: 자, 테너 존노 우리 선생님, 존 서킨스 피바디 음악대학 졸업 후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석사 과정 마침과 동시에 카네길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고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전액 장학생을 졸업하며 예일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어왔을 것만 같은데 학업조차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할 때가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1: 아, 네. 사실, 이제 제가 그 고3 때 늦게 시작해가지고,
0: 네.
1: 음대에 결국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딜을 했거든요. 제가 이 학교에 가면 성악을 시작하겠다. 근데 제가 덜컥 돼버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고, 그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1학년 마칠 때쯤 연락 와서, 더 이상 너를 학교에 보낼 학비가 없다.
0: 아.
1: 예, 사실 이걸 영끌 해서 널 보냈던 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휴학을 하고 군대를 이제 들어와서 바로 갔습니다.
0: 네.
1: 근데 군대 갔는데 이제 제가 상병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복학 안 하냐? 그래서 저 1년 더 남았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군 휴학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퇴학 처리를
0: 제적
1: 하고
0: 처리가
1: 제적 처리를
0: 된다고.
1: 제적 처리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라. 그런데 너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너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게 공정하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포상휴가를 겨우 받아서 나와가지고 모차르트 아리아를 이제 군복을 입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심사위원 중에 베트남 참전 용사가 계셔가지고 그 제가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자기 젊었을 때가 생각나서 이 친구를 장학금을 주고 데려와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0: 만약에 군대를 안 가고 계속 다녔으면 등록금을 냈어야 되는데.
1: 근데 도저히 낼 수도 없죠.
0: 예.
1: 네, 너무
0: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군대에서 동영상을 보내서 다시 입학해서 장학생이 됐군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0: 와, 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입니다. 듣는 내내 막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테너 존노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 싱어 3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이 스토리를 또 직접 들으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존노 씨가 미국에서 성악가로 준비를 해 나갔다면 이혜원 씨는 7살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악에 가까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이후에 유학을 독일로 갔어요. 이태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1: 네.
0: 독일로 간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1: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 가곡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0: 리틀을요.
1: 네, 리틀을 너무 좋아했었어서 꼭 독일에 한번 가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 근데 답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도 그 결정에 기쁘게 생각합니까?
1: 네, 물론 사람마다 다그 유학생 시절에,
0: 고민이 있잖아요.
1: 네, 고민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독일에 가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2: 정말 1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0: 이혜연 선생님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그야말로 또 투명한 애니메이션 OST에도 무척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오히려 학창 시절엔 전형적인 성악 발성과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다고요?
1: 네, 그래서 항상 그 실기 성적을 받으면 점수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럼 어떤 선생님은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최저점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늘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근데 항상 그 오디션이나 콩쿠르를 보면 그렇게 최상과 최하가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대한 취향이 심사위원이 아 나는 이런 소리를 좋아해 하면은
1: 네.
0: 높은 점수를 주시고
1: 맞아요.
0: 예 노래 가창 실력과 상관없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라는
0: 그렇죠,
1: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두분 목소리 톤이 참 맑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존노 씨.
2: 전에 항상 그 혜원 씨랑 같이 할 때마다 너무 소리가 맑아서
0: 네.
2: 그리고 약간 그 더운 날에 그냥 갈증이 있을 때좀 시원한 물, 맑은 물을 마시면 또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약간 저는 혜원 씨의 그 목소리랑 그 노래가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힘을 주는
0: 갈증을 해소해 주는
2: 해주는
0: 목소리군요.
2: 목소리죠.
1: 아, 포카리스웨트.
2: 포카리,
1: 아,
2: 말을
1: 감사합니다.
2: 되는지 모르겠는데,
1: 아,
2: 근데
1: 그러니까요.
2: 맞습니다.
1: 포카리 땡땡땡. 네, 죄송합니다.
0: 혜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또 반대로 제가 그 TV를 보다가 오빠 목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0: 네.
1: 그냥 첫 소절부터 굉장히 뭐랄까 흡입력이 강한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빨려드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의 목소리가 막 미성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던 시절부터 굉장히 오빠의 목소리를 좋아했습니다.
0: 아,
1: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명자님.
1: 이거 뭐예요, 오빠? 이거
0: 아, 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2: 아, 네네. 엄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이 떨려서
1: 그래서 저는 이따 보자는 줄 알았어요. 네.
0: 뭔가 추적하시려는 줄
2: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0: 알았는데. 예. 엄지 대신
2: 긴장입니다.
0: 예, 첫 번째 손가락이 나왔군요. 안명자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존노님 노래 듣고 팬이 됐어요. 이석희님, 오 수요 최대석이 앞당겨져서 오전 10시 25분에 만나는군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첫 시간입니다. 심정숙님, 사랑스런 듀엣 반가워요. 보내주셨고요. 이은정님, 어머나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한 번에 다 나오시다니 감미로운 테너 존노, 서정적인 이혜원님 팬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보내주셨습니다. 두분 노래 제가 가드닝 할때 노동요입니다. 자, 많이 들으시는 것
1: 아,
0: 같습니다.
1: 너무
0: 노동요라고
1: 감사합니다.
0: 표현을 또해 주셨습니다.
1: 네.
0: 자, 두 분이 협연하게 된건 존노 씨의 앨범 참여가 어떻게 첫 시장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공연에서 있었나요?
2: 사실 그 전에도 공연 때 많이 봤었었고,
0: 네.
2: 사실 저는 그 혜원 씨를 그 팬텀싱어 3를 경연 중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뭘 부를지 선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 가곡을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혜원 씨였었어요. 예, 좀 그러니까 요즘 창작 뭐 K 아트팝 같은 걸 치면 항상 소프라노 이혜원 해서 나와가지고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약간 저희 팬텀 싱어 3 안에서도 혜원 씨를 몰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1: 아,
2: 계셨고
1: 진짜요? 이건 또 처음 알게
2: 애기가
1: 된
2: 돼야지 지금.
1: 사실이네요. 네.
0: 네. 네,
2: 그런, 예,
0: 그래서
2: 그런
0: 예,
2: 그 TMI도 있고.
1: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 곡을 공부하실 때 우리 혜원 선생님이 내신 앨범을 듣고 공부를 하셨다. 예, 이렇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수많은 소프라노 중에서 또 이현 씨에게 피처링 제의를 하셨어요.
2: 아, 네. 제가 그 사실 그 앨범이 약간 조금 좀 찬양 그런 CCM 앨범이었는데
0: 네.
2: 거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혜원 씨 목소리였어요. 그런 좀 맑은 소리와 좀 이런 좀 저의 그 죄를 좀 씻어주는 것 같은
1: 죄가 많으신가 봐요, 오빠.
2: 아, 죄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0: 아, 오늘 인터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1: 지금 막 더워지고 있습니다,
0: 예,
1: 실시간으로.
0: 누가 좋아했는지부터 죄사함까지.

0: 자, 이 목소리의 합도 중요하지만 좋은 듀오는 또이 목소리만으로만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노래할 때, 준비할 때, 이또 코어도 필요할 텐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두분 혹시 있으실까요? 회원 선생님.
1: 저는 우선 이거 좀 웃긴 답변일 수 있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명, 그러니까 솔로 말고 두명 이상의 뭔가 중창이나 듀엣이 됐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크게 부르려고 하거나 뭔가 돋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블렌딩이 잘안 된다고 생각해서
0: 밸런스가 깨진다.
1: 네네, 밸런스가 깨져서 뭔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두명 이상이서 함께 할 때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를 조금 더 받쳐준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오빠랑 함께 노래할 때는 또 너무 좀 서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내 옆에 사람이 노래하는 걸 듣고 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2: 사실 저는 그 중창으로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때 항상 얘기 들었었던 게 자기 목소리를 듣지 말고 옆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하라라는 게 항상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가스라이팅 좋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도 그렇게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또 형원 씨가 많이 알아주셔서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두분다 서로 배려하는군요.
2: 약간 그런
0: 예.
1: 느낌도. 오빠가 좀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오.
1: 네.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0: 네.
1: 끝까지 안 내리시더라고요.
0: 아.
1: 먼저 가라고.
0: 열린 버튼을 누르면서.
1: 네. 먼저 가라고.
0: 잘 알겠습니다. 자, 많은 녹음도 함께 하시고, 무대도 여러 번 같이 오르셨는데, 뭐다 기억에 남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기억에 남거나?
2: 전 기억 남는 게
0: 네.
2: 사실 제가 그좀 그때 뭐 감기 걸렸어가지고
0: 예.
2: 목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빡 고음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잘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혜원 씨가 한번 쫙 해주신 적이 있어요.
0: 오.
2: 그래서 아 진짜 생명수다.
0: 그 갈증을 해소하고 죄사함의 생명수까지 했군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1: 제가
0: 있습니다.
1: 드릴 게 없는데
0: 네.
1: 감사해요.
0: 예.
1: 네.
0: 자, 그
2: 물좀 마셨어요.
0: 혜원 씨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 오빠랑 할때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늘 항상 네, 늘 그냥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0: 항상 안정적으로
1: 네, 안정적으로.
0: 연주를 했다. 잘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드디어 두 분의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을 시간입니다. 어떤 곡 준비를 했을까요? 현 씨?
1: 네, 저희. 아, 당황스럽네요. 네, 저희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술라리아라는 그 듀엣이 원래는 여자 두 명이서 부르는 건데
0: 네.
1: 오늘 좀 색다른 버전으로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0: 저는 처음 듣습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술라리아는
1: 저도요.
0: 예. 그래서 먼저 우리 혜영 씨께 물어본 겁니다. 예, 이
1: 네,
0: 곡이 어떤 곡인지 제가
1: 네.
0: 설명하면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자, 그 오늘 두 분이 듀엣이 처음이신 건가요? 그 술라리아가?
2: 술라리아
0: 예.
1: 네.
2: 초연입니다.
0: 초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 네.
0: 제가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2: 아, 네.
0: 예, 두분 연주가 더 지금 집중하셔야 되니까 세분 연주를 자리로 이동하시면 제가 좀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있죠. 그중에 나오는 산막에 나오는 이중창입니다. 이 술라리아는 산들바람을 타고라는 뜻에서 붙은 제목인데요. 바람둥이 알마비바 백작을 골탕 먹이기 위해 백작 부인과 하녀 수잔나가 계략을 꾸미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두 여성 성부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조화가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요. 원래는 소프라노 두 명이 부르는 이중창이지만 오늘은 테너 존노 씨와 소프라노 이혜원 씨가 자신들만의 색깔로 새롭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무대가 될것 같은데요. 두 분이 만들어낸 화음 감상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그 쇼생크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던 음악이 바로 이 술라리아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 결혼 중 편지의 중창 술라리아, 테너 전노 소프라노 유형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비,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연 중 편지 이중창 솔라리아, 테너 전노 소프라노 이혜원,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협연을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옹인유 퀴님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곡이군요. 죄수들을 감동시킨 바로 그 곡. 예, 그렇습니다. 섬소녀님 둘이 잘 어울립니다. 박용래님 귀 호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네요. 희9422님 두 분의 술라리아라니 정말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석희님 오 목소리가 아름답고 품이 있어요. 심정숙님 정말 아름다워요. 두 분의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속에 묵은 때가 씻겨 나가는 듯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정은숙님 어머나 존노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존노님 찐 애정하는 찐팬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승희님 이혜원님이 부르신 첫사랑 너무나 애정해요.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첫 번째 연주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오전에 하는 연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저녁에 컨디션 좋을 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오전 방송이라 아 연주 잘해 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존노 씨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해 오페라 유명주로 이름 알렸고, 사랑의 묘약부터 잔니 스키키까지 다양한 오페라에서 주역 테너로 탄탄한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네. 그때가 2019년 그 겨울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졸업반에 있었고, 그래서 그 영화티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극장 이런 데를 계속 오디션을 보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그때, 팬텀싱어 3 오디션 공고도 맨하탄에 뜬 거예요.
0: 네.
2: 그래서

0: 그때 한번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한 2년 전에 그때 2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가족들이 한 번도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냥 방송에 나가서 클립 하나라도 만들어서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그냥 오디션 어차피 보고 있으니까 팬텀싱어 3 오디션 한번 보자 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게 참가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도 일궈내셨고, 또 함께 참가한 소중한 동료들도 얻게 되셨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음악을 안 했다 보니까 그 음악 동료라 그러죠. 아니 친구들 이런 게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 한국에서 녹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악가들을 알게 되고 또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캠프 하는 분위기 좀 느낌이었어요. 예.
1: 음악 캠프.
0: 음악 캠프. 네. 그렇게
1: 여러분,
0: 보여져.
1: 잠시 제가 음악 캠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0: 아,
1: 설명드립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진짜 저희 뭐 동고동락 했었거든요. 계속 그뭐그방 숙소를 잡아가지고
1: 네.
0: 거의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면서 노래 막 만들고 뭐 그런 상황이 좀 너무 좀 좋았어요. 감격스럽기도 했었고 그 거기에 이제 좀 좋은 결과까지 나오게 돼서 너무
1: 예,
0: 감사합니다.
1: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때 프로그램에서 결성된 팀 이름이 라비던스 아닙니까?
0: 아,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래서 소리꾼, 그 멤버 중에 소리꾼 고영렬 씨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 성악가들만 있는 팀하고는 예, 좀 컬러도 다르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결이 아주 색다른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존노 씨에게 이팀 자체도 또 영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0: 팀 자체가 저에게 영감이 너무 됐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팀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걸좀 좋아해가지고 남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항상 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소리꾼과 함께 또 이제 뮤지컬 배우와 함께 이렇게 라비더스라는 팀을 결성해서 지금 활동도 사실은 그 이틀 전에 저희 그 앨범이 나왔어요.
1: 어,
0: 라비더스
1: 그래요?
0: 네 라비더스 싱글 앨범이 나와가지고
1: 아, 지금 타이밍
0: 아
1: 좋습니다.
0: 네
1: 네,
0: 제가
1: 아.
0: 대본에 넣었는데
1: 네.
0: 저희 라비던스 화이팅이고 네, 저희 앨범 항해거든요.
1: 네.
0: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제가 방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 활동에서 팀 활동을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0: 맞습니다. 네.
1: 팀 활동이 솔로 활동보다 부담이 좀덜 되는 편인가요?
0: 사실은 저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1: 오, 더
0: 보면
1: 돼요.
0: 예, 왜냐하면 그 사실 다른 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성악가들이 더 많은데
1: 네.
0: 저는 저만 유일한 성악가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못하면 이좀 성악의 그거를 좀 깎는 제가 좀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 고음도 날때잘 내야 된다.
1: 네.
0: 이런 부담이 늘
2: 약간
0: 있어서
2: 성악가로서의 사명감을
0: 맞습니다.
1: 느끼시는. 예. 솔로 할 때보다 오히려 팀 활동할 때더 부담이
0: 더
1: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으로 같이 활동하는 존노 씨가 때론 어떻게 좀 부럽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연 씨?
3: 부담이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3: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빠 팀분들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그리고 팀워크도 좋고 그리고 활동하지 않을 때도 되게 자주 모이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소중한 동료로 함께 간다면 너무 또 좋을 것 같은데,
1: 네.
3: 그 안에서 너무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나 하면은 또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컨디션이 좀안 좋고 할때그 성악가들은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1: 네.
3: 그럴 땐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1: 아, 또 디테일한 이야기.
3: 네.
1: 제가 그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신보 이야기 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정말요?
1: 예. 자랑할 시간을 드릴
0: 아,
1: 테니까,
0: 정말요?
1: 예.
0: 아, 네.
1: 마음껏 해주십시오.
3: 너무 신나 보이세요.
0: 아니, 라비던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 네.
0: 저희가 팬텀싱어 3그 준우승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라비던스에는 소리꾼, 그리고 두 명의 뮤지컬 배우, 그리고 한 명의 테너 성악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네.
0: 저희는 월드뮤직, 그리고 국악, 또뭐 그런 다양한 음악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앨범도 약간 그런 크로스오버

0: 이게 한 6년 전에 아 5년 전에 오고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비드스 항해 저희가 작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작곡은 그 고영렬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1: 심안에서 작사 작곡이 내려졌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그 앨범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앨범 커버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이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스스로 해낸 거기 때문에
1: 배급사와 유통사 힘을 빌리지 않고.
0: 아, 맞습니다. 네. 사실 그건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저희의 좀 그것도 지원을 좀 하면서 네, 그게 이어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소중합니다. 저희 라비던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테너 존노 씨, 소프라노 이혜연 씨, 우리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와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초대석 더 많은 이야기 2부에 나누도록 하고요. 푸시킨 씨, 김여금 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테너 존노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자,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없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죠.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차린 마음의 밥상, 바로 책을 섭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옮겨 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아닐까요?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애 고령 도서관장 장인순입니다. 제가 1940년생이니까 벌써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두 분의 하모니가 천생의 하모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요 초대에서 오늘은 테너 전노 씨, 소프라노 이혜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원 씨는 아까 언급을 좀 했지만 한국 가곡에 대한 이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1: 네.
0: 예, 한국 가곡만을 담은 앨범을 발매해서 큰 호평을 받았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0: 네, 저희 한국 사람입니다.
1: 제일 자신 있는 게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는 거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다른 언어의 노래를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래요?
1: 네, 독일에 가서 공부했었을 때도 알려주신 대로 하지만 과연 이게 내가 정말 100% 그 원어민들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들 좀 뭐랄까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가곡 녹음을 할 때는 그 부분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나라 말을 쓰고 우리나라 그 단어를 100% 이해하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좀 편안함과 좀 솔직함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서 앨범을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아, 이 한국 가곡의 솔직함 또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네. 1, 2, 3, 4학년 커리큘럼을 보면은 네. 한국 가곡은 4학년 때
1: 맞아요.
0: 배우고 1년, 3학년 때 솔직히 못 부르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네. 학교 다니면서 부른 가곡의 개수는 몇 개 되지 않고
0: 네.
1: 제가 제일 처음 불렀던 한국 가곡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은사님께서 님이 오시는지를 그때 처음 가르쳐주셨고 두 번째 한국 가곡이 신기복 선생님의 얼굴 그렇게 가곡을 시작했는데 이제 요즘에 또 지금 살아계신 작곡가님들께서 좋은 한국 가곡을 또 많이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거를 앨범으로 내가 조금 더 어릴 때 남기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하나의

0: 서정적인 이야기처럼 풀어낸 작품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얘기해 주신 흔들리는 꽃 안에 12곡이 수록되어 있는 거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이 자신의 음악을 슴슴한 평양냉면 맛에도 비유를 했어요.
1: 네, 제가 음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1: 아무래도 음식에 좀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0: 예.
1: 평양냉면이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면 사실 그 맛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계속 먹고 싶은 게 저는 평양냉면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0: 네.
1: 그런 매력을 가진 좀 소프라노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0: 표현도 아주 멋들어집니다.
1: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0: 저도 그렇습니다. 자, 아직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가곡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한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제가 정환호 선생님의 꽃피는 날이라는 한국 가곡을 정말 좋아하게 돼서
0: 네.
1: 선생님께 좀 곡을 써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렇게 받아낸 곡 중에 하나가 정환호 선생님의 당신은이라는 한국 가곡인데요.
0: 네.
1: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아빠와 아버지와 이별하면서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하시다가 아, 아버지는 나에게 등불 같은 존재셨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의 등불이라는 가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곡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0: 정환호 선생님의 당신은
1: 네.
0: 알겠습니다. 곧 신보가 발매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음반일지 궁금한데요.
1: 네, 지금까지는 한국 가곡 앨범으로 좀 많이 인사드렸었는데,
0: 예.
1: 6월 말에 이제 보헤미안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앨범을 내게 됐어요.
0: 예.
1: 그래서 9월 작년,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9월에 했던 리사이틀 실황, 그리고 데니보이나 쉐넌도 같은 조금 포크송이 담겨 있는 녹음, 이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앨범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떨리네요. 앨범 소개하라고 하시니까.
0: 예.
1: 네.
0: 그 이은정 님이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이현 님이 불러주시는 마중, 시간의 기대어, 첫사랑 등 가곡 듣고 또 들어요. 가사도 너무 쏙쏙 와닿고요.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6월에 발매되는 또 실황 앨범, 이 실황 음원과 포크송이 합쳐져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존노 씨는 그동안 개인 앨범 4장을 발매했는데 앨범 제목에 공통적으로 NSQG란 약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암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2: 아, 예,
0: 예.
2: NSQG가 사실 그 고전주의 그 철학자가 그 얘기한 게 있는데, Noble Simplicity, Quiet Grandeur. 그래서 고귀하며 간단하고 좀 고요한데 웅장한. 이게 고전주의 시대의 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전주의 하면 저는 또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모차르트 테너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그 고전주의의 그 미가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저의 인땡땡 그
0: 아,
2: 계정 아이디가 NSQG 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가지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저의 앨범을 내게 되어가지고 약간 그거를 좀 브랜드화 시키고 싶다 해서 그 NSQG를 이제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0: 이른바 마음속에 있는 철학을 계속 가지고
2: 네.
0: 계신 거군요.
2: 네. 이게 약간 간단하면서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에 지금 철학인 것 같습니다.
0: 흥미롭습니다. 자, 존노 씨 앨범 중에 이현 씨가 피처링한 곡도 있네요.
2: 아,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0: 네.
2: 그 추포카노라라는 그 곡이 있는데 그게
0: 예.
2: 찬양곡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의 그 죄를 씻어주는 목소리를 가졌다고 한그 곡인데
0: 네.
2: 정말 제가 그래서 이건 비하인드인데 같이 녹음을 할때
0: 네.
2: 혜원 씨한테 제가 디렉을 하는데 혜원 씨 여신처럼 불러주세요, 제가.
1: 너무 힘들었어요.
0: 행복했어요.
1: 네.
0: 예. 이 듣는 지금도 힘든데
1: 근데
0: 그때는
1: 지금도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0: 얼마나
1: 네.
0: 힘드셨을까?
1: 여신이 뭘까? 난 평양냉면밖에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근데 정말로 잘 표현을 해줘가지고
0: 예.
2: 이거는 사실 또 혜원 씨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곡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1: 아우, 제가 감사하죠.
0: 예. 급 전환이 되네요.
1: 정신이 없네요.
0: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신성회 축복하노라. 테너 존노 소프라노 이해안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오진숙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희구사이님, 회원님 목소리 여신 맞네요.
1: 아, 죄송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들었는데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1: 감사합니다.
0: 겁니까? 아, 이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아, 자, 신스타님 첫 소절부터 뭉클 보내주셨고요. 티키타카님 두분 목소리 오늘도 내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웨이 H3364님 혜원님 목소리 정말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멜망님 이 노래를 들으면 무교인 저도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고 저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아 늘 눈물이 납니다. 이동일님 행운의 여신은 세번 미소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미소를 기대합니다. 와이리 존노 보내주셨습니다. 와이리 존노 존노입니까?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 오늘 곡을 들어보니까 이 바이올린 또 솔로가 있네요. 누구시죠?
2: 아, 네, 바이올린 솔로를 저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님이신 김다미 선생님께서
0: 아오!
2: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0: 김다미 선생님은 우리 방송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예, 공개 방송도 나오셨고, 예, 수요 초대석도 나오셨고. 아, 그렇군요.
2: 전달하겠습니다.
0: 네, 안부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석님 테너, 존노, 소프라노, 이혜원 씨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 씨는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고 싶은 얼굴을 불러서 또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는데요. 아, 쉽지 않은 무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습니까?
1: 일단 행사의 그 취지가 좀 무겁고, 웃을 수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안 좋았습니다. 가서 이런 자리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유가족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딱 부르는데 고개를 못 드시고 막 정말 소리 내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게좀 어려웠습니다. 네.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래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또더 열심히 불렀던 것 같습니다.
0: 아, 예.
1: 네.
0: 이렇게 국가 행사에서도 이 경건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0: 자, 두 분의 하모니 한 곡도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라이브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존노 씨.
2: 네, 이번에 저희가 윤학준 선생님의 꼭 안아줄래요 동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좀저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29개월 된 딸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는 좀 때리기 시작합니다.
1: 누가 때리는 거죠?
2: 아이가 이제
3: 놀래라.
0: 예, 저도 주어를
1: 이거 명확히 하고 가야 될
0: 말씀하셨는데. 아,
1: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예.
2: 네,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그러지 말라, 이제 마치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는데 막 친구랑 이제 장난치고 막 그럴 때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안아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렇게 막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때 모르게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위로받는다는 게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 그 마음이 이곡 안에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혜원 씨랑 같이 이 곡을 부르면 참 은혜롭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0: 예, 저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까 기대했는데, 아, 정말 종횡무진 토크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제 따님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 감동을 더 선사해 주셨어요. 따님이 이제 막뭐 던지고 때리고 그럴 시기인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 친구들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와서 아빠를 안아주니까 나도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그
2: 맞습니다.
0: 결론적으로 존노 씨도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안아드리고 싶다.
2: 맞습니다.
0: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1: 너무 아름답네요. 네.
2: 마치 그러니까 제가 챗GPT에다 쓰면
3: 아,
2: 다
3: 정리를
2: 정리를
1: 요약해 드릴게요.
0: 예, 왜냐하면 제가 세 분을 보호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로 해서 세 분. 무대로 이동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정서와 운율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작곡가 윤학준의 곡인데요. 합창주의자이자 작곡가로 한국 합창계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꼭 안아줄래요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낸 노래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0: 브라비, 브라비. 윤학준의 꼭 안아줄래요. 테너, 전노, 소프라노, 이연의 목소리를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아, 예니 권님 880 아이디입니다. 아, 라이브라니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오진숙님 은혜롭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져요. 류범성님 윤학준 꼭 안아줄래요를 가사에 주목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을 처음 알아서 마음이 먹먹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스터 1585님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산다면 싸우지 않을 텐데 보내주셨습니다. 와, 음악 노래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조용세님은 어찌나 이 피아노 처치가 아까랑 또 대비되게 따뜻하게 해주셨는지 네. 잘 들었습니다.
2: 저도 되게 힐링받는 느낌이었어요.
0: 예.
2: 이 쫀쫀한 보이스의 존노님과 또 청량한 보이스의 혜원님이 같이 만나니까 제가 마치 은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0: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쫀쫀과 청량.
2: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 존노 씨는 요즘에 혹시 듣는 곡이 어떤 곡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 성악곡 말고 다른 곡도 괜찮습니다.
3: 저는
0: 네.
3: 그 라비던스의
0: 예.
3: 항해를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계속 끊임없이 듣고 있고요.
0: 어디로 가나요? 그때는 어디 목적지가
1: 있나? 멀리 가나봐요.
0: 네, 멀리 네.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도착을 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항해가
3: 도착점을 못 찾아가지고
0: 예, 아니,
3: 계속 가고 있어요.
0: 아까부터 계속 출발은 했는데 이 항해가 네, 알겠습니다. 혜원 씨는 어떤 곡 요즘 들어요?
1: 아, 저는 사실 요즘 가사가 없는 그냥 좀 재즈를 많이
0: 재즈?
1: 네, 전 재즈를 사실 되게 좋아하고
0: 그래요?
1: 네, 클래식 음악과 어떻게 보면 또 완전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음악이 재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틀에 좀 갇히고 싶지 않을 때, 좀 자유롭고 싶을 때 재즈를 틀어놓고는 합니다.
0: 혜원 씨는 K-POP도 잘 부른다고 소문이 좀 났습니다. 예전에 BTS 봄날도 커버를 했었고.
1: 소문이 좀 잘못 난 것 같지만.
0: 아닙니다.
1: 네, 아무래도 네, 네. 모든 장르의 노래를 조금 다 좋아하고 네.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혜원 씨는 재즈도 좋아하고 모든 장르를 좋아하고 존노 씨는 항해만 듣는 걸로.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지난 4월 수요 초대석에 다녀가신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그리고 소프라노 임선혜 씨가 함께하는 러브 듀엣 콘서트가 곧 열립니다. 두 분도 이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무대 준비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사실은 이게 그 이동규 선생님과 임선혜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같이 공연을 한 지 그 20주년 되는 네, 기념으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0: 예.
3: 저희가 게스트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불렀던 술라리아가 원래 이동규 선생님과 임선혜 선생님이 듀엣으로 자주 부르는 곡이어서 그걸 한번 저희가 오마주한다 생각해서
0: 어허.
3: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었던 거고
0: 예.
3: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가 이동규 선생님과의 좀 듀엣과 그런 무대다도 있고 또 혜원 씨는 또 이제 임선혜 선생님과의 그런 듀엣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풍성한 그리고 좀 앞으로 20년 후에 혜원 씨와 제가 또 다른 이런 걸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드라마도 한번 기대하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것도 항해군요.
1: 이 항해가 20년 뒤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네요.
0: 근데 아주 독특한 또 구성입니다. 네. 남녀 듀엣뿐만 아니라 남자 성악가 둘,
3: 네.
0: 예, 카운터 테너와 테너의 듀엣,
3: 듀엣
0: 또 소프라노 두 분의 듀엣도 네. 있는 아주 풍성한 공연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6월 24일 예술의 전당이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콘서트홀이고요. 러브 듀엣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또 예원 씨는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와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화이트데이 공연에서도 함께 무대에 오르셨죠?
1: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와 조금 매력이 다른 카운터 테너 이동규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0: 네.
1: 저는 조금 가벼운 달콤함을 좀 이렇게 추구한다면 선생님은 좀 끈적한
0: 어허.
1: 아주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마성의 매력을 또 가지고 계셔서
0: 네.
1: 그 이렇게 조금 매력이 달라서 아마 같이 불러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여튼 메인 타이틀은 이동규와 임선혜 선생님 두 분에서 이제 게스트로 나가시는 건데
1: 네.
0: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두 분이 주인공으로 듀오 리사이틀 할 때는 또 어떤 후배들을 또 이끌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아직 누구를 이끌고 아직 항해 중이시고 하니까 네. 저희가 나중에 후배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고
0: 네.
1: 또 저희의 지금 모습 같은 후배들을 만난다면 너무 또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다는 뭔가 상상은 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존노 씨 올해 그 공연 계획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또 미국 공연하고도 병행하면서 한국 활동하고 있죠?
3: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제 한국 가곡을 이제 중심 그 기반으로 공연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또 9월 달에는 이제 대전 오페라단에서
0: 네.
3: 이제 리골레또 네.
0: 거기서 만토바로 나가는 겁니까?
3: 만토바로. 와. 그래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와, 이 한국 가곡뿐만 아니라 오페라 또 콘서트.
3: 네네.
0: 또 앨범.
3: 앨범. 네.
0: 정말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0: 예. 혜원 씨도 올해 계획 좀 알려주시죠.
1: 네, 저는 우선 6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보헤미안 앨범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고 예. 또 존 씨와 함께 저희가 9월 8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가곡 네. 한국 가곡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무대에서는 이제 한국 가곡으로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마도 저희가 작곡가님께 좀 새로운 곡을 받아서 초연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공연은 9월에 그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기존의 곡뿐만 아니라 창작곡을 통해서 이 네.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 작업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하고요. 예. 새로운 걸 좀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는 걸 좀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김선희님, 남편과 함께 축복하느라 듀엣 연습해야겠어요. 두 분 노래 매일 들으면서요. 오늘부터 이혜원님 팬입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존노 씨는 타이틀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혜원 씨는 노래를 잘한다는 말보다는 소리가 따뜻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어떻게 두 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3: 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목표를 그런 타이틀에 두고 노래하는 것과 그냥 공감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공연하는 건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의 그냥 청지기 역할을 하고 싶은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혜원 씨는 어떤가요?
1: 저는 조금 수정해보고 싶어요.
0: 그렇습니까?
1: 노래도 잘하고 싶고 네. 소리도 따뜻하고 싶다.
0: 아, 그전에는 노래를 잘한다는 말보다는 좀 바뀌었군요. 이제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노래를 잘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 네. 소리가 따뜻하다는 말도 듣고 싶다.
1: 노래도 잘하는데 소리도 따뜻한데? 이런 말씀해주시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너무 좋네요.
0: 예, 존노 씨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수정 사항이 있습니까?
3: 내가 잠깐 정지가 됐습니다.
0: 아, 잠깐 아까 제가 물어봤었는데 뭐 아직 뭐 생각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두 분을 보면서 또 이 성악도로서 음악도로서 꿈을 꾸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음악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노 씨.
3: 말하고 싶은 거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노래를 연습하라라고 하고 싶어요. 성악도들한테는.
0: 자신을 사랑하면서?
3: 왜냐하면 사실 막 그 발성적인 게 막 안 되더라도 막 그런 거에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낮춰지는 때가 있거든요.
0: 네.
3: 근데 그런 것보다도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자신의 개성이 더 강해지면 그 진심이 통한다라는 것을 성악도들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0: 아,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나를
3: 네.
0: 사랑하면서 음악을 대해라.
3: 네네.
0: 아, 멋진 이야기입니다. 혜원 씨.
1: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우선 조금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의 열심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내 연습하고 준비했던 시간을 돌아봤을 때좀 후회가 없다.

0: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할 거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이렇게 멋진 이야기 이 질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까는 전혀 뭐 제가 뭐 누구를 챙길 여력이 되냐 해서 얘기를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0: 스스로에게 그냥 항상 조금 되뇌이는 말들이라서.
1: 다시 겸손으로 갑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오늘
0: 네.
1: 수요 최대석 테너 존노 씨, 소프라노 이혜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또 감동도 있고 또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아니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불러주셔서
2: 감사합니다.
1: 예, 협연해 주신 피아니스트 종현세님,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3: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응원할게요.
3: 네, 감사합니다.
1: 자, 세분 보내드리면서 김소월 씨, 조성은 곡 꿈길,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김소월 시 조성은 곡 꿈길 소프라노 이연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참 따뜻한 음악들로 채워졌는데요.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는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자,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도대체 알수 없던 그곡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교육용 레퍼토리로 널리 사용되는 곡 중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바흐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 작곡가의 곡으로 밝혀졌죠. 보기 드립니다. 1번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2번 페촐트, 미뉴엣.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푸시킨의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위해 쓰인 서곡입니다.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하일 글린카가 쓴 곡인데요. 이 곡은 시작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현악기가 쏟아내는 빠른 선율이 마치 오페라 속 영웅 루슬란이 모험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워낙 유명한 곡이라 방송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데이미드 짐머니 지시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데이비드 진먼이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8387님, 2번입니다. 바흐 곡이 아닌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엄마 모시고 외할머니 입원하신 병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좋은 곡 많이 들으시며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외할머니 얼른 귀찮으시기 바랍니다. 전순옥님, 2번 페촐트 미뉴엣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2번 페촐트 미뉴엣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페촐트의 미뉴엣,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함신육과 심포니송의 마스터즈 시리즈 베르디 리퀴엠 6월 16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역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임선혜와 이동규의 러브 듀엣 6월 24일 수요일 공연입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에 함께한 테너 존노, 소프라노 이혜원도 게스트 커플로 참여해 다채로운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있을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피터 그라임스, 1945년에 초연된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로 스릴러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원하는 분들은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인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9214님, 오늘 오전 엄마랑 마늘을 까면서 너무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테너 존노, 소프라노 희연님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인터뷰 여러분 즐겁게 감상하셨습니까? 아, 저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또 보였는데요. 이 무대로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도 연주 내내, 노래 내내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 무대에서 예술을 다양하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그 아름다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테너 존노님의 영업이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끝곡입니다. 라비던스의 항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0: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2回生~2回熟~3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 금, 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4: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3: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4: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3: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눈 떠보니 번개처럼 여기 광활한 폐허에 이르렀다. 이 시집 속에는 5살 때의 유서, 칼과 환멸, 상처와 헛수고와 에로스가 숨쉬고 있다. 훈내기들이 만지기엔 좀 아까운 것도 있다. 혼돈과 두려움 사이 늑대 울음이 핏방울처럼 싱싱하기 바란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오브 몬스터스 앤드 맨의 더티 포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민음사에서 펴낸 문정희 시인의 시집입니다.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의 자서 전문을 읽어드렸어요. 문정희 시인,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오실 예정입니다.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시 직접 목소리로 낭독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를 쓰셨는지 들려주실 때마다 몇 차례 그랬던 적이 있죠? 많은 카페인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오늘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단 57년째 매일 시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시인이시죠? 오늘 아침에 시를 쓴 시인이 진짜 시인이다. 몇년 전에 쓴 걸로 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바로 또 처음처럼 시를 쓴 사람이 진짜 시인이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지금 실제로 정말 등단 57년째 계속 현역으로 시 작업을 하고 계신 문정희 시인의 새 시집으로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방향숙님이 문정희 시인님 아우라가 느껴지는 문장.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이렇게 밑줄 긋듯이 다시 제목을 읊어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숨어있는 늑대들을 한번 다 꺼내보는 늑대의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 오늘 2부 초대석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련님, 반짝 오늘은 쉬어서 여유가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수련님은 또 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쉬어가면서 또 북카페에도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셨네요. 투표하셨나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오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연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북카페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영덕님, 반짝 고은님, 주말에 사전투표하고 평일 낮 여유 있게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미리미리 또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사전투표는 또 어디서나 할수 있으니까 신분증 갖고 있으면 이게 또참 편리하기도 하고요.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투표장으로 혹은 또 잠시 후에 또 투표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중한 한표잘 행사하시고 오늘도 북카페에서 2시까지 생방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그리고 모리카와 나츠키의 올 오브 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 뭘 하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0750 쓰시는 카페인님은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라면 끓여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라면 그냥 그대로 그 라면 봉지의 그림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거기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는 걸 좋아하세요? 카페인님들마다 라면 취향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치즈 들어간 라면을 좋아해서 꼭 치즈 한 장을 올려서 끓이거든요. 끓인 다음에 이제 먹기 직전에 올리는 거죠. 살짝 녹을 수 있도록. 장미희님, 저도 아침 일찍 권리 행사하고 딸이랑 드라이브 나왔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좀 일찌감치 투표하시고, 그리고 볼일 보거나 출근하시거나 하신 것 같습니다. 따님과 어디로 드라이브 가시나요? 지금 딱 6월 초,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희님 가시는 곳 좋으면 한번 길 나눠주시죠. 알려주세요. 이인철님, 사전 투표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문정희 시인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직접 시 낭독 해주실 거라 기대하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번 시집 좀 두툼합니다. 이 시집 안에서, 직접 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 소리내서 읽어주고 싶은 그시두 편을 골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볼륨 높이시고, 네. 오늘 2시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이님은 어제 이 동민 작가님 북토크에서 예전에 조우했던 부산 경남 카페인 4명이 모였어요. 이 예고를 보내주셨었죠. 사연으로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소개는 못했지만 사연은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카페인 분들 네 분쯤이 모이신다. 대한민국 남해 어디쯤에서 모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또 사진 포함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멸치 쌈밥도 먹고, 저희 마당에서 고기도 굽굽하고 가셨어요. 이 경남 카페인 네 분이. 와,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 지금 수미님이시죠? 이렇게 보내주신 그 사진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와, 이, 누구 집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가 익어가고 있네? 라고 할수 있는데, 오수미님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도 굽굽하고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북카페인은 홍길동파와 병약파가 있다고 제가 정리했었어요. 병약파인 저는 무지하게 피곤하네요. 기분 마사지한 좋은 만남이었어요. 기분이 마사지를 받은 것 같다. 서로서로 마사지를 해준 것 같다. 그 정도로 너무 힐링되었던 만남이신 것 같고. 그러나 어쨌거나 체력적으로 나는 홍길동파 아니고 병약파이기 때문에

왜 한번 이렇게 한 3인 이상 모이고 나면 다음날 좀 쉬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기뻐도 몸이 뭔가 피곤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지금 우리 수미님이 좀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신나게 논 거죠, 마음으로. 유경희님, 굿모닝이요. 저는 동네 설렁탕 맛집에서 딸과 늦은 아침 먹고 투표하고 왔네요. 무더위 진조를 느끼네요. 집에서 살짝, 싹이 아니라 살짝 식곤증을 느끼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와, 이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평온한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무서운 글자, 무더위 진조. 요거 저도 어젯밤에 좀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여름 한복판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희준님, 저는 아침에 퇴근하고 투표한 다음에 비빔국수를 먹으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설렁탕, 비빔국수, 지금 메뉴가 다 나오네요. 아까 라면도 있었고요. 비빔국수, 딱 여름에 특히 이런 게좀 땡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입맛 이렇게 돌게 만드는 그런 새콤달콤한 그 매콤한 맛. 투표 잘 하셨습니다. 신민호님, 저는 투표 사무원이라 새벽 4시에 나와서 업무 보다가 교대로 점심 먹으러 나와서 잠시 북카페를 듣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분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와, 민호님은 지금 이렇게 새벽 4시부터 출근하셔서 지금 투표 사무원으로 또 오늘을 보내고 계시네요. 긴장감,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일상이자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거잖아요. 민호님 너무 든든한데요. 멋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공무원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간 카페인 또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가 나만의 보폭이죠. 오늘은 진짜 느린 속도로, 느린 걸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느긋하게,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느리다의 의미가 들어간 생물, 바로 완보동물인데요. 영어 이름도 타디그레이드, 느리게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고 통통한 네 쌍의 다리를 가진 이 동물은 1mm 정도의 크기로 현미경으로 보아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데요.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곰과 닮아 물곰 또는 곰벌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고 느리지만 동물계에 독립된 완보동물문에 속해 있는 엄연한 동물이고요. 히말라야 고산지대부터 심해까지 전세계 1500여 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생김새만 보면 신기한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느린 완보동물, 알고 보면 극한의 환경 어디서든 살아남는 최강의 생존 능력자들입니다. 극한의 환경이 닥쳤을 때 완보동물은 머리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주름지게 만들어 줄인 후 대사를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이 상태를 툰 혹은 가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툰 상태로 극한 상황을 버티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몸을 펴고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한 예로 2007년 유럽 우주국은 우주선에 완보동물을 싣고 가서는 우주 공간에 열흘간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도 산소도 없는 우주의 진공, 극저온,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도 완보동물은 살아남았고요. 일부는 지구에 돌아와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 이원영 박사는 책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 해서 완보동물의 생존 전략에 대해 무조건 강함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츠릴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느리게 걷지만 조용히 버티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몸을 펴고 빠르게 뛰며 세대를 남기는 존재라는 거죠. 작고 느리고 약한 존재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버티기를 선택했다는 점은 눈물겹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버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빠르게 치고 달려나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버티는 것도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음을 완보동물이 알려줍니다.

리스트 6개 위안, 썰번호 172중 2번, 운 포코피 모쏘, 피아니스트 박연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느리게 걷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 완보동물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어요. 5억 년을 이렇게 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생태계에서는 이끼나 미세조류, 세균 등을 갉아먹는 작은 포식자로 부지런히 제 몫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작아서 1mm라고 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이 대중의 관심에서는 오랫동안 비껴나 있었던 인물이 아니죠.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보동물. 나 진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완보동물 생각하시면서 버티자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딸과 함께 드라이브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였는데 장미희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든 딸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 바깥 활동, 그할수 있는 바깥 활동이 드라이브라서 이렇게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 웃는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고 할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아,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좋은 속도로 흘러갈 때 그때 이 딸의 마음도 또 부모님 마음도 미희님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덩달아 안심이 됩니다. 힘들 때이 완보동물 이야기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574 쓰시는 카페이님, 치고 나가는 것만큼이나 버티기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순간순간을 열심히 버티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긴 하지만 그 일상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거 시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면서 여기 내 자리에 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껏 삶을 뒤돌아보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완보 동물처럼 느리게 사는 삶도 건강과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 악보에 보면 그 속도 빠르기 지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작업가가 적어둔.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쓰고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가끔 어떤 연주자들이 악보 밖으로 일부러 이탈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작곡가가 지시했지만 그대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가끔은 악보 밖으로 이탈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장들도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사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펼쳐진 악보 그대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거. 그것도 물론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지만 밖으로 일탈하는 거, 이탈하는 거, 그것도 내 자유다, 권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 사연 지금 주고 계신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읽기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는 동역해서 펴낸 김은주 작가의 책 경성 백경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풍경들 알고 보면 이 도시 곳곳에 100년 전 일제강점기 경성의 흔적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20년대에 경성 전차 노선을 따라서 당시 세워졌던 100개 건축물들을 하나씩 되짚어갑니다. 아, 단지 옛날 건물을 구경하는 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식민 지배의 폭력 또 근대화를 향한 욕망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뒤엉킨 그 아픈 역사를 직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만들죠. 오늘부터 이틀간 이렇게 100년 전 경성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역 서울 284 건물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근대 문명의 상징인 기차가 한반도의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1899년 9월 18일이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제물포항과 노량진 사이를 운행하다가 1900년 한강 철교가 놓이면서 마침내 한강을 건너 서대문역까지 이어졌다. 이때 염천교 인근에 목조 남대문 정거장이 설치되었고 1923년 경성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목조 경성역은 몰려드는 사람과 물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현대적인 대규모 역이 필요했다. 새로운 경성역은 1922년 6월 착공이 시작되어 이듬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1925년 9월에 비로소 준공되었다. 낙성식은 다음 달 10월에 열렸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일명 만철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조선을 거쳐 만주까지 연결되는 국제 철도를 계획하면서 경성역은 대륙 진출의 중심역으로 자리 잡았다. 경성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설계는 치카모토 야스시가 맡았고 남만주 철도회사가 시공했다. 경성역의 외관은 유럽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스위스 루체른역을 본떠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의 돔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지어진 건물 전면에는 시계가 설치되어 근대적 시간 개념이 경성 부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층 중앙홀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1, 2등석 남성 대합실과 부인 대합실, 귀빈실, 역장실이

있었고 동쪽에는 넓은 3등 대합실이 마련되었다. 돔 아래 중앙 홀 천장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었으며 12개의 거대한 기둥은 근대 건축물의 위엄과 규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층에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개업 초기 공식 명칭은 2층 식당이었으며 경성역 식당으로도 불렸다. 지하 조리실에서 음식용 덤웨이터로 요리를 올릴 만큼 설비가 현대적이었고 한 번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었다. 1960년대에 리모델링을 거치며 서울역 그릴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경성역은 해방 이후에도 경성역으로 불리다가 1947년이 되어서야 서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4년 KTX 고속철도 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왔으며 새로운 철도 역사가 완공된 후 서울역은 폐쇄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역 서울 284로 거듭났다. 284는 옛 서울역의 사적 번호다. 경성역은 독립운동가와 매국노, 자본가와 노동자, 상경하는 사람과 귀향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이들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다. 문화역 서울 284로 이름이 바뀐 지금도 외벽 한편에는 제3대, 제5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1923년 5월 20일에 새긴 정초석이 남아있고 역앞 광장에는 그를 향해 폭탄을 던진 강우규의 동상이 서있다. 근대화를 향한 열망과 제국주의의 그림자, 시민의 일상과 투쟁이 교차한 경성역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장유정의 세기말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김은주 작가의 경성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서울역 건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명동과 남대문 사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인데 구조선은행 건물이죠. 이 건물 역시 우리 일제의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서 지우고 싶은 흔적이기도 하나 또 보존해야 할 역사일 수도 있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이 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낭독 통해서 짐작해 보시죠.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선은장 광장 사진들에는 우마차, 전차, 자동차, 자전거가 조선은행 앞을 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양복과 양장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들, 한복에 갓을 쓴 사람들, 기모노 차림의 일본인까지 다양한 복장이 한 시대,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조선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의 역사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격동 속에서 시작된다. 1907년 11월, 이 건물은 일본 제1은행의 조선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9년 통감부 주도로 중앙은행 성격의 한국은행으로 전환되면서 건물의 용도와 위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자 한국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다.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세 차례나 달라진 셈이다. 1912년 1월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은행 본점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건물의 지붕과 내부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1956년 미국의 원조로 임시 복구가 이루어졌다. 1987년 복원계획 수립과 함께 확인된 조선은행 설계도를 토대로 1989년까지 복원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개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은행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화강암으로 마감되었다. 화강석 장식은 견고하면서도 유려한 미감을 보여준다. 입면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건물 양끝에는 박공지붕 형태의 날개동과 동지붕을 얹은 원통형 계단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 현관 포치는 배흘림 기둥 두 개와

전기동 두 개로 구성되어 자동차가 현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경사로의 화강석 장식과 도로 경계석은 20세기 초 관공서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건물은 정자형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대형 금고를 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조선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기도 하다. 중앙의 영업홀에 들어서면 1층과 2층이 트여 있으며 2층 복도는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화폐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내부 일부가 개조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건물 정문 오른쪽 외벽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쓴 정초석이 남아있다. 원래는 정초일과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으나 해방 이후 누군가에 의해 그 부분이 훼손되고 융희 3년 7월 11일이라는 문구가 새로 새겨졌다. 융희는 대한제국 순종의 연호로 융희 3년은 1909년에 해당한다. 정초석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초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기억을 증언하는 물적 증거다.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겨두는 일은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오늘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타레의 살롱드 경성 발췌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동역해서 펴낸 김은주 작가의 경성 백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 서울역 역사 그리고 구 조선은행 건물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내일 또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내일도 이어가 주시면

영화 보기도 힘들고 독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독서도 힘들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아침마다 이제 시 필사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 친구의 사연을 이렇게 선영님이 주셨는데, 네, 이 문정희 시인 잠시 후 2부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뵐 수가 있는데, 문정희 시인의 이번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읽으면 아마 그 친구분도 그리고 이렇게 사연 전해주신 선영님도 너무나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 시집을 선물해야겠어요 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2부에서도 북카페 초대석 전통이죠. 북카페 에디션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이걸 그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7일 3회 쓰시는 카페인님도 평소에 낮방은 거의 조용히 듣다가 집에 가서 밤빵 듣는 카페인인데, 오늘은 새벽에 투표하고 필라테스 갔다가 지금 시아버지 납골당 가는 길에 북카페 듣고 계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오늘 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하아영님도 지금 이른 아침에 투표장 다녀와서 조조영화 보고서 B급 감성과 A급 재미로 들뜬 상태였는데 북카페 이야기 들으면서 차분하게 내려왔어요. 아, 요즘 스트레스 너무 심했는데 이 또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풀어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2부 초대석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1부 끝곡 존 레논의 러브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눈 떠보니 번개처럼 여기 광활한 폐허에 이르렀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폐허에서 길어올린 싱싱한 생의 감각, 칼과 환멸, 상처와 헛수고와 에로스가 숨쉬고 있는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품고 오신 문정희 시인과 함께합니다. 싱싱한 계절에 싱싱한 새 시집과 함께 문정희 선생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얼마 만인가요 또?
1: 그렇죠.
0: 네.
1: 1년은 분명히 넘었고요.
0: 맞아요. 네. 지금 또 이 싱싱한 계절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 시집을 들고 제목의 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이 패션도 이번 시에 패셔니스타라는 시도 있던데요. 패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오셨어요. 워낙 멋쟁이시긴 하지만 오늘 또 이건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두르신 것도 너무 예뻐서요.
1: 네. 내가 너무나 그 패션을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젊은 날에는 나 이런 젊은 날에는 지금은 이런 말이 너무 싫은데 할 수 없이
0: 네.
1: 옛날에 좀 더 펄펄거릴 때는 뭐 많은 머플러도 하고 옷도 이렇게 반듯한 것보다 삐뚤어진 걸 입고 뭐 등등 네.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도 그래요. 여전히 사실은. 근데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그 마음을
0: 귀찮음이 또 네. 들 수도 있으나
1: 귀찮음이라는 이 그것이 굉장히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0: 귀찮음. 우리 되게 무시하는데 네. 귀찮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1: 인생을
0: 거죠?
1: 인생을 엄청나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찮음 같은데 네. 너무 또 많아지니까 약간 귀찮아졌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0: 네.
1: 제가 머플러로 산 거예요. 새벽 시장에
0: 네.
1: 밀라노에 갔는데 옛날 한 3, 4년 전
0: 네.
1: 제가 워낙 그 저 옷도 좋아하고 뭐 장신구 좋아했는데 밀라노에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명품의 화상
0: 네.
1: 이런 겉껍질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덧없어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새벽 시장에 갔더니 너무나 우선 가격이 가장 편한 가격
0: 네.
1: 그런 걸로

0: 부담 없는 가격인데
1: 예.
0: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1: 매력
0: 꽃
1: 있죠?
0: 꽃이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지요.
0: 꽃이 두 송이가
1: 네.
0: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들을 통해서도 또 짐작을 할수 있었지만 이번 시에도 보면 뭐그 멕시코 시티 전당포에서 사셨던 초록 소, 카리브해 아래에 있었던 그 태양 아래에 있었던 초록 소도 내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칠레에서 샀던 그 세크남 원주민 인형. 그 인형도 내 책상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선생님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책상의 풍경이 어떨까? 이번 시집 보면서 더 상상하게 됐다니까요.
1: 세계의 모든 무당들이 다와 있는
0: 아,
1: 거죠.
0: 그 책상 위에.
1: 제가 무슨 장신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이거는 시가 되겠다. 이거는 스토리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걸 사거든요.
0: 스토리를 가져온다. 시가 되겠다 싶은 거. 영감을
1: 그
0: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1: 초록소는 그 잉카나 마야의 그 골동품을 그 정복자 스페인이
0: 네.
1: 헐값에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전당포. 그 전당포의 이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비의 산이에요.
0: 아,
1: 근데 거기다
0: 네.
1: 갖다 그 조상의 보물을 갖다 맡기면 나중에 못 찾아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럼
0: 그렇죠.
1: 그대로 그냥 많이 착취한 그런 물건을 파는 그 자비의 산의
0: 네.
1: 현재 그 모습. 거기
0: 아.
1: 가서 초록소 한 마리를 샀는데 그 입을 벌리고 있어요.
0: 네.
1: 그게 재털이라서 그래요.
0: 재털의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1: 그래서 그 주인이 여기다 재를 터세요 하는데 순간
0: 네.
1: 그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농가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배가 고픈 어떤 잎들, 농민의 잎들 막 이런 게
0: 네.
1: 떠올라서 이건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시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시집 제목부터 제목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죠?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1: 해필 또 늑구가 나타나가지고
0: 그러네요.
1: 반 시집을 선전하고 댕기는 바람에
0: 네.
1: 뭐저 아주 반응이 좀 요즘 뭐 책도 잘안 된다는데도
0: 네.
1: 좀 좋았어요. 그래서
0: 많이 기다렸죠.
1: 너무
0: 독자들이 또 선생님 시를.
1: 좋았는데 지금 싶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0: 네.
1: 싶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더 절절해지는 나이예요, 이게.
0: 네.
1: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이 생에 대해서 좀뭘 비우고, 주머니는 비우고, 입도 다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0: 네.
1: 그러긴커녕 입은 더 열고 싶고, 주머니는 열때 열고 싶은 거지, 뭐 아무 때나 열고 싶지 않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리고 더 싱싱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렬한 생에 대한 의욕과
0: 네.
1: 열망,
0: 아.
1: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태양 아래 더덥다는 것,
0: 네.
1: 이런 걸좀 많이 표현했어요.
0: 그래서 이번 시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함께 하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 시집 북카페 에디션도 선물로 드립니다. 류수라님, 멋쟁이 문정희 시인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1: 멋쟁이, 네, 좋습니다. 저는
0: 안정숙님,
1: 너무
0: 네.
1: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0: 아우, 멋집니다. 우리 왜 멋쟁이 하면 멋쟁이면 멋쟁인 걸 인정해야죠. 네. 안정숙님, 어여쁜 문정희 시인님 보려고 보라를 틀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인철님도 문정희 시인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직접 신앙송 해주신 거 너무 인상적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오늘도 시 읽어주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부에서부터
1: 네.
0: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와, 소품들도 시로 연결하시는 문정희 시인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그쵸? 그냥 물건이 사물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1: 그래서 버리질 못해요. 하나하나가
0: 아,
1: 너무나 이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못 버리는 게 조금 험이죠.
0: 미니멀리즘이 뭔 말인가?
1: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집 보면서 지난번 시집에 비해서 확실히 더 야생, 야성, 야성미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더 그러니까 뭐랄까 문명으로 한꺼풀 덮어둔 듯한 그 야만적인 세계에 그 한꺼풀 덮인 것도 그냥 휙 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느꼈어요.
1: 언어를 그 조금 장치나 수식어 부사 이런

0: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좀 많이 수식하지 않고 지금 거짓말할 시간이 없거든요.
1: 네.
0: 응석 떨 시간도
1: 네.
0: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몇 권이나 혹은 몇 편이나 내가 조금 좋아하는 시를 쓰다가 또못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더 절박하고 절절한 그런 걸
1: 네.
0: 쓰다 보니까 좀 벗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야성의 소리다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그게
0: 네,
1: 느껴지는
0: 그런 것
1: 거죠. 시인의
0: 같습니다.
1: 마음과 함께 이어져서. 그리고 이런 언어에 대한 고민도 좀, 이 시집을 읽고 나니까 많이 하게
0: 저
1: 됐어요.
0: 이번에 언어에 대한 고민은 옛날부터 너무 많이 했는데
1: 네.
0: 최근에 더욱 절절해지는 것이 우리가 왜 생수 한 잔을 마실 때도
1: 네.
0: 여기에는 뭐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있다던가 오염이 됐다던가 하고 굉장히 물한 잔도 힘쓰죠. 애를 써서 골라
1: 그쵸?
0: 마시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사는 게 두렵고 희망도 많이 작아지고
1: 네.
0: 괴롭고 남이 좀 미워지고 이런 이유는 언어의 혼탁과 언어의 타락 때문이 아닌가.
1: 네.
0: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그 생애를 살았다고 할수 있죠. 뭐 작가였으니까.
1: 그쵸?
0: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 언어를 씻어서
1: 네.
0: 좀 제자리에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게 느껴졌습니다.
0: 네. 그래서
1: 그리고, 네.
0: 네네. 특히 이제 뭐 문학의 언어도 그러다 보니까 막 안개 속에 휩싸여 있지만은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다 보면
1: 네.
0: 오염된 언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1: 이 당신의 허공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시는 정확한 표현을 향한 욕구. 시라는 이름으로 비틀고 위장한 말을 써야 하나요? 그렇다면 시도 싫어요. 이런 표현.
0: 네, 당연합니다.
1: 네.
0: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적확한 것.
1: 네.
0: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갈증하고 너무 애쓰고 하는 것들이 작가의 고통이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하나의 내 존재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매우 축복이었어요, 제 삶은.
1: 네.
0: 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미흡함, 언어가 입안에서 내 뱉어질 때 언어가 그 사유나 의미를 차단해버리는 언어의 절망. 그래서 언어가 그래도 존재를 밝혀주는 가장 최선의 도구이면서도
1: 네.
0: 언어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고 그 언어 때문에 사람 사이에 불신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1: 그쵸.
0: 세상의 모든 비극도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뭐 성경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 해서
1: 네.
0: 언어의 체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불경도 언어도단의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그 무한량의
1: 네.
0: 세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래도 뭐 언어의 미흡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뭐 염화 시중의 미소니 이런 거 하지만 팔만 대장경을 통해서 또 설할 수밖에 없는
1: 네.
0: 언어의 절망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언어가 갖고 있는 아마 본질적인 고민이지요. 그래서 한 시대, 한내 생애를 언어에 의존해서 살면서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건 언어의 절망이었고 언어의 미흡이었는데 내
1: 네.
0: 스스로 이번엔 언어를 막 가지고 있는 언어도 씻고 씻고 또 씻어서 옷이라면 옷을 또 벗고 벗고 벗어서
1: 네.
0: 그런 쓰는 기분? 절벽에서 보는 어떤 마지막 노을 같은 그런 기분으로 언어 얘기 많이 했어요.
1: 자, 오늘 카페인님들 이 시집 너무 궁금하시죠?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죠?
0: 네.
1: 네, 첫 곡은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멜세데스 소사의 그라시아스 알라비다는 생에 감사해 이런 건데
1: 네.
0: 이 멜세데스 소사라는 이 뚱뚱한 그 가수 물론 돌아가셨지만
1: 네.
0: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한국어로 저런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1: 메르세데스 소사의
0: 예.
1: 음악 같은 그런 시를 쓰고 싶다.
0: 예.
1: 네. 그래서.
0: 그래서 그 뚱뚱한 여인의 그 아름다움, 풍요함,
1: 네.
0: 그 육성에서 튀어나오는 인생, 비애,

0: 슬픔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죠. 그래서 그라시아스 이런 거뭐 우리가 많이 스페인어 꺼내 가면 늘 하잖아. 고맙습니다.
1: 네.
0: 알라비다. 생애 감사해. 이런 겁니다.
1: 듣고 가시죠.

홍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가지고 문정희 시인 나오셨습니다. 이번 그 시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사연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향숙님이 메르세데스 소사 가수의 아우라가 바로 문정희 시인님 같아요.

0: 시인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소사인데 예, 문정희
1: 너무
0: 시인님.
1: 감사하죠. 나는 메르세데스 소사를 보면은
0: 네.
1: 뚱뚱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0: 오,
1: 아, 그 뚱뚱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0: 그 안에
1: 없고.
0: 가득 채운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1: 대지모
0: 그렇죠?
1: 같은.
0: 대지모.
1: 네, 뭐 여성이고 남성을 넘어선
0: 네.
1: 어떤 생명의 신 같은 그런 원형
0: 아,
1: 같은
0: 와.
1: 그런 것을 느끼죠.
0: 네, 진짜. 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북카페 에디션은 늑대를 그려주시려나 싶었는데 이걸로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1: 안경을 그릴까 생각했어요.
0: 안경.
1: 네, 왜냐하면 자꾸 눈이 새로워지고 밝아진다는 건 살면서 중요하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제 되게 뭐한 40살이 되면 무슨 재미로 살지? 50이 되면 이거 조금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여성 뭐 60이 될
0: 네.
1: 때는 아니 뻔뻔하게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다른 세계가 보이고 아름답고
0: 네.
1: 또 뭔가 하나는 좀 잃어버렸는데 그 대신 반드시 좋은 것이 또 오고 그래서 방금 그 메르세데스 소사 같은 나이든 여인의 어떤 그런 그 절절한 육성에서
0: 네.
1: 느껴지는 것 같은 거는 생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비애부터 슬픔, 기쁨, 감사함 이런 게
0: 그쵸.
1: 들어있는데 그것이 또한 단계 더 가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그 눈가의 주름과 외모의 약간의 그 저는 이것이 이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0: 네.
1: 우리들이 젊은 날 생각했던 그 외모가 아닌 다른 외모로 바뀌었을 때 바뀐 건제 손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0: 네.
1: 자유로움이 있어요.
0: 자유로움.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그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0: 네.
1: 자꾸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눈을 뜨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권리다. 네. 오늘은 그래서 안경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드릴게요.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선생님의 시 낭독을 직접 목소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고르셨나요?
1: 눈물은 어디에 두나?
0: 눈물은 어디에 두나?
1: 네.
0: 네.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 시를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 그 어느 날 내가 문득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또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의 눈을 갖고 저쪽 상대를 보고 당신 눈 하나다. 당신은 병신이야, 뭐 장애야
0: 네.
1: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좋아요. 눈
0: 네.
1: 하나 좋은데 그렇다면 눈물은 어디에 두나?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은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오션 부엉이라는
0: 네.
1: 사람이 쓴 건데 지금 베트남하고 뭐 일본, 미국 관계도 굉장히 크지만 이 오션 부엉이라는 정말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눈물 얘기 잠깐 썼더라고요. 저그
0: 네.
1: 소설 읽으면서 아,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같나 해서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런 시를 썼는데 우리 현실과 조금 상징적으로 보셔도 좋고 자기 눈도 한번 만져보시고 오늘
0: 네.
1: 그래서 제가 안경도 그린다고 그랬는데
0: 아.
1: 그런 점에서 그러나 시는 가라앉은 언어로 제 딴에는
0: 네.
1: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0: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눈물은 어디에 두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얼굴에 눈이 한 개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캄캄한 절벽이다.

어디로 갔을까 내 한쪽 눈.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다는 눈. 나 역시 눈과 눈물을 유난히 사랑했었다. 슬플 때, 슬퍼서 아름다울 때, 오른쪽 눈이 눈물을 흘리면 왼쪽 눈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허망이라 읽으면 어떻게 하나? 한쪽에만 눈이 달린 내가 두 눈 가진 너를 보고 장애자라 할 것 같다. 부패한 수족관 같은 TV 화면에서 한눈 가진 사람과 두 눈 가진 사람이 서로를 병신이라 우기고 있다. 나는 울었다. 그런데 눈물은 어디에 두나? 좌파도 우파도 아닌 내 한쪽 눈 어디로 갔을까? 내 눈물은 어디에 두나?

0: 네, 문정희 시인 낭독으로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최유하님이 문정희 시인님 분명 사람이신데 태산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1: 자꾸 저를 울게 만드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애절하게 읽은 이유가 실은 이런 거야말로 슬픈 시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와 이별을 했을 때
0: 네.
1: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상실을 노래하는 시 그런 것들이 슬프고 그런 것 같지만 진실로 슬픈 건 이런 것들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 눈이 한 개뿐인 눈으로 갖고 살고 있다는 내 모습과 또네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병신이라 우기고 있는 이런 틈과 틈에서 오는 어떤 슬픔과 분노와 미흡성, 네, 이런 것들, 미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나약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견뎌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 50년 이상 시를 썼지 않습니까?
0: 57년째, 예,
1: 그렇습니다.
0: 이번이.
1: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도 한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이렇게 시를 쓴 작가라면 어떤 꽃과 바람 또 인간 사이의 이쁜 어떤 연애 감정의 사랑도 좋지만 눈이나 눈물에 대한 얘기, 진정한 어떤 본질적 슬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0: 이것도 어떻게 보면 57년 전에, 그러니까 딱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던 젊은 그 시인 문정희라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오다가 지금 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쓸수 있었던 시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뭐 연륜이 쌓여서 시를 잘 쓴다. 또 신인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막 등장한 젊은 시인인데 애늙은이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아주 능청스럽고 또그 나름으로 저 공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오랜 세월 시를 썼는데도 참으로 가뿐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파릇파릇한 그 소녀가 다시 기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물 얘기할 때 젊은 시절의 눈물과 지금 내가 겪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물이 다르듯이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0: 박선영님, 문정희 시인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요즘 눈물이 또 나이듦이 상실의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드는 날들인데 제 눈물은 어디에 둘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네요. 고맙습니다. 위로받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자꾸 위로를, 시에서의 위로를, 너 괜찮아. 너 이뻐.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위로의 방식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진정한 위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장병을

0: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일 반창고 같은 걸 붙여주는 그런 위로라고 생각하기
1: 너무
0: 때문에,
1: 작은 몸짓인 거군요.
0: 예. 그래서 그 위로도 너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런 위로보다는
1: 네.
0: 좀더 다른 위로, 특히 또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문정희 시인의 위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음악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존 바이즈의 도나도나 이렇게.
0: 네, 이존 바에즈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뉴욕에 살고 있을 때그존 바에즈가 그 노벨상 탄 시인이며 작사가 유명한
1: 네, 밥 딜런.
0: 밥 딜런 연인이었을 때죠. 그
1: 아,
0: 미네소타의 시골에서 온촌밥 딜런을
1: 네,
0: 존
1: 총
0: 바,
1: 받으려.
0: 네,
1: 네,
0: 촌뜨기였어요.
1: 아, 네,
0: 그것을 존 바에즈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1: 알겠습니다. 네.
0: 그렇게 이제 끌고 댕기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 뭐 서로 뭐 노벨상 하나 받았다 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극단이지만,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존 바에즈를 보면서 나보다 조금 위시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를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이 도나도나라는 그 내용은 뭐다잘 아실 테니까요. 끌려가는 소?
1: 네.
0: 소울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쓰신 문정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카페인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안경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아, 시 낭독 해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곳곳에서. 기운덕님은 지금 운전 중에 시 낭독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셨어요. 뭔가를 딱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1: 눈물 막 울어야죠. 너무 뭐 사내가 울면 안 되라든가 어릴 때도 어머니 우리 엄마 나만 너무 많이 울보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좋은 눈에다 왜 눈물을 집어넣느냐 이러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좀 넣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0: 아, 어머님의 그 표현, 그것도 시 같은데요? 그 좋은 눈에 눈물을 집어넣는다.
1: 눈물이 있어야 눈이 좋죠.
0: 그쵸. 맞아요. 그러나 또 흐를 때는 흐르게 두라. 9082 쓰시는 카페이님, 다시 웃음도 눈물도 참지 못하는 나이에 이른 것은 불행 중 다행일까요?
1: 불행도 아니고 다행도 아닙니다.
0: 불행도 다행도 아니다.
1: 웃음도 눈물도 참지 못하는 나이에 이른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에
0: 자유입니다.
1: 이르신 거죠.
0: 아, 3393 쓰시는 카페이님은 오늘부터 문정희 시인님 팬 1일 차입니다. 매력 덩어리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1: 와우.
0: 네, 이렇게. 저는 그 문정희 선생님의 이그 시를 좋아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진부한 거. 에 대한 냉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기의 위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뻔하고 진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더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냉소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딱 제안을 하는데 느낌이 예측 불가한 시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 시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 틈이라는 시에서는 결혼 얘기를 하시면서 결혼에도 틈이 있어야 해라고 하시면서 그다음 최근에는 플라스틱 같은 것에 밀려나서 하면서 이제 결혼을 얘기하는데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진부한 연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가을 사람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가 말했다. 당신 눈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 연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녀가 웃었다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 쓰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1: 굉장히 고생해서 찾아요.
0: 고생해서.
1: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오는데 그 언어화 할 때, 그 언어화 과정에서 많이 애쓰죠.
0: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나에게 스며들듯이 느껴지는데
1: 그렇게 느껴지도록
0: 하기 위해서
1: 천의 무봉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꿰맨
0: 그쵸
1: 자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 시를 후루룩 쓰세요? 그러면서 단숨에 휘갈기셨죠? 근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수십 번
0: 진짜
1: 곧이 시집 중에 알몸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0: 맞아요.
1: 알몸시 이렇게. 근데 본문에는 알몸이 붙어 있거든요. 그거 띄는 거 하나도 그틈 사이를 본문에는 붙이고 제목은 알몸시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붙였다. 그래서 편집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넘깁니다. 그러는데 새벽에 벌떡 일어나갖고 잠깐 비상 뭐 긴급 그래가지고 그두 줄을 중에 하나 빼막 이러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0: 이제 출판이 되기 위해서 넘기는 그 과정에서도 갑자기 이제 새벽에
1: 그럼요.
0: 거기를 떼어야 된다.
1: 그럼요.
0: 아,
1: 그런 거지.
0: 끝까지요, 이렇게.
1: 그 11월에 잔설이 녹은가 아티스틱 라이선스라는 시에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이번
1: 11월에
0: 시판에서.
1: 잔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11월에 과연 잔설이 있을 수 있나? 이 풍경은 아이오와 대학 풍경이거든요. 근데 잔설이에요. 거기는 뭐 10월부터 그냥 음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1월에 이건 말하자면 어떤 과학적 현실에 맞지 않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막몇번 생각하다가 시적 현실이니까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아티스틱 라이선스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 쉼표. 모르겠다. 느낌표. 인생 느낌표. 이게 한줄한줄한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1: 그럼요.
0: 진짜 딱볼 때는 진짜 튀어나온 말 같은데 튀어나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1: 그럼요.
0: 그렇게 재단을 하시고.
1: 네, 뭐 올렸다
0: 아,
1: 내렸다
0: 네.
1: 뒤로 넘어졌다 뭐 난리를 치는 거지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최근에 그 일련의 그 다양한 그 젊은 시인들의 현상 중에 이렇게
0: 네.
1: 언어의 전략인가 아낌이 언어를 아껴서 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그러지 않고 소모하고
0: 네.
1: 과다하게 퍼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이라든가 가락이 다
0: 네.
1: 죽어버리고 산문인지 시인지 모르는 물론 시작법이 따로 있다고 우기진
0: 네.
1: 않겠습니다만은 시라는 것의 그 본질적 원래의 향기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불만이죠. 그래서 이번 시집이 뭐 사람들이 아주 잘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0: 네.
1: 많이 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쓰고 왜이 시를 썼어? 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럼 언어를 동원해서 그런 것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0: 진짜 전력을
1: 네.
0: 다해서 쓰신
1: 근데
0: 그
1: 이런 경우에
0: 결과물입니다.
1: 내가 이제 뭐, 미흡해요. 늘 부족하죠. 나는 시가 뭔지 이래야 되는데 난 그런 말 하기가
0: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낭독을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루 세탁소라는 시를 읽어주실 거죠?
1: 네.
0: 네.
1: 왜 페루? 저는 페루에를 안 가봤거든요.
0: 네.
1: 근데 한계령도 물론 안 가보고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썼지만은
0: 네.
1: 이제 뭔가 어떨 때왜다 그만두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느 고원에 가서 혼자 살고 싶고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0: 네.
1: 어느 그 수만 년이 얽혀 있는 잉카 문명의 한가운데 가서 혼자 세탁소나 경영하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0: 아,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페루 세탁소도.
1: 우선
0: 네.
1: 물건이 없을 것 같아
0: 아,
1: 아무도
0: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느낌, 우리
1: 네
0: 낭독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페루세 탁소. 물풀의 나무 바람 앞에 흔들리다 뼈만 앙상해질 때 어떻게 하지? 그때도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이란 좀 낭만적인 표현, 시시한 날벌레들 잉잉거리면, 돌팔매 등 뒤에 숨기고 혓바닥 팔랑거리면, 페루에 가서 세탁소나 하고 살까? 설익은 이데올로기, 철진한 싸구려 유행, 뻔뻔한 짝퉁들, 우글거리는 기회주의 견딜 수 없어.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고? 한가한 소리 때려치우고, 용서의 권리가 있는지 그조차 아까워. 사랑도, 심지어 사랑도 성가셔. 안데스 고원 아래 작은 돌집, 간판 하나 있어도 없어도 좋아. 진종일 빈둥거리면 그만이니까. 페루 세탁소에 누가 옷을 맡길까? 짐승 털옷 아무 옷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좋아 페루 세탁소. 바람 부는 날엔 마추픽추 올려다보고, 바람 없는 날엔 엘콘도르 파사 듣거나 보거나, 불가사의 묘지들 사가가는 고대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 내 사랑하는 게으름 하나만 데리고 페루 세탁소. 자유로이 천년 말년 얼룩이나 지울까? 고독에 바스라져 광대 무변이 될까?

문장이신 목소리로 이렇게 페루 세탁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음악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저는 앞에 페루 세탁소

0: 국수 장사가 될까요? 이런 얘기 지금 했었는데, 고원의 그 돌집에.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천년 만년 얼룩이나 지울까? 이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0: 네.
1: 너무나 그 한국적인 자존감을 많이 갖기 위해서 반만 년 유구한 역사, 5천 년의 역사 막 이랬잖아요.
0: 네.
1: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어떤 정말 오래된 고원이나 또 오래된 어떤 호수들 이런 거 가보면 천년 만 년이 막
0: 아,
1: 굴러댕기잖아요.
0: 막
1: 네,
0: 굴러다니더라고요.
1: 그리고
0: 네.
1: 나는 여기 서 있고 그랬을 때 속으로 시간의식을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5천년도 물론 대단한 역사지요. 특히
0: 네.
1: 우리 민족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는 뭐 위대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수만 년, 수억 년,
0: 네.
1: 네,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한 번밖에 없는 생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이 지금 페루 세탁소.
1: 그럼 시간의식에다가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0: 네.
1: 작은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은 그 잉카의 그 고원에 가서 보면 그 부는 바람 한 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0: 정말 작은
1: 네.
0: 것들이다라고
1: 그래서
0: 생각을 할수 있도록.
1: 어디 고립된 장소로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좀더 광대무변한 데 가서 만 년이, 천 년이, 수억 년이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본 겁니다.
0: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운 놈이란 좀 낭만적인 표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웃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위트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두셨어요. 내 사랑하는 게으름
1: 네.
0: 하나만 데리고 선택하신 것이 게으름이에요.
1: 게으름이 아까 귀찮음 얘기 처음에
0: 네.
1: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뜻밖의 너무 많이 좌우해요. 그리고 우리는 게으름, 귀찮음 이런 걸 너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로
0: 그렇죠.
1: 배제했지만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배하는 건지 그리고 게으른 것이 필요해요. 하면 된다, 파이팅 이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달리고
0: 네.
1: 너무 많이 망가뜨려졌어요. 왜 맨날 그래야 되는 건지.
0: 그런데 사실 문정희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면 막 부지런히 읽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1: 다행입니다.
0: 네, 워낙 많이 읽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게으름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싶긴 하나 아무튼 되게 부지런해지게
1: 그거는
0: 만드는
1: 시간 너무 생명이 짧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린
0: 네.
1: 시절부터. 이제 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이 목숨이라는 것 젊은 날에도 내면에 까만 죽음이 있다는 걸막 느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 한 번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막 즐기기 위해서 이거 처음 하고 나왔거든요.
0: 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1: 사놓은 지는
0: 거라고, 스카프를.
1: 한 10년가량 됐죠. 예. 그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걸어놨다가
0: 네.
1: 오늘은 윤고은 작가에게 이걸 내 선물로 하자. 막
0: 네.
1: 주는 건 아니고
0: 아,
1: 그냥.
0: 네, 보는 걸로. 네.
1: 네.
0: 좋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갈게요. 아, 이 음악 들어야죠. 지금,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드르 파사.
1: 네, 이, 저, 페루 세탁소에 나오는,
0: 네.
1: 네.
0: 이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출간한 문정희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069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번 시집과 함께 북카페 오셨을 때는 혼잣말로만 속삭이고 마셨대요. 근데 오늘은 문자를 보내서 크게 얘기해 봅니다. 문정희 시인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1: 네,
0: 네.
1: 남성이신가요?
0: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수 없지만 카페인님으로서 지금 완전히 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신수아님, 6월 3일 지금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잔설이 있죠.
1: 그쵸?
0: 6월에도 내리는 눈을 볼수 있는 사람이 시인 아닐까
1: 네,
0: 싶어요.
1: 맞아요.
0: 그러네요, 진짜.
1: 네.
0: 시인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집 안에 있는 그 고독부 장관, 거기에
1: 네.
0: 이제 가장 외로운 시인이 그 고독부를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쓰신 거죠.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인은
1: 네. 아, 근데도 그럼 지가 하고 싶다 그러지 않나. 세상이 너무 오해와 악의,
0: 지가
1: 네.
0: 선생님이세요? 그럼 혹시 그렇게
1: 그럴까 봐
0: 들을까봐?
1: 아주 조심했었어요.
0: 네.
1: 아, 세상은 너무 악의에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저는
1: 삐뚤어져 있고, 네.
0: 지금 지가 하고 싶지 않나 여기서 지가 많은 지금 살아있는 많은 다 시인들이 다 그렇게 나올까봐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그건 아니군요.
1: 네.
0: 0050 쓰시는 카페이님. 와우, 시인님, 페루 세탁소 정말 제가 갈 곳을 마련해 주셨네요. 당장 가겠어요. 하셨습니다.
1: 가면 아마 고독부 장관이 그리울 거예요. 너무 외롭겠죠.
0: 거기서 또. 최종은님, 시 읽어주실 때마다 프랑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농도 짙은 1인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으십니다. 하셨습니다. 네, 시가 있는 그 세계에 가까이라도 있으면 삶이 달라지죠? 그쵸? 시를 꼭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1: 단숨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0: 네.
1: 시를 모르면 뭐 인생을 모릅니다. 시는 향기로운 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시에 매여서 이렇게 뭔가 그 하나의 야성 늑대를 시라는
0: 네.
1: 밧줄에 묶어서 길러버린 게 아닌가.
0: 그 생각도 하신
1: 네, 그런 생각을
0: 거군요.
1: 했었어요. 너무 인생을 시에 묶여서 보내버렸구나. 훨씬 더 아마 발랄하고
0: 네.
1: 매혹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0: 시가 아니어도
1: 그럼요.
0: 충분히.
1: 그리고 시라는 것에 너무 묶여가지고 이것이
0: 네.
1: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 매어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간데? 이런 거
0: 이게 뭐가인데.
1: 네,
0: 네.
1: 이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0: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시가 밧줄

0: 날보다 시인을 살았다? 이런데 유감 없어요, 사실은. 애도 불구하고 끝없이, 물론 제 시는 미흡하지만, 시는 완성도 없고 끝장도 없어서 매혹적이에요,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지금도 태산이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가 뭐간데, 여기까지 왔나. 예.
1: 오늘 얘기하신 이 단숨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고 시가 머관데 이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0: 안경,
1: 네.
0: 다 하나씩 또 새로 끼고,
1: 네.
0: 싱싱한 늑대의 소리를 질러봅시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오늘 안경 에디션 받으실 분, 9081 쓰시는 카페인님, 박선영님, 그리고 806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댓글로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정말 고맙습니다.
1: 오늘 모세다데스의 LS2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자 음악은 장사가 안 돼. 여성 음악인에 대한 이 대중음악 산업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지금도 부려지는 억지죠. 이에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은 또 한 번 분연히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29년 전 북아메리카의 여성 음악인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행동에 나섰던 역사에 한국 여성 음악인의 이름으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영희입니다. 철수 뒤에 따라 불리던 이름이죠. 이제 한국 여성의 정체성을 그 근원부터 복기하는 원형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내포한 새로운 선언이 되었죠. 오늘 새음행 라운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인 전문 음악축제 영희 페스티벌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빛나는 여정을 함께하며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시작으로 6월 13일 그리고 셋째 날 6월 14일 일요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한국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 축제 영희 페스티벌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 하고요. 안내해 드릴 게 있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은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라고 검색하셔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으로도 궁금증, 뭐 응원의 메시지 등등 많은 참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영희 페스티벌 티켓팅 이거 오픈되자마자 당일 매진 됐고요. 이런 반응은 뭐 바랄 수는 있는데 예상까지는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사실은 첫 해, 페스티벌 첫 해는 무조건 손해가 난다는 게 음악계에
0: 정설이에요.
1: 정해진 네, 말인데다가 한 5년 정도 한 이후부터 흑자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설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그
0: 흑자를
1: 홍보?
0: 논할 정도예요, 지금 약간.
1: 지금요? 또, 누군가 너무 눈물은 흘리지 않을 정도의 네네네
0: 네,
1: 예,
0: 서로
1: 큰 적자는 아니면 다 팔렸으니까 이제 그 주최 주관을 하시는 분들도
0: 네, 해피하고.
1: 오, 네, 엄청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첫 회의에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점에 덕분에 가게
0: 이상적인
1: 됐죠. 네, 구매자 선생님들 덕분에.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런 수요가 있을 거다. 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도 약간 도심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공연장도 공연장이지만.

0: 갤러리 공간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0: 그 다 실내에서 이렇게 또.
1: 네, 예. 그 마포 아트센터에 아트홀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극장이 있고, 그 200석의 플레이맥이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갤러리맥이라는 곳은 진짜 갤러리인데, 거기에 좌식으로
0: 네.
1: 거기서 또 좌석을 좀 적은 사람만 들어갈 수
0: 네.
1: 있게 오히려 그렇게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아까
1: 그래서 예.
0: 섬세한 음악적인 결이 있는 아티스트는 그런 공간에서 소개하면 좋을
1: 네.
0: 것 같다, 이렇게.
1: 제가 그 이승열 씨를 밖에서
0: 네.
1: 뵙자마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오랜만에 선배를 만나가지고
0: 아, 예.
1: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0: 네네.
1: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엄청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갤러리맥이 있는데요.
0: 네네.
1: 이러면서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실내형 페스티벌이니까 여름에 그 야외 락페가 멋지지만 사실은 그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집순이 집돌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취향이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1: 예, 음악은 정말
0: 네네.
1: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서울국제도서전은 가셔도
0: 네.
1: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비가 오면 뻘밭이 되는 그런 페스티벌은 좀안 가실 것 같은.
0: 네.
1: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음악을 좋아하고 각자 뮤지션들의 그 단독 공연도 오시고 할 텐데
0: 네.
1: 근데 단독 공연을 본다는 건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있는 거라 페스티벌의 장점은 오가면서
0: 네.
1: 보는 거라 이세 개의 무대에 3일간 마포아트센터에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좌석으로
0: 네.
1: 이렇게 그냥 인뮤지션, 저뮤지션, 뭐 다른 작가들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는 페스티벌이 있으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좀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게 보고 싶으니까.
0: 예.
1: 그래서 저희 특색은 아마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페스티벌에서 다른 이제 음량이 큰 밴드가 옆에 있으면 소리 간섭 때문에 못하게 됐던 노래라든지 뭐 저의 경우에도 편곡을 저도 좀 세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섬세하게 속삭이는 음악이라면 온전히 그런 스타일로 갤러리맥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그림, 논센소 작가님의 그림이 전시가 되는데 그 그림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녹아드는 컨셉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게좀 영희 페스티벌의 장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이제 새우맹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할 이하립 선배가
0: 맞아요.
1: 거기에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시죠.
0: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을
1: 맞습니다.
0: 담당하는 아티스트가 이하립.
1: 네.
0: 이번에는 그렇다. 이거 기획을 이렇게 딱 정구가 땅 들어왔을 때
1: 네.
0: 뭐 해외 사례도 당연히 참고를 리서치를 해보셨을 테고
1: 예.
0: 릴리스페어가 가장 유명한 사례잖아요.
1: 그쵸. 사실은 그때가 97년, 8년 아마 그때였을 텐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당연히 없었고, PC통신
0: 맞아요.
1: 시대라 핫 뮤직이라는 잡지가
0: 잡지가 큰 역할을
1: 제
0: 했죠.
1: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핫 뮤직을 저는 이제 용돈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릴리스페어 기사가 실렸었어요. 근데 너무 까무러칠 뉴스였던 거예요,
0: 라인업이요.
1: 저한테는.
0: 그렇죠.
1: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음악, 저런 음악 쭉 이렇게 다 좋아하지만 조금 더 뭐랄까, 나랑 가깝게 느끼던 싱어송라이터 여성들이 다 나오는 페스티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잘 됐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멋있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제가 이제 20살 넘고, 이제 제 앨범 내고, 이제 홍대 씬이라고 하는 데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왜 없는지 조금 알겠고,
0: 네,
1: 그러니까 왜
0: 그렇죠.
1: 안 여는지, 그런 걸 만약 뮤지션이 기피 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약간 이제 실제로 그 씬에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아, 누가 열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뭐 언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가 몇년 전부터 약간, 아, 설마 난가?
0: 아니 그
1: 설마 전화를 돌린 사람이 난가?
0: 막연하게라도 주변 뭐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포함해서 그런 주변 지인 뮤지션들이랑 과거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좀 얘기한 적은 분명히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1: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음악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제 눈에는 좀 거장이 된 거예요. 김사월 씨나
0: 사월 씨.
1: 이랑 씨, 안다영 씨, 정우 씨다막 너무 멋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아, 다들 부장님이 되셨다고 제가
0: 이제 곧 이사님 되신 이렇게 뭐.
1: 네, 그 지금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지금 부장들만 모아도 지금 팀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 저랑 좀 생각하던 어떤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생각 있어? 그러면 아, 저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0: 그들만으로도 이미 명수가 여럿이 된 거죠.
1: 사전조사 결과 네.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0: 네네. 네. 저는 무조건 합니다. 회사가 반대도 합니다. 약간 네. 이건.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제가 40대인데 네. 40대의 특징이 30대의 전화번호도 알고 50대의 전화번호도 아는 느낌이더라고요.
1: 중간에서
0: 되게 중간
1: 다리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0: 왜 그런 걸 이제 회사원도 아니지만 뭐 중간 관리자라는 직책이 왜 있는지 좀 알겠는. 그리고 이제 20대 뮤지션의 연락처도 한 다리를 건너면 알 수 있는.
1: 그러네요.
0: 뭐 나이라는 게 중요하진 네네. 않지만 그래서 저는 제 선배들의 연락처를 아는 거죠. 김윤아 선배나 네네네. 조한선 선배나. 네네.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선배 생각 있으세요? 근데 참여를 해주시게 된 거라,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아, 이 사람 나와 이 사람 나와 이렇게 서로 선우정아 씨도 오케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사실 페스티벌이 라인업 모으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제가
1: 섭외
0: 예 네. 섭외 네. 맞습니다.
1: 전문 용어로 섭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0: 근데 너무 여기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하게 스무스하게 됐어요.
1: 이게 한 뭐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몇 팀, 몇 명 명수 출연 아티스트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각적으로 네. 이 포스터에는 이 약간 빨리. 이게 행성 지구라는 행성 위에 이 존재하는 이 훌륭한 아티스트의 이름이 이렇게 점처럼 탁탁탁.
0: 맞습니다.
1: 예,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네. 전부예요. 전부가 표기가 된 건가요?
0: 맞습니다. 아. 밑에가 문화 네. 라인업이고 네. 작가, 만화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뭐 예를 들면 김사월 씨가 김사월 쇼 만들기 강의를 한다든지 김사월 쇼라는 거를
1: 아, 맞아,
0: 김사월
1: 맞아,
0: 씨가 열 몇 번을 연출했어요.
1: 맞아, 그러니까 맞아,
0: 저도
1: 맞아.
0: 김사월이 김사월 쇼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 거죠.
1: 아, 그 과정을 공개하는
0: 예,
1: 거예요?
0: 공개하는 거예요. 강의처럼 해주는 아~ 거예요. 약간 솔깃하시잖아요. 예,
1: 그 공연 기획대처럼 김사월이 네. 자신의 브랜드 김사월 쇼 네. 기획 과정을 공개하는.
0: 네. 네. 그리고 그 어린이라는 세계로 유명한 김소영 작가님이 네. 나와서 이제 그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 쭉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PPT 이런 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쓰지 않고 네. 관객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으로 차린 남도밥상 같은 아. 50개 정도의 반찬이 너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제 요즘 얘 나물을 좀 좋아해서
1: 그러니까요. 좀 미식가실 것 같긴 한데 자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까 합니다. 여기 출연하시는 아티스트 중에서 저희가 골라봤어요. 사실 이상은 씨의 음반은 디스코그래피상 그 음반에서 삶은 여행이라는 곡을 또 골라봤는데요. 이상은 씨가 사실 제가 데뷔했을 때보다 선배니까. 근데 이제 이상은 씨가 약간 작가주의로 돌아섰다? 뭐 이런 느낌의 시기에는 제가 약간 동시대에 같이 좀 네. 활동을 해서 네. 지켜본 바도 있고.
0: 네네.
1: 굉장히 여성 작가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1세대. 0세대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서 좀 상징적인 대표성이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지금 작가주의라고 말씀하신 네. 그 시대에 내신 앨범으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쇼크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여자라면 얼마나 더 많이 받았겠어요. 이런 예술적인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것도 자국 뮤지션이 해주는 거랑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상은 선배가 섭외에 1승이? 승낙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와.
1: 정말 하신다고? 네, 믿어지지 않는 말 섭외가 됐다고?
0: 제가 네. 말 꺼내놓고 네. 당연히 아쉽지만 안 된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김윤아 선배, 이상은 선배, 선우정아 씨 저희 그 자랑스러운 새 헤드라이너가 네, 저도 해놓고. 진짜 오신다고?
1: 정말 간절히 원하면 뭐라 그러죠? 뭐 우주가 도와준다. 뭐 그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네네.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냥
0: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 첫 회에 이분들이 모여주시는 거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페스티벌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팀이 한 세네 개밖에 안 돼도.

0: 점심부터 밤까지 내가 좋아할 법한? 아직
1: 아,
0: 몰라도,
1: 그렇지.
0: 아직 내가 그냥 이름만 알고 음악은 제대로 안 들어본? 라이브는 본 적이 없는?
1: 네.
0: 이런 팀들이 막 계속 공연을 어디선가 계속 하면서 나랑 좀 비슷한 취향일 사람들이 계속 관객석에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1: 맞아요. 중요한
0: 네.
1: 요소죠, 아주.
0: 그래서 이런 이상은 선배의 음악을 쭉 들은 사람, 듣고 있는 사람, 김윤아 선배의 음악 듣는 사람, 이렇게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음악은 좀안 듣게 된, 디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요즘 뮤지션들 음악은 되게 많이 듣는데, 이상은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라는, 그 사람들이 관객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꼭 반드시 하고 싶었어요. 뭐 제가 그거는 아예 모르는 세계라, 그 관객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무대에 전달된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거에 3일간 온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년에 또 오거나, 이걸 누군가가 동경해서 내년에 이제 못 왔던 분들이 오시거나, 참여 못 했던 뮤지션들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음악을,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어떤 의미로 제3세계 음악 취급하는 느낌조차도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1: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음악
0: 네. 그냥
1: 자체를
0: 그런 거잖아, 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거가 뭔지라고 얘기하기도 제 생각엔 좀 그렇고, 사실 각각 되게 다른데, 그냥 여자가 하는 음악 이런 식이지라고, 약간은 어찌 보면 납작한 해석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몸이 이렇게나 많다랑, 그걸 전부 아는 관객들이 있을 때 이런 느낌의 무대가 된다.
1: 네.
0: 그런 거를 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나?
1: 실력 행사 제대로 한번 할수 있는 장이 될것 같다는 기대가
0: 아이,
1: 있네요.
0: 참.
1: 이상은 씨의 삶은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0: 2007년 발매된 이상은 13번째 음반에서 삶은 여행. 오늘 오지윤 씨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세우맥 라운지 추천곡. 추천곡이 아니라 이거 라이브로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곡이네요. 대표곡 중 하나니까 이걸 연주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1: 이제
0: 모르죠?
1: 관객의 발음으로는
0: 예.
1: 근데 뮤지션으로서 안 하실 수 있다는
0: 맞아요.
1: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
0: 이 세트리스트라고 하는 거 정하기가 참
1: 네.
0: 쉬우면서도 참
1: 어렵죠?
0: 어려운
1: 네.
0: 거니까. 그것도 그 부분이 기대되는 거니까. 뭘
1: 맞아요.
0: 연주해 줄까 뭐 이런 거.
1: 맞아요.
0: 게시판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언젠가 페스티벌 라인업 뜰 때마다 여기 가서 돈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열심히 노래 듣고 환호해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여성이고 왜 무대 위에서 여성들을 찾는 거는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그런 기분 들으셨다고 SMFOT29196님께서 5만 500번 이렇게 또 수치까지 비율을 주셨네.
1: 아,
0: 이런
1: 잘 주셨네.
0: 상황에서 이뭐 영희 페스티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귀한 그런 거다라는 반응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사례도 뭐
1: 네.
0: 벤치마킹 하셨을 텐데 뭐 보니까 뭐 해외 유수의 그런 뭐 유명한 페스티벌에도 그런 그 이게 뭐 룰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1: 네.
0: 남녀 라인업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뭐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도 있다고들 하네요.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같은 예 경우라고 하는데
1: 거기 엄청 크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아까 게시판에서 본 것처럼
1: 네.
0: 그런 게 문제 제기 분명히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 너무 향유자도 거의 남성이고 만드는 사람도 거의 남성이고 그런 경우라면 이해를 하는데 음악하는 여성도 많고 음악을 듣는 사람의 관객인지 비율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라인업이 만약 여성이 적다면 왜일까라는 생각은 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각자의 이유로
0: 근데 이제
1: 예
0: 그 인사이더로서
1: 네
0: 배제되는 경우도 많더라. 뭐 이런 뉘앙스였던 걸로 저도 알아들었고. 근데
1: 네네네
0: 저는 남성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1: 네네네
0: 그 부분을 잘 몰랐고, 예, 사실 어떻게 프로그램 자체가 그 섭외, 소위 말하는 그게
1: 네.
0: 이루어지는지는 그냥 당대

0: 뭐 인기 있는 티켓 파워가 센 아티스트 위주로 가는 것 같다라는
1: 그쵸.
0: 정도만 생각했지만
1: 네.
0: 실제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도
1: 네.
0: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1: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죄송스러운 게, 저는 그런 것 치고는 또운 좋게 페스티벌 때 나간 거예요.
0: 오지은 씨는 예,
1: 예,
0: 인기
1: 그,
0: 있으셨죠. 예.
1: 뭐랄까. 근데 이제, 나는 나갔으니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저는 이제 올해 페스티벌에 불림받기 위해서 나라면, 예를 들면 뭐, 신보도 내야 되고, 무슨 이슈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좀 다그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왜냐면 불림을 받지 못한다면, 아, 내가 이런 게 모자랐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거 했다가, 이제 어떤 페스티벌에서 봤을 때, 이거, 앨범 안 했는데,
0: 이 기준에
1: 괜찮네?
0: 미달인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네. 뭐
1: 우리
0: 이런,
1: 친구,
0: 예.
1: 그러니까 다 우리 저희 사랑하는 동료들인데, 약간 이 결국 누군가의 큐레이션이잖아요, 페스티벌이.
0: 그렇죠,
1: 근데
0: 그렇죠.
1: 거기에서 이 사람은 판매와 상관이 없지 정말 중요해. 이 사람은 정말 판매가 많아. 근데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어떤 정도의 개인의 큐레이션, 어떤 집단의 큐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그 이제 제가 음악을 할 때까진,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저 때까지만 해도 뭐 여자가 기타를 쳐? 여자가 프로듀싱을 해? 그 말이 이젠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여자가 프로듀싱을
0: 이제
1: 해는.
0: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좀
1: 다행이죠.
0: 예 그렇다고 치면 아까 그 큐레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 페스티벌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여성 프로모터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예 오지훈 씨가 이걸 한다 그랬을 때
1: 오.
0: 아 오지훈 씨면 이 프로모션 이 기획을 아 멋지게 잘할 것 같다라는 게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큐레이션이란 말은 누군가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약간 그런 취향이나 그런 배려 이런 게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1: 그쵸.
0: 여성 프로모터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 근데 꼭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실무를 해봤더니 도무지 이제 음악하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저는 이제
0: 보통 일이 아닌가 보네요.
1: 떠나겠습니다.
0: 떠나요?
1: 재미있는 거 했으니까,
0: 예.
1: 네, 제가 세상에 할수 있는 은혜 갚음은 다 했다.
0: 예.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아이러니가 이런 여성 아티스트만 한정해서 소개하는 페스티벌의 소용이 미래의 이상적인 어느 순간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뭐 이런
1: 그렇죠.
0: 시절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1: 맞아요. 없어지는 게 좋죠.
0: 그렇다고 1회하고 도망가는 건좀 아니잖아요.
1: 그건 저도 1회로 이렇게 주목을 모았을 때에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페스티벌은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라, 음악 만드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만들 때에는 사실 예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무대 미술이 달라지고 관객 편의도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회에 와주신 너무 고마운, 개런티도 묻지 않고 와주신, 조금 드립니다만,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해서, 제가 그 올해 이제 성공 사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하루의 매진이라고 한 사례가 있으니까, 좋은 스폰서들이 생겨서 이제 예산이 아주 커지면 아주 화려한 무대 미술과, 그러니까 음악을 해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더 뮤지션과 여기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돋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랑, 그리고 다른 데서 받는 만큼의 개런티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은혜 갚기 위해서.
0: 은혜 보은의 차원에서
1: 그리고 이제 아쉽게 못 오신 분들도
0: 예.
1: 와주셨으면 좋겠고.
0: 지금 너무 매진이 빨리 돼가지고 저희 새음행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가고 싶어도 얘기만 듣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1: 면목이 없습니다.
0: 예,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라고요. 야, 이말 정말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1: 왜냐면 너무 잔혹해요. 페스티벌은 저는 출연자로서 제가 인기가 없으면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헤드라이너를 누가 시킨다면 전속력으로 도망가야 되죠. 다른 무대에 헤드라이너랑 붙는 거잖아요.
0: 그 경영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1: 저 4시에 하고 싶은 거.
0: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1: 작은
0: 있어서
1: 스테이지 4시.
0: 그 약간 좀그안 안전지대가 있어. 스스로
1: 있어.
0: 정한.
1: 맞아.
0: 예. 그런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게 될 때가 있죠. 자,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음악을 이런 팬들이 만나는 좋은 것이긴 한데.
1: 맞습니다. 꽃송이가 피죠.
0: 맞아요. 마포문화재단과의 인연도 굉장히 반가우셨겠네요.
1: 일단 그 홍대 하면 마포구

0: 이제 음악을 인디나 뭐 싱어송라이터나 시작을 할 때 생각하는 게 홍대 시인인데 그래서 마포구의 마포문화재단 이제 저도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있고 네네. 사람들의 접근성도 정말 좋고 그래서 그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완전히 덥석 잡고 제가 전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 바로 이 얘기가 나오고 이틀 뒤에 KTX를 타고 이제 예 마포구 염리동으로 대흥동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1: 아 그러니까 한영애 씨에 관련된 질문은 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왜냐하면 한영애 씨가 여기 헤드라이너 될 뻔한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 김유나 싱어송라이터 김유나의 장밋빛 인생 2024년 관능소설 수록곡입니다. 요 음악 듣고 오죠.

0: 2026 제1회 영희 페스티벌.
1: 와.
0: 헤드라이너 3인방 중한 사람인 싱어송라이터 김유나의 최신 음반에서 장밋빛 인생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영애 씨.
1: 네.
0: 뭐, 0세대. 뭐, 아까 이상은 씨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영애 씨도 자신의
1: 네.
0: 곡을 이분은 약간 그 예전에도 이 선배님이면 연극에 대한 그 열망도 굉장하셔가지고 연극 예술, 무대 예술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이나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언이 약간 연극적인 어떤 요소들을 언급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송라이터이란 부분보단 이분은 퍼포머.
1: 네네네.
0: 네.
1: 그것도 근데 저는 엄청 멋진 예술의 분야라고 생각을
0: 저도
1: 해서,
0: 동의합니다.
1: 네,
0: 네.
1: 꼭뭐 싱어송라이터야 된다 이런 생각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예. 여성 예술가를
0: 네.
1: 중심으로 한다. 예. 그래서 멤버가 남성이 있는 팀도 나오고, 또는 저 한영애 선배가 올해 50주년이셔가지고,
0: 그렇죠.
1: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영희
0: 네네.
1: 페스티벌에. 근데 사실 저희가 7월에 하려고 했다가, 날짜가 6월로 바뀌면서
0: 네.
1: 한영희 선배의 단독 공연과 정확하게 날짜가 겹치게 된
0: 그랬구나.
1: 길이래 저희가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51주년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하겠다라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자원도 하고, 저도 할래요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추려야 되는,
1: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보통 한반 정도는 거절당할 걸 생각하고 예를 들면 10명한테 물어봐서 5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다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마음이 있는데 스케줄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섭외 속도를 늦췄어요. 이거 이랬다가 갑자기 막 12시에 공연시키겠다 싶어서 안 돼. 이거 안 된다. 마구잡이로 그러면 안 된다. 자, 멈춰, 멈춰.
0: 그렇지, 그렇지.
1: 네, 큰 실례 할수 있기 때문에.
0: 그러니.
1: 네네네. 예, 누군가는 12시에 가야 된단 말이죠.
0: 오지훈 씨가 하면 되잖아.
1: 예, 맞아요. 사실 그러려고 했어요. 사실,
0: 정말.
1: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시간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 비는 자리에 들어가게, 저는 약간, 뭐랄까, 어디 남는데 넣어줘,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일요일에 7시라고 하는, 꽤나 어떤,
0: 부담스러운 시간대 아니에요? 4시 좋다고 그러셨는데.
1: 그니까요. 사실 저는 12시에 딱 하고 사라지고 싶은데, 이게 제가 페스티벌 기획을 해보니,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페스티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그게 되게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더라고요. 예. 네, 그니까 어딘가에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0: 네네네네.
1: 일단 헤드라이너, 제일 큰 무대 헤드라이너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러 갈 법한.
0: 네.
1: 근데, 나는 그거 안 볼래. 나는 그래도 이 사람 볼 건데? 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맡아주고.
0: 네.
1: 근데, 와, 나는 그둘다안 보고 난 절대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맡아주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를 계속 그 시간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그 대중적인 사람이.
0: 네.
1: 그래서 저의 그 작은 무대 첫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장렬하게 실패하고, 우진 씨는 여기로 가십시오. 그럼 뭐 제가 묶어둘 수 있는 만큼 묶어두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0: 약간 양을 치는

0: 네, 목동이 사실 존재했던 걸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연의 섭리가 아니었더라고요.
1: 많이 힘드시겠지만 내년에도 꼭 열어주세요. 올해 못 가는 사람들 한이 됩니다.
0: 아이고.
1: 또 최연우 청취자께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0: 알겠습니다.
1: 이건 뭔지 모르겠네. 멍소우님께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듣고 있나? 전주 로컬 아티스트를 안 부르면 누굴 부르나?
0: 아, 그 전주 얼티밋이 저희 동네에 되게 큰 축제입니다. 네네. 저도 관객으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아직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 걸 모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공연을 종종 한다는 걸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앨범을 낸 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사람들 몰라야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1: 아니 뭐 그렇게 실도 안 치셔도 되잖아요. 멍소님께서
0: 그럴까? 네. 그럴까요? 아, 네. 안전하게 말해야 된다는 강박이 제가 좀 있어요.
1: 와, 이 참 보러 가고 싶다. 저도 그, 네. 그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뭐 2회든 뭐 3회든 네. 나중에 영입 페스티벌에 뭐 무대 출연자로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여성 아티스트와 함께 서거나
0: 네.
1: 그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네. 피처링 정도로 참여하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내년이나 뭐 후년에는 그렇게 남성이라서 네.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
0: 하지 않죠. 너무 열려 있습니다.
1: 열려 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네요.
0: 마음에 영희만 있으면 영광과 기쁨만 있으면 영광의 영, 기쁠 희.
1: 영광 마음, 영, 네. 기쁠 희.
0: 마음에 글로리와 조이가 있는 모두를 환영하는데 어쩌다 보니 큐레이션이 이제 여성 예술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고 저희는 뭐 여성 한정, 철저히 여자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저 연주자도 남자들 반이고.
1: 아 그래요. 그 오지은 밴드와 저와 공통 분모가 있고 일단
0: 맞습니다.
1: 드러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0: 네, 네, 저희 공유해서. 네. 그래서 선배 스케줄 네. 좀 신경 쓰고 있죠. 네. 선배가 그래요. 공연하는 때는 제가 못하는 거죠. 한 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 그렇죠. 그 친구가 워낙 그 잘해요.
0: 잘해요. 네,
1: 잘하기
0: 그런
1: 때문에.
0: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쥐고 놓지 않습니다.
1: 기타리스트가 빅베이비 드라이버
0: 맞아요.
1: 가 또 맡아주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또 반가운 이름이라
0: 네네네.
1: 활동을 그렇게 빅베이비랑 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0: 제가 작년 겨울 단공부터 같이 했는데 그 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건반, 잘하는 기타를 계속 스카우터처럼 네. 몰래 보고 있어요. 기둥 뒤에서 저 사람 나랑 하면 어떤 식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1: 보러 가요.
0: 보러 가서 연주하러. 많이 봐요. 네. 근데 항상 찾아요. 그 네. 그래서 그분을 한 7, 8년 정도 제가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아무런
1: 오랫동안.
0: 친분 없이.
1: 야.
0: 네, 근데 저도 공연할 일 별로 없으니까 좀 글쓰기도 했고, 네. 뭐 오진 서영호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제 음악을 다시 하면서 그분의 일렉 사운드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론 포크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1: 잘 하시고.
0: 네. 네. 그 이제 본인이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보컬이 가는 길을 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잘 보컬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요. 네, 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시겠지라고 추측하고. 아무런 신분이 없는데 DM 보내서 저 음악하는 오지은인데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공연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삽주실에서 만나서 다 같이 다 내성적이고 다 그런 사람 다 아이거든요. 저희 다섯 명. 좀 깔끔하게 음악만 하고 근데 또 음악으로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뭐 악보 제가 쓴 악보 공유할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막 연주는 부수고
1: 네.
0: 그래서 그분의 기타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그 리듬, 베이스, 드럼을 남자들 두 명이 맡고 있는데 피아노의 남매알이랑 그 기타의 빅베이비 드라이버 그 둘이 약간 좀 웃긴 비유긴 하지만 전쟁터에 장수 두 명이 앞서고 있는 느낌이에요.
1: 오.
0: 근데 그럼 되게 편해지거든요, 제가.
1: 아주 든든하죠.
0: 네. 예. 그럼 제가 노래할 때 힘이 좀 덜 들고 약간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리듬 쪽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공연을 진짜 편하게 해요, 제가.
1: 아주 든든하시겠는데요.
0: 네,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발 마음 바뀌지 않고 나랑 네. 오래 해주길 그러고 커피 취향 맨날 물어보고
1: 뭐 드러머 뭐 성함이 신동훈 씨니까
0: 맞습니다.
1: 신동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10수년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뭐 한번 만나면 오래가는 그런 좀 약간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0: 제가 누가 잘하면 안 놓치려 그래요.
1: 안 욕심이 많으시군요.
0: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다시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런 사람.
1: 그리고 또 공들여서 8, 9년 동안 스카우팅 맞아. 스카우터로 그렇게 공을 들이신 거라면 네. 예. 놓치기 정말 싫겠네요.
0: 네, 네.
1: 그래요. 2차 라인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네. 그게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거는 뭐 예,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신생 페스티벌 1회 라인업이 맞다고 내가 낮잠자다 꿈꾼 게 아니고 김인규님께서 이 라인업이 얼마나 이 어마무시한지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네요.
0: 기쁩니다. 예. 사실 제가 낮잠자다 꿈꾼 라인업의 최상 버전 같은 거긴 하죠. 근데 그 망상을 이분들께 얘기를 했더니 승낙해 주신 부분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도 꿈 꿈은 꿀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예, 할게요 라고 해서 헐입니다.
1: 아이고야. 그 꿈꾸는 거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가 네. 뭐 소위 말하는 성공이잖아, 성공.
0: 그렇죠. 네.
1: 성공에 대한 그 경험치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여러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0: 그럴까요? 네. 전 오히려 좀 무서워서 제 것만 하자는 쪽이기도 했거든요.
1: 책도 내시고 네. 뭐 여러 분야로 도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0: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책은 제가 저랑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좀 더 잘 쓰고 싶은 나랑 아직 잘 못 쓰는 나가 싸우는 그러니까 제가 저만 괴롭히면 되고 못하는 것도 나, 뭐 잘하는 것도 나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모으는 것 같은 건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제가 뭔가 아쉽게 했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나쁜 경험을 시킨다든지 네. 관객도 그렇고 좀 다른 차원의 일이라 좀 무서운 일인 거죠. 제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영희 페스티벌 준비를 하다가 아주 아주 화가 났다면 솔로 뮤지션 오지은이라면 공연 엎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 잠깐. 제가 궁금해진 게 지금 막
0: 그래요?
1: 떠올랐는데 네. 이 뭐 대부분 90%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아우 할래요 하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 아주 소수지만 저 안 할래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0: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1: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0: 놀랍죠. 왜냐 네. 스케줄이 안 되면 되게 아쉬워하면서 토크스 프로그램이라도 출연할까요? 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이것도 좀 저희 내부 사정인데 페스티벌들이 계약을 할 때. 네. 뭐 너무 뮤지션들이 여기저기 나오면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어떤 페스티벌에 나오면 그 앞뒤로는 조금 약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조항도 꽤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섭외를 했는데 아, 그 앞뒤에 자기가 뭐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되는
1: 아, 그 그런 계약에 묶여서
0: 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내년을 기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딱 한 분이 매니저님께 연락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1: 동의를 안 해줬군요.
0: 네, 근데 네. 그 뮤지션이 동의를 안 했는지 매니저 선생님이 선에서 커트하셨는지 그건 이제 영원히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근데 그래서 저 여기부터 오지랖인데 진짜 오지랖인데 그 응원한다고 전해달라고. 왜냐면 제가 여자 뮤지션 현재도 여자 뮤지션으로 활동하지만 네. 그 20대 중반 막 후반 이럴 때 좀 고독하고 외롭다는 느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뭔가 다른 여자 뮤지션 만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다 저 빼고 다 남자 뮤지션이고 좀 그런 고독함.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여자 뮤지션을 만났는데 제 음악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엄청 기쁘더라고요. 내 친구가 될 법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 느낌. 저도 그 오지랖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1: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제3세계 음악처럼 약간 다뤄지는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0: 네네.
1: 그리고 방금 외로움이나 그런 여성성에 대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게 또 성정체성의 어떤 그 성소수 그런 정체성 의미로도 나중에 확장 네.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0: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 마음의 영희가 있다면이라는 말이 성별을 바꾼 분이 그 이후에 이름을 영희라고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영희라고 하는 게.
1: 네네네.
0: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지금 가장 메인인 다수의 어떤 생각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의 꽃 것이 아닌 이것이 되게 가치가 있는데

0: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1: 네.
0: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선우정아의 별사탕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Writing Master 유진,
2: 세리나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얼랜드 오이어의 2013년 여름에 발표된 싱글이죠. 라 프리마

에스다테 첫 번째 여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김우주 청취자께서 지난주에 중딩 아들 데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녀왔어요 라고 쓰셨네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 들으니 방송 들으니 반갑다 하시면서 독일 여행 기념 독일의 핫한 노래 한 곡 듣고 싶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독일에 가서 또 독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새콤달달 소스랑 감자튀김이랑 정말 맛있게 드셨다 라고 하시네요. 김우주님, 여행 중에도 저희 생각이 좀 나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독일 최고의 인기 스타 중 한 사람이라네요. 2024년 말에 발표된 자트만의 곡입니다. 니만트, 아무도 무엇무엇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느끼는 이 고통, 이 아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뭐 그런 스토리라는데요. 자트만의 니만트. 김우준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박정용의 월드팝 이어갑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 5월 30일 EBS 공감홀에서 저희는 공개방송을 열심히 네. 하느라

0: 열심히 이리저리 뛰었고요. 또 아시안파 페스티벌 현장에서 정용 씨는 그 시간에 또 바쁘셨을 텐데 보양식은 좀 드셨어요?
1: 보양식?
0: 네.
1: 그 비타민C 엄청 먹었어요.
0: 덕을 많이 받나요? 비타민C 덕을?
1: 그게
0: 네.
1: 그 요즘 이렇게 하나로 막 액체랑 그거랑 합쳐져 있는
0: 네.
1: 게 나오잖아요.
0: 네.
1: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0: 그러니까 그렇게
1: 인기가
0: 많이
1: 많잖아요.
0: 팔리겠죠? 예.
1: 그래서 막 피곤할 때 그거를 하나 먹으면은 뭔가 이게 콜라보 효과 같은 건가? 하여튼 그냥 낫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사실 하루에 그걸 많이 먹으면 다 그냥 배출된다고 하는데
0: 그렇더라고요.
1: 하루에 두 개씩 그래서 한 지난 5일간 먹었으니 뭐한 10개는 먹은 것
0: 비타민 C가 잘 맞는다.
1: 같습니다. 네.
0: 그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전에 듣긴 했는데
1: 네네.
0: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요번 2026 아파페에 대해서 뭐 출연 아티스트의 특정 팬들이 움직이는 축제보단 음악
1: 네.
0: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와가지고 무대에 오른 모두의 음악을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이었다. 그리고 후기 경호를 맡았던 업체의 대표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올해 그 관객은 심지어 그 친절해요. 아, 오가 다시 읽을게요. 뉘앙스가 이거죠.
1: 네.
0: 올해 뭐가 좀 달라졌나요? 올해 관객은 심지어 친절해요.
1: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경호를 맡은 이제 대표님이 보통 이제 경호는 관객과의 약간 뭔가 묘한 텐션이 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호 대표님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에 뭐가 달라졌어요?
0: 그렇지.
1: 올해 관객은 심지어 친절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뭐 저도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팬덤이 강한 팀들이 있잖아요. 뭐 팬덤이 나쁜 게 아니지만 팬덤이 강한 팀들이 사실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고 약간 음악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라인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음악에 열려 있는 그런 관객들이 주로 왔거든요.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그러면 좀더 이렇게 뭐랄까 오픈 마인드죠. 뭐 약간 좀 기다려도 뭐 내가 지금 내가 이승열만 보러 왔는데 이승열 공연 앞에 한 10분 놓쳐도 뭐딴거 보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관객들도 아티스트한테 되게 뭔가 환대의 이미지가 있고요. 심지어 이 경호 분들과 관객 사이에서도
0: 신경전 별로 없고,
1: why not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그 페스티벌의 풍경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풍경은 사실 다른 관객이 만드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경호 대표님한테 설명했는데 그게 뭐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이분은 그걸 확실히 느낀 거네요.
1: 그러니까
0: 필드에서.
1: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약간 예전에는 정말 우악스러운 팬들에게 시달리느라고 이분 고생하셨는데,
1: 그런 게뭐 없지 않았는데,
0: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상하네?
1: 어.
0: 이렇게 느끼셨다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 아마 서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0: 서로,
1: 관객도 느끼고, 아티스트도 느끼고, 다 느끼고, 뭐, 다만 뭐, 이제, 관객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그렇게 친절해도 약간 뭐, 불편함이 있는데, 지난 아시아판 페스티벌이 날씨도 좋았고, 날씨 탓도 있었고요. 관객도 그냥 뭐, 딱 적당했고,
0: 아까 1부에서 오지은 씨 나왔다
1: 네,
0: 가셨는데,
1: 들었어요.
0: 오지은 씨 표현으로는 이 페스티벌이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다.
1: 네.
0: 그 팬덤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흥행 면에서는 그게 필수 요소이기도 해서 참 아이러니해요. 그쵸?
1: 그렇죠. 산업 자체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고 아티스트한테도 사실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다거나 그거가 중심이 되면 사실은 좀 힘들어지죠. 재미도 없어지고.
0: 경호하시는 분 말처럼 분위기도 좀 힘들어지고
1: 근데 영희 페스티벌이야말로 사실은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는 주제의식으로 투철한 그리고 1회에 바로 매진을 하는 응원합니다.
0: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영희 페스티벌 아까 그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그 행사 중에서 이 아까 그 이건 사실 저기 지윤 씨한테 물어봤어야 될 질문인데 네. 이 뉘앙스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거기 이런 뭐 그 토크 같은 이런 문화 행사도 진행을 한다는데 홍대 여신과 홍대 마녀 이면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약간
1: 그 아마도 지은 씨와 요조 씨가 나오는 그런 토크겠죠.
0: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뭐 페스티벌이나 뭐 홍대 시인에 대해서 거기 얼마나 그 이면에 네. 남성 위주의 소위 말하는 약간 마초이즘이 네.
1: 그렇게 뭐 마초이즘이라기보다는 네. 일반 대중이나 그 외부에서 그 이 안을 호명할 때 자기들 또는 편이 또는 자기들 세계관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부르잖아요. 어떨 땐 여신으로 부르고 네. 어떨 땐 마녀로 부르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0: 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전혀.
1: 그랬죠. 네. 그 뭐 그런 시각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사실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없었던 게 좀 신기하고 아쉬워서 저는 영희 페스티벌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0: 지속 가능할 거라고
1: 충분히
0: 보시나요?
1: 가능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0: 오, 다행입니다. 근데
1: 이제 네. 이거를 상업적으로 확 키웠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또 다른 얘기여서 아마 고민하시겠죠. 아까 지은 씨 나가면서 네. 괜히 농담처럼 선배님 커피 한잔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네.
0: 컨설팅
1: 하더라고요.
0: 네. 또 선배로서 네. 또 아니, 많이 도와주시기 선배요. 바랍니다. 자, 아파페도 잘 올해 이런 또 나름 화기애애한 또 네. 색다른 화기애애함이 있어서 음악 전체에 대한 팬이라고 해야 되네. 음악 애호가들이 많이 모인 그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선곡 테마 알려주시죠.
1: 아, 오늘은 사실은 특별한 주제를 막 정해서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제가 가장 바빴던 2주 같아요. 그러니까 페스티벌 바로 앞에 있는 1, 2주잖아요. 네, 네. 가장 바빴던 지난 2주간 사실 음악도 많이 못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있던 음악 플랫폼에서 저를 가장 위로했던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라는 명칭으로 한 다섯 곡을 골라봤습니다.
0: 힐링에 여기 또 예, 포커스가 맞춰지는군요.
1: 네.
0: 박정용 개인적으로도 힐링 받은 그런 사운드 어떤 음악 골라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곡은 저는 이거 승윤 씨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아니, 전 이 팀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받은 그쵸. 벌써 한 1년 정도 넘었어요.
1: 활동한 지는 그럼 한 네. 4, 5년 정도 지난 것 같고, 네. 저도 한 2년 정도 전에 딱 접하고, 이 뭐지? 약간 영화 OST에 나올 것 같은 그냥 음악 전체가 이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 OST 나왔지 찾아보면 또 막상 소개된 적이 없어요 영화에는.
0: 그 느낌이 그런 건가요? 저는 네. 이 연주팀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영화 음악이라고 소개한 부분을 어떻게 느꼈냐면 받아들였냐면 네. 그 너무 이 음악 자체가 기타 음악인데 기타 연주 음악인데 좀 더 다이나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전혀 그냥 풍경 같잖아요.
0: 그냥 네, 네. 정제돼서
1: 그렇죠.
0: 네. 이게 실제 요즘 그때도 AI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얌전하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 음악적인 네. 느낌이었군요.
1: 확실히 그런 느낌이 네.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궁금해하실 텐데 그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티에레스 형제라는 뜻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에콰도르계 스위스 형제인 알레한드로 구티에레스와 에스테반 구티에레스가
0: 친형제군요.
1: 네, 친형제인데 네,
0: 알레한드로와 에스테반.
1: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전에 알았지만 결성한 지는 꽤 됐네요. 2015년. 10년 정도 지난 스위스 취리히에서 결성한 인스트루멘탈 기타 듀오고요. 뭐 당연히 출생에서 나오는 약간 라틴 아메리카 정서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0: 네.
1: 이것도 뭐 편견일 수 있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미국 남서부 사막의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하도 봐서.
0: 네. 웨스턴 네. 영화의 장면이 그쵸. 당연히 이렇게. 좀.
1: 그 킬빌에서 사막에서 네. 나왔던 그런 장면 네. 같은. 그다음에 약간 1970년대 60년대의 어떤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음악 같은 느낌.

0: 이름도 떠오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음악적 뿌리에 뭐 구스타프 산타올레나 아니면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음악을 엄청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1: 엔니오 모리코네를 네, 꼭 집어서 좋아하고 산타올레야도 네. 그렇고. 네.
0: 그리고 아마도 크루앙빈을 좋아하시면 이 아티스트의 음악은 뭐 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1: 잠깐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네. 크루앙빈은 3인조고 리듬 베이스 드럼에 맞춰서 기타가 약간 부각하는 그런 부각되는 그런 건데 구티에레스 형제도 드럼이
0: 드럼 없죠? 드럼이 없죠? 있는 경우도 곡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거의 예,
1: 그, 그냥 기타 둘이서 네, 연주하는, 기타 둘이서 연주하는 형태죠.
0: 노래도 거의 없고요.
1: 네. 크루앙빈 크루앙빈은 이제 월드스타 아닌가요?
0: 뭐 이번에 뭐 펜타포트에서도 네. 뭐 헤드라이너로 맞아요. 오는 그런 정도의 와. 아티스트가 됐죠. 맞아요. 몇 년 사이.
1: 놀랐어요, 약간. 아무튼 오늘 그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 앨범 중에서 어떤 앨범에 어떤 곡을 또 네. 한 곡 들어볼까요?
0: 2024년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서 마리오 허슬이라는 네. 곡인데 요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1: 허슬이라고 네. 하면 네. 약간 삶이 그 쉽지 않은 가운데 좀 억척스러워야 되고 정말 생활력이 높다 그런 사람들의 그렇죠. 그 일상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허슬하면서
0: 허슬하게 산다.
1: 네, 허슬을 이게 동사죠. 그러니까 네. 하루하루를 그런 허슬하는 자세로 이겨내는 여기에 또 바리오가 붙었으니까 그 게토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변두리
0: 그렇죠. 특히 약간 예. 미국에서 스페인계 거주구역, 라틴계 거주구역이란 예. 뜻이더라고요.
1: 마리오. 네. 예. 약간 애칭일 수도 있어요. 그쪽 출신은 뭐 우리 바리오의, 우리 바리오의 뭐 추억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0: 할렘 같은 느낌?
1: 할렘
0: 하고는 또 다르죠.
1: 할렘도 그렇죠. 할렘 네. 전성기도 있었고 근데 워낙 개토화된 네. 시절 때는 좀 바리오 뉘앙스보다는 약간 우범지대인 느낌이 강해가지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목이 마리오 허슬이군요.
0: 허슬입니다.
1: 예.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개처럼 돈 버는 인생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센 것 같고 네. 뭐라고
0: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여튼 뭐 연주 음악이니까 한번 네. 음악 들으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에콰도르계 스위스 형제 그룹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의 마리오 허슬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부입니다.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의 안내로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고요. 초여름 이 무렵 그를 힐링한 사운드 그런 레코드에서 골라온 음악 첫 곡으로 에콰도르 출신의 스위스 듀오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의 마리오 허슬 함께 들어봤습니다. 4921님께서 음악이 좋아가지고 귀가 번쩍 받아적긴 했지만 어렵지만 제목 저장했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저희 게시판 오시면
1: 네, 있습니다.
0: 예, 텍스트로 올려놨으니까
1: 그거, 그리고 예. 곡 제목 저장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예. 구티에레스 형제만 딱 이름을 예. 해서 들어보시면 나머지 곡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그만큼 이 곡이 이 무드가 마음에 들면 앨범이 다 좋아요.
0: 무드송으로서 아주 네, 훌륭하군요.
1: 훌륭하고 네.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마음을 확 이렇게 잡아채는 것도 있고요. 저는 최근에 좀 자주 들었던 앨범이에요. 틀어놓으면 그 무드.
0: 그
1: 좋습니다.
0: 기타 막 밴딩 딱 들어갈 때 그 그렇죠. 비브라토 착.
1: 네. 위스키 한 잔과 함께
0: 음주 BGM이군요.
1: 아, 최고입니다. 예.
0: 자, 초여름 힐링 사운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 곡이 좀 더 초여름 힐링 사운드에 딱 맞을 것 같고요. 네. 트리스테 하네로라는 팀인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남미 아티스트 같은데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활동했던 1960년대 말에 활동했던 5인조 뭐 소프트 락 또는 뭐 보사노바 팝 그룹이고요. 활동 기간이 앙주 짧았고 1969년에 미트 트리스테 자네로라는 이 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사라진 팀이에요. 되게 컬트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음반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설적인 음반을 알려져 있고 자켓이 보면 어떤 풀밭에서 남녀 뭐 멤버들이기도 하고 막 같은데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막 활짝 웃으면서 뛰어가는
0: 그 예전에 참고서 네. 정과 이런 표지로 그런 맞아요, 거 많이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1: 철수와 영희가 손 잡고 가는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자켓도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르지 멘데스 같은 브라질리언 감성도 있고요. 1960년대 약간 미국에서 유행하던 약간 소프트 팝 소프트 락 뭐 이런 네. 이런 느낌 선샤인 네. 팝이라고 하죠.
0: 네네네.
1: 이런 것들이 막 잘 더해져서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거 뭐 바이닐 같은 초반 같은 경우는 뭐 딱 장난 아닙니다. 거기서 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만 원이라고 그러면 만엔 뭐 이런 식.
0: 아니 그나저나 일본은 컬렉터들이 이 경제 붐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이 타이틀들을 사들인 거고 또 일본 현지 발매를 이루었길래
1: 그렇죠.
0: 예,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을까.
1: 근데 그게 1970년대부터 워낙 취향이 다변화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황금기 때 예. 80년, 90년대까지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서도 황금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이런 것도 발매했다고 이런 거를 이제 한 몇십 년 지나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발매했어? 네.

0: 그게 바닥이 날 즈음은 아니에요. 이제 뭐,
1: 아, 바닥이 안날 정도일 것 같아요.
0: 그 개체수가.
1: 네, 개체수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발매하고 그게 많이 팔리기도 해서. 어쨌든 아직도 이제 일본에 가서 그뭐 음반을
0: 디깅 하다
1: 디깅을
0: 보면,
1: 하다 보면 놀랍죠.
0: 놀라운 또, 보석을 또 캐오시는군요. 드리스테 하네로, 5인조 전설이 된, 지금은 뭐 존재하지 않는 해체된 그룹일 텐데, 어떤 곡이죠?
1: 느느드 말이라고요.
0: 예.
1: 다시 태어난 말이라는
0: 다시
1: 곡입니다.
0: 태어난 마리. 오늘 박정용 씨의 두 번째 선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이거 그 잘못 들으면 르네 대머리 이렇게 들려가지고요.
1: 르네
0: 대머리.
1: 대머리.
0: 그러니까 누군가
1: 네.
0: 예전 그 방송에서는 개그맨이 이거 분명히 캐치해가지고 이거
1: 네.
0: 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 1969년 음반 트리스테 하네로 미국 텍사스 출신의 5인조 그룹의 르네 대머리.
1: 대머리.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1: 요 앨범도요.
0: 예.
1: 그 앞서 소개했던 그 형제들 굿디에스
0: 네.
1: 형제들 앨범처럼 앨범 전체가 약간 이런 느낌. 예.
0: 무드
1: 무드.
0: 팝이라는 말을
1: 네.
0: 예전에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드 송,
1: 그렇죠.
0: 뭐
1: 네.
0: 무드 뭐
1: 그러니까
0: 이런 거.
1: 일관된 무드로 딱 있는 그래서 약간 선샤인 팝 되게 이렇게 선샤인 선샤인한
0: 네.
1: 그런 음악들이 있어서 뭔가 약간 울적하고 기분이 좀 힘들 때
0: 예.
1: 딱 들으면 네, 좋습니다. 이 앨범.
0: 조명은 어떻게 하시나요? 약간
1: 아,
0: 사이킥.
1: 이거는
0: 예.
1: 이제 음주용 음악은 아닌 것 같고요.
0: 아니겠죠?
1: 네,
0: 예.
1: 운전하면서 탁 이렇게.
0: 트리스테 하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무드송을 원하신다면. 자, 오늘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 박종용 아시안 팝 페스티벌 카페 벨로즈 대표의 선곡 이제 세 번째 음악입니다.

0: 실은 저는 요 곡이 지난 2주 동안 제가 약간 너무 가슴 깊이 들었던 곡이고요. 마이크 올드필드의 그 센티넬이라는 곡인데 튜블라 벨스 2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1: 튜블러 벨스라는 그 전설적인 음반으로
0: 음반이 있죠.
1: 예,
0: 네.
1: 유명한 그 아티스트.
0: 1973년에 발표된 튜블라 벨스라는 앨범이 워낙 유명했고 이게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더 엑소시스트 영화의 오프닝에 사용돼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고 당시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하며 뭐한 279주 동안 머물고 뭐 260만 장이 팔리고 막상 이 음반이 어떻게 보면 뭐 프로그레시브 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적인 음악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핑크 플로이드의 뭐 닥사이드 오브 더 문처럼 그런 음악이 대중적으로 히트를 공포 영화 배경 음악인데 그리고 이제 이 음악 튜블라 벨스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유명하잖아요. 원맨 오케스트라고 해서 그 마이크 올드필드가 사실 한 20개 이상의 악기를
1: 네.
0: 다 연주한 뭐
1: 튜블라벨을
0: 튜블라
1: 포함해서
0: 벨스를
1: 예,
0: 포함한 뭐
1: 기타.
0: 기타, 베이스, 그랜드 피아노, 만돌린 그걸 다 연주해서 혼자 그냥 다 녹음하고 연주해서 만든 음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튜블라 벨스 2라는 앨범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1: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아쉬운데 튜블라 벨스 1보다 2가 더 좋다고 말하긴 그런데 정말 1만큼이나 튜블라 벨스 2가 너무 훌륭하고요. 이 앨범을 마이크 올드필드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 자체는 워낙 이제 70년대, 80년대 때는 저작권이나 이런 게 판권 자체가 그 레이블과 아티스트 간에 보면 레이블 쪽에 다 쏠려 있잖아요.
1: 레이블이
0: 그러니까
1: 다 가져가는
0: 다
1: 게
0: 가져가는 뭐
1: 보편적인
0: 보편적이고요. 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양해 같은 게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힌트했는데 거의 소속사인 버진 레코드에서 이걸 다 갖고 있고 뭐 마이크 올드필드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 늘 갑갑함 속에 내가 이거를 기필코 1990년도 한뭐 지나서 새 레이블로 옮기면 다시 만들겠다.
1: 그러니까
0: 네.
1: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약간 우회적으로 이 방법뿐이 없잖아요. 새로
0: 그쵸.
1: 녹음하는
0: 예.
1: 방법.
0: 근데 그렇다고 투블라이브에서 투를 만들었는데 원을 다시 녹음한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다채로운 음악이 담겨
1: 그렇죠.
0: 있는데 이 오늘 소개할 이 센티넬이라는 곡은 투블라이브에서 투의 시작을 여는 곡인데요. 바로 원작의 원의 그 유명한 오프닝 테마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1: 그렇죠.
0: 아 이게 약간 내가 지금 투블라이브에서를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반가우는 그런 곡이긴
1: 그
0: 해요.
1: 5분 내내 흐르는 그
0: 네.
1: 오스티나토 자체가 상징이잖아요.
0: 상징이죠.
1: 튜블라벨스.
0: 그 저는 워낙 그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저한테도 엑소시스트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1: 너무 무섭죠.
0: 아, 저는 정말 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또 엑소시스트 같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 감정이 그러면서 약간 공포 영화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약간 변태가 된것 같은데
1: 즐기는 법을 터득한 건가?
0: 터득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 뭐 저희 와이프나 딸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를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걸 왜 보냐? 그래서 늘 외롭게 혼자 봅니다.
1: 뭐 소위 말하는 강심장 중에 한 분인가?
0: 아니 강심장은 아닌데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주는 어떤 쾌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1: 마이크 올드필드 1992년 그가 발표한 튜블라벨스 2에 수록된 첫곡 센티넬 이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부 순서죠. 카페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 씨와 함께하는 월드팝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란 주제로 고르신 세 번째 곡 마이크 올드필드 영국의 아티스트의 92년 음반 튜블러벨스2의 수록곡 센티넬이었습니다.
1: 근데 잠깐 힐링 사운드라고 계속 했는데
0: 네.
1: 작가님이 지금 배경화면으로 엑소시스트 영화를 계속 띄워주고 있어서 지금
0: 엑소시스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음악은 그 이 반복되는 오스티나토가 뒤에선 약간 좀 희망적으로 약간 그렇게 풀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걸 놓쳤네. 아까 오전에 듣고 왔을 때 아, 이런 분위기로 해결을 하는구나 음악적으로. 근데 역시 엑소시스트
1: 엑소시스트를 영상을 띄워주는
0: 예.
1: 바람에 오로지 여기에
0: 이걸 이길 수
1: 집중이
0: 있는 건 없다.
1: 네, 이걸 이길 수 있는
0: 예.
1: 건 없습니다.
0: 구마 의식이 참 흥미롭죠.
1: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0: 그렇죠?
1: 엑소시스트. 네.
0: 예. 자, 오늘 힐링입니다.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인데요.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보죠.
1: 아, 이번 곡은 좀 진짜 힐링이고요.
0: 예.
1: 클로드 볼링 하면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0: 네.
1: 뭐 장피에르 랑파리나 요요마 같은 그런 클래식 연주자들과 크로스오버 작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0: 작곡가.
1: 작곡가인데요. 디디 브리지 워터라고
0: 네.
1: 그 여성 재즈 보컬로는 아주 아주 유명한
0: 네네.
1: 가수인데 이 디디 브리지 워터와 함께 작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사실은 정말 좀 힐링 사운드인데 그런 곡인데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꼭 소개를 하려고 했고 누이제나 왈츠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1984년에 그 TV 미니 시리즈 루이지애나를 위해 만든 메인 테마곡이에요. 뭐 제가 뭐이 TV 미니 시리즈를 본 적은 없고요.
0: 네네네.
1: 본 적은 없고 실제로 그 장소

0: 자체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를 배경으로 한 약간 대하 드라마여서 그 남부 지역의 왈츠나 뭐 딕시랜드 재즈 뭐 약간 거기에 유럽식의 어떤 로맨틱한 이 클로드 볼링이 잘하는
1: 네.
0: 그런 클래식 음악들이 딱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음악에. 예. 그래서 묘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디디 브리지워터에 대한 언급은 어제였나? 그
0: 네.
1: 저희 청취자 중한 분이 일본 지금 여행 중이신데 그 도쿄 블루노트에서
0: 아,
1: 디디 브리지워터가 공연한다고 거기
0: 그래요?
1: 보러 간다고
0: 네.
1: 어제 소식을 주셨어요.
0: 한국에서
1: 네.
0: 유독 좀 인기가 없는 재즈 보컬이에요. 지명도에 비하면.
1: 왜 그러죠? 뭐.
0: 좀 뭐랄까요? 특징이 좀 대중적인 면은 좀 없긴 하죠. 네, 확실히. 좀 정통이고,
1: 네.
0: 뭔가 다이애나 크롤 가수, 뭐 이런 가수처럼 좀 멜로디가 확 오거나, 그렇게 좀 소프트한 느낌이 확실히 없어서 그런지, 한국에선 유독 인기가 없습니다, 진짜.
1: 그래요.
0: 네.
1: 아무튼 이분 찾아보니까 70대 이제 중반 넘어서서
0: 그쵸.
1: 연로하신데도 일본 투어를 감행하신다니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 83년 음반이니까
0: 한창 때죠.
1: 젊은 시절 전성기에 그의 음성 또 들어볼 수 있겠군요. 클로드 볼링의 루이지애나 왈츠 피처링 디디 브리지워터. 오늘 박정현 씨가 추천하시는 네 번째 선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0: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영화 음악가,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드라마 음악 한곡 듣고 왔습니다. 루이지안 왈츠, 보컬 피처링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아티스트 디디 브리지워터였고요. 84년도 이 무렵에 방영된 미니시리즈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최영경님께서 어제 그 언급, 그 월요일이었죠? 어제가 월요일인가?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1: 네,
0: 그저께
1: 그저께.
0: 그 블루노트 도쿄 다녀오신 그 경험을 바로 올려주시네요. 1950년생이시던데 여유와 에너지가 대단했다. 월요일 저녁인데 블루노트 도쿄 빈자리가 없었다. 새 음향 덕분에 알게 된 아티스트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고, 일전에 정용님께서 삿포로의 재즈바
1: 네.
0: 또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후기 주셨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그 도쿄 블루노트에 대해서는 한번 인생에 한번 가볼
1: 가볼
0: 만한
1: 만하고요.
0: 장소다. 예.
1: 그 조금만 도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조금만 부지런해서 블루노트 도쿄 일정 좀 보시면 예매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다른 일본 공연장은 사실 좀 장벽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노트 도쿄는 아니어서 조금만 부지런하셔서 예매하셔서 도쿄 간 김에 한번
0: 볼
1: 꼭
0: 수, 있...
1: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자, 오늘 선곡하신 오늘 마지막 곡, 어여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지만
0: 네.
1: 약간 승현 씨가 좀 비웃으셨는데
0: 안 비우셨어요. 취향을 그냥
1: 네,
0: 저는 파악을 한 거죠.
1: 파악을 한 거죠. 1970년대 미국 서부 지역의 약간 뭐 웨스트 코스트의 어떤 컨트리 락, 포크 락,
0: 소프트 락,
1: 소프트 락, 뭐 야트 락, 뭐
0: AOR이라고
1: AOR이라
0: 뭉쳐
1: 부르는데
0: 얘기하는,
1: 우리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파이어폴이라는 팀이고요. 1974년도에 결성된 팀이고 굉장히 유명한 밴드의 출신들이 다 모여있는 슈퍼밴드 출신이에요. 뭐더 버즈 출신도 있고요. 또 플라잉 브리트 브라더스라는 멤버도 있고 이글스의 베이시스트인 티모시 비 스미트도
0: 여기
1: 여기서
0: 출신이에요?
1: 출신은 아닌데 여기서 약간 같이 연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글스 느낌이 있는 그런 밴드인데 이 파이어폴의 1976년도 앨범에 수록된 You Are The Woman이라는 곡인데요. 빌보드 탑10 히트곡이고 아마 뭐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0: 라디오에서 틀면 나왔던
1: 엄청 틀면
0: 곡.
1: 나왔던 곡이죠. 네. 저도 그 틀면 라디오 이런 곡이 나오는 시대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0: 잘못 좀 너무 늦게
1: 잘못
0: 태어나신 것
1: 태어났어요.
0: 같아. 장발하고 코시염 기르고 미국에서
1: 그러게요.
0: 사셔야 할 분인 것
1: 네.
0: 같은데. 아무튼 오늘 덕분에 힐링, 음악 힐링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Firefall의 연주하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와! 와!

0: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1: 어머머머.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으쌰.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Hello, I'm DJ 진진, the host of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2: Hi everyone, I'm Cherry Boo of Flare U and I come here to meet you all without any hesitation.
3: Hello, I'm Kang Woojin. Nice to see you again.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 우리 첫 곡으로는 플레어 유의 Way to You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청춘 영화 같은 청량한 아이돌 듀오, 플레어 유의 최립우, 강우진님 모셨습니다. 웰컴!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1: 안녕하세요, 플레이의 최립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의 강우진입니다.
0: 네, 오늘의 사랑방 손님 플레어 유는요, 지난 5월에 데뷔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 그룹입니다. 눈이 시원해지는 퍼포먼스의 소유자 리브님, 부드러운 보컬의 밝은 매력을 지닌 우진님은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환상의 케미와 탄탄한 실력을 선보이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3: 너무 좋습니다.
0: 두 분이 또 아도란이랑 또 인연이 깊지
1: 네.
0: 않습니까? 리브님은 또 솔로 앨범 내고 게스트로 나오셨었고, 또
1: 네.
0: 두 분이 데뷔 전에 이미 캠디 막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또 2월 23일 날 해주셨네요. 야, 저희의 10주년 때 해주셨군요. 딱 2월 23일이 저희 데뷔일이어가지고, 네, 플레어 유로 아돌 한해또 돌아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4: 기분이
1: 완전
4: 어떻습니까?
1: 새로워요.
0: 새로워요?
1: 또 다시 새로운 이제 신분
0: 그렇죠, 신분으로. 그렇죠.
1: 그쵸?
0: 원래
1: 네.
0: 게스트로 혼자서
1: 네.
0: 나왔다가 또 이제 스페셜 DJ로
1: 하다가
0: 왔다가
1: 이제 또
0: 또 이제
1: 단체로 다시
0: 그렇죠.
1: 나오고, 네.
0: 우리 우진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일단 뭔가 데뷔를 하고 오니까 사실 데뷔 전에 왔을 때는
0: 네.
2: 그 라디오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았어서
0: 그쵸.
2: 되게 떨리고 했었는데 뭔가 그래도 그 사이에 또 경험을 하고 돌아오니까 뭔가 오늘 조금 편하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약간 그래도 조금 이제 한 달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다.
2: 네.
0: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할 소식이 있죠. 지난 5월 13일 풋풋한 청춘 감성으로 무장한 아이돌 듀오 플레어 유가 첫 번째 미니 앨범 유스 에러로 데뷔했습니다. 격한 환영을 또
1: 이런
0: 아도라는
1: 선대한 부분을
0: 이야, 보통은 빵빠레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소리를 같이 질러주는 사운드 이펙트까지 함께 해봤고, 여러분의 소중한 데뷔 앨범이죠.
2: 네.
0: 한국인들에게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일단 저희 데뷔 앨범은 유스 에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0: 네네.
2: 유스 에러란 저희가 지금 청춘을 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2: 청춘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욱 빛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청춘의 에러가 조금 있어도
2: 네.
0: 충분히 청춘이니까 빛난다.
2: 네, 맞습니다.
0: 타이틀곡이 Way to You입니다.
2: 네.
0: 포인트 안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1: 포인트 안무요?
0: 네.
1: 저희 이제 훅 부분에 이제 애교 뿌리는 안무 있는데요. 저희는
0: 네네네.
1: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 그 부분
2: 네.
0: 약간 간략하게 한번
2: 네.
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Make it like magic, ooh-wee-oh-wee-oh, right now.
1: 네, 이런 느낌, 이런 게
0: 둘이 각자만의 애교를 하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또. 그게 너무 좋다. 자, 미니 앨범에 있는 여섯 곡 중에서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요?
1: 저희는 미라클?
2: 네.
0: 미라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희 첫 팬송이에요.
2: 네, 맞습니다.
0: 아, 팬송이어서.
1: 네.
0: 팬덤 명도 정했나요, 혹시?
1: 네, 정했습니다.
0: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2: 유어입니다. 저희
0: 유어.
2: 팬분들. 네.
0: 유어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쨌든 표현하는
2: 네.
0: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또 미라클을 또 해주셨고, 데뷔
2: 맞습니다.
0: 쇼케이스를 하셨다고 해요.
2: 네.
0: 어떠셨어요?
2: 사실 데뷔 쇼케이스를 하기까지 정말 준비할 게 많았고, 그래서 뭔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 준비를 해가면서 와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잘한것 같다. 이거를 내가 노력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0: 야, 어쨌든 바쁜 와중에 어떻게 보면 프리 데뷔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름도 알리고 있었으니까. 야, 그랬더니 어쨌든 바쁜 와중에 할수 있을까 했지만 결국 미라클처럼.
2: 네,
0: 예.
2: 맞습니다.
0: 그럴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2: 맞아요.
0: 우리 할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2: 네.
0: 너무 타이트한데? 라고 했는데 막상 그걸 이겨냈을 때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데뷔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좀 있을까요?
2: 에피소드?
0: 뭐, 곡 작업에 참여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녹음 에피소드라던가, 안무를 만들 때 뭔가 에피소드라던가, 애교에 나는 좀 애를 먹었다. 라든지.
2: 저희가 항상 좀 제스처를 만들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0: 그래요.
2: 제가 제일 이제 조금 피하는 그런 시간인데
0: 어려워하는
2: 깊이 하는
0: 시간.
2: 이제 애교를 만들기까지 진짜 컨펌을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1: 저희 회사 제스처 되게 신경 많이
2: 아,
1: 써서.
2: 컨펌을 되게 많이 받아야
1: 그쵸.
2: 돼요. 그래서

0: 이거 어떤가요? 괜찮은데? 그럼 이제 또 이제 2차로 한번
1: 일단
0: 먹고
1: 맞아
0: 이제
1: 맞아.
0: 탈락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 오래 걸렸던 그런
1: 야,
0: 기억이
1: 네.
0: 듭니다.
1: 저희의 2집 미니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이 숨가빠라는 곡인데
0: 네.
1: 저희가 안무를 같이 짰어요. 안무를 30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컴폼을.
0: 와.
1: 네, 그 타이틀의 그 코러스 부분이죠. 포인트 안무를
0: 와.
1: 저희끼리 6명이서 안무 선생님이랑 막 만들어가지고 영상 찍고 다음 거 영상 찍고 해서 회사한테 이제 컴폼을 못 받아서 30개까지 만들었다가
0: 30개.
1: 결국에 처음에 있던 안무로 왔던 에피소드도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EBS FM 코리안 유튜브 채널과 SNS를 팔로우해주세요.
2: Global 한공인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1: 자,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성공 요정 타임. 네,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0: 네.
1: 선배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요런
0: 와.
1: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브 씨.
2: 뾰로롱.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제르부입니다.
1: 야호, 성공 요정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2: 네, 오늘은 저스틴 비버 선배님, 선생님, 가수님
1: 그쵸.
2: 라이프타임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1: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2: 네,
1: 있을까요?
2: 사실 라이프타임은 제가 영스팬 시절 때도 되게 즐겁게 듣는 노래고요.
1: 네네.
2: 또 가사 보면은 되게 로맨틱하고 이제 뭔가 팬분들이랑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가사인 것 같기도 해서 네,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와서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푸릇푸릇해진 DJ 진진과
1: 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기 토끼 철부입니다. 잘 받아줘야 돼요.
2: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강우진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어유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빈칸 보고서! 빈칸 보고서는 제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코너인데, 예를 들어 플레이어 유의 치명적인 매력은 땡땡땡이다. 리브 씨?
1: 청량함.
0: 청량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땡땡땡의 단어는 무조건 한국어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외래어는 쓸수 없고요. 질문에는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어길 시에는 벌칙이 있는데 서로 뿅망치를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틀린 것 같다, 아, 나는 망했다 싶으면 양심적으로 스스로 때려주셔도 됩니다. 자, 두분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0: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유 데뷔가 가장 실감났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우진님.
2: 팬들의 응원법 소리 들을 때.
0: 이다. 좋습니다.
1: 와.
0: 요즘 멤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땡땡땡이다. 리브님.
1: 진짜?
0: 진짜이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리브님.
1: 마라탕?
0: 마라탕. 내가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우진님?
2: 형이랑 놀이를 할 때.
0: 놀이를 할 때. 나만의 긴장 푸는 꿀팁은 땡땡땡이다. 우진님?
2: 숨을 한번 이렇게 크게 내쉬는 거.
0: 아, 좋습니다. 자, 일단 빈칸 보고서 우리 두 분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순서가 바뀌면서 제가 드리니까 아주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플레어 유 데뷔가 가장 실감났던 순간은 땡땡땡이다라고 물어봤는데, 우진님이 팬들 응원법 소리 들을 때, 아, 근데 팬은 또 영어죠.
2: 저를
0: 팬.
2: 사랑해 주시는 분들? 팬.
0: 그쵸. 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응원법 소리를 들을 때 실감이 나셨어요.
2: 네, 아직도 저는 이게 아마 진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첫 음악 방송에서 팬들이 응원해 줬을 때그 기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0: 첫 방송에서 들었던 그 응원법
2: 네,
0: 소리가.
2: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저희가 요즘 멤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라고 했는데, 리브님이, 아, 진짜? 라고 해주셨어요.
1: 네.
0: 어떤 느낌인가요? 아, 진짜가.
1: 제가 이제 공감을 되게 필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진이가 또 T니까 공감을 잘 못해요. 근데 뭔가
0: 그렇구나.
1: 그거 노력하려고 그래서 진짜 하는 말이
2: 아니,
1: 나오는 것 같아요.
2: 사실 이게 일단은 이게 뜸 들이면 삐져요. 그래서
0: 아,
2: 일단은 진짜를 뱉고
0: 그 다음에
2: 뒤에
0: 생각을
2: 이제 생각할
0: 하는구나.
2: 시간을 두고 그 뒤에 이제 설명은 진짜? 근데 나도

0: 약간 이렇게
1: 아,
0: 하는
1: 그럴 수
0: 겁니다.
1: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어쨌든 팀의 매력일 수 있어요. 리브님이 F고 또 우지님이 T니까 팬분들도 그 케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내가 요즘 빠져있는 음식은 땡땡땡이다. 리브님이 마라탕이라고 했는데 아마 외래어일 거예요. 그래서 뿅망치를
0: 마라탕.
1: 맞으신 것 같은데.
0: 아쉽다.
1: 마라탕 빠져있습니까, 요즘?
0: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자주 먹지 않은데,
1: 아, 원래 자주
0: 딱히,
1: 먹다가.
0: 그냥 딱히 생각난 게 없어가지고, 마라탕
1: 마라탕이다.
0: 붙여버렸습니다.
1: 우진님은 뭐가 있을까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빠져있는 거?
2: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0: 굉장히 많은데, 일단, 치킨.
1: 치킨.
0: 치킨 좋아하고요. 닭튀김 좋아하고요.
1: 이때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0: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1: 오, 볶음밥을.
0: 볶음밥, 유명한 이제 맛있는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1: 예.
0: 그거를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1: 오, 볶음밥.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라고 했을 때 볶음밥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0: 요즘 좀 빠져 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잘 없어서,
1: 아, 잘, 다잘
0: 맞습니다.
1: 먹는구나.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놀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게임을 할때 가장 크게 웃었다. 평소 웃음 장벽이 좀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
0: 서로한테 좀 낮은 것 같아요.
1: 오, 좋다. 서로한테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둘이 있을 때막 웃고
0: 진 얼굴만 봐도 웃기는 그런
1: 행복하고. 예.
0: 듀오입니다.
1: 그런 듀오 참 좋습니다. 게임은 자주 하세요, 둘이?
0: 저희가 요즘에 뭘 샀죠?
1: 아, 그 바꿔 끼는 게임.
0: 바꿔 끼는 게임을 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테레비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1: 아, 둘이 또 하기 좋은
0: 둘이서는
1: 시스템이잖아요.
0: 게임들이 많이 있죠.
1: 맞아요. 그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 2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0: 맞아요.
1: 하는
0: 맞아요.
1: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사실 저희가 분할하는 거그 3분할, 4분할 이런 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바이벌을
1: 아, 그쵸,
0: 하면
1: 그쵸.
0: 이게 최종 발표할 때 이제 3분할, 최종 뭐
1: 그쵸,
0: 2분할 이렇게
1: 2분할.
0: 해서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1: 그쵸. 게임이니까 가능하지만, 내 얼굴이 2분할 되는 건 참을 수
0: 그거는
1: 없다.
0: 조금
1: 그거는 좀
0: 무서웠어요.
1: 힘들다. 나만의 긴장 푸는 꿀팁은 땡땡땡이다에 우지님이 숨을 크게 내쉬기. 이거는 약간 긴장했을 때 푸는 방법인가?
0: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1: 오.
0: 이거를 약간 시범을 보여드리면,
1: 네.
0: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
1: 아,
0: 아예
1: 아예
0: 누워야
1: 힘을.
0: 돼요.
1: 아, 예.
0: 이거를 무대 전에 한두 번씩 하는데,
1: 네.
0: 나름 이제 생각 정리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완전 몸의 그 에너지 기능을 확
0: 아예 다 빼는 거예요.
1: 꺼버리는 느낌이구나.
0: 맞습니다.
1: 이런
0: 오,
1: 느낌으로. 아, 뇌가.
0: 이러면 졸려요. 이거
1: 그니까요.
0: 하면.
1: 뇌가 방금 약간 꺼진 느낌이었어. 나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기 전에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0: 좋습니다.
1: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질문 몇 개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음악 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멤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0: 잔소리?
1: 땡땡땡이다. 우지님,
0: 집좀 치워.
1: 집좀 치워이다. 둘이 함께 찍고 싶은 CF는 땡땡땡 광고이다. 리브님,
2: CF는 뭐예요?
1: 아,
0: 광고.
1: 광고.
2: 멤버랑,
1: 3초가 지났습니다. 땡땡땡. 나만 아는 서로의 매력 포인트는 땡땡땡이다. 리브님.
2: 개그?
1: 개그 포인트다.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땡땡땡을 가져갈 것이다. 우진님.
2: 물.
1: 물. 아주 T적인, 현실적인 생각이었고요. 함께 찍어보고 싶은 브이로그 컨텐츠는 땡땡땡이다. 우진님.
0: 여행.
1: 여행 컨텐츠이다.

0: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리브님이 당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못 알아들었어요.
0: 그쵸?
2: 이제
0: 갑자기 딱
2: 언어적으로 네,
0: 그쵸?
2: 파악이 안 돼가지고.
0: 네, 내가 멤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땡땡땡이다라고 물어봤더니 우진님이 집좀 치워.
2: 좀 치워.
0: 리브님 잘안 치우세요?
2: 요즘은 잘안 치우는 것
0: 어, 피곤해서?
2: 피곤해서.
0: 땡땡땡. 어쨌든 집좀 치워라고 얘기할 정도면
2: 네.
0: 그래도 서로 뭔가 쌓인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숙소 생활 지금 같이 하고
2: 맞아,
0: 계시죠?
2: 맞아,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각방을
2: 네,
0: 쓰시죠?
2: 네.
0: 그러면 뭔가 방 안에서 치우는,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거는 좀 괜찮아도 이렇게.
2: 방은
1: 괜찮으세요?
2: 굉장히
1: 방은
2: 깔끔해요.
0: 그래.
2: 방은 굉장히
0: 오히려.
2: 깔끔한데 이제
0: 야.
2: 공용 공간이라고 하죠.
0: 네, 그렇죠.
2: 거실이나 이제 식탁.
0: 그런 부분들이.
2: 네.
0: 만약에 우리 리브님이
2: 네.
0: 내가 많이 하는 잔소리를 우진님에게 해준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2: 근데 저도 똑같이.
0: 집좀 치워.
2: 네.
0: 아,
2: 왜냐면 이제 식탁 위에 우진이의 물건들 많이 쌓여요. 악세, 지갑, 약간 모든 거다 저기에 두어가지고.
3: 잠깐만요.
2: 네, 말씀해
0: 좋아요.
2: 주세요.
0: 이런
2: 아,
0: 그림.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두 분께서 이제 저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 공간 분리를 좀 합니다. 저희는 옛날에 이제 컴퓨터를 거실에 이렇게 갖다 놨었는데,
2: 네.
0: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좀 서로의 공간 분리를 하다 보면,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서로 이제 터치를 안할수 있는 거죠. 그냥 여기가 더럽든 말든 내가 쓰는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잔소리는 또 들어가죠. 보기가 싫으니까.
2: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어릴 때 엄마한테 좀 들었던 잔소리 같은 거 있으세요?
2: 저는
0: 집좀 치워.
2: 아니요, 빨리 자라.
0: 빨리
2: 네.
0: 자라. 빨리 자라.
2: 어렸을 때는 좀밤 늦게 자는 편이에요.
0: 늦게 잤던.
2: 네.
0: 그럼 우지님도 있으세요, 엄마한테?
3: 아, 사실 저희 집은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자랐고, 이제 어머니가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버릇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혼났고,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엄마한테 혼났을 때, 이제 제가 엄마가 너집 나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몇살 때지? 8살 때인가 9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탑을 3개를 쌓아서 그 안에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넣은 거예요. 돗자리 넣고, 이불 넣고, 음식 넣고, 세 번째까지.
0: 우진님의 그
3: 네네.
0: 옷들을.
3: 그래서 그 3개가 꽉 차고, 그거를 이제 어지저지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거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웃분들이 도와주시고
0: 진짜.
3: 어떤 아저씨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집 바로 앞에 나가면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제가 그 음악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제한이 없었고 되게 충분히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라가지고 그런 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져 있어요.
0: 그게 진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약간 좀 그런 마음도 생겨요. 엄마, 아빠한테 보답해야지.
3: 네, 맞아요,
0: 그런
3: 맞아요.
0: 생각도 좀
3: 네.
0: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둘이 함께 찍고 싶은 CF는 땡땡땡 광고이다 라고 했는데, 리브님이 어떤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본다면, 광고를 좀 찍고 싶다. 뭐, 옷 광고.
2: 우진이랑 같이 광고요? 없나 봐요.
0: 약간 저는 제가 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량음료가 약간 지금 두 분의 느낌 자체가 약간 그런, 약간 건강음료나 이런 거 찍으면 너무 잘 어울릴
2: 건강음료.
0: 것 같은
3: 약간 그런
0: 이온음료.
3: 시원한
0: 네,
3: 청량한
0: 맞아요.
3: 음료들.
0: 자, 아무튼 나만 아는 서로의 매력 포인트는 땡땡땡이다.
2: 네.
0: 리브님이 개그.
2: 개그라고 했습니다.
0: 네.
3: 개그는 영어입니다.
0: 그쵸.
2: 개그 영어예요?
0: 그쵸. 약간
3: 개그
0: 뭐라고
3: 영어.
0: 해야 되지? 개그면 좀 웃음?
2: 웃기기.
0: 웃기기?
2: 웃기기.
3: 웃기기.
0: 재미주기? 뭐 이런 거.
3: 재미주기.
0: 그렇게 있을
2: 재미주기.
0: 텐데. 네. 어떤 게좀 개그 포인트가 있나요?

0: 있나요?
1: 아니, 일단, 먼저 서로 그 웃음 포인트 되게 잘 맞다.
0: 어.
1: 그리고 평소에 뭔가 뜬금없이 좀 웃긴 말을 항상 막 하는 것
0: 뱉어요.
1: 같아요.
0: 그러면 약간 우진님이 생각하는 리브님의 포인트.
1: 얼굴?
0: 얼굴,
1: 얼굴이
0: 잘생긴
1: 잘생겼고 또
0: 얼굴.
1: 되게 깨끗해요.
0: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두 분이 약간 청량음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자,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물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우지님이 해주셨어요.
1: 사실 물을 가져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0: 왜요?
1: 다른 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조금 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0: 급했구나. 네. 근데 물 너무 필요하죠, 사실.
1: 물도 필요하죠. 그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리브 씨.
0: 저 이제
1: 리브
0: 씨를 놓고 갈 수는 없겠죠. 우리 듀오니까.
1: 네, 리브
0: 예.
1: 씨는 뭐 가져갈 거예요?
2: 저요? GPS 핸드폰.
1: 맞네. 핸드폰 가져가면 되네.
0: 핸드폰. 근데 약간 저는
1: 휴대전화.
0: 오히려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저는 그냥 배한척딱 들고 가서 자급자족하는 약간 섬소년 느낌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자, 함께 찍어보고 싶은 브이로그 컨텐츠는 땡땡땡이다 했는데 우지님이 여행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 사실 저희가 이미 여행 컨텐츠를 찍었어요. 찍은 게 공개가 됐는데
0: 네.
1: 그때는 약간 바다, 강릉 바다 너무 이쁘고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고 되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0: 약간
1: 당시 저희가
0: 아쉬웠구나.
1: 잠도 제대로 못잔 상태에서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행이라고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파리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0: 우리 밖에 회사
1: 매니저님.
0: 매니저님들 듣고 계시죠? 저희도 옛날에 이제 단체도 있었지만 유닛으로 해가지고 여행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찍었던 것 중에 좀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목적지만 주고 알아서 해라
1: 맞아요.
0: 던져주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1: 맞아요. 안정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0: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진짜 있는 모습이 그때
1: 맞아,
0: 나오거든요.
1: 맞아, 맞아.
0: 막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휴게소 가가지고 뭐막 먹으면서 가기도 하고 누구 놓고 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의도하지 않은 재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 보고서를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 잠시 쉬어갈까요? 성공요정님 추천곡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제이레비 선배님의 요즘 너 말야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저의 추구미에 굉장히 가까운 노래예요. 이제 악뮤 선배님이나 제이레비 선배님들 노래 들어보면 뭔가 심플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게 문학적이고 아름답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이 노래는 뭔가 가사를 들어보시면 되게 울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 제가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약간 깨끗한 느낌
1: 네, 맞아요.
0: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 듣고 오겠습니다.

0: 항공이들의 일상에 낭만 한 스푼 더하는 시간, 진작의 낭만. 두 개의 반짝임이 만나 하나의 빛이 된다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 각자의 땀방울을 더해 완벽한 타이밍까지, 그야말로 온 우주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각자의 하늘을 보며 꿈을 꾸던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 전혀 다른 색과 온도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장 선명한 빛으로 타오르는 것, 이 커다란 빛을 플레어 U의 기적 같은 탄생을 누구보다 꿈꾸고 기다려준 소중한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꿈이라는 빛을 내린 미라클,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네, 오늘의 진작의 낭만. 오늘은 플레어 U 팀명의 뜻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나를 좀 반짝이게 하는 것, 이런 게 있을까요? 뭔가 열정을 타오르게 만드는 것, 또는 나를 진짜 빛나게 해주는.
1: 아무래도 팬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무대할 때 아니면 뭐든 스케줄 다닐 때마다 팬분들이랑 이제 마주치면은 그런 열정이 딱 올라오는 것 같아요.
0: 유어분들이.
1: 네, 맞습니다.
0: 뭔가 무대에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1: 네.
0: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무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쵸. 팬분들이.
2: 그분들이 안 계시면 그쵸. 저희도 없는 거니까.
0: 맞아요.
2: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좀 기적처럼 나타나 더 큰 빛이 되어주는 플레어 유 같은 사람을 꼽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2: 사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음악을 해오면서
0: 네네.
2: 연습생 생활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하면서 정말 이제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존경심이 가득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희 일단 저희 보컬 선생님도 계시고 안무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희 삼촌도 계시는데 삼촌도 음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꿈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저희 삼촌이세요.

0: 처음 알려주셨던 것도 삼촌이고,
1: 너.
0: 아마 모든 시작을 도와주셨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1: 야.
0: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1: 네.
0: 지금도 가끔 힘들면 이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 편입니다.
1: 아,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뭔가,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도 그분을 찾아가면 되니까.
0: 맞습니다.
1: 삼촌이 계시니까. 리브님은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0: 저는 생각해보니까
1: 네네.
0: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딱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항상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니까 뭔가 제대로 이렇게 말씀드려본 적이 없어서 저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더욱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이해해 주겠지. 그냥 알겠지라고 하지만 사람은 또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0: 영상 편지요?
1: 네.
0: 저는 사실 연락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부모님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속상했던 것도 잠시만요. 엠만 꽂으시면 안 되나요? 눈물이 많으세요, 저희.
1: 그러니까 리브님.
0: 그러니까 뭐야?
1: 이게 노래에서 주는 힘이 있어요.
0: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1: 그래도
0: 연락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냥 평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 통해서, 감사해요.
1: 이게 음악이 한번 딱 흘러나오니까 F의 느낌으로 또 감성이 확 올라와서 리브님이
0: 어떡하냐고.
1: 야 근데 저도 여기에서 영상 편지 몇번 당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아 말도 안 이어지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진짜 이 마음과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아,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틱틱대고, 뭔가 엄마 아빠는 나를 더잘 알아주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그냥 툭툭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다 아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영상 편지를 통해서 좀 아도란에서 좀 툭툭 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또 다른 나라에서 각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문화 차이라고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우진님이 한번.
0: 문화 차이.
1: 네. 뭐, 예를 들어.
0: 입맛이 좀,
1: 달라요?
0: 입맛이
1: 네,
0: 좀
1: 좀
0: 많이
1: 많이
0: 다른
1: 다르죠.
0: 것 같아요.
1: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죠?
0: 형은 이제 아무래도 좀 중화권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1: 좋아하고.
0: 저는 이제 저는 한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킬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따로 시켜버려요. 그냥
1: 아, 먹고 싶은 게 다를 때는. 그게 해결 방법일 수 있죠. 에, 뭔가, 리브 씨가 이제 한국인 다 됐다. 약간 이런 거 느끼는 포인트 같은 거 없으세요?
0: 순두부찌개 시켜 먹을
1: 리브님이 뭔가 한식을 시켜 먹을 때.
0: 때.
1: 아,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매콤함을 알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0: 그리고 가끔 오징어 젓갈 사서 막 먹고요. 그런 거
1: 어,
0: 좀 신기하더라고요.
1: 맛있지. 오징어 젓갈. 밥이랑 이렇게 흰 쌀밥에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야, 그러면 리브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저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1: 아, 3년밖에
0: 넘었나?
1: 안 됐구나. 한국말 너무 잘해서 한 5년 이상 된줄 알았어요.
0: 아닙니다.
1: 자, 어쨌든 플레이와 함께 저희가 진지하게 낭만 토크까지 풀어봤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아까 얘기했죠. 미라.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플레어 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잖아.
2: 아니 근데 진짜 It's the time where we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3: Before the show, 항공이들 left us some questions on social media.
1: 네, 항공이들의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씨씨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아니 근데 진짜 혹시 이번 활동하면서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진진이랑 플레어유 같이 챌린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얼마든지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선배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영광입니다.
1: 여기서 끝나고 찍고 가시면 되죠. 네. 리브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이거 원첸 씨?
1: 원첸 씨.
2: 네. 아니 근데 진짜 매일 자기가 제일 귀엽다고 웃기는 두 사람, 서로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1: 오.
3: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
2: 저는. 집을 갑자기 치우고 나서 저한테 잘했지 하는 그 생각.
1: 아, 형한테 뭔가 칭찬받고 싶은 네. 동생의 포인트를 딱 보여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진 씨는요?
3: 네, 딱
2: 칭찬 딱히 없나 봐요.
3: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1: 사랑스러웠던 순간. 아니면 동생이니까 뭐 형이 약간 존경스러웠던 순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사랑스러웠던 순간으로 하겠습니다.
2: 존경하지도 않아.
3: 아니.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뭔가 뭐 지금?
2: 아니 굳이 안 해도 되겠다.
1: 자 우진님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뮤직 AQ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데뷔 전보다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나요? 라고.

0: 데뷔전
1: 뭐 어때?
0: 한달 전과 뭐가 가장
1: 한달
0: 달라졌나요?
1: 전과. 근데 제가 우진을 말하자면,
0: 네네.
1: 우진이 데뷔하고 나서 뭔가 그 아이돌 모드가 생겼어요.
0: 오, 아이돌 모드 딱.
1: 네, 딱 평소에 안 하, 그냥 그좀 평소에 그렇게 막 애교 뿌리고 막 그렇지 않은데, 그 뭔가 팬분들 앞에서는 딱 보이는 그런 아이돌 모먼트? 네,
0: 그
1: 해야죠, 해야죠.
0: 스위치가 이렇게 딱 켜지면서 이제
1: 네.
0: 빡 하는 너무 좋죠. 그 온오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딱 꺼졌을 때그 쉬는 시간도 자기한테 너무 필요하고 아마 멘탈 건강에 좋지 않을까도 싶은데 리브님
1: 네. 아, 네.
0: 읽어주세요.
1: 이런 척 고닝. 아니, 근데 진짜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bout each other so far?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가장 놀랐던 건 어떤 점인가요? 가장
0: 오.
1: 놀랐던 거. 놀랐던 점?
0: 놀랐던 점. 우리 앞에 좀 서로에 대한 칭찬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좀 칭찬으로 가볼까요?
1: 저부터 말씀하면 뭐 지금까지니까 놀랐던 건 저랑 되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거에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은 되게 저는 조금 형은 엄청 세심하고 되게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조금 둔하고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조금 다르다? 이런 게좀 놀랐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바라보면 진짜 좋은 점들만 보일 거예요.
1: 네,
0: 아, 내가
1: 맞아요.
0: 놓치고 있는 부분을 형이 챙겨주구나. 아니면 오히려 리브 씨는 동생은 이렇게 퓨어하게 생각하고 좀더 라이트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딥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면서 팀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로맘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두 사람의 귀여운 습관 하나씩만 알려줘라고 해주셨는데,
1: 먼저 습관? 네,
0: 귀여운 습관,
1: 어떤 cute habit이 있죠?
0: cute habit.
1: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0: 뭐죠?
1: 무언가 끝날 때 어딘가로 이동할 때 주머니에 다 들어있는지 체크해요. 제 소지품들이. 그렇게 항상 차에 타서 체크를 하거든요.
0: 뭐
1: 네,
0: 휴대전화나 뭐
1: 왜냐면 되게 잘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런 체크를 많이 해요. 자기 전에 알람도 꼭 체크하고, 이제 가습기 켰는지도 체크하고, 그런 거.
0: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너무 중요하죠. 제가 배워야 할 습관입니다. 저는 덤벙대가지고 맨날 립밤 잃어버리고
1: 저도
0: 뭐
1: 그렇습니다.
0: 잃어버리고 이런데 리브님은 뭐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 거 있나요?
1: 습관이요? 자기 전에 방좀 정리하는 거.
0: 오, 방을 좀 정리하고 어쨌든 깨끗한 마음으로 잠에 든다.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습관일 수 있죠. 네, 아이돌 한국어 플레이어와 함께한 시간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런지 아주 시간이 빨리 갔죠. 좀
1: 그니까요.
0: 어떠세요? 약간 DJ로서 했을 때와 게스트로서 이렇게 참여했을 때좀 시간 가는 게더 빨랐나요?
1: 우선 너무 멋진 선배님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데뷔하기 전에 왔다가 데뷔를 하고 오니까 모든 게 너무 다 너무 반갑고 다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0: 리브님은요?
1: 저도 사실 이제 게스트는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뭔가 되게 편하고 이제 항상 반겨주니까
0: 맞아요.
1: 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여기는 항상 뭔가 따뜻해요.
1: 맞아,
0: 네,
1: 맞아.
0: 아도라는 저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 또 5주간의 스페셜 DJ를 지금 하는 중인데 되게 아쉽습니다. 네, 그 따뜻한 마음 아마 우리 플레어 유가 활동하는데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들으면서 저희가 같이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플레어 유, 리브야, 우진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1: 안녕.
2: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오늘 잘 쉬셨나요? 다들 투표하셨나요?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건 단순히 선택 하나를 넘어서 내 의견을 사회에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투표는 vote, 그리고 투표하다, 이걸 cast a vote라고 하는데요. cast는 원래 이제 던지거나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에 적은 표를 투표함에 툭하고 던지듯 넣던 방식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선택을 사회에 던져 넣는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진 그 한 표가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줄 겁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Leftover Cuties, When You Are Smiling.

0: Good evening, everyone. 6월 3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창입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니까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투표장으로 신분증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동할 때 또 센스 있게 이브닝 스페셜 틀어놓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갈 때 1부, 올 때 또 2부. 네. 자, 한 분 모실 때가 됐습니다. 왠지.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투표장에 달려갔는데 아, 나 투표권 없지? 하고 허무하게 돌아오는 길에 귀여운 강아지 마주쳐서 한 시간 동안 쓰담쓰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바로 크리스틴 선생님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졌죠?
1: Oh my God. Wow, that's a story. That's a full story. Thank you for that.
0: A lot was going on.
1: Yeah, a lot was going on. You know very well.
0: 쌤은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1: 왠지.
0: 우울하다가도 왠지 뭔가 또 이렇게 잘 극복하실 것 같아요.
1: I think we haven't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0: right?
1: But I feel you've known me for a very, very long time. Really?
0: 저 잘 알아요.
1: 정말.
0: I know you
1: yeah.
0: more than you
1: and
0: know yourself.
1: Myself. And you know the potential. Like what could happen? That is true.
0: 갑자기 제 칭찬으로 끝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바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CEO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a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0: across industry and culture.
1: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내일 방한해 기업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갖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구장 시구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AI 협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0: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1: 미국의 대쿠바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 사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잇단 철수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전력난으로 대학 입학시험까지 취소되는 등 교육 영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1: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먼로 코스프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화 7년 만의 외출 속 흰색 홀터넥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0: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both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1: 교사의 수업 중 감정 상태가 학생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거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반대로 분노는 수업의 질과 성적 모두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CEO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the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1: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내일 방한해 기업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갖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구장 시구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AI 협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 일정을 마치고 내일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젠슨 황 CEO죠. 지난번에 이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치킨 먹고 맥주 먹고 했었던 그 모임 이어서 이번에는 삼소 회동, 그래서 성수동에서 삼겹살하고 소주를 마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거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2: I think he really enjoys coming to Korea. Yes. I mean, of course, it's for business, but he really does enjoy what Korea has to offer.
1: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Mm-hmm.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한국 IT 업계 거물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2: Yeah, this is a big trip. He's like a celebrity almost, right? So he is expected to focus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AI and semiconductor companies, which we all know. He's going to be meeting conglomerates like SK, LG, Hyundai Motor Group, and Naver to discuss collaboration, semiconductors, HBM supply chains, and robotics and physical AI. Lots of things to talk about. about.
3: 와, 진짜 스케줄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요. Yeah.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랑 협력 강화에도 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기타 뭐 이제 최근에

0: 최근에는 그런 뭐 피지컬 AI라고 해서 새로운 또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여기도 출연하고 저기도 출연하고
1: Oh.
0: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삼겹살까지 또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1: I know it. He's a busy
0: I
1: man.
0: know, 젠슨 황 CEO님. Let me tell you.
1: Stop by EBS.
0: Once you go 삼겹살, there's no turning back.
1: There's
0: 네,
1: no
0: 돌아올 수
1: turn.
0: 없어요. 네. 이분 조만간에 한국 가서 사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은근히 듭니다.
1: I think he's going to make a reason to come here.
0: Right. 자,
1: Okay.
0: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CEO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a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0: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내일 방 안에 기업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갖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라운드 오브 하이 프로파일 미팅스를 이제 한국에서 갖게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당연히 세컨드 라운드라는 게두 번째를 얘기를 하겠죠. 두번 도는 거. 근데 그냥 미팅스가 아니라 하이 프로파일 미팅스를 예정하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1: Well, if something is high profile, it means that it's getting a lot of media attention or just public attention. And it's usually something that is famous or widely known. So these meetings are not just your everyday company meetings. These are high profile meetings. Big, the big guys are
0: 말하면
1: coming together.
0: 누구나 딱 아는 너무 유명해서 오케이. So high profile meetings라고 하면 이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 하고 뭐 동네 뭐 옆집 누구 뭐 가족끼리까지 다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도도 높고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행사 모임을 말하겠네요. 그렇죠?
1: And one thing I would like to point out is that usually high-profile people or meetings, it's important, but it doesn't always have to be. It doesn't always have to be. Someone could be high-profile, but they're not really that important or significant. They just got the attention.
0: 그냥 꼭 정말 의미가 크고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면 그 사람도 여전히 하이 프로파일이긴 한다라는 느낌인 거네. 결국에는 very well known인 거죠.
1: Yeah, that's right.
0: 그렇죠? Very nice.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0: 아울러 야구장 시구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AI 협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와, 굉장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뭔가 뭐 심각하고 막 진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서 좀 표현을 한것 같아요. 뭐그 황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런 거를 그냥 블렌드 시킨다라고 표현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블렌드 시키냐면 테크하고 지금 팝 컬처를 황스 아이티너러리가 블렌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1: Okay, itinerary, we all travel. People travel, and when you travel, you have a schedule, right?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is day and next day? That word is itinerary, but the pronunciation is quite difficult.
0: Itinerary.
1: Yeah.
0: All right. itinerary. 이 단어는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봤을 법한 단어인 것 같아요.
1: And people who have business trips always have an itinerary.
0: Okay, so 얘는 일정표인데 여행 일정표를 얘기를 할때 itinerar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방문 계획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바로 전에 beyond the boardroom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boardroom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회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회의실, 뭐 이사회, 뭐 room 그거를 넘어서서 이런 일도 한다라고 굉장히 쿨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 so tech하고 culture, pop culture 를 블렌드 시키면서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A ceremonial first pitch. If you like baseball, mm-hmm. you know what this is.
2: Yes.
1: There's like a guest. Uh-huh. You know, it could be a politician, right. it could be a singer, an mm-hmm. athlete, and they come and they throw the first pitch. Oh. It's just a kind of symbolic gesture.
2: 뭔가 상징적인 gesture, 표현 같은 거잖아요.
1: Yes.
2: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연예인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우리 흔히 시구라고 하죠. 그것을 ceremony.

0: 거거든요. First pitch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AI collaboration을 스케일 시킨다라는 게 뭘까요? 한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Yeah, we've heard of this, and especially in economics or business,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To scale a company, or in this case, scale AI, it means to kind of expand, to kind of make bigger, to increase, so that it can handle these things.
0: 아, 진짜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거네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scale이라는 단어가 뭔가 big 이런 단어가 없어도 verb으로 scale 시킨다라는 걸 뭔가를 expand 시킨다. 아, 그렇다면 지금 그 젠슨 황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industry와 culture, 이 문화 를 걸쳐서 AI collaboration 협력을 막 넓히려고 하는 거에 일환으로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1: So,
0: 나오고.
1: Huang is basically, you can see from this trip that he doesn't want just, kind of a B2B sort of situation. He wants to make it kind of very massive and very, accessible to people and things, cultural things. And he wants to use AI. He wants AI in all of those
0: I just
1: areas.
0: got goosebumps. 그리고 진짜, I don't know. Personally, I think he is a real celebrity. I mean, you
1: He
0: know,
1: is, I
0: he's
1: know.
0: smart, but then he's really cool like this, you
1: Yeah,
0: know? Going places like these,
1: he's famous
0: right?
1: for that leather jacket, the black leather jacket,
0: 약간 이런 것
1: the
0: 같아요.
1: cool guy.
0: 나도 약간 시그니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고 재킷을 좀 입은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너무나 바쁜 거예요. 여행 일정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합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1: Is he going to
0: 찜질방이라고 써야 돼.
1: 찜질방?
0: 찜질방도 가나요? 저의 시그니처가 찜질방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가끔 방송할 때그 갈색 옷을 입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작가님께서 찜질방 옷이라고
1: You have two
0: 놀리셔가지고.
1: shirts that's like very 찜질방.
0: That's my
1: That's your
0: signature, right?
1: signature. Okay,
0: Yes.
1: I like it. I like it.
0: 눈물이 납니다. 오케이, 젠스왕, 이제 ES에도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h,
0: Evening
1: wouldn't that be
0: 스페셜에. 네,
1: amazing?
0: 그럼 뭐 치킨, 삼겹살 다 사드립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CEO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a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roye Sivan with Angel Bab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0: 미국의 대쿠바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 사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잇단 철수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전력난으로 대학 입학시험까지 취소되는 등 교육 영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진짜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난까지 또 겹치면서 이 교육 시스템까지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1: Yeah, absolutely. So and tourism has taken a big hit. Some flights, like a direct flight from Madrid to Havana, has been suspended. For now.
0: Okay.
1: And then hotel chains have been shut down. They shut down operations at more than 60 resorts across Cuba. 60.
0: 지금 관광업이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난 거네요. 방금 뭐 직항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시길 마드리드에서 뭐 아바나 직항이 뭐 중단이 되었다.
1: Yeah, this is just one of the flights that have been canceled.
0: 그리고 쿠바 내 지금 60개라고 하셨는데 60 more than 60.
1: Yeah.
0: 와, 60개 넘는 그런 리조트 운영도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1: And it's affected the education sector. They've canceled university entrance exams altogether.
0: Okay.
1: Some universities have closed their doors earlier this year.
0: Right.
1: School meal programs have been suspended. I mean, it is just the list goes on and on.
0: 계속 약간 chain reaction처럼 계속 퍼지네요.
1: It is a chain reaction.
0: 와, 지금 보니까 정전이 또 계속 반복이 됐대요. 최대 48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정전 때문에 뭐 그걸 하게 되면 입학 시험도 당연히 못 보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한 문장씩 표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1: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0: 미국의 대쿠바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 사회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큐바에다가 embargo를 굉장히 조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embargo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발음할 때 embargo라고 하고요. 그거는 금수 조치죠. 그러니까 수입도 금지하고 수출도 금지하고 이런 것들 점점 조이면서 지금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컨디션들이 deteriorating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나왔어요. Deteriorating rapidly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1: It's a long word. Deteriorate comes from the word deteriorate. If something deteriorates, it worsens, it gets worse over time. It doesn't necessarily mean quickly, not so, but it just continues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0: 와, 계속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꼭 그게 뭐 천천히가 됐든 빠르게 됐든 간에 점차적인 느낌이 여기 싹 들어가 있는 느낌. 근데 여기 이제 rapidly.
1: Rapidly. So here's the thing. Right. So the word deteriorate means to get worse. But here we see rapidly. So it's actually happening very quickly.
0: 아, 오케이. 꽤나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가 rapidly 때문에 뉘앙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1: Yeah. 그래서 And we hear this, Sam, in the hospital a lot with a person who is sick and his condition is deteriorating or deteriorating rapidly.
0: Okay.
1: Yeah.
0: 그게 결국에는 it's getting worse and worse.
1: Yeah.
0: Okay. So 만약에 처음에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get worse and worse를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Okay, yes, absolutely.
0: 얘가 조금 더 formal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연결해 볼게요.
1: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0: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잇단 철수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전력난으로 대학 입학시험까지 취소되는 등 교육 영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비행기, 뭐 호텔 관련해가지고 뭐 취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투어리즘 인더스트리를 막 해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부분만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intensifying power shortage라고 하면 극심해지는 전력 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지금 so far 갔다? 그래서 University Entrance Exam을 cancel 하다? 지금 뭔가가 섞여 있는 부분 중간에 so far as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Yeah, so the expression is go so far as to.
0: Right.
1: All very simple words put together as an expression. So what this means it's so already it's bad, okay? But it's so bad that it even canceled university entrance exams. It went to that extreme, right? So it went beyond what we normally expected.
0: Okay. 그러면
1: Okay.
0: 지금 파워 쇼리지가 너무 너무 안 좋아져서 심지어 college, I mean a university entrance exams를 cancel 시킨 정도로까지 안 좋아졌다.
1: There you go.
0: Is that right?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그럼 거의 이런 느낌인 거네요. To the extent,
1: Yeah.
0: 뭐, or to the point where,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1: Yeah.
0: right?
1: So the key here is go so far. It's supposed to stop here, but it went way over
0: 너무
1: there.
0: 갔어요.
1: 넘어갔어요.
0: 너무 갔어요. 너무 가서 이걸 할 정도로. 그렇게 아예 그냥 직역으로 이해하는 거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1: Yes,
0: 그렇죠?
1: actually,
0: Okay.
1: you're right.
0: So something something went so
1: Far.
0: far as to 이거 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 예문 많이 만들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power shortage가 너무 많이 가서 as to cancel 할 정도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education sector로 지금 데미지가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ducation sector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sector sector.
0: Sector.
1: Basically, it is a part or division of a bigger thing.
0: Okay.
1: So we have the education sector, we have the healthcare sector, we have the tourism sector. They're just different parts of a bigger organization.
0: 아, 그냥 분야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뭐 이거 맥락에 따라 뭐 인더스트리가 될 수도 있겠고 무슨 필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분야, right?
1: That's
0: So
1: right.
0: 지금 education sector 까지도 지금 막 퍼지면서, 오케이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0: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1: 네,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먼로 코스프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화 7년 만의 외출 속 흰색 홀터넥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도 먼로, 나도 먼로. 저는 사실은요, 이거 쌤한테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왠지 이 모인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는 남자일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사진을 작가님이 보여주셨는데 한 반은 남자입니다.
0: You are right. You are right. You know, America has a fascination towards Marilyn Monroe.
1: Right.
0: She is just, you know, she died very early, mm-hmm. but she was such an icon. Mm-hmm. And that scene where she's standing on top of that subway, mm. the air is coming out and blowing her dress is such an iconic scene mm-hmm. in Hollywood that people are obsessed.
1: 모르는 사람이 그냥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 장면, 바람이 막 올라오고 치마를 이렇게 내리고, 그쵸?
0: And you have to understand that now that scene was like no big deal.
1: Right.
0: But at that time, it was kind of risque.
1: 그쵸.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0: A little too sexy.
1: I know. Right?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장면이 나왔고 그게 결국에는 icon 같은 장면이 됐고 저는 I still remember that, you know, that beauty mark right above her lip.
0: She's got that. Mm-hmm. Yeah.
1: 그런 것들.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억이 남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그래서 그것을 뭔가 그 위대한 상징을 향한 팬들의 좀 애정이 아닌가 싶네요.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1: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먼로 코스프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이벤트도 아니라 a mass cosplay event라고 얘기를 했네요.
0: Yeah. In Korea, people say cosplay. In English, Americans say cosplay.
1: Cosplay. Yeah, play까지
0: play.
1: 해야죠.
0: Yeah, cosplay.
1: 프레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0: That's right. It's cosplay. Right. And of course, I think everybody knows what that is. It is to dress up in, you know, certain characters.
1: Right.
0: Like there's a famous Comic-Con where, you know, people gather and they dress up like superheroes or like Star Wars. There are all kinds of cosplay events.
1: 저는 그거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You know, it's just a very special way, you know, of expressing yourself.
0: Oh, yeah. No? I mean, if you're a fan, you want to just be, you want to imagine yourself in that situation.
1: 그래서 여기서 mass라고 한 거 보니까 굉장히 큰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 그 방송국이 있는 일산 근처에도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Oh, yeah.
1: 그래서 가끔가다 슈퍼맨 지나가고.
0: Kintex.
1: 아, 맞아요.
0: I've seen it. I've seen characters.
1: Batman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 Yeah.
1: So 여기서 cosplay는 costume pla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벤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in her honor 이라고 돼 있습니다.
0: So in memory of her, to kind of celebrate her, to respect her.
1: Okay.
0: Yeah. If you do something in someone's honor.
1: Right. 그러면 만약에 궁금한 게 in her honor 이러면 이랬을 때 꼭 세상을 떠난 사람을 그 기억할 때만 쓰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도 한테 뭔가 리스펙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0: sure.
1: 할 수 있나요?
0: Yeah, you can throw an event in someone's honor. Okay. Yeah, and they can still be alive.
1: 아, yeah. okay. So mm-hmm. 누구를 기리기 위해 뭐 그런 느낌도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존중하기 위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So mm-hmm. in her honor, 그녀를 기리기 위해 이어가 볼게요.
0: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1: 네, 참가자들은 영화 7년 만의 외출 속 흰색 홀터넥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crowd가 이 desert city, 이 도시를 transform, yeah. 바꿔버린 거죠. Into a scene, 어떤 장면인데 그냥 장면이 아니죠.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이라고 했습니다.
0: So when we hear this expression, old Hollywood, it is specifically referring to maybe around starting 1920s to right. 1960s.
1: Okay.
0: You know, like Humphrey Bogart, right. Grace Kelly, uh-huh. Cary Grant, you know those real famous iconic yes, yes. actors and actresses? It's during that time.
1: 아, 근데 그런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 느낌이었네요.
0: Yeah, it feels like it is from that time.
1: Right, straight uh-huh. out of 그런 시대, right? Old Hollywood.
0: Yes.
1: So something straight out of 어떤 시대, 뭐 어떤 배경 이렇게 하면 정말 거기서 그냥 나온 것 같은
0: yes.
1: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이라고 느낌을 주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1: 네. 다림님이요. 우리 마유쌤, 크쌤이 코스프레를 하신다면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요? 찜질방 체험하러 온 젠슨 황 코스프레? 크쌤은 뿔테 안경 쓰시고 악마를 프라다 입는다? 메릴 스트립? 와.
0: 다림님.
1: 와우.
0: That is, she is so on point.
1: 안 되겠어요. 다음번에 한번 하고 오는 거 어떨까요?
0: Okay, let's
1: 네,
0: do it.
1: 알겠습니다.
0: Let's do it.
1: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film starring Marilyn Monroe, the iconic American actress?
0: Number one, Some Like It Hot. Number two, The Seven-Year Itch. Number three, Gentlemen Prefer Blondes. Number four, Wicked.
1: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film starring Marilyn Monroe, the iconic American actress?
0: Number one, Some Like It Hot. Number two, The Seven-Year Itch. Number three, Gentlemen Prefer Blondes. Number four, Wicked.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Benjamin Ingrosso with Do You Think About M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Marilyn Monroe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고르는 문제였죠. 정답 어떻게 되나요?
2: Oh, this is an easy one. It's number four, Wicked.
1: Wicked.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Marilyn Monroe가 출연한 굉장히 아이코닉한 영화들이 되겠죠.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박호선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해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guys.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1: 네, 교사의 수업 중 감정 상태가 학생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거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반대로 분노는 수업의 질과 성적 모두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공감, 공감, 핵 공감 기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도 즐거워야 당연히 학생들도 그것을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이건 정말 너무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가 아닐까 싶거든요.
2: I think that what's interesting is that we have known it or we have kind of assumed it,
1: right?
2: But there was actually a research team. In Germany,
1: right.
2: From the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okay. Munich in Germany, and they analyzed 679 math teachers and about 17,500 students across 8 countries.
1: Okay.
2: This is a huge study.
1: Wow.
2: And so they discovered that, yes, when the teachers are happy or, you know, they're enjoying what they're doing, the students feel it.
1: Mm-hmm.
2: Yeah.
1: 느끼는 거죠.
2: They feel it.
1: Okay.
2: And so there's a great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1: Mm-hmm.
2: And also the management is better.
1: Right.
2: Their grades go up. All these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1: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느낌, 감이었어요. 그렇죠? 맞아. 내가 즐거워야 우리 학생들도 지금 기분 좋게 배우겠지. 더 좋겠지. 상상만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네요.
2: Yeah.
1: 어.
2: So what's interesting, Sam, is that not only because I just thought, okay, I have to make it entertaining and interesting for the students so that they can listen.
1: Right.
2: But this study shows that they not only listen, but their grades improve.
1: Oh.
2: So that means, think about it, Sam. If we are enjoying Evening Special
1: right.
2: and teaching our listeners English, their English will improve.
1: 자,

0: 웃으세요. 브라보. 웃으세요. 네, 이게 영어도 결국 똑같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게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하 허허 즐기게 된다면은 이게 흡수율도 빠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일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실제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항상 즐겁고요. 자, 그렇다면 쌤, 그리고 여러분들 on the count of three, right? We're gonna say 즐겁자 할 거예요. One, two, three. 즐겁자. 좋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0: 교사의 수업 중 감정 상태가 학생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선생님의 emotions, right?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교실 안에서가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라고 얘기 나왔네요.
1: It means that it has a clear and immediate effect on the student's performance.
0: 뭐 좋을 수도 있고요가 아니라
1: No.
0: Okay.
1: It means right away.
0: 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1: 거예요. It is affecting them. Just like the rising oil prices has a direct effect on everyone who drives a car.
0: 바로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yeah. 아 선생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So direct impact.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에게 impact를 끼친다라고 할 때는 on something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both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0: 네, 즐거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반대로 분노는 수업의 질과 성적 모두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요. 지금 반대가 되는 게 각각 나왔어요. 아, 이런 academic achievement는 goes up 하고요.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는 go down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o up and down, right?
1: Yeah, that's right. So, of course, the phrasal verbs mean increase and decrease.
0: Okay.
1: So, we've often talked about stock market prices going up and, you know, or oil prices going up and down. But grades can go also up and down.
0: Right.
1: And also, Sam, your mood can go up and or down.
0: 저는 진짜 go up and down이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ncrea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상승한다는 건 말은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 elevator가 go up and down 한다고는 하지만 increase 된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o up and down이 더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고 두루두루 쓸 수 있고요.
1: I absolutely agree.
0: 저는 이게 좋아요. 아무튼 자 하지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 기분 좋으면 당연히 모든 게 좋아지겠지만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하면 뭔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Enter the pictur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This is an interesting way of saying when anger becomes relevant to a situation.
0: Okay.
1: When anger appears. And it's interesting, if something enters the picture, it wasn't there before. But suddenly, it appeared. And somehow, that thing that appeared has some sort of impact.
0: Significance가 있는 게 되는군요.
1: There is, there is.
0: Okay.
1: Right. So it's like it wasn't there before, but suddenly money problems entered the picture.
0: 뭔가 돈 문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1: Yes.
0: Okay. So something enters the picture 한다는 게 사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picture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거나 개입하다. 그리고 방금 얘기처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뭔가 들어온 것이.
1: Yeah.
0: 뭐 AI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AI 없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없어진 AI entered the picture and then changed everything.
1: Yeah,
0: right?
1: it is entered the picture and now it is the picture. Picture.
0: Oh yeah. Oh.
1: How's that?
0: 그 picture 그 자체가 돼 버렸네요. 우리 스스로 감동하는 또 우리.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both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 했고요.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연님이요. 그래서 이스가 더 공부가 더 잘 되나 봐요. 두 분의 케미 덕에 공부 효율이 쑥쑥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Yeah, that's what we're aiming for.
0: 자, 즐겁자. 즐겁자.
1: 즐겁자.
0: 그리고 제니 러브스 뮤직님, 그리고 조혜승님 등 많은 분이 저희들과 함께 또 즐겁자 계속 외쳐주셨다고 합니다.
1: 와우.
0: 이거 약간 유행됐으면 좋겠어요.
1: All right, let's 네. do it.
0: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자, 정말 스펠링도 그렇지만 deteriorate라고 하는 거 뭔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1: Yeah.
0: Worse and worse and worse. 근데 여기서는 rapidly가 yeah. 나오면서 mm-hmm.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The weather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tonight.
0: 오늘 밤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와, 이거는 예문을 쓰기 딱 좋았던 덩어리 표현이었는데요. 뭔가가 go so far as to 어떤 verb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가 너무너무 심해서 뭐뭐 하기까지 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1: He went so far as to apologize publicly.
0: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떤 행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해야 했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나왔습니다. Enter the picture. 새로운 요소나 사람이 상황에 개입하다.
1: I was fine until money entered the picture.
0: 오, 돈 문제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괜찮았죠. 와.
1: Money 이거. does that. Money does that.
0: 그러니까 여기서 yeah.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온 거가 그거가 significance가 있는
1: yeah.
0: 거군요.
1: Like maybe a money issue. Someone borrowed money, didn't pay you back. You know, it entered the picture and I'm not fine now.
0: 아,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네요. 같이 사업하자고 뭐 했는데
1: yes.
0: 갑자기 돈 얘기가 생기면서 둘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
1: Yes.
0: So enter the picture이라는 표현을 좀 활용해 봤고요.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old Hollywood는 예를 든 것뿐이고요. old Hollywood에서 그대로 나온 듯한 느낌.
1: The whole scene felt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0: 전체 장면이 옛날 할리우드 영화 같았어. 진짜 그래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in her honor. 그녀를 기리기 위해.
1: They named the library in her honor.
0: 네. 그녀를 기려 도서관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뭐 세상을 떠났던가 아니던가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I 시스템을 스케일 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꼭 AI 시스템 아니어도 뭔가를 확장하거나 규모를 키우다라고 하는 게 스케일이었죠.
1: We need better tools to scale AI systems efficiently.
0: AI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키울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봅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ll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Michael Bublé. It is... Cuando.
0: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애 고령 도서관장 장인순입니다. 제가 1940년생이니까 벌써 여든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죠.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차린 마음의 밥상, 바로 책을 섭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옮겨 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아닐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오버투어리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유명 관광지가 아닌 호주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입니다. 자, 간단한 한 문장인데요. 쌤, 어떤 게 있죠?
1: Why do I bother?
0: Why do I bother?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생활에 정말 혼잣말로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거 누구 도움 없이 꼭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문장이었죠?
1: Why do I bother?
0: Why do I bother? 아, 표정까지 같이 보셨어야 됐는데.
1: Why do I bother?
0: 자, 요거 의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0: Deep Dive Daily.
1: 네,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0: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1: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 되겠습니다. 쌤, 일단 제목 자체에 grappling with fame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We'v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grapple with. Remember wrestlers, they grapple each other.
1: Mm-hmm.
0: So basically, if you're grappling with something, you are dealing with something that is kind of difficult. You're struggling.
1: Okay.
0: But in this case, it's with fame. So fame, of course, means to be famous.
1: Right.
0: Right? So this little street, it became really famous.
1: Okay.
0: And they're having a hard time.
1: Ah, okay. So, 아니, fame은 좋은 건데, 유명세인데, 왜 그거랑 씨름을 할까? 일단 grapple with something이 씨름하다인데, 왜 그걸로 힘들어할까? 하는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자, 각종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요. 여기 꼭 가봐야겠다 싶은 장소를 또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소개할 곳이 그런데요. 호주의 한 해안 마을에 있는 평범한 주택가 도로 타스만 드라이브라는 길인데요. 원래는 주민들만 알고 있던 숨은 풍경 명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관광 명소가 된 동네의 거리의 이야기, 기사 내용 일부 모두를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도로를 찾은 관광객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거나 도로 한가운데 서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풍경이길래 사람들이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For the past 12 months, tourists have swarmed there, posting thousands of videos on Instagram and TikTok. Multi-million dollar properties line one side of Tasman Drive, but the other side of the road is the main attraction. A large stretch of grass offers a vantage point down to rolling green hills that frame the ocean.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the bay seems to swallow the road.
1: 지난 1년 동안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쪽에는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지만 반대편이 실제 명소입니다. 넓은 잔디와 언덕, 바다가 이어지는 풍경이 인상적이고 도로 한가운데 서면 바다가 길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는 뭔가 눈에 막 그려져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와, 영상으로
0: gorgeous.
1: 보면 gorgeous, gorgeous, gorgeous.
0: Incredible.
1: 와,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언덕이 쫙 내려가면서 옆으로 grass가 펼쳐지고.
0: It's picture perfect.
1: I know, right?
0: It's
1: 완벽입니다, 완벽.
0: It
1: 그래서
0: is, absolutely.
1: 그리고 파도가 쫙 치면서 이거는
0: My gosh.
1: 나 여기 살아 이러면 대박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해안마을 게링공의 타스만 드라이브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For the past 12 months, tourists have swarmed there, posting thousands of videos on Instagram and TikTok.
1: 지난 12개월 동안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 12개월간 tourists가 have swarmed there 이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요.
0: We right. know this word, everybody.
1: Oh, yeah.
0: When we talked about the bugs, the mayflies, and insects, right? Swarming, meaning they just, it's a lot in large groups.
1: 때였죠, 때 거의.
0: Yeah, that's right. Right. So we can use that for this sort of situation
1: okay.
0: where tourists swarm a certain place.
1: 아, 오케이. Okay. 이거는 gather 정도의 동사의 느낌이 아니라 이 swarm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정말 때로 몰려들다라는 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Yes.
1: 그리고 참고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요. A swarm of something 하면 한때의 무엇?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사진들 같은 거 인스타그램, 틱톡에다가 포스트를 막 하면서 자, 이어가 볼게요.
0: Multi-million dollar properties line one side of Tasmania.

0: Jasmine Drive, but the other side of the road is the main attraction.
1: 네, 타스만 드라이브 한쪽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지만 진짜 볼거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타스만 드라이브의 one side에는 multi-million dollar짜리 properties. 여기서 property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재산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 을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많이 쓰게 돼요. 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Sure.
1: 근데 그것들이 지금 line one side of 어떤 길 이렇게 나왔네요.
0: So usually in a street, on a street, we have you know trees line the streets,
1: right.
0: meaning that there are rows of trees on both sides.
1: Right.
0: Here in this case. One side has all these beautiful homes,
1: right.
0: expensive homes, and the other side of Tasman Drive, it has the main attraction.
1: Right.
0: This is why people come here.
1: 아, 사람들은 어, 멋있다 이 집들. 이걸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real main attraction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0: yeah.
1: right? Okay. So, line on side one side of 무엇 하면 어떤 길의 한쪽을 따라 줄지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line은 동사 verb가 되겠네요. Okay, 연결해 볼게요.
0: A large stretch of grass offers a vantage point down to rolling green hills that frame the ocean.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the bay seems to swallow the road.
1: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내려다보면 완만하게 이어진 초록 언덕들이 바다를 감싸고 있는 풍경이 펼쳐지죠. 도로 한가운데서 보면 바다가 마치 도로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a large stretch of grass라고 얘기를 하면 이 grass 풀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크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런 부분이 뭐를 offer 하냐면요. a vantage point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0: Okay. So vantage comes from the word advantage.
1: Okay.
0: So it's not an unfamiliar word, but a vantage point is a point where we're given the advantage.
1: Okay.
0: Meaning it is kind of the point where we could get the best view.
1: 아, 제일 잘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0: Yeah.
1: Oh, okay. So 우리가 여기 뭐라고 할까 놀러 갔는데 나는 의도치도 않았는데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던 거죠. 그래서
0: yeah.
1: 아래 장면이 쫙 보인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vantage point는 advantage에서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전망 지점 잘 보이는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0: Mm-hmm.
1: 그러니까 그런 grass가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Down to rolling green hills라고 얘기 나옵니다.
0: 아, rolling green hills. Well, something rolls, a ball rolls.
1: Right.
0: But in this case, it's the hill is not going to roll.
1: That's what I'm saying. 어떻게, how can a hill roll?
0: Yeah, that's right. But if it's full of green and it's like long grass and there's a wind, it seems like it's rolling. So it's a very literary way of saying this beautiful kind of wave-like moment.
1: With the wind.
0: With the wind and the grass moving.
1: 막 상상이 갑니다.
0: Oh.
1: Okay, so roll은 구르다인데 당연히 이런 green hills, 초록 언덕이 구를 수는 없는 거고요.
0: Yeah.
1: 그렇게 구르듯이 뭔가 그 그림 같고
0: yeah.
1: 바람이 살살 불면서 grass가 흔들리고 이런 정도로 상상을 하면 되겠네요.
0: Yeah, think of like typically the English countryside or the Scottish Highlands. They have a lot of rolling green hills.
1: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Yeah.
1: 특히 문학 쪽에서 아,
0: yes.
1: 무슨 rolling hill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완만하게 좀 이어진 부드럽게 이어진 언덕을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파트 1 다시 들을게요.
0: For the past 12 months, tourists have swarmed there, posting thousands of videos on Instagram and TikTok. Multi-million dollar properties line one side of Tasman Drive, but the other side of the road is the main attraction. A large stretch of grass offers a vantage point down to rolling green hills that frame the ocean.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the bay seems to swallow the road.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Peter Elias with Bonfire.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 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관광객은 늘었지만 모두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때때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시드니 계린공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During vacation periods, the traffic can be so bad that locals say they try to run errands in the morning before hunkering down at home during the busiest part of the day. Sometimes the two-lane road becomes clogged with cars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Visitors have asked to use residents' bathrooms or kitchen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on front lawns, a recent council meeting noted.
0: 휴가철이면 교통이 너무 심해져서 주민들은 아침에 볼일을 몰아서 보고 한낮에는 그냥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는 양쪽 주차 차량 때문에 자주 막히기도 하고요. 일부 관광객이 집 화장실이나 부엌을 쓰게 해달라고 하거나 앞마당에서 용변을 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 살던 곳에는 근처에 큰 쇼핑몰이 있었어요.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특히 토요일 되면은 시간이 딱 있어요. 이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공감이 되는 게 몇 시까지 그냥 차라리 나가서 뭘 하고 와요.
2: 아~
0: 그리고 그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몇 시 되면 사라졌겠군 이러면서 나갑니다.
2: Just like this.
0: 그러니까요.
2: Oh my goodness.
0: 이게 참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Absolutely.
0: Right? Okay. Absolutely. 자, 그러면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During vacation periods, the traffic can be so bad that locals say they try to run errands in the morning before hunkering down at home during the busiest part of the day.
0: 휴가철이 되면 교통이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은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려고 아침에 볼일을 다 봐두고 한낮에는

0: 그냥 집에 머물곤 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아 아니야 할 거 다 하자 해가지고 run errands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Mm-hmm. 뭘 달리는 걸까요?
1: Yeah, 네. it's spelled errands. Mm-hmm. Running errands means to do things that you need to do. Okay. Small things you need to do. Mm-hmm. Grocery shopping. Go to the bank. Mm-hmm. Go to the pet store. Mm-hmm. Pick up your child right. or drop off your child. Things that you, or the dry, well, I was going to say dry cleaners, but in Korea, uh-huh. they deliver it to you.
0: Oh, that's true.
1: Right?
0: 너무 편하니까 그건 뺐군요.
1: Okay, so I took it out.
0: 아, okay. Mm. So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심부름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이렇게 루틴적으로 해야 되는 꼭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을 간다든가, right? 잠깐 병원에 간다든가, 뭐 픽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자잘한 볼일을 본다라고 할 때 run errand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거 근데 자잘한 일을 한다. Do chores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Chores는 하는 거는 보통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을 특히나 많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낮에 제일 바쁠 때는 그냥 집에서 hunkering down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Hunker down.
0: Hunker down.
1: Yeah,
0: right?
1: hunker down. Yeah. This is a great expression. Literally, hunkering down is to crouch low, like like this.
0: Like this.
1: Yeah,
0: okay.
1: That's right. That is the literal meaning, physical meaning. So when you're hunkering down, usually you've kind of come upon a difficult situation and you're kind of in a position until that difficult situation passes.
0: Ah.
1: You kind of hunker down. You stay in that position until, okay, it's clear.
0: Okay.
1: It's safe.
0: Oh, 뭐 괴물이 지나간다든가. okay. So 그냥 yeah. 단순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보다는 웅크리고 있는 건데, 틀어박혀 있는 건데, 나쁜 상황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hunkering down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틀어박혀 있다. 어디 안 나고 있다. 버티다.
1: Yeah.
0: 언제 그 사람들 갈 때까지.
1: That's right. Okay. That's right. Because it's so busy. It's so crazy. They're hungry. So it's a very kind of dramatic way of saying it. But when we use this, it is for like maybe a hurricane in America. You got to hunker down in the attic. Or okay. I mean, not in the attic, in the basement. Until the hurricane passes.
0: 아, 오케이. 몸을 웅크리고 버티고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Sometimes the two-lane road becomes clogged with cars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0: 가끔은 왕복 2차선 도로가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꽉 막히기도 하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로 클럭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클럭된 거는 근데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1: Well, that is true. Usually like toilets get clogged, sinks get clogged, pipes get clogged. It means that it gets blocked. It's filled so that you can't move past.
0: 맞아요.
1: And so traffic can also be clogged.
0: Oh, okay. So 우리는 생각하기에 변기만 클럭이 되는 거 아닌가, 막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뭔가 좁은 통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 쓸 수가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2차선 도로가 완전 클럭 됐다는 건 거기가 완전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든가.
1: Yeah, terrible traffic.
0: 얘기할 수 있겠네요. Okay. 이어가 보겠습니다.
1: Visitors have asked to use residence bathrooms or kitchen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on front lawns. A recent council meeting note.
0: 네. 심지어 일부 방문객들은 주민집 화장실이나 부엌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앞마당에서 용변을 본 사례까지 보고됐다고 최근 주민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리포트들이 있었어요.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relieve 하는 건 이렇게 힘을 하 빼는 거잖아요.
1: Well, yeah. In some ways you've got all this water right. and you got to let it out. So it is a nice, actually, way, a softer way of saying they went to the bathroom.
0: Oh, right? okay.
1: But when we talk, we don't say, hold on, I need to go relieve myself. We never say that, right?
0: Excuse me, can I relieve myself?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We, for some reason, when you describe a situation, you say they relieve themselves
0: okay.
1: somewhere.
0: Right.
1: But with us, I'm going to go to the restroom okay. or, you know, I got to go to the bathroom, okay. that kind of thing.
0: 이게 확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할 때는 relieve oneself가 스스로를 편하게 해주는 뜻이기 때문에

0: 결국 용변을 보다라는 뜻이 될수 있는데 회화체에서 나 용변을 보고 올게. 우리 근데 우리말로도 나 용변 좀 보고 올게 안 하거든요.
1: right.
0: 그렇게 대화체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part 2 가보겠습니다.
2: During vacation periods, the traffic can be so bad that locals say they try to run errands in the morning before hunkering down at home during the busiest part of the day. Sometimes a two-lane road becomes clogged with cars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Visitors have asked to use residents' bathrooms or kitchen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on front lawns, a recent council meeting noted.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의 미션은 해석입니다. 영어로 Why do I bother? Why do I bother?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상 문장으로 해석해 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2: Let's listen to Ellie Goulding's How Long Will I Love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스만 드라이브 길은 수년 동안 주민들만 아는 조용한 명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게링공 지방 당국도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주차 제한이나 다국어 안내판 설치, 쓰레기통 추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편으론 불편도 있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The Dale said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Some of their neighbors are more negative about the throng of tourists, Kevin Dale said, but overall they are happy to share their seascape.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and I think, why do I bother when I've got one of the prettiest places in the world to live, he said.
0: 지역 주민인 데일 부부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이웃은 불편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함께 나누는 데 만족한다면서 해외에 몇 번 가봤지만 결국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근데 솔직히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기 동네가 이렇다면은 오히려 되게 프라우드 할 것 같은데.
1: Well, 그쵸? I mean, it's so beautiful. Like, how can you stop people from coming?
0: 그러니까요.
1: Because it is really just so gorgeous.
0: Right? 그리고 여기가 좋아서 온다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Dales said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0: 데일 부부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국이 인프라를 추가하는 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한다는 거 환영한다. 근데 자, 뭐 하기 위해서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쪽에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1: So if you're coping with something, and this is the key expression, it means that you are dealing with a difficult situation, but you're trying to manage it well enough despite you know the difficulty.
0: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다네요.
1: Yes, there is that trying element. So oftentimes we hear this with like to cope with stress.
0: Okay.
1: You know, or you have articles, how to cope with stress.
0: 제목에 꼭 정해져 있어요.
1: Yeah, that's
0: 이상하게.
1: Right. Or maybe someone you loved pass away and you are coping with grief or loss.
0: Okay.
1: So these are things, obviously, it's difficult. But we're trying to overcome it.
0: So is it pretty much the same as the deal with something?
1: Yes, but it does feel, if you deal with it, if you deal with something, it's usually a problem, sometimes not emotional.
0: Okay.
1: It's just a problem that you have to handle.
0: You just deal with it.
1: That's right. But coping with something does, on occasions, feel there is a kind of emotional connection.
0: So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deal with something 한다는 거, deal with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다루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cope with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조금 어려운 일 같은 거,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거나 대처하다.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surges라고 하는 거, surge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급증이죠. 그래서 그거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ome of their neighbors are more negative about the throng of tourists, Kevin Dale said, but overall they are happy to share their seascape.
0: 네, 케빈 데일은 일부 이웃들은 관광객들에 대해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멋진 바다 풍경을 함께 나누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어떤 neighbors들은 좀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요? The throng of tourist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tourists가 아니라.
1: No. Right. So, a throng of tourists is very close to crowd.
0: Crowd, okay.
1: However, it's much more and there is a kind of energy. Like, whoosh,
0: okay.
1: like a throng of tourists descending.
0: 확 몰려오는 느낌을 주는
1: yes,
0: 거냐?
1: Yeah, right.
0: Okay.
1: So like in the morning it's quiet, but like noon it's like whoosh, they come. Mm-hmm.
0: Okay, so throng, a throng of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때를 지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a swarm of something보다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a crowd of보다는 좀 많이 몰려오는 듯하는 느낌을 주는 그게 되겠네요. Okay, so a throng of tourists 몰려든 관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해요. 하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는 그들의 seascape을 나누는 거에 만족하는 거죠.
1: Sure.
0: 그렇죠? 굉장히 특이해요. Seascape 우리가 landscap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풍경을 얘기를 하는데 uh-huh. sea가 들어가니까 바다 풍경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어가 볼게요.
1: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and I think why do I bother when I've got one of the prettiest places in the world to live, he said.
0: 네. 해외도 몇 번 가봤지만 결국엔 굳이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네요. I mean,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아, 몇 번 나도 외국 가봤다. 근데 이런 생각 들더라.

Deep Dive Daily.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동네가 하루아침에 소셜 미디어 명소가 되는 현상은 이제 세계

0: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선택해서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몰려든 관광객들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관광 명소의 명암, 마지막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1: Susan Grantham, a professor of social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said it could be frustrating for residents when their neighborhoods go viral overnight. These people bought houses on a quiet street and are now inundated with travelers wanting that perfect shot, she said.
0: 한 전문가는 동네가 하루아침에 하풀처럼 퍼지면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거리에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거죠. 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당연히 그럴 수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누구는 아, 여기가 집값이 오르겠다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평생 살아도 좋겠다. 여긴 조용해서 좋아. 뭐, 여기는 오히려 북적이어서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1: Well, I mean, I think a lot of people move here specifically to get away from the city.
0: That's right.
1: They want to live
0: 딱
1: in this
0: 봐도.
1: quiet, you know? And then the city came
0: 갑자기
1: to this
0: 너가 시리를 피해 간다고? 시리가
1: neighborhood.
0: 올게. 해서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었네요. That's right. The city came. 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Susan Grantham, a professor of social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said it could be frustrating for residents when their neighborhoods go viral overnight.
0: 네. 호주 그리피스 대 소셜미디어 교수인 수잔 그랜썸은 동네가 하루아침에 핫플처럼 퍼지면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frustrating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 것 같아요.
1: I agree with you. And so I feel that a lot of Korean people who are trying to learn English find themselves very frustrated. Okay. And the feeling is that you are trying to do something, but you feel like there's no progress. You feel sometimes you're helpless, you're irritated, you're annoyed. It is all in there, in this word.
0: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레스가 없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결국에는 뭔가가 something is frustrating 아니면 사람 자체가 frustrated이라고 돼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뭔가 짜증이 나는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얘는 좀 disappointing이랑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disappointing은 누군가를 탓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I don't know what to do.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사는 사람들, 여기서 사는 그 레지던트들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frustrating 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se people bought houses on a quiet street and are now inundated with travelers wanting that perfect shot.
0: 네. 조용한 거리에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street 자체가 원래는 quiet인 것을 원했고, 그런 곳을 샀는데, 이제 갑자기 travelers로 inundated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1: The word inundated is often heard at work.
0: Yes.
1: When you have that 1 week or 1 month, it's like you got 500 deadlines. You are inundated with work, meaning that you have so much that it is almost overwhelming.
0: 거의 압도되는 수준이네요. 그 안에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
1: That's it.
0: Okay.
1: That's right. So you could be inundated with work, a customer. Maybe there was a machine and there's a problem with it.
0: Okay.
1: And so customer service, you know, you're inundated with calls or complaints all day.
0: Oh no. 완전 스트레스겠네요.
1: Yes.
0: 왜냐하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는 계속 그런 컴플레인트를 받으니까
1: Right.
0: 끝도 없이 넘치겠네요.
1: Yeah.
0: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inundated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flooded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람된 그러니까 그렇죠? 막 뭔가가 넘치는이라고 할 때 inundated

0: 데일리스를 쓰는데 뭘로 도대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쓴다면 inundated with something 이렇게 쓰면 어떤 것으로 정말 압도될 정도로 꽉차 있다, 그렇죠? 막 쏟아져 있다, 뭔가 일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뭐 I was inundated with work 이렇게 쓰면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travelers로 inundated 됐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Right. 자, 그리고 그 perfect shot을 찍으려고 하는 travelers로 차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1: They,
0: perfect shot이 뭡니까?
1: oh, it's the perfect photo. 인증샷.
0: 인증샷. 그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1: Yeah,
0: 한 그런 인생샷 같은
1: that's right.
0: 것을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샷이야, 제대로 나온 사진이야 쓰려면 the perfect shot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Susan Grantham, a professor of social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said it could be frustrating for residents when their neighborhoods go viral overnight. These people bought houses on a quiet street and are now inundated with travelers wanting that perfect shot, she said.
0: Alright.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기사였죠. 자, 앞에서 드린 미션 정답자 선물 드려야죠. 오늘 해석 미션이었는데요. 문장은, What do I bother? 네, 여러분 주신 답좀 보겠습니다.
1: All right, 7227님 says, 나랑 뭔 상관? 흥.
0: 흥? 자, 5740님이요. 뭐 어쩌라고? 나름 느낌 비슷하죠,
1: Okay,
0: right?
1: 정효경님,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 건데?
0: 요것도 느낌
1: I like
0: 비슷합니다,
1: that.
0: right? 자, 이영희님이요. 관심 없음, period. 오,
1: 오,
0: nice.
1: okay. 주예현님,
0: 아하.
1: 괜히 고생,
0: 생고생했네.
1: 생고생했네. 뭐 하라고 이 고생하지?
0: 아, 자, 이건 뭔가 생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여러분들 Why did I go through all that?
1: Yeah,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효경 님이 방금 나섰는데. 네. 자, 두 분께 선물
1: Oh, we've got one
0: 보내드리도록.
1: more. 6986님.
0: 6986 님이 계시네요.
1: 내가 굳이?
0: 내가 굳이?
1: Oh, that's a
0: 내가 꼭
1: good one.
0: 그렇게 해야 돼? 아주
1: Ah.
0: 좋습니다. 자, 결정됐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주예현님께 보내드리고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6986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Ed Sheeran with Shape of You.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쌤, 틱톡에서 엄청 뜨는 호주거리 봤어?
0: 인생샷 찍으려고 막 다들 모여있던데.
1: 아, 주민들이 좀 안 됐지. 조용한 동네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 뒤집혔잖아.
0: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조용히 지내는 거잖아.
1: 아, 근데 너 아무도 몰라.
0: 아무도 모르나?
1: 몰라.
0: 언젠가부터 굉장히 민해지셨어요.
1: You know, I can hear our writer's laughter outside.
0: 이럴 수 있어요?
1: 빵 터졌어요. 네, 우리 쌤.
0: 모를 수 있죠.
1: Your humor, we love it.
0: 아, 참.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유명해지면 피곤할까 봐 혼자 조용히 사는 마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죠.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So basically, the downside is the negative side, okay. The disadvantage. But you're kind of, usually when you use this word, you're saying there's good stuff, but there's a downside.
0: Okay.
1: So going viral makes you famous. That's a good thing. But the downside is something. Say, for example, I've got a great job. I love my job. But it takes me 2 hours to get to work, which is a serious downside.
0: 와, 나 너무 내일 좋은데 회사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
1: Yeah. So usually when you use this word, and we also have the upside as well. So there's a little bit more of the good things, but there's a downside. Or you have, a lot of like, it's not that great, but there's one good thing. There's the upside.
0: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뭐 downside는 단점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뭐 upside는 장점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에 느낌이 아니라 downside of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the downside of something. 대부분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 요거는 좀 안 좋다라는 느낌. 이렇게 예외성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나쁜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1: Yes, and that is so important when you are learning a language is where and how do we use this?
0: Right.
1: It's good to know what it means, but how do we use it?
0: 정확한 뉘앙스와 언제 사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서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라고 얘기를 하면 that's the downside of going viral 이라고 하는 것. 물론 going viral 하는 거는 유명해지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너무 유명해지면 좀 이렇게 사는데도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0: 크리스티나 쌤이 말씀해주신 크리스틴 쌤이 말씀해주신 업사이드도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Yeah.
0: 그래도 좋은 점은 이렇게
1: Sure.
0: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자, 대화에서 나온 표현들이 몇개더 있는데요. 크 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 뒤집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완전히 뒤바뀌거나 엉망이 되거나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 Yeah, it gets turned upside down.
0: Get turned upside
1: Upside down.
0: down. 오, 진짜 말 그대로 위아래가 뒤집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엉망이 됐다라고 쓸 수도 있는
1: Yeah,
0: 건가요?
1: you can. That's it.
0: 오케이.
1: Usually it's in the negative. Like your life can also get turned upside down. You know, maybe like something terrible happened, or maybe something like really amazing happened. You went viral and
0: Okay.
1: you became so famous, and you know, you got all these like sponsors. In that way, your life can also get turned upside down too.
0: Okay. So 그러면은 뒤집혔다라는 게 나쁜 것으로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것도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you came into my life and you turned my world upside
1: There you
0: down. 오, 이렇게
1: go. That's a good one.
0: 제가 좀 느끼한 연기 좀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너무 느끼해서요.
1: Very nice.
0: 자, get turned upside down 하면 뭔가가 완전히 위아래가 뒤바뀌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다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크게 좋은 식으로 벌어졌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나좀 이따가 일부러 조용히 지낸다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tay under the radar. 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 That's the downside of going viral. 이었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Have you seen that street in Australia that's blowing up on TikTok?
0: Yeah, people are flocking there for the perfect shot.
1: I feel bad for the locals. Their quiet neighborhood got turned upside down overnight.
0: That's the downside of going viral. That's why I'm intentionally staying under the radar. You know what I'm
1: But
0: saying?
1: nobody knows you.
0: Oh, no one does?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s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크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ayu. And
0: Yes.
1: thank you all for hanging out with us. We'll be back tomorrow.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 final song by Craig David. It's Rise and Fall.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eela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요리 week입니다. It's cooking week.
1: 요리 week.
0: 네, 자, 쿠킹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료를 씻어놓을게.
1: Mm-hmm.
0: I'll wash the ingredients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썰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자 일단 오늘의 문장이 나와요. What is today's sentence?
1: Today's sentence is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Ooh, why don't you chop the onions?라고 했죠. Chop은 의태어예요. 네. 의성어네요. Chop, chop, chop, chop. 이렇게 톡톡톡톡 써는 그 네. 소리를 chop이라고 하는 거죠.
1: Now, why don't you? It might sound like 그거 왜 안 해? 같은 뜻이 알 수도 있었는데.
0: 그쵸.
1: But in English, the expression why don't you is a suggestion. 이거 하면 어때요?
0: 맞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1: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0: 그쵸. Why don't you 뭐뭐는 왜 뭐뭐를 안 해? 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Why don't you 뭐뭐라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어떻게 나왔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였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좀 부드럽게 제안할 때, Why don't you 뭐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왜안 하니?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Why don't you 뭐뭐? Why don't you 뭐뭐? 요거 이따가 또 패턴으로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why don't you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뭐뭐를 하는 게 어때니까 그 행동이 여기서는 썰다라는 뜻의 chop을 넣으면 되겠죠? chop, chop, chop, chop, chop. 이렇게 약간 싹둑싹둑 썰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가요? 싹둑싹둑, chop, chop. 네, 뭐 언어마다
1: Kind of.
0: 조금씩 좀 다르긴 한데 표현하는 게 네,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chop은 이렇게 썰다인데 좀 큼직하게 써는 걸 뜻할까요? 아니면 얇게 써는 걸 뜻할까요? 그냥 약간 양파 썰때 있잖아요. 슬라이스로 칙칙칙칙칙칙 그게 첩첩이고 제가 방금 슬라이스라고 했는데 슬라이스는 조금 더 얇게 썰때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모지게 깍둑 썰게 할 때는 다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간 마늘처럼 정말 다지듯이 썰 때는 보통 민스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 요리책을 사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자, why don't you chop? 써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인데, 뭐뭐를 써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양파는 onion이라고 하는데, 양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면 onions, s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요 양파들이기 때문에 the가 앞에 붙고요. the는 여기서 onions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the로 발음이 바뀌겠죠. Why don't you chop the onions가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발음 연습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why don't you도 되고 why don't you도 되니까 그렇게 우리 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이제 파헤쳐봤고,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We're going to take chop the onions and change it for another action.
0: 맞습니다. 그래서 chop the onions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권유나 제안을 할때 you should 뭐뭐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you should보다 why don't you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why don't you를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Okay.
0: 피곤해요.
1: Oh, you look tired.
0: 네.
1: Why don't you take a rest?
0: 좀 쉬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죠. Take a rest가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Take a가 들어간다는 거, a rest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In fact, not just a rest.
0: 네.
1: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0: 하루를 다 쉬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좋죠.
0: Take the day off. 자, the day는 요 하루, 하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특정 날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날. 근데 그날 쉬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This is the best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hear from your boss.
1: Right.
0: 네.
1: You could also say,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0: 제가 지금 좀 아프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take some medicine이라고 했는데 약을 복용하다가 take medicine이에요. take라는 말을 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약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영어는 복용하다의 take를 꼭 쓰거든요. eat medicine이라고 하면 이상해요.
1: 이상해요.
0: 네,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So take medicine인데 약을 좀 먹는 게 어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 I don't know how to do this.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0: 아, 그래? 아, 근데 요즘 인터넷에 잘 나와 있던데. Why don't you search online?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게 어때?
1: 아하.
0: Why don't you search on the internet? 이라고 해도 되지만
1: mm-hmm.
0: on the internet이 online인 거죠.
1: Mm-hmm.
0: 네, it's the same thing.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는 게 어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Why don't you search online?
1: You know, you didn't succeed this time, but why don't you give it another try?
0: 제가 이번에는 성공을 못했죠. 하지만 다시 시도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니까 할 용기가 나네요. 자, 다시 시도해 보다 give it another try. Give it a try 라고 하면 처음 시도해 보는
1: 네.
0: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실패했어요. Give it another try 라고 표현을 합니다.
1: Why don't you pack the bags?
0: 아, 우리 여행 가니까 그래요. 제가 가방을 쌀게요. Why don't you pack the bags? 여기서는 the bags라고 한 게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져가는 그 가방들을 특정해서 말하는 거니까 the bags라고 합니다.
1: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0: 어, 저기 뭐 흥미로운 게 있어요? Look over there라고 했죠? 저쪽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저기를 한번 보는 게 어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점에 갔어요. And I'm looking for mm-hmm. a book.
1: 네.
0: 네, 우리 잘생긴 잭 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Excuse me, handsome man.
1: 네.
0: 이 책은 어디에 있어요?
1: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0: 아, 저기를 한번 보는 게 어때요? 뭐, 이럴 때도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 In our dog section.
0: 어, woof woof, cutie little doggy section. 네,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1: Why don't you have another?
0: Have another. 또 하나를 먹는 건 어때요? 혹은 하나를 더 가지는 게 어때요? 아, 이거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Why don't you have another?
1: A lot of times if there's a limited number of something on a plate, mm-hmm. everyone's polite. And they wait and let other people eat. They want to see, are there going to be enough? And then, so the host might just say, why don't you have another?
0: 맞아요. 특히 last pizza. The last
1: 네.
0: slice of pizza. 꼭 마지막 거는 다 안 먹더라고요.
1: 네.
0: 네, 우리나라도 그런데 서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제일 먹고 싶은 사람은 Does anybody want this pizza? 물어봐요.
0: 맞아요. 뭐 먹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 이 말은 내가 먹을게인데
1: 네.
0: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1: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
0: 네, 빨리 먹어버리고 싶으니까. So why don't you have another? 이걸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Oh, thank you! 하고 먹겠네요. 그렇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Why don't you 뭐뭐라는 표현을 쭉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Why don't you take a rest?
0: Why don't you take a rest?
1: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0: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1: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0: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1: Why don't you search online?
0: Why don't you search online?
1: Why don't you give it another try?
0: Why don't you give it another try?
1: Why don't you pack the bags?
0: Why don't you pack the bags?
1: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0: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1: Why don't you have another?
0: Why don't you have anoth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연습해봤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을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3: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2: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3: 얇게 점여줘.
0: 채소도 씻고... 양파도 점여주고 아주 완벽한 친구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친구가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뭐뭐를 다 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뭘까요? 다 했습니다. 다 랑 비슷해요. 발음.
1: I'm...
0: 다, 네, 뭐,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채소를 씻는 거를 다 했으니까 뒤에 채소를 씻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채소가 영어로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채소? 과일은 fruit.
1: fruit.
0: 네, 좀 긴 단어인데. 끝에 테이블이 나와요.
1: 네, 테이블 발음이
0: 다르죠.
1: 아닙니다.
0: 네네네.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여러분,
1: 아하.
0: 영어로 말씀하셨죠?
1: Why don't you?
0: 하셨죠? 찹찹찹찹. 네.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알았어는 뭐, okay,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썰어줄까? 어떻게니까?
1: How?로
0: 질문을 하겠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썰어줄까를 어떻게 말할지. 얇게 점여줘.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Chop, slice, mince, 또 뭐가 있었냐? Dice.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뭐뭐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공손하게 please를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전체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4: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5: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4: Sure. How do you want them?
5: Please slice them thinly.
0: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4: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0: One more time.
1: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0: 네, I'm done. 여기까지가 나는 다 했어요, 끝냈어요 라는 말이죠. I'm done.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뭘 다 했는지 뒤에 나오는데 washing the vegetables 라고 했죠. wash가 이제 씻다였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고 vegetables가 바로 채소들이라는 표현인데 네, 스펠링에는 테이블이 있어요. 하지만 발음은 다르죠. 발음은
1: vegetables.
0: 네, tables 이렇게 돼요. vegetables.
1: not vegetables.
0: no, 그렇지 않습니다. vegetables 이렇게 말하죠. 자, 다 했다고 하니까 친구가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5: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One more time.
1: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네, 뭐 great가 좋아 뭐 이런 뜻이었고요.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이 문장은 여러분 다 잘 들으셨죠? 자, 이어서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4: Sure. How do you want them?
0: One more time.
1: Sure. How do you want them?
0: Sure. 물론이죠. How do you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them은 the onions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how do you want them? 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그 onion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의역하면 어떻게 썰어줄까? 가 되어야 되는 거죠. How do you want them?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얇게 점여줘 라고 했어요.
5: Please slice them thinly.
1: Again. Please slice them thinly.
0: 네, 부탁을 하는 거니까 please를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slice를 썼는데 이 slice가 아주 얇게 점이듯 썰 때 sl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샐러드에 들어간 양파 아주 얇게 썬 거 그런 걸 쓸 때 slice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please slice them까지도 그렇게 뜻이 되는데 정말 얇게 원하나 봐요. 그래서 thinly라는 말까지 또 붙여줬어요. 얇게라는 말이죠. thinly. Please slice them thinl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 표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영어로 들어볼게요.
4: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5: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4: Sure. How do you want them?
5: Please slice them thinl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그렇죠. 근데 don't you 부분은 don't you 이렇게 끊어주듯이 발음해도 되고요. Don't you 이렇게 치읓 발음으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So why don't you? 그 다음에 곧바로 또 chop이 나오죠. 똑같은 발음이에요. Chop the onion은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더가 the가 되겠죠. 그리고 onions 이름 자리에 강세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6월호 20쪽 보시면 오늘 함께 하시게 될 수요일 내용, 3일 내용 나와 있는데요. Mm-hmm. 자, 이번 주 내내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딱딱 잘못하다가는 걸려 넘어진다거나 뭐 혹은 뭐 어떤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yeah. 그 위험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We are talking about everyday dangers.
0: Everyday dangers. 바로
1: things,
0: 그거네요.
1: Things you need to be careful every day.
0: Right. Yeah.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야 약간 그 사소할 yeah. 수 있지만 위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m-hmm.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걸려 넘어진다라고 할 때 그 trip라고 쓰면 yeah. 될까요?
1: Trip or trip over.
0: Trip over.
1: Oh, I tripped over Diane's foot.
0: 그렇죠.
1: 그러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네. 실수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You're tripping over something.
0: 네. 그 몇 달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도 Easy English에서 sure. I tripped over my own foot 이런 말이 있었어요.
1: I remember that.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1: Your own foot.
0: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왜 꼬이는 경우가
1: That's
0: 있어요.
1: Right. That's right.
0: 그래서 I tripped over my own foot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걸 trip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T-R-I-P. 자, 여기서는 trip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역시 조심해야 될 곳으로서 escalator를 골라봤습니다.
1: Escalator.
0: Escalator. Okay. 자, escalator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Right. 많이 붐빈다라든지 꼭 난간 손잡이를 잘 붙들어라라고 한다든지 가방 잘 챙기라고. 가방 요즘 왜 저도 이렇게 크로스로 맺게 되면 뒤로 이렇게 짐 있는 쪽을 등 뒤로 돌려 매는 경우가 많은데
1: That's
0: 조금
1: right.
0: 불안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1: right, right.
0: 네 아무리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내 가방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1: That's
0: 자
1: right.
0: 그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Oh, 오늘따라 이 역이 참 많이 붐빈다.
1: 그러게 말이야.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는 그 난간 손잡이 잘 붙들어.
0: 야,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어.
1: 바로 그거야. 그리고 너 가방 잘 챙기고.
0: 좋은 생각이야. 혹시 또 모르니까, 그지?
1: 아하.
0: 네. 자, 그렇죠. 그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붐비는 장소에서는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에도 그 우리나라는 에스컬레이터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 역 지하철역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에도 줄을 쫙 서서 올라가요. 다른 나라도
1: 오른쪽
0: 그래요?
1: 줄이 있고 왼쪽 줄이 있잖아요.
0: 네.
1: 오른쪽 줄은 주로 사람들이 그냥 가만 서서 올라가고
0: 그렇죠?
1: 왼쪽 줄은 그냥 에스컬레이터지만
0: 네.
1: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네.
1: 저는 주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왼쪽에서 네. 막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걸어 올라가요.
0: 선생님 뛰어 올라가시지는 않고
1: 절대 뛰면 안 됩니다.
0: 네.
1: Never run in the escalator.
0: 네, 바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쪽은 가면서 한쪽 쿵쾅쿵쾅쿵쾅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해요.
1: Yeah.
0: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서지 말고 양쪽을 똑같이 그 한
1: yes.
0: 칸에서 두 사람이 서라고 했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다시 한쪽으로 쭉 선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역이 참 많이 붐빈다.
1: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0: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라고 해서 this station, 이 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1: Yeah.
0: 자, 붙여서 발음하니까 this station 이렇게 발음하지 this 하고 한참 있다가 station 이렇게 말하진 않네요.
1: This station.
0: This station.
1: This station is?
0: This station is?
1: EBS.
0: Welcome
1: to EBS.
0: 없죠. EBS 여기 없어요. 네.
1: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니까요.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자, crowded 굉장히 많이 붐비는 걸 말하죠.
1: When there are many people in one area, we call that crowded.
0: Crowded.
1: This room is crowded.
0: This room is crowded.
1: The station is crowded.
0: 네. 자, 사람이 많아서 붐빈다라고 할 때 crowded, C-R-O-W-D. ED까지 쓰게 되는데 또 다른 말로 packed라고도 할 수 있죠.
1: Oh, When it's really crowded, 네. we say packed.
0: Packed.
1: Wow, this room is packed. 어. This stadium is packed.
0: 그렇죠.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라고 yeah. 할 때 packed.
1: Yeah. Oh. When you go to a theme park during a holiday, mm-hmm. oh, the park gets packed.
0: The park is packed.
1: With kids and family and 네. you know, friends, right?
0: 그렇습니다. So I dread those children's, right. I mean the amusement parks on Children's Day.
1: 지난달에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dread잖아요.
0: 바로 그겁니다.
1: Really scared.
0: 네,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가는 걸 나는 겁나한다.
1: Right.
0: 라고 할 때 dread. 왜냐하면 항상 packed. 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1: I dread going to a theme park 네. during the holiday.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packed 혹은 crowded 쓸 수가 있겠는데요. Mm-hmm. 자, the station is so crowded today 라고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I know.
1: I know.
0: I know. 그러게 말이야. 그런 다음 자, 또 이제 항상 주의를 하게 되는 이 마크는 이런 말을 하죠.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는 꼭 그 난간 손잡이를 잘 붙들도록 해.
1: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0: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1: Yes.
0: 네. 그 난간이라고 할 때 난간 손잡이, 특히 이제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손잡이를 handrail이라고 하는군요.
1: When you're standing on the escalator, there are black like rubber Like handle thing,
0: yes.
1: it's a long rubber thing. It's called a handrail.
0: Handrail.
1: You hold on to it as you're going up.
0: 그렇죠. 붙들고 가라고 하게 되죠. Yeah. Mm-hmm. 주의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정말 흔들려서
1: sure.
0: you can easily lose balance.
1: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1: Hold the handrail.
0: Hold the handrail. 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계단에 이제 발이 걸쳐진 거예요. 계단과 그 계단 사이가
1: right.
0: 발이 걸쳐진 바람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제 고꾸라지신 거죠. 그래서
1: oh, no.
0: 앞에 서 계신 분들까지 같이 나동그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1: Like a domino.
0: Oh, yes, domino wow. 같이.
1: 저도 며칠 전에

0: EBS 오는 길에 어느 어르신이 이 백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로
1: 아,
0: 넘어지신 거예요.
1: 어머나.
0: Everybody was panicking. Oh no, oh no. Escalators going up. So we had to, he was not holding on the handrail. So I realized, always hold the handrail.
1: 난또 붙들어드렸다는 줄 알았더니, 아, 절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0: 안 붙들어서 넘어지신
1: 아,
0: 거죠.
1: 아, 네네. 아, 그렇구나. 안 아,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조심합시다. 진짜로.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닙니다.
0: Always be careful.
1: 네. 이렇게 when you 뭐뭐라는 말이 아주 곧잘 들어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당신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바로 when you 뭐뭐. 여기서는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탈 때꼭 난간 손잡이를 붙들어라. Hold the handrail이라고 하는군요.
0: Right?
1: 네. 자, 이렇게 when you라고 해서 뭐뭐를 할 때, 어떻게 할 때라는 상황적인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인다는 거. 자,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여기까지 들어보죠.
2: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3: I know.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1: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그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거를 발음할 때
0: Escalator.
1: escalator. 그래서 끝 발음이
0: Yeah.
1: 나게끔 escalator라고 해야 잘
0: Yeah.
1: 알아듣더라고요.
0: The word escalate means something that goes up.
1: 그렇죠.
0: 둘이 막 싸울 때도 sometimes it escalates into something when we get more angry, right? The tension rises. The tension escalates.
1: escalates.
0: 야.
1: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툭닥툭닥 거리다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됐다라고 할때 escalate.
0: Escalate.
1: 네, 그
0: That's right.
1: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할때 escalate, escalator가 올라가듯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맞아. 야,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어.
0: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자, 뒤에서부터라고 할때 from behind라고 하면 되네요.
0: Right.
1: 네.
0: So when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so people behind you are pushing and pushing. This is really dangerous.
1: 그렇습니다.
0: You should never do this.
1: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자, people are pushing. 사람들이 밀고 있어요. People are pushing. 그런데 뒤쪽으로부터라고 하니까 from behind, from behind. 근데 이런 게 막상 말하려고 할때잘 생각이 안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뭐 앞에서부터, 옆에서 뭐 이렇게 말할 때 from 다음에 behind 뭐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하시면 되겠군요.
0: Right.
1: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부터 뭐 from the side 하면 돼요?
0: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the side.
1: 네.
0: Left side or right side, generally side.
1: side.
0: Yeah.
1: 그렇죠. 옆쪽에서부터 막 밀어 막 밀고 있다. People are pushing from the
0: The
1: side.
0: side?
1: 네.
0: Sure.
1: 이것은 from behind.
0: Right.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입에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만 먼저 들어보죠.
2: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우리는 이제 behind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0: Right.
1: behind 이렇게 들리죠?
0: 잘 들어보시면
1: 네.
0: 우리는 behind를 외국인들 가끔 behind,
1: 네.
0: behind 약간 바 발음이에요.
1: 네. behind 이렇게
0: Behind.
1: 많이 말하더라고요.
0: That's perfectly fine.
1: 네. 자, 그랬더니 그래,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라는 뜻으로
0: exactly.
1: exactly. 그런 다음 야, 또 하나 너 가방 잘 챙겨라.
0: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1: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자, 이
0: Yes.
1: 말이 바로 너 가방 잘 챙겨라에 해당이 되는 영어 문장이 될수 있겠어요?
0: 보행사님도 요새 이제 지하철 많이 타시잖아요.
1: 네네, 그럼요.
0: 사람들 많이 붐빌 때, they say, put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Wear it in front of you.
1: Wear it in front of you.
0: Instead of the back.
1: Right.
0: So it's safer that way. You don't hit people easily.
1: 그렇죠.
0: Yeah.
1: 그게 이제 가방도 잘 챙기면서 내
0: Yeah.
1: 가방도 챙기는 거지만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0: That's right.
1: 위해서
0: That's
1: 그런
0: right.
1: 경우가 많죠.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가방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0: So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1: 간단하다.
0: Yeah.
1: Wear your backpack. 그러니까 backpack을 메라 할때그 wear,
0: Where?
1: W-E-A-R을 쓰는 건데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당신 앞쪽으로.
0: That's
1: 아,
0: right.
1: 좋은 말이네요.
0: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1: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그 in Korea, it is encouraged that you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on the bus or on the subway.
0: 그 단어 참 좋다. Encourage.
1: Encourage.
0: 명령, 커맨드가
1: 네.
0: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0: It's highly encouraged.
1: 네.
0: That's r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국에서는 좀 그러라고 하는 편이에요. 라고 네. 말할 때, 그럴 때, you must, you should,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That's right, that's
0: 네, 너무 명령조로 들리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친구일 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적에는, it is encouraged that you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on the bus or on the subway. 라고 하시면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1: Perfect.
0: 여기서는요, keep your bag close to you 라고 해서 너의 그 가방을 너의 몸 가까이에 계속 있게끔 해라. Keep 뭐뭐 close to you 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1: We always say this when you are traveling. Traveling in Europe, traveling in America. We say keep your bag, keep your bags close to you, close to your body.
0: 그렇죠.
1: Right?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자면 뭐뭐를 좀 잘 챙기세요. 가까이에 두세요.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가방을 정신 차리고 잘 챙기라고 할 때
1: right.
0: hold your bag clo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1: Oh, that's great.
0: 네.
1: Hold your bag close to you.
0: Close
1: hold
0: to you.
1: Your luggage close to you.
0: 그렇죠.
1: Sure.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같은 거 주머니에 꼭 잘 넣어두고 있으라고
1: Right.
0: 라고 하면 keep your phone in your pocket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Keep your phone in your pocket.
0: 네, 전화기는 주머니에 두고 계세요 한다든지
1: right.
0: 티켓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다면
1: keep your ticket with you.
0: 네, keep your ticket with you. 그러니까 이때 with you는 당신 몸에 지니고 있으라는 뜻이 됩니다.
1: 손에 쥐고 있어.
0: 그렇죠. 네, keep your ticket with you. 잘 챙기라라는 뜻으로 말할 때
1: right.
0: keep 쓰인다는 거 알아둘만 하죠.
1: Right.
0: 자, 그랬더니 역시 또 감동한 리나는 아 좋은 지적이에요.
1: Oh, good point.
0: 그런 다음에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1: You never know.
0: You never know라는 말을 합니다.
1: You never know.
0: You never know.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적에도 you never know.
1: 딱 그 표현이네요.
0: 네, 그렇죠. 네.
1: So you never know in the future what can happen. So be safe.
0: 그렇죠.
1: Be careful.
0: Be careful.
1: Keep it close to you.
0: Keep it close to you.
1: Yes.
0: 항상 몸 가까이에 이렇게 두고 있어라 라는
1: right.
0: 표현 알아둘만 합니다.
1: Mm-hmm.
0: 자, 맨 마지막 부분만 들어볼게요.
2: Exactly.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3: Good point. You never know.
0: 네, 대화 전체 들어볼게요.
3: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2: I know.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3: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2: Exactly.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3: Good point. You never k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떠세요? 자,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자, 입에 영어로 착 붙여보겠습니다.
1: Let's go!
0: 와, 오늘 이 역이 정말 많이 붐빈다.
3: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1: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0: 그러게 말이야. I know.
1: I know.
0: 야, 그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는 난간 손잡이 잘 붙들어?
3: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1: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0: 응, 야,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고 있어.
3: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0: 바로 그 말이야. Exactly.
1: Exactly.
0: 그리고 너 가방 잘 챙기고.
3: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1: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0: 아, 좋은 생각이다. Good point.
1: Good point.
0: 사실 또 모르는 일이잖아, 그치?
3: You never know.
1: You never know.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All right. Fantastic. Good job.
0: 맨 마지막에 그 정말 모를 일이다, 사람 일은. 그래서 you never know라는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도 말하죠. Who knows what will happen?
1: Who knows?
0: 네.
1: Yeah, who knows what will happen? Who knows? You never know. In case something might happen in the future, prepare.
0: 그렇죠.
1: Be careful.
0: 맞습니다.
1: You never know.
0: 그러니까 유비무환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be prepared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1: Right.
0: Always be ready for something. 그래야지 뭐 so that you can avoid any possible
1: danger.
0: Bad things happening.
1: Sure. Right.
0: 그렇죠.
1: But one expression,
0: you never know,
1: covers everything.
0: 아, 그렇게 많이 얘기하겠다. 뭐, be careful, 뭐, 어쩌고 하지 말고. You never know 하면 정말 당신은 모를 일입니다. 절대 right.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뒤에 이어진 말이 What will happen?
1: Right.
0: Or something might happen.
1: Right,
0: something
1: right.
0: bad might happen.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말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You never know. 까지만 말하면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그리고 hold the handrail when you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도 있었겠지만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붙들어라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러면 뭐 hold the railing, 뭐 hold the handrail 할 수도 있겠고 when you go downstairs. stairs 라고 한다든지
1: right.
0: 또 기둥 지하철 안에서 그
1: the pole right
0: 네 pole yeah. uh-huh. 할 적에도 그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으면 기둥을 꼭 붙들어라라고 할 적에
1: right.
0: 그 hold on to the pole when the subway is crowded 한다든지
1: yeah. hold on to the pole when the 네. subway is crowded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하여튼 붙들면 좀 도움이 되겠죠
1: uh-huh.
0: 네 전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네 많은 표현들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opt, 뜻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A growing number of young consumers are opting for car rentals over ownership to minimize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burdens.
3: 여기서 opt라는 표현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특정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Many people opt for online shopping these days.
3: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택합니다. 뉴스에서
2: opt for a plan, opt for a strategy
3: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그 방법을 선택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op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눈 떠보니 번개처럼 여기 광활한 폐허에 이르렀다. 이 시집 속에는 다섯 살 때의 유서, 칼과 환멸, 상처와 헛수고와 에로스가 숨쉬고 있다. 훈내기들이 만지기엔 좀 아까운 것도 있다. 혼돈과 두려움 사이 늑대 울음이 핏방울처럼 싱싱하기 바란다.

문정희 시인의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오브 몬스터스 앤드 맨의 더티 포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민음사에서 펴낸 문정희 시인의 시집입니다.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의 자서 전문을 읽어드렸어요. 문정희 시인,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오실 예정입니다.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시 직접 목소리로 낭독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를 쓰셨는지 들려주실 때마다 몇 차례 그랬던 적이 있죠? 많은 카페인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오늘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단 57년째 매일 시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시인이시죠? 오늘 아침에 시를 쓴 시인이 진짜 시인이다. 몇년 전에 쓴 걸로 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바로 또 처음처럼 시를 쓴 사람이 진짜 시인이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지금 실제로 정말 등단 57년째 계속 현역으로 시 작업을 하고 계신 문정희 시인의 새 시집으로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방향숙님이 문정희 시인님 아우라가 느껴지는 문장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이렇게 밑줄 긋

듯이 다시 제목을 읊어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숨어있는 늑대들을 한번 다 꺼내보는 늑대의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 오늘 2부 초대석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련님, 반짝 오늘은 쉬어서 여유가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수련님은 또 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쉬어가면서 또 북카페에도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셨네요. 투표하셨나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오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연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북카페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영덕님, 반짝고은님, 주말에 사전투표하고 평일 낮 여유 있게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미리미리 또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사전투표는 또 어디서나 할수 있으니까 신분증 갖고 있으면 이게 또참 편리하기도 하고요.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투표장으로 혹은 또 잠시 후에 또 투표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중한 한표잘 행사하시고 오늘도 북카페에서 2시까지 생방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그리고 모리카와 나츠키의 올 오브 미까지 2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 뭘 하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0750 쓰시는 카페인님은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라면 끓여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라면 그냥 그대로 그 라면 봉지의 그림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거기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는 걸 좋아하세요? 카페인님들마다 라면 취향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치즈 들어간 라면을 좋아해서 꼭 치즈 한 장을 올려서 끓이거든요. 끓인 다음에 이제 먹기 직전에 올리는 거죠. 살짝 녹을 수 있도록. 장미희님, 저도 아침 일찍 권리 행사하고 딸이랑 드라이브 나왔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좀 일찌감치 투표하시고, 그리고 볼일 보거나 출근하시거나 하신 것 같습니다. 따님과 어디로 드라이브 가시나요? 지금 딱 6월 초,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희님 가시는 곳 좋으면 한번 길 나눠주시죠. 알려주세요. 이인철님, 사전투표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문정희 시인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직접 시 낭독 해주실 거라 기대하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번 시집 좀 두툼합니다. 이 시집 안에서 직접 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 소리내서 읽어주고 싶은 그시두 편을 골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볼륨 높이시고, 네. 오늘 2시까지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이님은 어제 이 동민 작가님 북토크에서 예전에 조우했던 부산 경남 카페인 4명이 모였어요. 이 예고를 보내주셨었죠. 사연으로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소개는 못했지만 사연은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카페인 분들 네 분쯤이 모이신다. 대한민국 남해 어디쯤에서 모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또 사진 포함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멸치 쌈밥도 먹고, 저희 마당에서 고기도 굽굽하고 가셨어요. 이 경남 카페인 네 분이. 와,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 지금 수미님이시죠? 이렇게 보내주신 그 사진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와, 이 누구 집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가 익어가고 있네? 라고 할수 있는데, 오수미님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도 굽굽 하고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 북카페에는 홍길동파와 병약파가 있다고 제가 정리했었어요. 병약파인 저는 무지하게 피곤하네요. 기분 마사지한 좋은 만남이었어요. 기분이 마사지를 받은 것 같다. 서로서로 마사지를 해준 것 같다. 아, 그 정도로 너무 힐링되었던 만남이신 것 같고. 그러나 어쨌거나 체력적으로 나는 홍길동파 아니고 병약파이기 때문에 왜한번 이렇게 한 3인 이상 모이고 나면 다음날 좀 쉬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기뻐도 몸이 뭔가 피곤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지금 우리 수미님이 좀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신나게 논 거죠, 마음으로. 유경희님, 굿모닝이요. 저는 동네 설렁탕 맛집에서 딸과 늦은 아침 먹고 투표하고 왔네요. 무더위 진조를 느끼네요. 집에서 살짝 식곤증을 느끼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와, 이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평온한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무서운 글자, 무더위 징조. 요거 저도 어젯밤에 좀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여름 한복판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희준님, 저는 아침에 퇴근하고 투표한 다음에 비빔국수를 먹으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설렁탕, 비빔국수 지금 메뉴가 다 나오네요. 아까 라면도 있었고요. 비빔국수 딱 여름에 특히 이런 게좀 땡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입맛 이렇게 돌게 만드는 그런 새콤달콤한 그 매콤한 맛. 투표 잘 하셨습니다. 신민호님, 저는 투표 사무원이라 새벽 4시에 나와서 업무 보다가 교대로 점심 먹으러 나와서 잠시 북카페를 듣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분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와, 민호님은 지금 이렇게 새벽 4시부터 출근하셔서 지금 투표 사무원으로 또 오늘을 보내고 계시네요. 긴장감,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일상이자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거잖아요. 민호님 너무 든든한데요. 멋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공무원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간 카페인 또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가 나만의 보폭이죠. 오늘은 진짜 느린 속도로, 느린 걸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느긋하게,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느리다의 의미가 들어간 생물, 바로 완보동물인데요. 영어 이름도 타디그레이드, 느리게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고 통통한 네 쌍의 다리를 가진 이 동물은 1mm 정도의 크기로 현미경으로 보아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데요.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곰과 닮아 물곰 또는 곰벌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고 느리지만 동물계에 독립된 완보동물 문에 속해 있는 엄연한 동물이고요. 히말라야 고산지대부터 심해까지 전세계 1500여 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생김새만 보면 신기한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느린 완보동물, 알고 보면 극한의 환경 어디서든 살아남는 최강의 생존 능력자들입니다. 극한의 환경이 닥쳤을 때 완보동물은 머리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주름지게 만들어 줄인 후 대사를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이 상태를 툰 혹은 가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툰 상태로 극한 상황을 버티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몸을 펴고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한 예로 2007년 유럽 우주국은 우주선에 완보 동물을 싣고 가서는 우주 공간에 열흘간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도 산소도 없는 우주의 진공, 극저온,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도 완보 동물은 살아남았고요. 일부는 지구에 돌아와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 이원영 박사는 책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완보 동물의 생존 전략에 대해 무조건 강함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츠릴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느리게 걷지만 조용히 버티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몸을 펴고 빠르게 뛰며 세대를 남기는 존재라는 거죠. 작고 느리고 약한 존재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버티기를 선택했다는 점은 눈물겹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버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빠르게 치고 달려나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버티는 것도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음을 완보동물이 알려줍니다.

리스트 6개 위안, 썰번호 172중 2번, 운 포코피 모쏘, 피아니스트 박연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느리게 걷는다 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 완보동물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어요. 5억 년을 이렇게 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생태계에서는 이끼나 미세조류, 세균 등을 갉아먹는 작은 포식자로 부지런히 제 몫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작아서 1mm라고 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이 대중의 관심에서는 오랫동안 비껴나 있었던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보 동물. 나 진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완보 동물 생각하시면서 버티자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까 그 딸과 함께 드라이브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미희 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든 딸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 바깥 활동, 그할수 있는 바깥 활동이 드라이브라서 이렇게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 웃는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고 할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좋은 속도로 흘러갈 때, 그때 이 딸의 마음도 또 부모님 마음도, 미희님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덩달아 안심이 됩니다. 힘들 때이 완보동물 이야기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574 쓰시는 카페이님, 치고 나가는 것만큼이나 버티기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순간순간을 열심히 버티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긴 하지만 그 일상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창한 거 시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면서 여기 내 자리에 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껏 삶을 뒤돌아보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완보 동물처럼 느리게 사는 삶도 건강과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 악보에 보면 그 속도 빠르기 지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작업가가 적어둔. 그런데 그냥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쓰고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가끔 어떤 연주자들이 악보 밖으로 일부러 이탈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작곡가가 지시했지만 그대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가끔은 악보 밖으로 이탈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장들도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사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펼쳐진 악보 그대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거. 그것도 물론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지만 밖으로 일탈하는 거, 이탈하는 거, 그것도 내 자유다, 권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많은 카페이님들 사연 지금 주고 계신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읽기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띄워드릴게요.

0: 아빠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는 동역해서 펴낸 김은주 작가의 책 경성 백경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풍경들 알고 보면 이 도시 곳곳에 100년 전 일제강점기 경성의 흔적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20년대 경성 전차 노선을 따라서 당시 세워졌던 100개 건축물들을 하나씩 되짚어갑니다. 아, 단지 옛날 건물을 구경하는 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식민 지배의 폭력, 또 근대화를 향한 욕망,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뒤엉킨 그 아픈 역사를 직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만들죠. 오늘부터 이틀간 이렇게 100년 전 경성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역 서울 284 건물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근대 문명의 상징인 기차가 한반도의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1899년 9월 18일이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제물포항과 노량진 사이를 운행하다가 1900년 한강 철교가 놓이면서 마침내 한강을 건너 서대문역까지 이어졌다. 이때 염천교 인근에 목조 남대문 정거장이 설치되었고 1923년 경성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목조 경성역은 몰려드는 사람과 물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현대적인 대규모 역이 필요했다. 새로운 경성역은 1922년 6월 착공이 시작되어 이듬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1925년 9월에 비로소 준공되었다. 낙성식은 다음 달 10월에 열렸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일명 만철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조선을 거쳐 만주까지 연결되는 국제 철도를 계획하면서 경성역은 대륙 진출의 중심역으로 자리 잡았다. 경성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설계는 치카모토 야스시가 맡았고 남만주 철도회사가 시공했다. 경성역의 외관은 유럽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스위스 루체른역을 본떠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의 돔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지어진 건물 전면에는 시계가 설치되어 근대적 시간 개념이 경성 부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층 중앙 홀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1, 2등석 남성 대합실과 부인 대합실, 귀빈실, 역장실이 있었고 동쪽에는 넓은 3등 대합실이 마련되었다. 돔 아래 중앙 홀 천장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었으며 12개의 거대한 기둥은 근대 건축물의 위엄과 규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층에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개업 초기 공식 명칭은 2층 식당이었으며 경성역 식당으로도 불렸다. 지하 조리실에서 음식용 덤웨이터로 요리를 올릴 만큼 설비가 현대적이었고 한 번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었다. 1960년대에 리모델링을 거치며 서울역 그릴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경성역은 해방 이후에도 경성역으로 불리다가 1947년이 되어서야 서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4년 KTX 고속철도 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왔으며 새로운 철도 역사가 완공된 후 서울역은 폐쇄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역 서울 284로 거듭났다. 284는 옛 서울역의 사적 번호다. 경성역은 독립운동가와 매국노, 자본가와 노동자, 상경하는 사람과 귀향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이들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다. 문화역 서울 284로 이름이 바뀐 지금도 외벽 한편에는 제3대, 제5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1923년 5월 20일에 새긴 정초석이 남아있고 역 앞 광장에는 그를 향해 폭탄을 던진 강우규의 동상이 서있다. 근대화를 향한 열망과 제국주의의 그림자, 시민의 일상과 투쟁이 교차한 경성역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장유정의 세기말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김은주 작가의 경성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서울역 건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명동과 남대문 사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인데 구조선은행 건물이죠. 이 건물 역시 우리 일제의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서 지우고 싶은 흔적이기도 하나 또 보존해야 할 역사일 수도 있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이 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낭독 통해서 짐작해 보시죠.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선은장 광장 사진들에는 우마차, 전차, 자동차, 자전거가 조선은행 앞을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양복과 양장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들, 한복에 갓을 쓴 사람들, 기모노 차림의 일본인까지 다양한 복장이 한 시대,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조선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의 역사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격동 속에서 시작된다. 1907년 11월 이 건물은 일본 제1은행의 조선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9년 통감부 주도로 중앙은행 성격의 한국은행으로 전환되면서 건물의 용도와 위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자 한국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다.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세 차례나 달라진 셈이다. 1912년 1월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은행 본점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건물의 지붕과 내부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1956년 미국의 원조로 임시 복구가 이루어졌다. 1987년 복원계획 수립과 함께 확인된 조선은행 설계도를 토대로 1989년까지 복원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개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은행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화강암으로 마감되었다. 화강석 장식은 견고하면서도 유려한 미감을 보여준다. 입면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건물 양 끝에는 박공지붕 형태의 날개동과 동지붕을 얹은 원통형 계단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 현관 포치는 배흘림 기둥 두 개와 벽 기둥 두 개로 구성되어 자동차가 현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경사로의 화강석 장식과 도로 경계석은 20세기 초 관공서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건물은 정자형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대형 금고를 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조선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기도 하다. 중앙의 영업홀에 들어서면 1층과 2층이 트여 있으며 2층 복도는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화폐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내부 일부가 개조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건물 정문 오른쪽 외벽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쓴 정초석이 남아있다. 원래는 정초일과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으나 해방 이후 누군가에 의해 그 부분이 훼손되고 융희 3년 7월 11일이라는 문구가 새로 새겨졌다. 융희는 대한제국 순종의 연호로 융희 3년은 1909년에 해당한다. 정초석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초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기억을 증언하는 물적 증거다.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겨두는 일은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오늘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타레의 살롱드 경성 발췌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동역 해설편은 김은주 작가의 경성 백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 서울역 역사 그리고 구 조선은행 건물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내일 또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박선영님,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그 와중에 갑작스레 남편까지 하늘로 떠나보낸 친구와 오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도 영화 보기도 힘들다더니 며칠 전부터 아침시 필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친구가 문정희 시인의 식구처럼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처럼 울고 싶을 때울수 있기를 다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이 시집을 선물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이 아침마다 다시 시 필사를 시작했다고 영화 보기도 힘들고 독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독서도 힘들거든요. 아,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시 필사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 친구의 사연을 이렇게 선영님이 주셨는데, 네, 이 문정희 시인 잠시 후 2부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뵐 수가 있는데, 문정희 시인의 이번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읽으면 아마 그 친구분도, 그리고 이렇게 사연 전해주신 선영님도 너무나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 시집을 선물해야겠어요 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2부에서도 북카페 초대석 전통이죠. 북카페 에디션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이걸 그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7일 3회 쓰시는 카페인님도 평소에 낮방은 거의 조용히 듣다가 집에 가서 밤빵 듣는 카페인인데 오늘은 새벽에 투표하고 필라테스 갔다가 지금 시아버지 납골당 가는 길에 북카페 듣고 계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오늘 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하아영님도 지금 이른 아침에 투표장 다녀와서 조조영화 보고서 B급 감성과 A급 재미로 들뜬 상태였는데 북카페 이야기 들으면서 차분하게 내려왔어요. 아, 요즘 스트레스 너무 심했는데 이 또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풀어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2부 초대석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1부 끝곡 존 레논의 러브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눈 떠보니 번개처럼 여기 광활한 폐허에 이르렀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폐허에서 길어올린 싱싱한 생의 감각, 칼과 환멸, 상처와 헛수고와 에로스가 숨쉬고 있는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품고 오신 문정희 시인과 함께합니다. 싱싱한 계절에 싱싱한 새 시집과 함께 문정희 선생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얼마 만인가요 또?
1: 그렇죠.
0: 네.
1: 1년은 분명히 넘었고요.
0: 맞아요. 네. 지금 또 이 싱싱한 계절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 시집을 들고 제목의 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이 패션도 이번 시에 패셔니스타라는 시도 있던데요. 패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오셨어요. 워낙 멋쟁이시긴 하지만 오늘 또 이건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두르신 것도 너무 예뻐서요.
1: 네. 내가 너무나 그 패션을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젊은 날에는 나 이런 젊은 날에는 지금은 이런 말이 너무 싫은데 할 수 없이
0: 네.
1: 옛날에 좀 더 펄펄거릴 때는 뭐 많은 머플러도 하고 옷도 이렇게 반듯한 것보다 삐뚤어진 걸 입고 뭐 등등 네.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도 그래요. 여전히 사실은 근데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0: 그 마음을 귀찮음이 또 네. 들 수도 있으나
1: 귀찮음이라는 이 그것이 굉장히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0: 귀찮음. 우리 되게 무시하는데 네. 귀찮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1: 인생을
0: 거죠?
1: 인생을 엄청나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찮음 같은데 네. 너무 또 많아지니까 약간 귀찮아졌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0: 네.
1: 제가 머플러로 산 거예요. 새벽 시장에
0: 네.
1: 밀라노에 갔는데 옛날 한

0: 3, 4년 전.
1: 네.
0: 제가 워낙 그, 저, 옷도 좋아하고, 뭐, 장신구 좋아했는데, 밀라노에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명품의 화상, 이런 겉껍질,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덧없어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새벽 시장에 갔더니, 너무나 우선 가격이 가장, 아주 가장 편한 가격.
1: 네.
0: 그런 걸로.
1: 부담 없는 가격인데
0: 예.
1: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0: 매력
1: 꽃
0: 있죠?
1: 꽃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꽃이에요.
1: 꽃이 두 송이가
0: 네.
1: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 시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들을 통해서도 또 짐작을 할수 있었지만 이번 시에도 보면 뭐그 멕시코 시티 전당포에서 사셨던 초록 소
0: 네.
1: 카리브해 아래에 있었던
0: 네.
1: 그 태양 아래에 있었던 초록소도 내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칠레에서 샀던 그 셀크남 원주민 인형,
0: 네.
1: 그 인형도 내 책상 위에 있는
0: 네.
1: 거잖아요. 그 이제 선생님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책상의 풍경이 어떨까 이번 시집 보면서 더 상상하게 됐다니까요.
0: 세계의 모든 무당들이 다와 있는 거죠.
1: 아, 그 책상 위에.
0: 제가 무슨 장신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만났을 때 이거는 시가 되겠다. 이거는 스토리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걸 사거든요.
1: 스토리를 가져온다. 시가 되겠다 싶은 거. 영감을
0: 네,
1: 불러일으키는
0: 그
1: 것 같더라고요.
0: 초록소는 그 잉카나 마야의 그 골동품을 그 정복자 스페인이 싼값에
1: 네.
0: 헐값에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전당포. 그 전당포의 이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비의 산이에요.
1: 아,
0: 근데 거기다
1: 네.
0: 갖다 그 조상의 보물을 갖다 맡기면 나중에 못 찾아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럼
1: 그렇죠.
0: 그대로 그냥 많이 착취한 그런 물건을 파는 그 자비의 산의
1: 네.
0: 현재 그 모습. 거기
1: 아.
0: 가서 초록소 한 마리를 샀는데 그 입을 벌리고 있어요.
1: 네.
0: 그게 재털이라서 그래요.
1: 재털의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0: 예. 그래서 그 주인이 여기다 재를 터세요 하는데 순간
1: 네.
0: 그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농가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배가 고픈 어떤 잎들, 농민의 잎들 막 이런 게
1: 네.
0: 떠올라서 이건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시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시집, 제목부터, 제목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죠?
0: 네.
1: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0: 해필 또 늑구가 나타나가지고,
1: 그러네요.
0: 반 시집을 선전하고 댕기는 바람에,
1: 네.
0: 뭐, 저 아주 반응이 좀 요즘 뭐 책도 잘안 된다는데도
1: 네.
0: 좀 좋았어요. 그래서
1: 많이 기다렸죠. 독자들이
0: 너무,
1: 또,
0: 네,
1: 샘시를.
0: 좋았는데, 지금 싶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1: 네.
0: 싶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더 절절해지는 나이예요, 이게.
1: 네.
0: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이 생에 대해서 좀뭘 비우고, 주머니는 비우고, 입도 다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긴커녕 입은 더 열고 싶고, 주머니는 열때 열고 싶은 거지, 뭐 아무 때나 열고 싶지 않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리고 더 싱싱해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렬한 생에 대한 의욕과
1: 네.
0: 열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태양 아래 덧없다는 것,
1: 네.
0: 이런 걸좀 많이 표현했어요.
1: 그래서 이번 시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함께 하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 시집 북카페 에디션도 선물로 드립니다. 류수련님, 멋쟁이 문정희 시인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0: 멋쟁이, 네, 좋습니다. 저는
1: 안정숙님,
0: 너무
1: 네.
0: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1: 아우, 멋집니다. 우리 왜 멋쟁이 하면 멋쟁이면 멋쟁인 거 인정해야죠. 네. 안정숙님, 어여쁜 문정희 시인님 보려고 보라를 틀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인철님도 문정희 시인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직접 신앙송 해주신 거 너무 인상적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오늘도 시 읽어주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부에서부터
0: 네.
1: 시인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와, 소품들도 시로 연결하시는 문정희 시인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그쵸? 그냥 물건이 사물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0: 그래서 버리질 못해요. 하나하나가
1: 아,
0: 너무나 이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못 버리는 게 조금 험이죠.
1: 미니멀리즘이 뭔 말인가?
0: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시집 보면서 지난번 시집에 비해서 확실히 더 야생, 야성, 야성미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더 그러니까 뭐랄까 문명으로 한꺼풀 덮어둔 듯한 그 야만적인 세계에 그 한꺼풀 덮인 것도 그냥 휙 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느꼈어요.
0: 언어를 그 조금 장치나 수식어 부사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좀 많이 수식하지 않고 지금 거짓말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응석 떨 시간도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몇 권이나 혹은 몇 편이나 내가 조금 좋아하는 시를 쓰다가 또 못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절박하고 절절한 네.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좀 벗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야성의 소리다.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게 네. 느껴지는 거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시인의 마음과 함께 이어져서. 그리고 이런 언어에 대한 고민도 좀 이 시집을 읽고 나니까 많이 하게 됐어요.
0: 저 이번에 언어에 대한 고민은 옛날부터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더욱 절절해지는 것이 우리가 왜 생수 한 잔을 마실 때도 네. 여기에는 뭐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있다던가 오염이 됐다던가 하고 굉장히 물 한 잔도 힘쓰죠. 애를 써서 그쵸. 골라 마시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사는 게 두렵고 희망도 많이 작아지고 네. 괴롭고 남이 좀 미워지고 이런 이유는 언어의 혼탁과 언어의 타락 때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그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죠. 뭐 작가였으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 언어를 씻어서 네. 좀 제자리에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게 느껴졌습니다.
0: 네. 그래서.
1: 그리고. 네.
0: 네네. 특히 이제 뭐 문학의 언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안개 속에 휩싸여 있지만은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다 보면 네. 오염된 언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1: 이 당신의 허공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시는 정확한 표현을 향한 욕구, 시라는 이름으로 비틀고 위장한 말을 써야 하나요? 그렇다면 시도 싫어요. 이런 표현.
0: 네, 당연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적확한 것. 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갈증하고 너무 애쓰고 하는 것들이 작가의 고통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하나의 내 존재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매우 축복이었어요. 제 삶은.
1: 네.
0: 애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미흡함. 언어가 입안에서 내 뱉어질 때 언어가 그 사유나 의미를 차단해버리는 언어의 절망.
1: 오.
0: 그래서 언어가 그래도 존재를 밝혀주는 가장 최선의 도구이면서도
1: 네.
0: 언어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고 그 언어 때문에 사람 사이에 불신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1: 그쵸.
0: 세상의 모든 비극도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뭐 성경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 해서 언어,
1: 네.
0: 언어의 체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불경도 언어 도단의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그 무한량의 세계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래도 뭐 언어의 미흡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뭐 염화 시중의 미소니 이런 거 하지만 팔만 대장경을 통해서 또 설할 수밖에 없는
1: 네.
0: 언어의 절망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언어가 갖고 있는 아마 본질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한 시대, 한 내 생애를 언어에 의존해서 살면서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건 언어의 절망이었고 언어의 미흡이었는데 내 네. 스스로. 이번에는 언어를 막 가지고 있는 언어도 씻고 씻고 또 씻어서 옷이라면 옷을 또 벗고 벗고 벗어서
1: 네.
0: 그런 쓰는 기분? 절벽에서 보는 어떤 마지막 노을 같은 그런 기분으로 언어 얘기 많이 했어요.
1: 자, 오늘 카페인님들 이 시집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죠?
0: 네.
1: 네, 첫 곡은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멜세데스 소사의 그라시아 살라비다 하는 생에 감사해 이런 네. 건데 이 멜세데스 소사라는 이

0: 가수 물론 돌아가셨지만
1: 네.
0: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한국어로 저런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1: 메르세데스 소사의
0: 예.
1: 음악 같은 그런 시를 쓰고 싶다.
0: 예.
1: 네. 그래서.
0: 그래서 그 뚱뚱한 여인의 그 아름다움, 풍요함,
1: 네.
0: 그 육성에서 튀어나오는 인생, 비애, 슬픔,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죠. 그래서, gracias, 이런 거뭐 우리가 많이 스페인어 꺼내 가면 늘 하잖아. 고맙습니다.
1: 네.
0: alla vida, 생에 감사해. 이런 겁니다.
1: 듣고 가시죠.

0: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가지고 문정희 시인 나오셨습니다. 이번 그 시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사연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향숙님이 메르세데스 소사 가수의 아우라가 바로 문정희 시인님 같아요. 시인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소사인데 예, 문정희
1: 너무
0: 시인님.
1: 감사하죠. 나는 메르세데스 소사를 보면은
0: 네.
1: 뚱뚱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뚱뚱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0: 그 안에
1: 없고,
0: 가득 채운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1: 대지모
0: 그쵸?
1: 같은,
0: 대지모.
1: 네, 뭐 여성이고 남성을 넘어선
0: 네.
1: 어떤 생명의 신 같은, 그런 원형
0: 아,
1: 같은,
0: 와.
1: 그런 것을 느끼죠.
0: 네, 진짜.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북카페 에디션은 늑대를 그려주시려나 싶었는데 이걸로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1: 안경을 그릴까 생각했어요.
0: 안경.
1: 네, 왜냐하면 자꾸 눈이 새로워지고 밝아진다는 건 살면서 중요하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제 되게 뭐한 40살이 되면 무슨 재미로 살지? 50이 되면 이거 조금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여성 뭐 60이
0: 네.
1: 될 때는 어느 뻔뻔하게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다른 세계가 보이고 아름답고
0: 네.
1: 또 뭔가 하나는 좀 잃어버렸는데 그 대신 반드시 좋은 것이 또 오고 그래서 방금 그 메르세데스 소사 같은 나이 든 여인의 어떤 그런 그 절절한 육성에서
0: 네.
1: 느껴지는 것 같은 거는 생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비애부터 슬픔, 기쁨, 감사함 이런 게
0: 그렇죠.
1: 들어있는데 그것이 또한 단계 더 가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그 눈가의 주름과 외모의 약간의 그 저는 이것이 이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0: 네.
1: 우리들이 젊은 날 생각했던 그 외모가 아닌 다른 외모로 바뀌었을 때 바뀐 건제 손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0: 네.
1: 자유로움이 있어요.
0: 자유로움.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그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0: 네.
1: 자꾸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눈을 뜨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권리다. 네. 오늘은 그래서 안경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선생님의 시 낭독을 직접 목소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고르셨나요?
1: 눈물은 어디에 두나?
0: 눈물은 어디에 두나?
1: 네.
0: 네.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 시를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 그 어느 날 내가 문득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또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의 눈을 갖고 저쪽 상대를 보고 당신 눈 하나다. 당신은 뭐 장애야.
0: 네.
1: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좋아요. 눈
0: 네.
1: 하나 좋은데 그렇다면 눈물은 어디에 두나?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은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오션 부엉이라는
0: 네.
1: 사람이 쓴 건데 이 오션 부엉이라는 정말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눈물 얘기 잠깐 썼더라고요. 저그
0: 네.
1: 소설 읽으면서 아,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같나 해서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런 시를 썼는데 우리 현실과 조금 상징적으로 보셔도 좋고 자기 눈도 한번 만져보시고 오늘
0: 네.
1: 그래서 제가 안경도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나 시는 가라앉은 언어로 제 딴에는
0: 네.
1: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0: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눈물은 어디에 두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얼굴에 눈이 한 개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캄캄한 절벽이다. 어디로 갔을까 내 한쪽 눈.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다는 눈. 나 역시 눈과 눈물을 유난히 사랑했었다. 슬플 때, 슬퍼서 아름다울 때, 오른쪽 눈이 눈물을 흘리면 왼쪽 눈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허망이라 읽으면 어떻게 하나? 한쪽에만 눈이 달린 내가 두 눈 가진 너를 보고 장애자라 할 것 같다. 부패한 수족관 같은 TV 화면에서 한눈 가진 사람과 두눈 가진 사람이 서로를 병신이라 우기고 있다. 나는 울었다. 그런데 눈물은 어디에 두나? 좌파도 우파도 아닌 내 한쪽 눈 어디로 갔을까? 내 눈물은 어디에 두나?

0: 네, 문정희 시인 낭독으로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최유하님이 문정희 시인님 분명 사람이신데 태산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1: 자꾸 저를 울게 만드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애절하게 읽은 이유가 실은 이런 거야말로 슬픈 시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와 이별을 했을 때
0: 네.
1: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상실을 노래하는 시 그런 것들이 슬프고 그런 것 같지만 진실로 슬픈 건 이런 것들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 눈이 한 개뿐인 눈으로 갖고 살고 있다는 내 모습과 또네 모습,
0: 네.
1: 틈과 틈에서 오는 어떤 슬픔과 분노와 미흡성, 네, 이런 것들, 미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나약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견뎌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 50년 이상 시를 썼지 않습니까?
0: 57년째, 예,
1: 그렇습니다.
0: 이번이.
1: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도 한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이렇게 시를 쓴 작가라면 어떤 꽃과 바람 또 인간 사이의 이쁜 어떤 연애 감정의 사랑도
0: 네.
1: 좋지만 눈이나 눈물에 대한 얘기, 진정한 어떤 본질적 슬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0: 이것도 어떻게 보면 57년 전에, 그러니까 딱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던 젊은 그 시인 문정희라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오다가 지금 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쓸수 있었던 시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뭐 연륜이 쌓여서 시를 잘 쓴다.
0: 네.
1: 또 신인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막 등장한 젊은 시인인데 애늙은이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아주 능청스럽고 또그 나름으로 저 공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오랜 세월 시를 썼는데도 참으로 가뿐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파릇파릇한 그 소녀가 다시 기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물 얘기할 때 젊은 시절의 눈물과 지금 내가 겪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물이 다르듯이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0: 박선영님, 문정희 시인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요즘 눈물이 또 나이 들미 상실의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드는 날들인데 제 눈물은 어디에 둘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네요. 고맙습니다. 위로받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0: 네.
1: 자꾸 위로를

0: 위로를, 시에서의 위로를, 너 괜찮아, 너 이뻐,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위로의 방식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1: 네.
0: 이건 진정한 위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면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일 반창고 같은 걸 붙여주는 그런 위로라고 생각하기
1: 너무
0: 때문에,
1: 작은 몸짓인 거군요.
0: 예. 그래서 그 위로도 너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런 위로보다는
1: 네.
0: 좀더 다른 위로, 특히 또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문정희 시인의 위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음악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존 바이즈의 도나 도나 이렇게.
0: 네, 이존 바이즈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뉴욕에 살고 있을 때, 그존 바이즈가 그 노벨상 탄 시인이며 작사가 유명한
1: 네, 밥 딜런.
0: 밥 딜런 연인이었을 때죠. 그
1: 아,
0: 미네소타의 시골에서 온촌밥 딜런을
1: 네,
0: 존
1: 총밥
0: 바
1: 딜런.
0: 네,
1: 네,
0: 촌뜨기였어요. 그것을 존 바이즈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1: 알겠습니다. 네.
0: 그렇게 이제 끌고 댕기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 뭐 서로 뭐 노벨상 하나 받았다 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극단이지만,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존 바이즈를 보면서 나보다 조금 위시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를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이 도나도나라는 그 내용은 뭐다잘 아실 테니까요. 끌려가는 소
1: 네.
0: 소울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1: 듣고 가시죠.

0: 꽁지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쓰신 문정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카페인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안경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아, 시 낭독 해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곳곳에서. 기운덕님은 지금 운전 중에 시 낭독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셨어요. 뭔가를 딱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눈물 막 울어야죠. 너무 뭐 사내가 울면 안 되라든가 어릴 때도 어머니 우리 엄마 나만 너무 많이 울보거든요.
0: 네.
1: 근데 엄마가 그 좋은 눈에다 왜 눈물을 집어넣느냐 이러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좀 넣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0: 아, 어머님의 그 표현 그것도 시 같은데요. 그 좋은 눈에 눈물을 집어넣는다.
1: 네. 눈물이 있어야 눈이 좋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또 흐를 때는 흐르게 두라. 9082 쓰시는 카페이님, 다시 웃음도 눈물도 참지 못하는 나이에 이른 것은 불행 중 다행일까요?
1: 불행도 아니고 다행도 아닙니다.
0: 불행도 다행도 아니다.
1: 웃음도 눈물도 참지 못하는 나이에 이른 것은 자유입니다.
0: 자유입니다.
1: 자유에 이르신 거죠. 네.
0: 아, 3393 쓰시는 카페이님은 오늘부터 문정희 시인님 팬 1일차입니다. 매력 덩어리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와우.
0: 네. 이렇게. 저는 그 문정희 시인, 문정희 선생님의 이 그 시를 좋아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진부한 거에 대한 냉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기의 위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뻔하고 진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더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냉소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딱 제안을 하는데 느낌이 예측 불가한 시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 시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 틈이라는 시에서는 결혼 얘기를 하시면서 결혼에도 틈이 있어야 해라고 하시면서 그다음 최근에는 플라스틱 같은 것에 밀려나서 하면서 이제 결혼을 얘기하는데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진부한 연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가을 사람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가 말했다. 당신 눈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 연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녀가 웃었다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 쓰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굉장히 고생해서 찾아요.
0: 고생해서?
1: 네.
0: 네.
1: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네. 오는데 그 언어화 할 때 그 언어화 과정에서 많이 애쓰죠.
0: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나에게 스며들 듯이 느껴지는데
1: 그렇게 느껴지도록
0: 하기 위해서
1: 천혜무봉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0: 네.
1: 하늘에 있는 것들이 꿰맨 그렇죠. 자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 시를 후루룩 쓰세요? 그러면서
0: 네.
1: 단숨에 휘갈기셨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수십 진짜? 번 곧 이 시집 중에 알몸시라는 게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알몸시 이렇게. 근데 본문에는 알몸이 붙어 있거든요.
0: 네.
1: 그거 띄는 거 하나도 그 틈 사이를 본문에는 붙이고 제목은 알몸시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붙였다. 그래서 편집자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넘깁니다 그러는데 새벽에 벌떡 네. 일어나갖고 잠깐 비상 뭐 긴급 그래가지고 그 두 줄 중에 하나 빼 막 이러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0: 이제 출판이 되기 위해서 넘기는 네. 그 과정에서도 갑자기 이제 새벽에
1: 그럼요
0: 거기를 떼어야 된다.
1: 그럼요.
0: 아 끝까지요. 이렇게 네.
1: 그 11월에 잔설이 녹은가. 그 아티스틱 라이선스라는 시에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1: 네, 11월에 잔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11월에 과연 잔설이 있을 수 있나? 이 풍경은 아이오와 대학 풍경이거든요. 근데 잔설이에요. 거기는 뭐 10월부터 그냥 의무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0: 네.
1: 11월에 이건 말하자면 어떤 과학적 현실에 맞지 않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막 몇 번 생각하다가 시적 현실이니까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

0: 말씀하신 그 아티스틱 라이선스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 쉼표.
1: 네.
0: 모르겠다. 느낌표. 인생 느낌표.
1: 네.
0: 이게 한 줄, 한 줄, 한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1: 그럼요.
0: 진짜 딱볼 때는 진짜 튀어나온 말 같은데, 튀어나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1: 그럼요.
0: 그렇게 재단을 하시고.
1: 네, 뭐 올렸다
0: 아,
1: 내렸다
0: 네.
1: 뒤로 넘어졌다 뭐 난리를 치는 거지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최근에 그 일련의 그 다양한 그 젊은 시인들의 현상 중에 이렇게
0: 네.
1: 언어의 전략인가 아낌이 언어를 아껴서 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그러지 않고 소모하고
0: 네.
1: 과다하게 퍼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이라든가 가락이
0: 네.
1: 다 죽어버리고 산문인지 시인지 모르는 물론 시작법이 따로 있다고 우기진 않겠습니다.
0: 네.
1: 나는 시라는 것의 그 본질적 원래의 향기? 향기 같은 건데 그런 점에서 불만이죠. 그래서 이번 시집이 뭐 사람들이 아주 잘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0: 네.
1: 많이 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쓰고 왜이 시를 썼어? 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럼 언어를 동원해서 그런 것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0: 진짜 전력을
1: 네.
0: 다해서 쓰신
1: 근데
0: 그
1: 이런 경우에
0: 결과물입니다.
1: 내가 이제 뭐, 미흡해요. 늘 부족하죠. 나는 시가 뭔지 이래야 되는데 난 그런 말 하기
0: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낭독을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루 세탁소라는 시를 읽어주실 거죠?
1: 네.
0: 네.
1: 왜 페루? 저는 페루에를 안 가봤거든요.
0: 네.
1: 근데 한계령도 물론 안 가보고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썼지만은,
0: 네.
1: 이제 뭔가 어떨 때왜다 그만두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느 고원에 가서 혼자 살고 싶고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0: 네.
1: 어느 그 수만 년이 얽혀 있는 잉카 문명의 한가운데 가서 혼자 세탁소나 경영하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0: 아,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페루 세탁소도.
1: 우선
0: 네.
1: 물건이 없을 것 같아
0: 아,
1: 아무도.
0: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느낌, 우리
1: 네.
0: 낭독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페루세탁소. 물풀의 나무 바람 앞에 흔들리다 뼈만 앙상해질 때 어떻게 하지? 그때도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이란 좀 낭만적인 표현, 시시한 날벌레들 잉잉거리면, 돌팔매 등 뒤에 숨기고 혓바닥 팔랑거리면, 페루에 가서 세탁소나 하고 살까? 설익은 이데올로기, 철진한 싸구려 유행, 뻔뻔한 짝퉁들, 우글거리는 기회주의 견딜 수 없어.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고? 한가한 소리 때려치우고, 용서의 권리가 있는지 그조차 아까워. 사랑도, 심지어 사랑도 성가셔. 안데스 고원 아래 작은 돌집, 간판 하나 있어도 없어도 좋아. 진종일 빈둥거리면 그만이니까. 페루 세탁소에 누가 옷을 맡길까? 짐승 털옷 아무 옷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좋아 페루 세탁소. 바람 부는 날엔 마추픽추 올려다보고, 바람 없는 날엔 엘콘도르 파사 듣거나 보거나, 불가사의 묘지들 사가가는 고대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 내 사랑하는 게으름 하나만 데리고 페루 세탁소. 자유로이 천년 말년 얼룩이나 지울까? 고독에 바스라져 광대 무변이 될까?

0: 문정희 시인 목소리로 이렇게 페루 세탁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음악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저는 앞에 페루 세탁소 장사가 될까요? 이런 얘기 지금 했었는데, 고원의 그 돌집에.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천년 만년 얼룩이나 지울까? 이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 우리가 그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너무나 그 한국적인 자존감을 많이 갖기 위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 5000년의 역사 막 이랬잖아요. 그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어떤 정말 오래된 고원이나 또 오래된 어떤 호수들 이런 거 가보면 천년만년이 막 굴러댕기잖아요.
0: 막
1: 네,
0: 굴러다닌다고요?
1: 그리고 나는 여기 서 있고 그랬을 때 속으로 시간의식을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5000년도 물론 대단한 역사지요. 특히 우리 민족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는 뭐 위대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수만 년, 수억 년, 네,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한 번밖에 없는 생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이 지금 페루 세탁소.
1: 그럼 시간의식에다가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작은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은 그 잉카의 그 고원에 가서 보면 그 부는 바람 한 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0: 정말 작은
1: 네,
0: 것들이다라고
1: 그래서
0: 생각을 할수 있도록.
1: 어디 고립된 장소로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더 광대무변한 데 가서 만 년이, 천 년이, 수억 년이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본 겁니다.
0: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운 놈이란 좀 낭만적인 표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웃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위트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두셨어요. 내 사랑하는 게으름.
1: 네.
0: 하나만 데리고. 선택하신 것이 게으름이에요.
1: 게으름이 아까 귀찮음 얘기 처음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뜻밖의 너무 많이 좌우해요. 그리고 우리는 게으름, 귀찮음 이런 걸 너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로 배제했지만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배하는 건지 그리고 게으른 것이 필요해요. 하면 된다, 파이팅 이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달리고 너무 많이 망가뜨려졌어요. 왜 맨날 그래야 되는 건지.
0: 그런데 사실 문정희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면 막 부지런히 읽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1: 다행입니다.
0: 네, 워낙 많이 읽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게으름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싶긴 하나 아무튼 되게 부지런해지게
1: 그거는
0: 만드는
1: 시간 너무 생명이 짧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이 목숨이라는 것 젊은 날에도 내면에 까만 죽음이 있다는 걸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밖에 없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막 즐기기 위해서 이거 처음 하고 나왔거든요.
0: 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1: 사놓은 지는
0: 거라고, 스카프를.
1: 한 10년가량 되죠. 예. 그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걸어놨다가, 오늘은 윤고은 작가에게 이걸 내 선물로, 하자. 막, 주는 건 아니고, 그냥
0: 네,
1: 이런데.
0: 보는 걸로. 네,
1: 네.
0: 좋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 음악 들어야죠. 지금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드르 파사.
1: 네, 이, 저, 페루 세탁소에 나오는,
0: 네,
1: 네.
0: 이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출간한 문정희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069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번 시집과 함께 북카페 오셨을 때는 혼잣말로만 속삭이고 마셨대요. 근데 오늘은 문자를 보내서 크게 얘기해 봅니다. 문정희 시인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1: 네,
0: 네.
1: 남성이신가요?
0: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수 없지만 카페인님으로서 지금 완전히 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신수아님, 6월 3일 지금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잔설이 있죠.
1: 그쵸?
0: 6월에도 내리는 눈을 볼수 있는 사람이 시인 아닐까
1: 네,
0: 싶어요.
1: 맞아요.
0: 그러네요, 진짜. 시인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집 안에 있는 그 고독부 장관, 거기에 이제 가장 외로운 시인이 그 고독부를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쓰신 거죠.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인은
1: 아, 근데도 그럼 지가 하고 싶다 그러지 않나? 세상에 너무 오해와
0: 지가 선생님이세요? 아, 그럼 혹시 그렇게
1: 그럴까 봐
0: 들을까 봐?
1: 아주 조심했었어요.
0: 네.
1: 세상은 너무 악의에만이 차 있는 것 같아.
0: 아니 저는
1: 삐뚤어져 있고.
0: 지금 지가 하고 싶지 않나? 여기서 지가 많은 지금 살아있는 많은 다 시인들이 다 그렇게 나올까 봐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아, 그건 아니군요. 0050 쓰시는 카페이님. 와우, 시인님, 페루 세탁소. 정말 제가 갈 곳을 마련해 주셨네요. 당장 가겠어요. 하셨습니다.
1: 가면 아마 고독부 장관이 그리울 거예요. 너무 외롭겠죠.
0: 거기서 또. 최종은님, 시 읽어주실 때마다 프랑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농도 짙은 1인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으십니다. 하셨습니다. 네, 시가 있는 그 세계에 가까이라도 있으면 삶이 달라지죠? 그쵸? 시를 꼭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1: 단숨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0: 네.
1: 시를 모르면 뭐 인생을 모릅니다. 시는 향기로운 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시에 매여서 이렇게 뭔가 그 하나의 야성 늑대를 시라는
0: 네.
1: 밧줄에 묶어서 길러버린 게 아닌가.
0: 그 생각도 하시는
1: 네, 그런 생각을
0: 거군요.
1: 했었어요. 너무 인생을 시에 묶여서 보내버렸구나. 훨씬 더 아마 발랄하고
0: 네.
1: 매혹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0: 시가 아니어도
1: 그럼요.
0: 충분히.
1: 그리고 시라는 것에 너무 묶여가지고.

0: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 매여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간데? 뭐 이런 거
1: 이게 뭐가인데.
0: 이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1: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시가 밧줄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니까 어떤
0: 네,
1: 면에서는.
0: 그래서 지금은 그 밧줄을 쇠사슬을 풀어줘도
1: 밧줄이 심지어 쇠사슬이에요?
0: 쇠사슬이죠. 어디에도 못 가는 꼴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는 이제 아니 뭐 우리나라 시뿐만 아니라 저는 시인이라는 걸 매우 즐기고 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거침없이 뭐 여행도 댕겼고 해외에서 초청도 많이 받았고 또 열심히 썼고요. 뭐 많이 읽었고 시를 쓰는 시인이었다기보다 시인을 살았다? 이런데 유감 없어요, 사실은. 애도 불구하고 끝없이, 물론 제 시는 미흡하지만, 시는 완성도 없고 끝장도 없어서 매혹적이에요,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지금도 태산이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가 뭐간데, 여기까지 왔나.
1: 오늘 얘기하신 이 단숨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고 시가 머관데 이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0: 안경, 다 하나씩 또 새로 끼고, 싱싱한 늑대의 소리를 질러봅시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안경 에디션 받으실 분, 9081 쓰시는 카페인인 박선영님, 그리고 806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댓글로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정말 고맙습니다.
1: 오늘 모세다데스의 LS2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Writing 시작해보세요. Writing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0: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무엇이든 말해도 되는 밤, 정승재의 경청. 오늘은 오랜만에 바다님의 사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얼마 전에 간절히 바라던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저의 게으름, 대충대충 하는 태도, 실무를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연수 중에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29살에 쌓아놓은 거라곤 물경력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요즘엔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던 중에 생선님의 라디오 경청을 발견했습니다. 생선님의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저에게 좋은 컨텐츠가 생겼네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죠. 응원가 들으면서 6월 3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노래 듣기 전에 수우님이 보내준 사연 먼저 만나뵀는데요. 간절히 바라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보였나 봐요. 퇴사하셨다고요. 그런데 바다님들, 난 게으른 사람이야. 난안될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세요. 스스로도 사랑하기 힘든 참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런 싫은 모습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견뎌내면서 좋아져야죠. 외면해버리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그 기회를 뻥 차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님도 우울해하지만 말고 불안해하고만 있지 말고 다시 한발 내딛어 보기를, 그리고 나서 경청에 다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힘내시고요. 예, 다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생선님, 오늘도 수학 문제 뿌시고 왔다. 우와, 멋져요. 수학은 싫다가도 정답을 맞히면 짜릿해요. 맞아요. 싫어하지 마시고요. 정답 맞히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러브이키님, 라디오에서 생선님을 다시 뵌 지금 저도 선생님이 되었어요. 정말? 어떤 뜻일까? 학교 선생님이 되신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유태진님은 저 노래 1월까지만 해도 9시 10시만 되면 바로 불 끄고 기절하면서 잤는데 요즘엔 경청을 듣다가 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환영합니다. 김지은님은 엄마가 아이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은 어쩌면 생산적인 어리석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게 지난 수요일에 생각의 재료에 나왔었던 거죠. 내가 모르는구나 할 때부터 공부가 시작된다라는 그 생산적인 어리석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해결되지도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지칠 때도 있지만 아이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자라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결국 그런 마음들이 아이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김지은님의 사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죠.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이어질 수요일의 코너 생선님의 선생님도 기대해 주시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투자와 투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예전에 투기 광풍을 불러왔던 꽃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캥거루의 종류입니다. 캥거루. 꼬리도 길고 다리도 길어서 껑충껑충 뛰는 그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는 독특하게도 몸에 있는 그 주머니에서 새끼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식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캥거루족도 세분화 됐더라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내고 이렇게 있으면 유료캥.

돈을 내고 있다고 유료캥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어요. 아예 돈을 안 내요. 이러면 무료캥 떨어져서 살지만 지원을 받고 있으면 블루투스 캥 학생이면 학캥 직장인이면 직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따지면 집안일을 얼마나 돕는지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래를 도우면 빨래 캥, 요리를 잘하면 요리 캥.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뭘까요? 나쁜 캥 아니에요? 나쁜 캥? 그냥 쉼캥이래야 되나?

정승재의 경청, 사샤 알렉스 슬론의 노래 올더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지 않고 같이 지내는 캥거루족 얘기를 해봤습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돈을 벌든 벌지 않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부모님 곁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전업주부라는 말처럼 전업자녀라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과 돈독하게 지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독립한 후에도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부모님 품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세상과 부딪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느낌 완전 달라요. 밥 먹을 때 느낌도 다르고요. 잘때 느낌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실패도 하면서 직접 부딪혀 봐야 어른이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캥거루도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다가 1년 정도 되면 독립을 시킨대요. 계속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고. 새들도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발로 차서 절벽에다 떨어뜨리잖아요.

0: Wait, hold up, stop.
1: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D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르 쏟아지는 코너. 쉿! 장르를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770년 영국 선장이 호주에 가서 껑충껑충 뛰고 있는 신기한 동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이오? 이렇게 물었더니 원주민이 캥거루 이랬대요. 그래서 이름이 캥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주민은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이오? 라는 질문에 그 원주민의 대답은 뭐라고 했던 걸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뭐라고 했는지 당신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번. 어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단디의 메시지로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가 부릅니다. 떼굴떼굴. 떼굴.

루시의 떼굴떼굴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퀴즈를 내봤는데요. 캥거루가 어떻게 캥거루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였죠. 캥거루라는 이름이 생기고 200년이 지나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호주 원주민의 언어를 연구하던 언어학자가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와, 정답을 말씀드리면 캥거루라고 얘기했었던 그 뜻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와, 원주민이니까 영어를 몰랐던 거죠. 저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오? What is that animal's nam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는 말이 원주민 언어로 캥거루 이런 거였나 봐요. 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죠? 와, 그래서 그게 이름이구나, 캥거루구나 해가지고 와, 이름을 캥거루라고 붙였다는 얘기. 캥거루가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그죠? 정답을 보내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iss of Life의 노래, 안녕 네버랜드. 이 노래 듣고 와서요. 캥거루 이름만큼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한 이야기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박진영 선생님과 경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0: 취업가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설문조사를 올리면 항상 열심히 답해주던 바다님들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그만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아, 이 안타까운 사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우리 바다님들이. 어떡해요. 얼른 선생님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습니까?
1: 아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0: 아유, 저의 덕이 어떤 게 있었나요?
1: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0: 예. 어떤 덕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원래 덕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한데.
1: 아니, 한 주를 시작할 에너지를 잔뜩 보내주시니까. 아. 제가 충전돼가지고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에 5월이면 네. 가정의 달이라서 돈 나갈 일이 많다. 지갑을 지켜야 하는 달이라 그랬잖아요. 네. 6월은 어떨까요, 6월은?
1: 6월에도 지갑 지켜야 되는데요. 네. 왜냐, 6월 중순부터 이제 장마 시작되잖아요.
0: 장마.
1: 6월 중순 하순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 이때 우산을 못 챙겨가지고 잘못된 소비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0: 저 최근에도 편의점에서 비 와가지고 두 번이나 샀어요.
1: 그쵸.
0: 너무 비싸 편의점에서 파는 거.
1: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0: 어쩔 수 없죠. 저의 머리는 공공재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비 안 맞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될까요?
1: 양우산 들고 다니세요.
0: 양우산이 뭐죠?
1: 양산 겸 우산인데요. 요즘엔 이제 날씨 뜨거우니까 정수리도 보호하고 비 올 때는 우산으로 쓰고 이런 것들.
0: 그걸 들고 다니라고요?
1: 네네.
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1: 요즘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세요.
0: 진짜로?
1: 네, 양우산.
0: 그거 아이 말도 안 돼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1: 양우산 그래서 직장인분들 항상 백팩에 들고 다니는 꿀템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0: 백 안에?
1: 네.
0: 아, 백 안에 말씀하시는
1: 항상
0: 거예요?
1: 항상 네, 넣어놓고 다니는
0: 저도 거죠. 있어. 이 안에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
1: 맞아요.
0: 그거 들고 다녀라.
1: 네네.
0: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바다 뉴스 들려드렸잖아요. 우리

0: 이 바다님들이 답을 못 하셨대요. 투자와 투기. 이거 저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1: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0: 아니 진짜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면 투자라 그러고 남이 하면 투기라 그러고
1: 심지어 가치 투자라고 해요.
0: 가치 투자 막
1: 내가 하면
0: 그러고.
1: 가치 투자.
0: 그쵸?
1: 남이 하면 저거저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쫓아가서 하는 투기.
0: 오마카세 먹는 것도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투자야, 소비지.
1: 가치 소비.
0: 또 화가 나네, 갑자기. 투자와 투기, 선생님. 그런데 실제로 다른 거잖아요, 그쵸?
1: 그렇죠. 사실 그라데이션처럼 연결돼 있긴 해요.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나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투자는 내재적 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고, 투기는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행위다라는 그런 이제 사전적 정의가 있긴 한데, 현실에선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죠.
0: 그쵸, 그쵸. 그래도 용기 있는 네 분이 답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소개해 볼 테니까 정답에 근접한지 선생님이 한번 평가를 해 주세요.
1: 네.
0: 팽수리님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 투기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 오!
1: 거의
0: 거의
1: 정답이에요.
0: 정답이네요,
1: 네.
0: 진짜. 팽수리님. 거의 정답이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 단기. 그치, 시세 차. 그런데 또 결국 그걸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은 맞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거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은 또 맞는데, 그죠?
1: 두 가지 다 마찬가지긴 하죠.
0: 그죠?
1: 네.
0: J미니님은 투자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느낌! 투기는 암암리하는 부정적인 느낌. 아, 그런 느낌으로.
1: 느낌적인 느낌.
0: 예. I'm you, mine님은 투자는 수제로 계획을 짜서 손수하는 느낌이고, 투기는 공장용으로 찍어내는 거,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찔러내는 것. 아, 그러니까 투자는 신중하게 하는 거고, 투기는 막 하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1: 그쵸.
0: 영구님은 투자는 실패해도 인생에 타격이 없고, 투기는 실패하면 인생 하드모드가 되는 거. 근데 투자도 잘못하면, 투자는 오히려 되게 제대로 된 투자 있잖아요.
1: 네.
0: 저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없어져요, 그것도. 제가 투자한 거.
1: 아하.
0: 그렇잖아요.
1: 누구도 투기라고 하진
0: 그렇죠.
1: 않죠.
0: 그거는 진짜 투기가 아니죠.
1: 네.
0: 그러니까 또요 느낌이랑은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1: 그쵸.
0: 그쵸?
1: 가장
0: 맞습니다.
1: 정확하게 사전적인 정의에 가깝게 말씀해주신 분은
0: 예.
1: 팽수리님이죠.
0: 팽수리님.
1: 왜냐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0: 예.
1: 단기간에 시세 차익만 노리고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건 투기에 가깝다라고 들 얘기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넣으면 오른대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투기.
1: 그쵸.
0: 투자는 조금 장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1: 그리고 내가 그걸 볼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관점이 또 있고. 네.
0: 아, 요즘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특히 주식 투자 요즘은 TV만 켜면 요즘 코스피도 많이
1: 맞아요.
0: 올라가서 주식 얘기 워낙 많이 하고 포모 이야기 많이 하고
1: 네.
0: 그죠?
1: 요즘 심각하죠. 요즘
0: 예.
1: 같은 때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때 한번 증시 상승장이 있었다가,
0: 예.
1: 이후에 좀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세를 국내 증시가 타고 있는데, 이런 거 거의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이 정도?
0: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그쵸? 5천 됐다, 6천 됐다, 7천 됐다, 8천 됐다 이제 좀 9천이에요.
1: 그니까요. 너무 빨리 오르고 있죠.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실제로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요.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를 지표로 삼는데,
0: 예.
1: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1억 개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0: 우리나라에서요?
1: 국민 1인당 2개 수준이에요.
0: 주식 많이 하시네,
1: 많이
0: 다들.
1: 하시죠. 실제로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한 명이 계좌를 요즘 많이 터서 활용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1억 개를 넘겼으니까 국민 1인당 2개 수준이고, 여기서 활동 계좌가 뭐냐? 예탁, 맡겨놓은 자산이 10만 원 이상인 그런 계좌를
0: 아,
1: 뜻합니다.
0: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1억 개가 넘었다.
1: 엄청
0: 와,
1: 많죠.
0: 예.
1: 실제로 움직이는 계좌. 근데 이 정도가 되면요, 사람들도 막 덩달아서, 나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그러네.
1: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0: 그렇죠.
1: 불판 위에서 뭔가 이제 막 튀겨지는 느낌으로,
0: 예.
1: 나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빚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기고요. 이걸
0: 예.
1: 말씀 주신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부르고 있죠.
0: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인 거잖아요.
1: 그쵸.
0: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1: 그럼요.
0: 그런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0: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와,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조금 들어가서 좀 얼마를 이렇게 좀 수익을 봤다 그래도 더 많이 들어갈 걸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하락장이라는 게
1: 맞아요.
0: 폭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1: 그럼요.
0: 이거 아무 대책 없이 진짜 투기로 접근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그럼요. 지금이 고점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투자할 때 원칙이 언제 살지는 정하지 말고 무엇을 살지 정하는 게 1번이다.
0: 무엇을
1: 네.
0: 살지? 뭐 지금이야 뭐둘 중에 하나 사겠죠 뭐.
1: 그 녀석과 그 녀석 중에
0: 그 녀석 아니면 그 녀석이죠
1: 네.
0: 뭐.
1: 다들 그 녀석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최대한 더 올라가기 전에 돈 끌어와야 돼 하면서 다들 이제 달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럴 때
0: 그렇죠.
1: 사실 투자와 투기의 간극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내가 정말 그 고놈들의 그 가치를 보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0: 그치.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해서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1: 네.
0: 그래도 분명히 그 회사 두 회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기업이니
1: 네.
0: 당연히 가치를 본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할 거고.
1: 그쵸.
0: 그러니까 시작한 거는 투기성이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땐 투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1: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내가 애정을 갖고 투자한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내가 잘 알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착각할 수도 있어요.
0: 그치. 근데 진짜 아까도 내로남불처럼 얘기했었지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나 지금 투기하고 있어라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적
1: 본
0: 없어.
1: 적 없죠.
0: 다 투자하고 있다 그러지. 그쵸?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투자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네,
0: 분석?
1: 그리고 원금의 안정성. 이제 원금이 완전 보존되는 게 아니라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만족할 만한 수익. 이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투자지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건 투기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면 투기고, 그쵸? 그 서서히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생각한다면 투자고,
1: 그쵸.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가격, 시장에서 지금 평가한 가격 대비해서 이론적 가격이 좀뭐 높게 형성이 돼 있다면 시장 가격도 거기에 맞게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0: 아, 분석.
1: 나름대로의 적정 주가라는 게 있어줘야 돼요, 사실, 이상적으로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는 게 투기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0: 그쵸? 투기는 또 다른 말로 도박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쵸?
1: 네.
0: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1: 네.
0: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1: 네.
0: 역사적으로도 투기 사례가 참 많죠. 투기, 되게 대표적인 투기가 뭐가 있을까요?
1: 먼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튤립 투기.
0: 튤립,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예전에.
1: 맞아요.
0: 튤립 하나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라는 게 금방 보일 수 있는 그 튤립.
1: 네. 튤립 하면 또뭔 얘기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남의 회사 버블도 있었고 또 조금 더 가까이에는 닷컴 버블. 예,
0: 닷컴.
1: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품도 좀 있었고 2010년대 후반에 가상자산 버블도 있었죠.
0: 아, 그렇죠.
1: 네.
0: 코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그쵸.
0: 그죠?
1: 그래서 시대마다 그 대상 주어만 바뀌었지 비슷한 일들은 꾸준히 반복됐고 앞으로도 우리 살아갈 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항상 이런 버블 또는 투기 같은 것들이 벌어질 때 당시에는 누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누가
0: 그치.
1: 얘기하겠어요?
0: 그 당시에는 투자라고 생각했겠죠.
1: 그렇죠. 투기는 항상 가격이 다 꺼지고 나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나서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그때 버블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0: 야, 선생님이 지금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꽃, 튤립마저도 투기가 됐다라는 그 사례 궁금하실 텐데,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Direction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What makes you beautiful?

0: 정승재의 경청 원 디렉션의 노래 What Makes You Beautiful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경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기, 노래 듣기 전에 튤립 투기라 그러는데 이게 뭔지 네.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1: 너무 흥미롭죠. 이름만 들어도. 예. 사실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이라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투기의 사례하면 항상 손에 꼽히는 사례입니다. 지금은 튤립하면 뭐 떠오르세요?
0: 튤립이요?
1: 네.
0: 저기 그 놀이동산.
1: 그쵸.
0: 예.
1: 그쵸. 예쁘게 피어져 있는 빨간색, 예. 노란색.
0: 빨간색, 노란색 막 섞여 있는 거.
1: 맞아요.
0: 튤립 농장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쪽에. 그쵸.
1: 아,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0: 크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1: 그쵸.
0: 그래서 놀이동산에 저 가서 튤립 막 축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튤립 축제.
1: 그쵸. 예.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우리 놀이동산 같고 예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17세기 과거로 거슬러 가면 네덜란드에서는 이 튤립이 나라 전체 경제를 다 흔들어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0: 어머.
1: 그때 당시에 튤립은 네덜란드 국가 입장에선 터키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낯선 꽃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너무 예쁘다. 통통하고.
0: 통통하고.
1: 너무 예쁘잖아요. 아기자기하고.
0: 그렇죠. 유리장같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유리장같이 생겼죠.
0: 예.
1: 그래서 정원에 꾸며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부유한 상인들, 귀족들은 그 희귀한 튤립을 어떻게든 구해다가 정원에 심는 걸 부의 상징으로 여겼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요즘, 야, 니네 집 튤립 없어? 막 이랬나 보다.
1: 네.
0: 아, 요즘 보통 튤립은 한두 송이는 있는데? 뭐 이런 느낌?
1: 우리 집은 그냥 몇 개 있는데 너네 없어? 이런 느낌으로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정도였어요. 귀중품
0: 예.
1: 사듯이.
0: 예.
1: 그런 정도였는데, 튤립에 기를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0: 예.
1: 알뿌리로 번식을 해야 돼서 수요가 막 늘어나도 그거에 맞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0: 예.
1: 그리고 희귀템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희귀한 무늬가 있는.

0: 그런 튤립은 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1: 그렇지.
0: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오른다.
1: 아니, 그것도 떠오른다.
0: 네.
1: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는데, 저거 뭐였죠? 코로나
0: 네.
1: 끝나자마자 시계 가격이 3배, 4배로 뛰었던 적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다시 잠잠해졌는데, 그런 거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 튤립은요. 시계는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튤립은 질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쵸?
0: 그리고 이 무늬라는 거에 집착하면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게 예쁜 무늬는 뭐
1: 예.
0: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희귀한 무늬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돌 수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희귀한 아이템들 찾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1: 예.
0: 그런 알뿌리를 키워야 됐던 재배 방식,
1: 예.
0: 그리고 희귀한 무늬가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게더 비싼 값에 팔렸다.
1: 그래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0: 그때 얼마나 올렸냐면요. 수도권에 위치한 집한채 가격이 가까운 가격. 당시에는 황소 이제 46마리 아니면은 돼지 183마리 가격으로
1: 수도권에?
0: 거래가 됐다는
1: 집
0: 얘기도
1: 한
0: 있습니다.
1: 채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억이네, 그러면.
0: 그쵸.
1: 튤립 한 송이가?
0: 튤립 한 송이가.
1: 10억이요?
0: 네. 가장 비싸고
1: 와.
0: 희귀했던 튤립이 있어요.
1: 예.
0: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줄무늬 튤립인데
1: 예.
0: 또 무늬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1: 아,
0: 희귀했겠어요.
1: 그게 한 10억 정도 했었나
0: 네네. 그
1: 보다.
0: 종이 모두 그랬을 것 같진 않고 그 중에서 예쁜 무늬가 있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땐.
1: 그렇구나.
0: 네. 그걸 이제 뭐 쳐다보는 것도 돈을 받았을 것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집한채 가격을 주고 튤립을 사는데 그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그걸 너무 소유하고 싶어서 샀을까요?
1: 아니죠. 그냥
0: 아니죠.
1: 사람들이 다 사니까, 야, 이거 사놓으면 가격 오른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기네요.
0: 그쵸. 나는 이걸 잠깐 스쳐갈 뿐이야. 그냥 나는 이걸 가격이 오르는 걸 베팅하는 거지. 사실 저 튤립은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1: 그럼요. 그냥 이걸, 와, 다음번에 그런데 그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거를 기대하고 샀는데,
0: 그쵸.
1: 안 사주면 또 큰일 나는
0: 그쵸. 이때
1: 거잖아요.
0: 심지어 꽃 자체로 파는 게 아니라
1: 예.
0: 알뿌리를 파는 건 당연하고
1: 예.
0: 이 꽃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종이, 증권까지도 계속 비싸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실물
1: 와.
0: 튤립은 누구도 보지 못해요. 근데 이걸 살 권리가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1: 선물
0: 막
1: 거래네, 선물 거래.
0: 맞아요.
1: 와. 진짜 별일이다, 튤립 하나 가지고.
0: 그러니까요. 집한
1: 그랬었구나.
0: 채 가격이
1: 예.
0: 정말 이게 완전 대표적인 투기인 거죠.
1: 그러면 지금도 네덜란드에 튤립 가져가면 집살수 있나요?
0: 그 얘기를 이제 멋지게 꺼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들었는데 교과서에서 읽었다,
1: 그러니까.
0: 우리 경청에서
1: 예.
0: 들었다라고 하면은 하하하 해주시겠죠.
1: 그러니까. 그런데 팍싹 가라앉은 거잖아요. 그쵸?
0: 그렇죠. 팍싹 가라앉아서 너도 나도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었는데
1: 예.
0: 언젠가는 그걸 받아주지 않는 사람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튤립은 그걸 누가 사? 이런 물건이 돼버린
1: 그러니까, 야, 그
0: 거고요.
1: 심리가 대단한 거야. 사람들
0: 네.
1: 서로 살 때는 그렇게 집한채 가격이 됐다가 갑자기 또 아무도 안 사니까 확 내려간다라는
0: 굉장히
1: 얘기잖아요.
0: 냉정해져요.
1: 와,
0: 이럴 때
1: 그러네.
0: 빚내서 산 사람들은 더큰 손해를 받겠죠.
1: 빚내서 사는 사람들.
0: 네.
1: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식
0: 네.
1: 투자로 안 하고 투기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빚 땡겨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안 되는데.
0: 그러면은 큰일 나죠.
1: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튤립 투기 사건이라고 하는
0: 그렇죠.
1: 거네요, 선생님.
0: 그래서 이 사건을 소비와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례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내가
1: 네.
0: 튤립 좋아해서 내 집에 놓으려고 샀다면 소비. 그리고 튤립을 가지고 재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걸 잘 키워서 잘팔 생각으로 샀다면 투자.
1: 그치, 그건 투자지.
0: 그렇죠. 근데 튤립이 이게 지금 엄청 비싸게 막집한채 가격에 거래되는데 이게 왜그 가격인지 몰라.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1: 아,
0: 샀다면 투기다.
1: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사면 투기네요.
0: 그렇죠.
1: 이유도 없이 공부도
0: 네.
1: 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하면 투기가 된다라는 말씀. 어우, 아름다운 튤립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투기의 상징이 됐다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1부는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우리 경제 공부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9와 숫자들이 부르는 높은 마음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튤립이라는 투기 광풍, 네덜란드에서 벌어졌었던 그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투자일까 투기일까 헷갈릴 때 한 번 더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쌤.
2: 그쵸. 예. 튤립. 한번 떠올리고 예. 이거 맞을까 한번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일상 속에도 현재 존재하는 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산별로 다 있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1: 부동산.
2: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거의 뭐 동의어로 이제 쓰일 때도 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냐. 내가 살 집을 찾는 거냐?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입지나 수요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집을 사는 거냐? 예. 아니면 이 지역이 뜬데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대라는 소문만 듣고 사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냐 투기냐가 갈릴 수가 있고요.
1: 부동산이요?
2: 부동산.
1: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은 100% 투기입니다. 부동산이 무슨 투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저도 조심스럽게 동의를 해보고요.
1: 아니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어딨어요.
2: 그렇죠.
1: 가치가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는 투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땅을 다 사놓는다. 땅을 싹 사놔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저거는 투자예요. 그 저기 뭐예요. 그 휴전선 DMZ에다가 땅 쫙 사놓고 아 동일만 되라. 동일만 되라. 그럼 이건 투자인가?
2: 그린벨트 근접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소문 듣고 사고 그런 것들은 그쵸. 거의 이제 사실 부동산은 워낙에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투기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투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1: 그렇죠. 네네.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죠.
2: 그래요. 그렇죠? 사실 현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2: 그렇죠. 네, 최대한 예. 걸어내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1: 그러면 부동산은 약간 투기성의 느낌이라면 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바다님들이 20대가 돼서 할 수 있는 투자라 그러면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 이런 거가
2: 맞습니다.
1: 있는 거죠. 그렇죠.
2: 네. 요즘 관심 많으시잖아요.
1: 많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투자를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 주식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펀드 이런 얘기 있고 펀드 매니저 이런 얘기 있고
2: 네,
1: 그리고
2: ETF를
1: 사놔야 되고 뭐 S&P 500 뭐 많은 얘기가 막 돌아다녀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뭔지 와 우리 바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주식과 펀드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우리 바다님들이 어떻게 설문 답변을 해주셨냐.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었거든요. 하나는 둘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알고는 있지만 설명할 자신은 없다. 잘 모르고 설명할 자신도 없다. 이렇게 네 개의 보기를 드렸는데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알고는 있지만 설명할 자신은 없다. 52%. 와. 여러분 수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수학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아는 건데 대충의 느낌 가지고 감각으로 비비는 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뭔지 펀드가 뭔지를 지금부터 우리 박진영 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죠?
2: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마음 너무 이해돼요. 알고는 있지만 나 설명할 자신이 없네. 참 좋은 건데.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1: 그렇죠. 뭐 주식은 그거고 펀드는 뭐 은행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2: 그렇죠. 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바로 교정해 주고 싶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1: 예.
2: 일단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기본적인

0: 상품 이 대상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1: 주식.
0: 주식이 투자 대상이고 펀드는 그걸 감싸고 있는 어떤 형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1: 예.
0: 어떤 둘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1: 예.
0: 주식은 내가 회사의 일부를 갖는 거예요. 회사의 소유권, 회사의 의결권을 일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여러 개, 여러 장의 주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천만 개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1: 예.
0: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삼으로써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가진 주주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주주가 되는 일을 주식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죠.
0: 그쵸. 주식을 사서 내가 주주가 되는 건데 그래서
1: 예.
0: 실제로 한 주만 사도 주주를 위한 회의, 주주총회에 갈수 있습니다.
1: 갈 수는 있지만 사람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겠죠.
0: 그러면
1: 한주 사고 가면.
0: 이제 버럭 하는 거죠. 나 무시하나?
1: 아유, 오시면, 이러, 그, 오시면 안 돼, 막 이러다가. 내가 주주인데 말이야! 이러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쵸?
0: 막을 순 없어요. 가가지고 갈수 있다. 주주총회 갈수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1: 예.
0: 비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배당도
0: 네.
1: 나오죠, 맞아.
0: 배당 수익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수익, 이둘 중에 하나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벌수 있는 수익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또 상장회사도 있고 비상장회사도 있겠지만
0: 네.
1: 주식회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거고
0: 그쵸.
1: 그거를 사는 행위를 보통 주식을 산다 이렇게
0: 네.
1: 회사를 찝어서 그 특정 회사를 사는 그쵸?
0: 그렇죠.
1: 그게 이제 주식.
0: 그쵸. 그리고 그 주식이 그 종목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 우리는 보다 쉽게 살수 있는 거고
1: 예.
0: 상장이 안 되는 비상장 기업이면 이제 별도로 기존 주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가 얼마에 살게, 너네 회사
1: 그쵸.
0: 가치만큼 평가해 줄게라고
1: 그쵸.
0: 가는 거죠.
1: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거래를 해야죠.
0: 그쵸. 그래서 막 양도소득세 내고 이것저것 막 이제 일이
1: 그쵸.
0: 있는데 이제 비상장 주식은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은 상장 주식 위주로 할
1: 상장
0: 거예요.
1: 주식, 예.
0: 주식은 저는 비유를 하는데
1: 예.
0: 마트에서 파는 개별 하나하나의 과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네,
1: 과자.
0: 과자. A 과자, B 과자, C 과자.
1: 새우 과자, 감자 과자, 고구마
0: 아,
1: 과자.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있고 또 이런 과자들은 어떤 마켓, A 마켓에서만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슈퍼마켓 또 다른 옆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 수도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이제 이게 증권사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네.
1: 아, 증권사.
0: 네, 그래서.
1: 무슨 무슨 증권 써 있는 거예요?
0: 네네. 저한테 종종 물어보세요. S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S 관련된 그 증권사에 가입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1: 그건 아니죠.
0: 네. 마트가 증권사, 거기에서 파는 물건 중에 하나가 주식이다.
1: 옛날에는 진짜로 그 아침에 9시에 그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직접 막 주문하고 막
0: 맞아요,
1: 그랬었잖아요,
0: 맞아요.
1: 예전에는. 지금 앱으로 다
0: 네.
1: 가능하지만. 맞아요.
0: 맞아요. 그랬었죠.
1: 예.
0: 그래서 내가 직접 고른 그 과자의 인기가 많아지면 내가 산 과자의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1: 예.
0: 생각보다 이 과자가 잘안 팔려. 가치가 안 올라. 이럴 수도 있어요.
1: 예.
0: 아니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주식은 개별 음원하고 또 비슷해요. 내가
1: 음원.
0: 좋아하는 아이돌, 그 아이돌의 앨범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 노래 좋다 하고 한곡 고르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는 거는 이후에 펀드나 ETF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1: 주식과 펀드의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0: 네네, 그렇게 위해서인데, 개별 상품, 개별 음원, 개별로 된 무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구나. 그게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이고.
0: 그쵸, 주식 매수.
1: 펀드는요, 선생님?
0: 펀드는 주식이 과자 하나라고 했잖아요. 감자
1: 예.
0: 과자 하나라고 해봐요.
1: 예.
0: 펀드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왜? 우리가 친구한테 만원 주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만원 주고 과자 한 10개들이 사와봐 하는데 감자 과자 똑같은 것만 10개 사와. 그럼 센스 없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과자, 감자 과자, 고구마 과자, 뭐 새우 과자 이런 걸 섞어가지고
1: 예.
0: 알아서 잘 이제 센스 있게 사왔어. 그러면은
1: 아.
0: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자가 그 중에 10개 중, 10종류 중에 뭐 3개쯤 있을 수도 있고 실패를 줄일 수 있잖아요.
1: 그러면 그 종합 선물 세트가 펀드라면
0: 네.
1: 그 안에 감자과자나 젤리도 집어넣고 사탕도 집어넣고 그거를 분배하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네요.
0: 맞아요.
1: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그 상품을 기획하는 거고,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만든 펀드, 이 사람이 만든 펀드, 펀드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겠네요,
0: 굉장히
1: 그러면?
0: 여러 가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갈리는 뭐 액티브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뭘 담고 있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상품 기획하는 사람의 손맛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손맛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의 액티브 펀드,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지수를 따라서 사는 그런 거를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요.
1: 예.
0: 뭘 담았는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주식률을 많이 담.

0: 이런 젤리를 많이 담은 종합 선물 세트, 아니면은 이런 바삭한 비스켓류를 많이 담은 선물 세트 따로 있는 것처럼,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것 골고루 담은 혼합형 펀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정말 다양한 선물 세트를 파는 거고,
0: 네.
1: 그거를 펀드라고 한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네요.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도 있고,
0: 네.
1: 혼합형도 있고, 막 이렇다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또 어떤 국가의 주식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해외 주식형 펀드 또는 요즘 AI 산업이 많이 핫하잖아요. AI 관련 펀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엮어볼 수도 있고요. 펀드는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1: 그렇구나.
0: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1: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저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가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할 거고,
0: 네.
1: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은 수수료를 먹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만큼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0: 네.
1: 그것도 제가 예전에 펀드 가입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위험 지수가 다 있더라고요. 아주
0: 맞아요.
1: 고위험 펀드도 있고, 거의 뭐 채권형 국채 같은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위험성이 없고,
0: 네.
1: 그죠? 원금 보장이 거의 되는 거고, 그렇게 위험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0: 그렇죠.
1: 또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0: 네.
1: 아, 여러 가지가
0: 정말
1: 있구나.
0: 고수의 세계로 가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정말 고수익을 추구하면 수수료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보수율. 네.
1: 아,
0: 우리가
1: 그래요.
0: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대가로 그들이 정말 하이리스크인 상태에서 고수익을 추구해주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주는 거죠.
1: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이게 펀드 매니저에서 사람들 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야. 그러면 더 사람들 막 이렇게 소개팅도 해주고 막
0: 네,
1: 이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그쵸.
0: 굉장히 매력적으로
1: 그러니까
0: 그려지잖아요.
1: 맞아.
0: 그 펀드 매니저가 굴리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1: 아,
0: 그거에
1: 맞아.
0: 따라서 그 사람의
1: 그렇겠구나.
0: 인기, 순위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선생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외국인이 막 팔았는데 기관이 받았다. 뭐 기관이 파는데 개미들이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그 펀드를 굴리는 그것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0: 근데 기관 투자자는 실제로는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서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그 안에 연기금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굴리는 돈이 거기에 포함되긴 해요.
1: 그쵸.
0: 네.
1: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0: 외국인들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하면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아니, 툭 하면 나오잖아요.
0: 네.
1: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데 뭐 어때 다
0: 그니까
1: 빨았다고?
0: 뭐 어디 이태원에 있는 외국인이야?
1: 근데
0: 누구야?
1: 그걸 개미들이 다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0: 그러니까요.
1: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요,
0: 네,
1: 선생님.
0: 그쵸.
1: 맞습니다. 펀드의 장점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장점이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사실 펀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주식이라든지 채권 선택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매니저들이 잘 대신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내가 사실 10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의 위험을 상쇄하면서도 좀 이제 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하나만 분석하는 것도
1: 그러니까
0: 어려운데.
1: 공부할 시간을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 주는 거죠, 뭐.
0: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1: 그쵸?
0: 아껴주는 거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고 그런 와중에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보수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나는 손실 났는데 거기서 또 떼갈 수 있어요.
1: 나는 손실
0: 네. 또
1: 났는데.
0: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1: 손실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찾아가야 됩니까? 펀드 매니저 찾아가야 됩니까?
0: 펀드는 또그 유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못 파는 게 있어요. 환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해지를 못 하는. 근데 이제 언제든지 환매 가능한 건뭐 중간에 내가 가가지고 아,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는 할수 있죠. 근데 펀드는 중요한 게요. 내가 이거 나 해지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1: 왜요?
0: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1: 2,
0: 네. 근데
1: 3일.
0: 요즘 시대에 판다고 할때 바로 안 팔리고 기다려야 된다고? 심지어 주말 끼면 더 기다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러네.
0: 환금성이 좀 떨어진다. 비교적.
1: 펀드는 그렇군요.
0: 네. 이런
1: 주식은
0: 단점이
1: 바로
0: 있습니다.
1: 팔수 있잖아요.
0: 바로 팔수 있죠. 장이 열려 있을 때는.
1: 펀드는 좀한 2, 3일 걸린다라는 거.
0: 네.
1: 운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쵸?
0: 그쵸.
1: 또 많이 들어봤었던 게 ETF.
0: 네.
1: ETF.
0: ETF 최근에 운용 자산이 국내에서 500조가 넘었다. 엄청 빠르게 커졌거든요.
1: 그게 뭐예요, ETF가?
0: ETF는요, 펀드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담은, 다양하게 담은 걸 펀드라고 하고, 펀드는 그 주식 시장이라는 곳 밖에서 펀드 매니저가 내가 다른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파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1: 그거 보통 은행에서 증권회사에서도 좀 팔고,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에서, 시장 밖에서 파는 거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되게 표준화되어 있고 많이 팔리는

0: 애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애들을 주식시장에 주식처럼 상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과자를 다 떼다가 바깥에서 알아서 이제 포장 쫙쫙 해가지고 펀드로 팔았었는데,
1: 예.
0: 이걸 하나의 독립적인 상품으로 이제 A 기업의 종합 선물 세트 요렇게 똑같은 개별 과자 상품하고 동일한 매대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1: 그렇죠.
0: 훨씬 더 쉽게 사고 팔수 있고, 펀드의 단점이었던 환매 기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습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ETF는 펀드를
0: 네.
1: 주식처럼 손쉽게 할수 있도록 만든 거네요.
0: 맞아요. 정확한
1: 그쵸.
0: 설명입니다.
1: 주식시장이 똑같이 종목처럼 올라가져 있고,
0: 네.
1: 그걸 가지고 ETF라고 한다라는
0: 네.
1: 거죠.
0: 요즘에는 개별 주식보다 ETF를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1: 예.
0: ETF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1: ETF 선생님도 아세요?
0: 저도 ETF로만 해요.
1: 아, 진짜.
0: 네.
1: 그게 편하죠.
0: 그게 편하고요. 요즘에
1: 예.
0: ETF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1: 네.
0: ETF를 만드는 곳은 자산운용사라는 곳이에요.
1: 예.
0: 거기에서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끔, 예를 들면 보통 ETF는 너무 분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재미없었지, 우리는 A 기업 이만큼 담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매력 어필을 막 해놔요. 상품별로. 네, 그렇게 신상품을 출시를 해요. 계속. 그중에서 요즘 좀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실험적으로 사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분산 투자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반도체 ETF도 있고,
0: 네.
1: 그쵸? 뭐 방산 쪽에 ETF도 있고,
0: 우주항공.
1: 우주항공 뭐 이런 ETF도 있고,
0: 네.
1: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를 운용해주는 ETF. 단점이라 그러면 약간의 보수는 또 들어가는 거죠.
0: 그쵸. 수수료 사고팔고 할 때마다 나가고. 근데 이런 보수나 수수료도 펀드보다는 저렴해요.
1: 아, 펀드보다 또
0: 네, 오히려.
1: 저렴하구나.
0: 네.
1: 그러네요.
0: 유통 과정을 줄였다라고 볼수 있죠.
1: 유통 과정을 좀 줄였다.
0: 네.
1: 이야, 또 ETF도 저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무슨 무슨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0: 맞아요.
1: 있고, 그쵸?
0: 그 말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1: 네.
0: 지수를 추종한다? 내가
1: 그러니까.
0: 아는 그 추종 맞아. 그 추종 맞습니다.
1: 예.
0: 어떤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주가 지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그 종목의 비율에 맞게, 딱 맞게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주가 지수 추종하는 ETF라고 하죠.
1: 그러니까 그 결과 하루에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그대로 또 반영을 하고,
0: 맞습니다.
1: 또 되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레버리지 들어가 있는 거막세
0: 맞아요.
1: 배도 있고 두 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0: 여기부터 이제 어른들의 영역인데요.
1: 어른들의 영역으로
0: 근데
1: 들어가는구나.
0: 레버리지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A 기업의 주가를
1: 예.
0: 원래는 1배, 한 배로 추종하는 건데, 따라가는 건데, 그대로
1: 예.
0: 레버리지라는 게 붙으면 그걸 두 배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A
1: 그러니까.
0: 기업의 주가가 5% 오르면은 이 레버리지 ETF는 두 배로 오르고, 5% 떨어지면은 뭐10% 빠지고, 이런 식인
1: 아,
0: 거죠.
1: 와, 그러니까 오를 때는 너무 행복하겠지만 떨어질 때는 금방 막,
0: 그쵸.
1: 그쵸, 내려갈 수
0: 네.
1: 있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 와, 노래 한번 듣고요. 또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와, 주식에 투자를 해라, 펀드에 해라, ETF를 해라, 뭐 이러는 거. 이걸 지금 당장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20대 되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지 경제 뉴스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애덤 리바인이 부르는 A Higher Place, 리센리의 Love Attack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애덤 리바인의 노래 A Higher Place, 리샌드의 러브 어택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투자와 투기는 뭐가 다른가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이 뭐고, 펀드가 뭐고, ETF가 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 좀 단단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1: 네네. 이걸 마인드셋을 좀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살지 정해야 된다고 했죠. 언제 살지가 아니고 무엇을 살지를 정하시고요. 그 가치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어떤 A 기업의 주가가 3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절대값이잖아요. 차트를 봐도 뭔지 몰라요. 이게
0: 그러네.
1: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근데 그걸 해석하는 보조적인 지표들이 또 있어요. PER, PBR도 있고, 관련 유사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니면 나만의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는 항상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지금 가격이 뭔가 쫓아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것만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적정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그려 보셔야 됩니다.
0: 맞아요. 그거 워렌 버핏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워렌 버핏 아저씨가 어디에 몇 퍼센트 투자했는지도 금방 조회가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런 걸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 그래서,
0: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ETF 같은 거잖아요, 또.
1: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펀드도 되고.
1: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많은 큰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항상 공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서 사는 것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뭘 살지는 선택을 했으나, 왜그 가격인지는 안본 거잖아요. 참고 자료로. 그렇죠. 두 번째는요, 투자할 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세계에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내가 아는 세계관, 내가 돈 많이 써본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그 회사들이 발표하는 사업 보고서라든지 뉴스, 공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읽힙니다.
0: 아, 관심 있으니까.
1: 관심 있고 용어들이 낯설지 않잖아요. 근데 특히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의 주식을 한 주를 전 사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외계어 같을 수 있어요. 나니까 알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물론 너무 많이 이용하면은 잘못하면 내부자 거래 이거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업종의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0: 좋다.
1: 좋습니다.
0: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투자를 한번 해봐라는
1: 네,
0: 거.
1: 그래서 엔터 기업들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주식 쪽좀알수 있을 것 같고, 그쵸?
1: 그쵸.
0: 누구나 휴대폰 쓰니까 또 휴대폰 만드는 기업들
1: 그쵸.
0: 많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그거 요즘 뭐 신상품이 언제 출시되는데 반응이 어떻다 그러면 되게
1: 네,
0: 좋은 거고, 그쵸?
1: 그쵸.
0: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1: 그런 것들 너무 좋고요. 세 번째는 주식은 항상 이야기, 내러티브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는 절대값 숫자, 굉장히 냉정한 T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실 때 팁이기도 한데요. 경제 뉴스 보실 때이 하나의 뉴스를 투자자 관점, 기업 관점, 정부 관점, 소비자 관점으로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예전엔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에 AI한테 이제 기사 붙여넣어서 이거 여러 관점으로 투자자, 기업, 정부, 소비자 관점으로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가격 인상, 뭔가 제품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얘네 또 올렸어? 이게 될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수익성이 좋아지겠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 물가 부담되니까 이거 좀 눌러줘야겠구만이 될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매출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요. 좀 다른 기업의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수도 있고, 등등등 연쇄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해석해 버릇하다 보면, 아, 소비자로서 보통 익숙하게 뉴스를 보기 때문에, 아, 투자자로서는 이걸 호재로 볼수 있겠구나, 악재로 볼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는 연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0: 그러네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느낄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는 공부가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1: 네,
0: 선생님.
1: 그쵸.
0: 와,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한 시간이 다 끝났어요.
1: 그렇네요.
0: 아, 정말 재밌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1: 오늘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주식 한 주를 사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0: 한 주.
1: 네. 우리 항상 소비자 아니면 근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투자자를 한 주만 사도 투자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0: 근데 우리 바다님들 딱한주

0: 30몇만 원 주고 주 샀는데 그거 공부 안 하고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난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용돈을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녀 이름으로,
1: 부모님이
0: 그쵸?
1: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을 것
1: 네.
0: 같고. 그런 이야기 또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잖아요.
1: 그럼요.
0: 다음 주에도 아주 재미난 경제 공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저희는 세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NCT 127의 윤슬, 헤이지의 마지막 너의 인사, 우지의 노래, 난너 없이.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임효정님의 사연입니다. 생선님 안녕하세요. 살짝 졸다가 눈이 번쩍 떠졌는데 딱 경청할 시간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생선님이 텔레파시라도 보내신 건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크게 말하면 진짜로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경청 생각을 하도 많이 해서 자동적으로 눈이 떠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찐 바다님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수아님의 사연.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는데요. 우와, 그동안 저는 왜 저한테 안 어울리는 색깔만 골라서 샀었던 걸까요? 그래서 늘 얼굴이 칙칙했구나. 옷 전부 다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새 옷 사고 싶어서 합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선님의 선생님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비는 늘 다시 돌아보고 두 번 생각하고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곧바로 지르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김나리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옆반에서 누가 어우 하둥둥 내 사랑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바다님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같이 불렀어야죠. 어우 하둥둥 내 사랑 그러면 이제 어여쁜 내 사랑. 왜 용기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큰 소리로 어하둥둥 역주행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님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십시오. 반디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다니엘이 부르는 은방울, Can't Be Blue의 노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정승재의 경청, 6월 3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6월 모의고사 치는 날이네요. 긴장하지 말고 오늘 푹 자고 내일 아는 만큼 잘 풀어보면 됩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는 노래로 도겸의 Go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요. 우리 파다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푹 안녕히 주무세요.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고령 도서관장 장인순입니다. 제가 1940년생이니까 벌써 여든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도 매일 새벽 5시쯤에 일어나 집에서 도서관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죠.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양하게 차린 마음의 밥상, 바로 책을 섭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하면 옮겨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삼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저자를 읽고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다릅니다. 겉은 늙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아닐까요?

여자 음악은 장사가 안 돼. 여성 음악인에 대한 이 대중음악 산업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지금도 부려지는 억지죠. 이에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은 또 한 번 분연히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29년 전 북아메리카의 여성 음악인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행동에 나섰던 역사에 한국 여성 음악인의 이름으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영희입니다. 철수 뒤에 따라 불리던 이름이죠. 이제 한국 여성의 정체성을 그 근원부터 복기하는 원형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내포한 새로운 선언이 되었죠. 오늘 새음행 라운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인 전문 음악축제 영희 페스티벌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빛나는 여정을 함께하며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시작으로 6월 13일 그리고 셋째 날 6월 14일 일요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한국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 축제 영희 페스티벌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 하고요. 안내해 드릴 게 있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은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라고 검색하셔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으로도 궁금증, 뭐 응원의 메시지 등등 많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영희 페스티벌 티켓팅 이거 오픈되자마자 당일 매진 됐고요. 이런 반응은 뭐 바랄 수는 있는데 예상까지는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1: 네, 사실은 첫 해, 페스티벌 첫 해는 무조건 손해가 난다는 게 음악계에
0: 정설이에요.
1: 정해진 네, 말인데다가 한 5년 정도 한 이후부터 흑자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설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그
0: 흑자를
1: 홍보?
0: 논할 정도예요, 지금 약간.
1: 지금요? 또, 그, 누군가 너무 눈물은 흘리지 않을 정도의 네네네
0: 네,
1: 예,
0: 서로
1: 큰 적자는 아니면 다 팔렸으니까 이제 그 주최 주관을 하시는 분들도
0: 네, 해피하고.
1: 오, 네, 엄청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첫 회의에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지점에 덕분에 가게
0: 이상적인
1: 됐죠. 네, 구매자 선생님들 덕분에.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런 수요가 있을 거다. 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도 약간 도심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공연장도 공연장이지만 뭐 갤러리 공간도 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다 실내에서 이렇게 또
1: 네, 그 마포 아트센터에 아트홀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극장이 있고, 그 200석의 플레이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러리맥이라는 곳은 진짜 갤러리인데, 거기에 좌식으로, 거기서 또 좌석을 좀 적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오히려 그렇게,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0: 아까 섬세한 음악적인 결이 있는 아티스트는 그런 공간에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1: 제가 그, 이승열 씨를 밖에서 뵙자마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너무 오랜만에 선배를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0: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엄청 한 거죠. 그래서
1: 네.
0: 저희 갤러리맥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실내형 페스티벌이니까 여름에 그 야외 락페가 멋지지만 사실은 그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집순이 집돌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취향이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0: 음악은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서울국제도서전은 가셔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비가 오면 뻘밭이 되는 그런 페스티벌은 좀안 가실 것 같은.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음악을 좋아하고 각자 뮤지션들의 그 단독 공연도 오시고 할 텐데. 근데 단독 공연을 본다는 건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있는 거라 페스티벌의 장점은 오가면서 보는 거라 이세 개의 무대에 3일간 마포아트 센터에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좌석으로 이렇게 그냥 인뮤지션, 저뮤지션, 뭐 다른 작가들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는 페스티벌이 있으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좀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희 특색은 아마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페스티벌에서 다른 이제 음량이 큰 밴드가 옆에 있으면 소리 간섭 때문에 못하게 됐던 노래라든지 뭐 저의 경우에도 편곡을 저도 좀 세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섬세하게 속삭이는 음악이라면 온전히 그런 스타일로 갤러리맥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그림, 논센소 작가님의 그림이 전시가 되는데 그 그림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녹아드는 컨셉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게좀 영희 페스티벌의 장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이제 새우맹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할 이하립 선배가
1: 맞아요.
0: 거기에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시죠.
1: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을
0: 맞습니다.
1: 담당하는 아티스트가 이하립.
0: 네.
1: 이번에는 그렇다. 이거 기획을 이렇게 딱 정부가 땅 들어왔을 때 뭐 해외 사례도 당연히 참고를 리서치를 해보셨을 테고 릴리스페어가 가장 유명한 사례잖아요.
0: 그쵸. 사실은 그때가 97년, 8년 아마 그때였을 텐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당연히 없었고, PC통신
1: 맞아요.
0: 시대라 핫뮤직이라는 잡지가
1: 잡지가 큰
0: 제
1: 역할했죠.
0: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핫뮤직을 저는 이제 용돈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릴리스페어 기사가 실렸었어요. 근데 너무 까무러칠
1: 라인업이요?
0: 뉴스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1: 그렇죠,
0: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음악, 저런 음악 쭉 이렇게 다 좋아하지만 조금 더 뭐랄까, 나랑 가깝게 느끼던 싱어송라이터 여성들이 다 나오는 페스티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잘 됐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멋있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제가 이제 20살 넘고, 이제 제 앨범 내고, 이제 홍대 씬이라고 하는 데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왜 없는지 조금 알겠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왜안 여는지, 그런 걸 만약 뮤지션이 기피한다면 무슨 이유인지 약간 이제 실제로 그 씬에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아, 누가 열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뭐 언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가 몇년 전부터 약간, 아, 설마 난가?
1: 아니 그
0: 설마 전화를 돌린 사람이 난가?
1: 막연하게라도 주변 뭐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포함해서 그런 주변 지인 뮤지션들이랑 과거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무슨 얘기한 적은 분명히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0: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음악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제 눈에는 좀 거장이 된 거예요. 김사월 씨나
1: 사월 씨.
0: 이랑 씨, 안다영 씨, 정우 씨다막 너무 멋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아, 다들 부장님이 되셨다고 제가
1: 이제 곧 이사님 되신 이렇게 뭐.
0: 네, 그 지금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지금 부장들만 모아도 지금 팀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 저랑 좀 생각하던 어떤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생각 있어? 그러면 아, 저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그들만으로도 이미 명수가 여럿이 된 거죠. 그래서
1: 사전조사 결과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0: 네, 저는 무조건 합니다. 회사가 반대도 합니다. 약간 이런.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제가 40대인데 40대의 특징이 30대의 전화번호도 알고 50대의 전화번호도 아는 느낌이더라고요. 좀
1: 중간에서
0: 되게 중간.
1: 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0: 왜 그런 걸 이제 회사원도 아니지만 중간 관리자라는 직책이 왜 있는지 좀 알겠는 그리고 이제 20대 뮤지션의 연락처도 한 다리를 건너면 알수 있는 뭐
1: 그러네요.
0: 나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제 선배들의 연락처를 아는 거죠. 김유나 선배나 뭐 조한선 선배나. 그래서

0: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선배 생각 있으세요? 근데 참여를 해주시게 된 거라.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아, 이 사람 나와 이 사람 나와 이렇게 서로 선우정아 씨도 오케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사실 페스티벌이 라인업 모으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제가 보
1: 섭외,
0: 왜
1: 예.
0: 아, 섭외
1: 예.
0: 맞습니다
1: 전문용어로 섭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0: 근데 너무 여기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하게 스무스하게 됐어요.
1: 이게 한뭐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몇 팀, 몇명 명수 출연 아티스트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각적으로 이 포스터에는 이 약간 이게 행성 지구라는 행성 위에 이
0: 맞습니다.
1: 존재하는 이 훌륭한 아티스트의 이름이 이렇게 점처럼 탁탁탁탁
0: 맞습니다.
1: 예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 이 전부예요. 전부가 표기가 된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아
0: 밑에가 문화 라인업이고
1: 예.
0: 작가, 만화가, 스탠드업 코미디언 뭐 예를 들면 김사월 씨가 김사월 쇼 만들기 강의를 한다든지
1: 김세월
0: 김사월 쇼라는 거를
1: 아 맞아
0: 김사월
1: 맞아
0: 씨가
1: 맞아
0: 열몇 번을 연출했어요.
1: 맞아
0: 그러니까
1: 맞아 맞아
0: 저도 김사월이 김사월 쇼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 거죠.
1: 아, 그 과정을
0: 예,
1: 공개하는 거예요?
0: 공개하는 거예요. 강의처럼 해주는 거예요. 약간
1: 예,
0: 솔깃하시잖아요.
1: 그 공연 기획자처럼
0: 네.
1: 김사월이 자신의 브랜드 김사월 쇼 기획 과정을 공개하는.
0: 네. 그리고 그 어린이라는 세계로 유명한 김소영 작가님이
1: 네.
0: 나와서 이제 그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1: 네.
0: 쭉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PPT 이런 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쓰지 않고
1: 네.
0: 관객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으로 차린 남도밥상 같은
1: 아.
0: 50개 정도의 반찬이 너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제 요즘 예 나물을 좀 좋아해서
1: 그러니까요. 좀 미식가실 것 같긴 한데. 자, 이쯤에서 음악을 한곡 듣고 올까 합니다. 여기 출연하시는 아티스트 중에서 저희가 골라봤어요. 사실 이상은 씨의 음반은 디스코그래피상 그 음반에서 삶은 여행이라는 곡을 또 골라봤는데요. 이상은 씨가 사실 제가 데뷔했을 때보다 선배니까. 근데 이제 이상은 씨가 약간 작가주의로 돌아섰다? 뭐 이런 느낌의 시기에는 제가 약간 동시대에 같이 좀 활동을 해서 지켜본 바도 있고 굉장히 여성 작가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1세대, 0세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서 좀 상징적인 대표성이 있다?
0: 네.
1: 뭐 이런 느낌인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래서 그 아마 지금 작가주의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에 내신 앨범으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쇼크를 받았었는데 그 음악을 만드는 여자라면 얼마나 더 많이 받았겠어요. 그걸. 이런 예술적인 것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것도 자국 뮤지션이 해주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상은 선배가 섭외에
1: 1순위
0: 승낙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1: 네.
0: 와.
1: 정말 하신다고?
0: 네,
1: 믿어지지 않는 말 섭외가 됐다고?
0: 제가 말 꺼내놓고 당연히 아쉽지만 안 된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는 김유나 선배, 이상은 선배, 선우정아 씨 저희 그 자랑스러운 새 헤드라이너가 네, 저도 해놓고 진짜 오신다고?
1: 정말 간절히 원하면 뭐라 그러죠? 뭐 우주가 도와준다. 뭐 그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0: 네네.
1: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냥 된
0: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첫 회에 이분들이 모여주시는 거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페스티벌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팀이 한 세네 개밖에 안 돼도 점심부터 밤까지 내가 좋아할 법한 아직 몰라도
1: 아, 그렇지.
0: 아직 내가 그냥 이름만 알고 음악은 제대로 안 들어본 라이브는 본 적이 없는 이런 팀들이 막 계속 공연을 어디선가 계속 하면서 나랑 좀 비슷한 취향일 사람들이 계속 관객석에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1: 맞아요. 중요한
0: 네.
1: 요소죠, 아주.
0: 그래서 이런 이상은 선배의 음악을 쭉 들은 사람, 듣고 있는 사람, 김유나 선배의 음악 듣는 사람, 이렇게,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음악은 좀안 듣게 된, 디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요즘

0: 뮤지션들 음악은 되게 많이 듣는데 이상은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크록에 들어본 적은 없어라는 그 사람들이 관객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꼭 반드시 하고 싶었어요. 뭐 제가 그거는 아예 모르는 세계라 그 관객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무대에 전달된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거에 3일간 온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년에 또 오거나 이걸 누군가가 동경해서 내년에 이제 못 왔던 분들이 오시거나 참여 못 했던 뮤지션들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음악을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어떤 의미로 제3세계 음악 취급하는 느낌조차도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1: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음악
0: 네. 그냥
1: 자체를
0: 그런 거잖아. 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거가 뭔지라고 얘기하기도 제 생각엔 좀 그렇고, 사실 각각 되게 다른데, 그냥 여자가 하는 음악 이런 식이지라고. 약간은 어찌 보면 납작한 해석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몸이 이렇게나 많다랑 그걸 전부 아는 관객들이 있을 때 이런 느낌의 무대가 된다.
1: 네.
0: 그런 거를 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나?
1: 실력 행사 제대로 한번 할수 있는 장이 될것 같다는 기대가 있네요.
0: 아이 참.
1: 이상은 씨의 삶은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0: 2007년 발매된 이상은 13번째 음반에서 삶은 여행. 오늘 오지윤 씨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생명 라운지 추천곡. 추천곡이 아니라 이거 라이브로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곡이네요. 대표곡 중 하나니까 이걸 연주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1: 이제
0: 모르죠?
1: 관객의 발음으로는
0: 예.
1: 근데 뮤지션으로서 안 하실 수 있다는
0: 맞아요.
1: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
0: 이 세트리스트라고 하는 거 정하기가 참
1: 네.
0: 쉬우면서도 참
1: 어렵죠?
0: 어려운
1: 네.
0: 거니까. 그게 또그 부분이 기대되는 거니까. 뭘
1: 맞아요.
0: 연주해 줄까 뭐 이런 거.
1: 맞아요.
0: 게시판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언젠가 페스티벌 라인업 뜰 때마다 여기 가서 돈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열심히 노래 듣고 환호해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여성이고 왜 무대 위에서 여성들을 찾는 거는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그런 기분 들으셨다고 SMFOT29196님께서 5만 500번 이렇게 또 수치까지 비율을 주셨네. 이런
1: 아주 아주 좋네.
0: 상황에서 이뭐 영희 페스티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귀한 그런 거다라는 반응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사례도 뭐
1: 네.
0: 벤치마킹 하셨을 텐데 뭐 보니까 뭐 해외 유수의 그런 뭐 유명한 페스티벌에도 그런 그 이게 뭐 룰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1: 네.
0: 남녀 라이너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뭐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도 있다고들 하네요.
1: 야,
0: 뭐 스페인의 프리마베라 같은 예
1: 와,
0: 경우라고 하는데
1: 거기 엄청 크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아까 게시판에서 본 것처럼
1: 네.
0: 그런 게 문제 제기 분명히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 너무 향유자도 거의 남성이고 만드는 사람도 거의 남성이고 그런 경우라면 이해를 하는데, 음악하는 여성도 많고 음악을 듣는 사람의 관객인지 비율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라인업이 만약 여성이 적다면 왜일까라는 생각은 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각자의 이유로.
0: 근데 이제
1: 예.
0: 그 인사이더로서
1: 네.
0: 배제되는 경우도 많더라. 뭐 이런 뉘앙스였던 걸로 저도 알아들었고, 근데
1: 네네네.
0: 저는 남성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1: 네네네.
0: 그 부분을 잘 몰랐고, 예, 사실 어떻게 프로그램 자체가 그 섭외, 소위 말하는 그게
1: 네.
0: 이루어지는지는 그냥 당대에 뭐 인기 있는 티켓 파워가 센 아티스트 위주로 가는 것 같다라는
1: 그쵸.
0: 정도만 생각했지만,
1: 네네.
0: 실제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도
1: 네.
0: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1: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죄송스러운 게, 저는 그런 거 치고는 또운 좋게 페스티벌께 나간 거예요.
0: 오지은 씨는, 예,
1: 예,
0: 인기
1: 그,
0: 있으셨죠. 예.
1: 아니, 뭐랄까. 근데 이제, 나는 나갔으니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저는 이제 올해 페스티벌에 불림받기 위해서 나라면, 예를 들면 뭐 신보도 돼야 되고, 무슨 이슈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좀 다그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불림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런 게 모자랐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거 했다가, 이제

0: 어떤 페스티벌에서 봤어? 이거 앨범 안 냈는데
1: 이 기준에
0: 괜찮네?
1: 미달인 아티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네. 뭐
0: 우리
1: 이런,
0: 친구,
1: 네.
0: 그러니까 다 우리 저희 사랑하는 동료들인데, 약간 이 결국 누군가의 큐레이션이잖아요, 페스티벌이.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거기에서 뭐이 사람은 판매와 상관이 없지 정말 중요해. 이 사람은 정말 판매가 많아. 근데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어떤 정도의 개인의 큐레이션, 어떤 집단의 큐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그 이제 제가 음악을 할 때까진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저 때까지만 해도 뭐 여자가 기타를 쳐? 여자가 프로듀싱을 해? 그 말이 이제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1: 네,
0: 여자가 프로듀싱을 해는.
1: 이제 경계를 나누는 것
0: 네.
1: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좀
0: 다행이죠.
1: 예 그렇다고
0: 네.
1: 치면 아까 그 큐레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0: 네.
1: 실제로 이 페스티벌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여성 프로모터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예
0: 아, 네.
1: 오지훈 씨가 이걸 한다 그랬을 때
0: 어우.
1: 아 오지훈 씨면 이 프로모션 이 기획을 아 멋지게 잘할 것 같다라는 게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근데
0: 네.
1: 누군가의 큐레이션이란 말은 누군가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약간
0: 네.
1: 그런 취향이나 그런 배려
0: 네.
1: 이런 게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0: 그쵸.
1: 여성 프로모터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0: 네, 꼭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실무를 해봤더니 도무지 이제 음악하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저는 이제
1: 보통 일이 아닌가 보네요.
0: 떠나겠습니다.
1: 떠나요?
0: 재밌는 거 했으니까,
1: 예.
0: 네, 제가 세상에 할수 있는 은혜 갚음은 다 했다.
1: 예.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아이러니가
0: 네네.
1: 이런 여성 아티스트만 한정해서 소개하는 페스티벌의 소용이
0: 네.
1: 미래 이상적인 어느 순간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뭐 이런
0: 그렇죠.
1: 시절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0: 맞아요. 네네. 없어지는 게 좋죠.
1: 그렇다고 일회하고 도망가는 건좀 아니잖아요.
0: 그건 저도 1회로 이렇게 주목을 모았을 때에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페스티벌은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라 음악 만드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만들 때에는 사실 예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무대 미술이 달라지고 관객 편의도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회에 와주신 너무 고마운 개런티도 묻지 않고 와주신 조금 드립니다만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해서 제가 그 올해 이제 성공 사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하루의 매진이라고 한 사례가 있으니까 좋은 스폰서들이 생겨서 이제 예산이 아주 커지면 아주 화려한 무대 미술과 그러니까 음악을 해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더 뮤지션과 여기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돋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랑 그리고 다른 데서 받는 만큼의 개런티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은혜 갚기 위해서.
1: 은혜 보은의 차원에서
0: 네, 그리고 이제 아쉽게 못 오신 분들도 와주셨으면 좋겠고.
1: 지금 너무 매진이 빨리 돼가지고 저희 새음행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0: 네.
1: 가고 싶어도 얘기만 듣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0: 면목이 없습니다.
1: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라고요. 야, 이말 정말 그 핵심을 찌르는
0: 아,
1: 말이다.
0: 왜냐면 너무 잔혹해요. 페스티벌은 저는 출연자로서 제가 인기가 없으면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헤드라이너를 누가 시킨다면 전속력으로 도망가야 되죠. 다른 무대에 헤드라이너랑 붙는 거잖아요.
1: 그 경연 같은 느낌이 좀
0: 네.
1: 있네요.
0: 아, 저 4시에 하고 싶은 거.
1: 저도 약간 그런
0: 네.
1: 마음이
0: 작은
1: 있어서
0: 스테이지 4시.
1: 그 약간 좀그안 안전지대가 있어. 스스로
0: 있어.
1: 정한.
0: 맞아.
1: 그런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취하게 될 때가 있죠.
0: 네.
1: 자, 음악 자본주의 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음악을 이런 팬들이 만나는 좋은 것이긴 한데.
0: 맞습니다. 꽃송이가 피죠. 네.
1: 맞아요.
0: 네.
1: 마포문화재단과의 인연도 굉장히 반가우셨겠네요.
0: 네. 일단 그 홍대 하면 마포구고 이제 음악을 인디나 뭐 싱어송라이터나 시작을 할때 생각하는 게 홍대 시인인데 그래서 마포구의 마포문화재단 이제 저도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정말 좋고 그래서 그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완전히 덥석 잡고 제가 전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이 얘기가 나오고 이틀 뒤에 KTX를 타고 이제 예 마포구 염리동으로 대흥동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1: 아, 그러니까 한영애 씨에 관련된 질문은 요 음악 한곡더 듣고 와서 왜냐하면 한영애 씨가 여기 헤드라이너 될 뻔한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네. 김유나, 싱어송라이터 김유나의 장밋빛 인생 2024년 관능소설 수록곡입니다. 이 음악 듣고 오죠.

0: 2026 제1회 영희 페스티벌.
1: 와.
0: 헤드라이너 3인방 중한 사람인 싱어송라이터 김유나의 최신 음반에서 장밋빛 인생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영애 씨.
1: 네.
0: 뭐 0세대. 뭐 아까 이상은 씨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영애 씨도 자신의 곡을
1: 네.
0: 이분은 약간 그 예전에도 이 선배님이면 연극에 대한 그 열망도 굉장하셔가지고 연극 예술, 무대 예술
1: 와.
0: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이나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조언이 약간 연극적인 어떤 요소들을 언급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송라이터 이란 부분보다는 이분은 퍼포머.
1: 네네네. 그것도 근데 저는 엄청 멋진 예술의 분야라고 생각을
0: 저도
1: 해서.
0: 동의합니다.
1: 네, 꼭뭐 싱어송라이터야 된다 이런 생각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예. 여성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다. 예, 그래서 멤버가 남성이 있는 팀도 나오고. 그래서 한영애 선배가 올해 50주년이셔가지고.
0: 그렇죠.
1: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영희
0: 네네.
1: 페스티벌에. 근데 사실 저희가 7월에 하려고 했다가 날짜가 6월로 바뀌면서
0: 네.
1: 한영희 선배의 단독 공연과 정확하게 날짜가 겹치게 된
0: 그랬구나.
1: 길이래 저희가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51주년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하겠다라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1: 네.
0: 자원도 하고, 저도 할래요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했을 텐데, 그 추려야 되는,
1: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보통 한반 정도는 거절당할 걸 생각하고 예를 들면 10명한테 물어봐서 5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다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마음이 있는데 스케줄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섭외 속도를 늦췄어요. 이거 이랬다가 갑자기 막 12시에 공연시키겠다 싶어서 안 돼. 이거 안 된다. 마구잡이로 그러면 안 된다. 자, 멈춰, 멈춰.
0: 그렇지, 그렇지.
1: 네, 큰 실례 할수 있기 때문에.
0: 그러니.
1: 네네네. 예, 누군가는 12시에 가야 된단 말이죠.
0: 오지훈 씨가 하면 되잖아.
1: 예, 맞아요. 사실 그러려고 했어요.
0: 아, 정말.
1: 사실,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시간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비는 자리에 들어가게, 저는 약간 뭐랄까, 어디 남는데 넣어줘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일요일에 7시라고 하는 꽤나 어떤,
0: 부담스러운 시간대 아니에요? 4시 좋다고 그러셨는데.
1: 그니까요. 사실 저는 12시에 딱 하고 사라지고 싶은데, 이게 제가 페스티벌 기획을 해보니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페스티벌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그게 되게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헤드라이너, 제일 큰 무대 헤드라이너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러 갈 법한. 근데, 나는 그거 안 볼래. 나는 그래도 이 사람 볼 건데? 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맡아주고. 근데, 와, 나는 그둘다안 보고 난 절대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맡아주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를 계속 그 시간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그 대중적인 사람이. 그래서 저의 그 작은 무대 첫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장렬하게 실패하고, 우진 씨는 여기로 가십시오. 그럼 뭐 제가 묶어둘 수 있는 만큼 묶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0: 약간 그 약간 양을 치는 그런
1: 네, 목동이 사실 존재했던 걸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연의 섭리가 아니었더라고요.
0: 많이 힘드시겠지만 내년에도 꼭 열어주세요. 올해 못 가는 사람들 한이 됩니다.
1: 아이고.
0: 또 최연우 청취자께서 이렇게 써주셨고요.
1: 알겠습니다.
0: 이건 뭔지 모르겠네. 멍소우님께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듣고 있나? 전주 로컬 아티스트를 안 부르면 누굴 부르나?
1: 아, 그 전주 얼티밋이 저희 동네에 되게 큰 축제입니다.
0: 네네.
1: 저도 관객으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아직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 걸 모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공연을 종종 한다는 걸 모르시거나, 아니면

0: 그러면은 앨범을 낸지 너무 오래돼서 그옛 다른 사람들 불러야지라고 생각하시거나
1: 아니 뭐 그렇게
0: 뭐.
1: 실도 안 치셔도 되잖아요. 멍소님께서.
0: 그럴까? 그럴까요? 아, 안전하게 말해야 된다는 강박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1: 와, 이참 보러 가고 싶다. 저도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뭐 2회든 뭐 3회든
0: 네.
1: 나중에 영입 페스티벌에 뭐 무대 출연자로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여성 아티스트와 함께 서거나
0: 네.
1: 그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0: 네.
1: 피처링 정도로 참여하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내년이나 뭐 후년에는 그렇게 남성이라서
0: 네.
1: 배제되는 그런
0: 아, 하지
1: 사람들
0: 않죠. 너무 열려 있습니다.
1: 열려
0: 네.
1: 있을 수 있다라는
0: 네.
1: 생각이 이제
0: 그
1: 마지막으로 드네요.
0: 마음에 영희만 있으면, 영광과 기쁨만 있으면. 영광의 영, 기쁠 희.
1: 영광,
0: 마음,
1: 영,
0: 네.
1: 기쁠, 희.
0: 마음의 글로리와 조이가 있는 모두를 환영하는데 어쩌다 보니 큐레이션이 이제 여성 예술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고 저희는 뭐 여성 한정, 철저히 여자,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 저 연주자도 남자들 반이고.
1: 아, 그래요. 오지은 밴드와 저와 공통분모가 있고, 일단
0: 맞습니다.
1: 드러머가 똑같은 사람이
0: 네,
1: 예,
0: 저희
1: 해주고
0: 공유해서
1: 있으면서,
0: 네, 그래서 선배 스케줄 조금 신경 쓰고 있죠.
1: 예, 그리고,
0: 선배가 공연할 때는 제가 못하는 거죠. 한 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 그렇죠. 그 친구가 워낙 잘해요.
0: 잘해요.
1: 예, 잘하기
0: 그런
1: 때문에,
0: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쥐고
1: 그리고
0: 놓지 않습니다.
1: 기타리스트가 빅베이비
0: 맞아요.
1: 드라이버가 또 맡아주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0: 네.
1: 또 반가운 이름이라,
0: 네.
1: 활동을 그렇게 빅베이비랑 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0: 제가 작년 겨울 단공부터 같이 했는데, 그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건반, 잘하는 기타를 계속 스카우터처럼 몰래 보고 있어요. 기둥 뒤에서 저 사람 나랑 하면 어떠실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1: 보러 가요.
0: 보러 가서 가만히
1: 연주하러.
0: 봐요. 근데 항상 찾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을 한 7, 8년 정도 제가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1: 그렇게나
0: 아무런 친분 없이.
1: 오랫동안. 야.
0: 네, 근데 저도 공연할 일 별로 없으니까 좀 글쓰기도 했고 뭐 오진 서영호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제 음악을 다시 하면서 그분의 일렉 사운드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론 포크 기타도 너무 잘
1: 어쿠스틱도 잘
0: 치시고
1: 하시고.
0: 네. 그 이제 본인이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사람은 보컬이 가는 길을 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보컬의 공간을 만들어 주셔요. 네, 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시겠지라고 추측하고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 DM 보내서 저 음악하는 오지은인데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공연 같이 하자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삽주실에서 만나서 다 같이 다 내성적이고 다 그런 사람 다 아이거든요. 저희 다섯 명. 지금 깔끔하게 음악만 하고 근데 또 음악으로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뭐 악보 제가 쓴 악보 공유할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막 연주는 부수고 그래서 그분의 기타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그 리듬 베이스 드럼을 남자들 두 명이 맡고 있는데 피아노의 남매아리랑 그 기타의 빅베이비 드라이버 그 둘이 약간 좀 웃긴 비유긴 하지만 전쟁터에 장수 두 명이 앞서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럼 되게 편해지거든요, 제가.
1: 아주 든든하죠.
0: 네. 그럼 제가 노래할 때 힘이 좀덜 들고 약간 더 멀리까지 갈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리듬 쪽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공연을 진짜 편하게 해요, 제가.
1: 아주 든든하시겠는데요?
0: 네,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발 마음 바뀌지 않고 나랑 오래 해주길 그러고 커피 취향 맨날 물어보고.
1: 뭐 드러머 뭐 성함이 신동훈 씨니까
0: 맞습니다.
1: 신동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10수년째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뭐 한번 만나면
0: 2008년부터
1: 오래가는 그런
0: 좀
1: 약간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0: 제가 누가 잘하면 안 놓치려 그래요.
1: 욕심이 많으시군요.
0: 네, 그런 건 있습니다. 다시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런 사람은.
1: 그리고 또 공들여서 8, 9년 동안
0: 맞아.
1: 스카우터로 그렇게 공을 들이신 거라면,
0: 네.
1: 놓치기 정말 싫겠네요.
0: 네네.
1: 그래요. 2차 라인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좀 실례인 것 같아서, 그게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신생 페스티벌 1회 라인업이 맞다고 내가 낮잠자다 꿈꾼 게 아니고 김인규님께서.

0: 이 라인업이 얼마나 이 어마무시한지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네요.
1: 기쁩니다.
0: 예.
1: 사실 제가 낮잠 자다 꿈꾼 라인업의 최상 버전 같은 거긴 하죠. 근데 그 망상을 이분들께 얘기를 했더니 승낙해 주신 부분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도 꿈은 꿀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 할게요라고 해서 헐입니다.
0: 아이고야. 그 꿈꾸는 거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가
1: 네.
0: 뭐 소위 말하는 성공이자 성공.
1: 그렇죠.
0: 예. 성공에 대한 그 경험치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여러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1: 그럴까요?
0: 예.
1: 저는 오히려 좀, 무서워서 제 것만 하자는 쪽이기도 했거든요.
0: 책도 내시고 뭐
1: 네.
0: 여러 분야로 도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1: 그건 맞아요. 근데 책은 제가 저랑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책을 좀더잘 쓰고 싶은 나랑 아직 잘못 쓰는 나가 싸우는, 그러니까 제가 저만 괴롭히면 되고, 못하는 것도 나, 뭐 잘하는 것도 나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모으는 것 같은 건,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제가 뭔가 아쉽게 했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나쁜 경험을 시킨다든지, 그런 관객도 그렇고, 좀 다른 차원의 일이라, 좀 무서운 일인 거죠.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영희 페스티벌 준비를 하다가 아주 아주 화가 났다면, 솔로 뮤지션 오지은이라면 공연 엎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0: 잠깐. 제가 궁금해진 게 지금 막
1: 그래요?
0: 떠올랐는데,
1: 네.
0: 이뭐 대부분 90%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어우 할래요 하고 했는데, 그
1: 네.
0: 중에서 아주 소수지만 저안 할래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1: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0: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1: 놀랍죠? 왜냐, 스케줄이 안 되면 되게 아쉬워하면서 토크스 프로그램이라도 출연할까요? 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이것도 좀 저희 내부 사정인데, 페스티벌들이 계약을 할 때, 뭐, 너무 뮤지션들이 여기저기 나오면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0: 그렇죠.
1: 어떤 페스티벌에 나오면 그 앞뒤로는 조금 약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조항도 꽤나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섭외를 했는데, 아, 그 앞뒤에 제가 뭐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되는?
0: 아, 그
1: 그런
0: 계약에
1: 경우도,
0: 묶여서.
1: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내년을 기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딱한 분이 매니저님께 연락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동의를 안 해줬군요.
1: 네, 근데 그, 뮤지션이 동의를 안 했는지, 매니저 선생님이 선에서 커트하셨는지, 그건 이제
0: 모르겠지.
1: 영원히 알수
0: 알수
1: 없거든요.
0: 없죠.
1: 근데 그래서, 저 여기부터 오지랖인데, 진짜 오지랖인데, 그, 응원한다고 전해달라고. 왜냐면 제가 여자 뮤지션, 현재도 여자 뮤지션으로 활동하지만 그 20대 중반 막 후반 이럴 때좀 고독하고 외롭다는 느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여자 뮤지션 만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다저 빼고 다 남자 뮤지션이고 좀 그런 고독함.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여자 뮤지션을 만났는데 제 음악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엄청 기쁘더라고요. 내 친구가 될 법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 느낌. 그래서 저도 그 오지랖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0: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제3세계 음악처럼 약간 다뤄지는 그렇게 치부되는
1: 아,
0: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그리고 방금 외로움이나 그런 여성성에 대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게 또 성정체성의 어떤 그 성소수 그런 정체성 의미로도 나중에 확장
1: 네.
0: 될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1: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마음의 영희가 있다면이라는 말이 성별을 바꾼 분이 그 이후에 이름을 영희라고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영희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지금 가장 메인인 다수의 어떤, 생각,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의 꽃이 아닌 이것이 되게 가치가 있는데 아주 좋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음식 비유로 하자면 헐 몸에도 좋은데 맛도 좋은
0: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들어야 돼서. 지은 씨 음악 하나 더 들을까요? 아니면 선우정아 씨 음악을 들을까요?
1: 선우정아 씨 음악 듣죠?
0: 아, 진짜 양보하는 거예요?
1: 아, 양보 아닙니다. 이건 선우정아 씨가 보통 저한테 양보하고 나오죠. 감히 선우정아 씨한테 양보할 순 없죠. 그게 너무, 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기뻐요. 네.
0: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1: 네.
0: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선우정아의 별사탕.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 얼랜드 오이어의 2013년 여름에 발표된 싱글이죠. 라 프리마 에스타테 첫 번째 여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김우주 청취자께서 지난주에 중딩 아들 데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다녀왔어요 라고 쓰셨네요. 오랜만에 제 목소리 들으니 방송 들으니 반갑다 하시면서 독일 여행 기념 독일의 핫한 노래 한 곡 듣고 싶다라고 써주셨는데요. 독일에 가서 또 독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새콤달달 소스랑 감자튀김이랑 정말 맛있게 드셨다 라고 하시네요. 김우주님, 여행 중에도 저희 생각이 좀 나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독일 최고의 인기 스타 중한 사람이라네요. 2024년 말에 발표된 자트만의 곡입니다. 니만트, 아무도 무엇무엇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느끼는 이 고통, 이 아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뭐 그런 스토리라는데요. 자트만의 니만트. 김우준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박정용의 월드팝 이어갑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주 5월 30일 EBS 공감홀에서 저희는 공개방송을 열심히 네. 하느라 열심히 이리저리 뛰었고요. 또 아시안 팝 페스티벌 현장에서 정용 씨는 그 시간에 또 바쁘셨을 텐데 보양식은 좀 드셨어요?
1: 보양식?
0: 네.
1: 그 비타민 C 엄청 먹었어요.
0: 덕을 많이 봤나요? 비타민 C 덕을?
1: 그게 네. 그 요즘 이렇게 하나로 막 액체랑 그거랑 합쳐져 있는 네.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0: 그러니까 그렇게 네,
1: 인기가
0: 많이 팔리겠죠.
1: 예. 네, 그래서 막 피곤할 때 그거를 하나 먹으면은 뭔가 이게 콜라보 효과 같은 건가? 하여튼 그냥 네. 낫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사실 하루에 그걸 많이 먹으면 다 그냥 배출된다고 하는데
0: 그렇더라고요.
1: 하루에 두 개씩 그래서 한 지난 5일간 먹었으니 뭐 한 10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0: 비타민 C가 잘 맞는다.
1: 네.
0: 그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전에 듣긴 했는데
1: 네.
0: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요번 2026 아파페에 대해서 뭐 출연 아티스트의 특정 팬들이 움직이는 축제보단 음악
1: 네.
0: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와가지고 무대에 오른 모두의 음악을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이었다. 그리고 후기 경호를 맡았던 업체의 대표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올해 그 관객은 심지어 그 친절해요. 아, 오가 어, 이, 이 다시 읽을게요. 뉘앙스가 이거죠.
1: 네.
0: 올해 뭐가 좀 달라졌나요? 올해 관객은 심지어 친절해요. 예.
1: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0: 예.
1: 그 경호를 맡은 이제 대표님이 보통 이제 경호는 관객과의 약간 뭔가 묘한 텐션이 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호 대표님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에 뭐가 달라졌어요?
0: 그렇지.
1: 올해 관객은 심지어 친절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뭐 저도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올해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팬덤이 강한 팀들이 있잖아요. 뭐 팬덤이 나쁜 게 아니지만 팬덤이 강한 팀들이 사실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없고 약간 음악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라인업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되게 다양한 음악에 열려 있는 그런 관객들이 주로 왔거든요.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그러면 좀더 이렇게 뭐랄까 오픈 마인드죠. 뭐 약간 좀 기다려도 뭐 내가 지금 내가 이승열만 보러 왔는데 이승열 공연 앞에 한 10분 놓쳐도 뭐, 딴거 보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관객들도 아티스트한테 되게 뭔가 환대의 이미지가 있고요. 심지어 이 경호 분들과 관객 사이에서도
0: 신경전 별로
1: 뭐,
0: 없고,
1: why not?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그 페스티벌의 풍경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풍경은 사실 다른 관객이 만드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경호 대표님한테 설명했는데 그게 뭐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이분은 그걸 확실히 느낀 거네요.
1: 그러니까
0: 필드에서.
1: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약간 예전에는 정말 우악스러운 팬들에게 시달리느라고 이분 고생하셨는데,
1: 그런 게뭐 없지 않았는데
0: 왜 이렇게
1: 없지
0: 친절하지?
1: 않았는데 뭐
0: 이상하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니까,
1: 그렇죠. 그 아마 서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0: 서로,
1: 관객도 느끼고 아티스트도 느끼고 다 느끼고 뭐 다만 뭐 이제 관객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그렇게 친절해도 약간 뭐 불편함이 있는데 지난 아시아판 페스티벌이 날씨도 좋았고 날씨 탓도 있었고요. 관객도 그냥 뭐딱 적당했고.
0: 아까 1부에서 오지은 씨 나왔다
1: 네,
0: 가셨는데,
1: 들었어요.
0: 오지은 씨 표현으로는 이 페스티벌이 음악 자본주의의 꽃이다.
1: 네.
0: 그 팬덤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흥행 면에서는 그게 필수 요소이기도 해서 참 아이러니해요. 그쵸?
1: 그렇죠. 산업 자체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고 아티스트한테도 사실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다거나 그거가 중심이 되면 사실은 좀 힘들어지죠. 재미도 없어지고.
0: 경호하시는 분 말처럼 분위기도 좀 힘들어지고
1: 네. 근데 영희 페스티벌이야말로 사실은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는, 네. 주제의식으로 투철한, 그리고 1회에 바로 매진을 하는. 응원합니다.
0: 뭐 어떻게 보세요?
1: 네?
0: 그 영희 페스티벌 아까 그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그 행사 중에서
1: 네.
0: 이 아까 그 이건 사실 저기 지은 씨한테 물어봤어야 될 질문인데 이 뉘앙스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 네네.
0: 거기 이런 뭐그 토크 같은 이런 문화 행사도 진행을 한다는데 홍대 여신과 홍대 마녀 이면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약간
1: 아마도 지은 씨와 요조 씨가 나오는 그런 토크겠죠?
0: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뭐 페스티벌이나 뭐 홍대 시인에 대해서 거기 얼마나 그 이면에
1: 네.
0: 남성 위주의 소위 말하는 약간 마초이즘이
1: 그게 뭐 맞춰 맞추...

0: 찜이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이나 그 외부에서 그이 안을 호명할 때 자기들 또는 편의 또는 자기들 세계관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부르잖아요. 어떨 땐 여신으로 부르고, 어떨 땐 마녀로 부르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1: 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0: 뭐
1: 전혀.
0: 그랬죠. 그뭐 그런 시각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페스티벌이 사실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던 게좀 신기하고 아쉬워서 저는 영희 페스티벌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1: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0: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
0: 근데
1: 다행입니다.
0: 이제 이거를 상업적으로 확 키웠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또 다른 얘기여서 아마 고민하시겠죠. 아까 지은 씨 나가면서 괜히 농담처럼 선배님 커피 한잔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어려움을
1: 컨설팅,
0: 하더라고요.
1: 또
0: 네.
1: 선배로서 또
0: 아니,
1: 많이
0: 선배는 무슨
1: 도와주시기
0: 선배예요?
1: 바랍니다. 자, 아파페도 잘 올해 이런 또 나름 화기애애한 또 색다른 화기애애함이 있어서 음악 전체에 대한 팬이라고 해야 되네. 음악 애호가들이 많이 모인 그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선곡 테마 알려주시죠.
0: 아, 오늘은 사실은 특별한 주제를 막 정해서 온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제가 가장 바빴던 2주 같아요. 그러니까 페스티벌 바로 앞에 있는 1, 2주잖아요. 가장 바빴던 지난 2주간 사실 음악도 많이 못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있던 음악 플랫폼에서 저를 가장 위로했던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라는 명칭으로 한 5곡을 골라봤습니다.
1: 힐링에 여기 또, 예, 포커스가 맞춰지는군요.
0: 네.
1: 박정용 개인적으로도 힐링받은 그런 사운드. 어떤 음악 골라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0: 네, 첫 곡은 저는 이거 승윤 씨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아니, 전이 팀을
0: 알고
1: 알고리즘에
0: 계세요?
1: 의해서 추천받은
0: 그쵸.
1: 벌써 한 1년 정도 넘었어요.
0: 활동한 지는 그럼 한 4, 5년 정도 지난 것 같고, 저도 한 몇, 한 2년 정도 전에 딱 접하고, 이 뭐지? 약간 영화 OST에 나올 것 같은 그냥 음악 전체가, 이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영화 OST 나왔지? 찾아보면 또 막상 소개된 적이 없어요, 영화에는.
1: 그 느낌이 그런 건가요?
0: 네.
1: 저는 이 연주팀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영화 음악이라고 소개한 부분을 어떻게 느꼈냐면,
0: 네.
1: 받아들였냐면, 너무 이 음악 자체가 기타 음악인데, 기타 연주 음악인데, 좀더 다이나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전혀 그냥 풍경 같잖아요.
1: 그냥 정제돼서,
0: 그쵸.
1: 이게 실제 요즘 그때도 AI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얌전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영화 음악적인 느낌이었군요.
0: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 이게 뭐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궁금해하실 텐데 그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티에레스 형제라는 뜻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에콰도르계 스위스 형제인 알레한드로 구티에레스와 에스테반 구티에레스가 벌
1: 친형제군요.
0: 네, 친형제인데 아
1: 알레한드로와
0: 이게 제가
1: 에스테반.
0: 한 4년 5년 정도 전에 알았지만 결성한 지는 꽤 됐네요. 2015년. 뭔가 10년 정도 지난 스위스 취리히에서 결성한 인스트루멘털 기타 듀오고요. 뭐 당연히 출생에서 나오는 약간 라틴 아메리카 정서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것도 뭐 편견일 수 있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미국 남서부 사막의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하도 봐서. 네.
1: 웨스턴 영화의 장면이
0: 그렇죠.
1: 당연히 이렇게
0: 그
1: 좀
0: 킬빌에서 사막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 같은 그다음에 약간 1970년대 60년대의 어떤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음악 같은 느낌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적 뿌리에 뭐 구스타프 산타올레나 아니면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음악을 엄청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1: 엔니오
0: 네, 엔니오
1: 모리코네를 꼭
0: 모리코네도
1: 집어서
0: 좋아하고,
1: 산타올라야도
0: 네,
1: 그렇고.
0: 그리고 아마도 크루앙빈을 좋아하시면 이 아티스트의 음악은 뭐 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1: 잠깐만, 지금 기억이 잘안 나서
0: 네.
1: 그러는데, 크루앙비는 3인조고 리듬 베이스 드럼에 맞춰서 기타가 약간 부각하는 그런 부각되는 그런 건데, 구티에레스
0: 형제들은
1: 형제도 드럼이
0: 드럼 없죠. 드럼이
1: 없죠?
0: 있는 경우도 곡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거의
1: 그냥 기타 둘이서 연주하는
0: 형태죠. 노래도 거의 없고요. 네.

0: 쿠랑빈. 쿠랑빈은 이제 월드스타 아닌가요?
1: 뭐 이번에 뭐 펜타포트에서도
0: 네.
1: 뭐 헤드라이너로
0: 맞아요.
1: 오는 그런 정도의
0: 와.
1: 아티스트가 됐죠.
0: 맞아요,
1: 몇년
0: 맞아요.
1: 사이.
0: 와. 놀랐어요, 약간. 아무튼 오늘 그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 앨범 중에서 어떤 앨범에 어떤 곡을 또한곡
1: 네.
0: 들어볼까요?
1: 2024년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서 마리오
0: 네.
1: 허슬이라는 곡인데 요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0: 허슬이라고
1: 네.
0: 하면 약간 삶이 그 쉽지 않은 가운데 좀 억척스러워야 되고 정말 생활력이 높다. 그런
1: 그렇죠.
0: 사람들의 그 일상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헛슬 하면서,
1: 허슬하게 산다.
0: 예, 헛슬을, 이게 동사죠.
1: 네.
0: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런 헛슬 하는 자세로 이겨내는. 여기에 또 바리오가 붙었으니까 그 개토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변두리?
1: 그렇죠. 그러니까
0: 특히
1: 약간 미국에서 스페인계 거주구역,
0: 스페인계
1: 라틴계
0: 사람들이 사는,
1: 거주구역이란
0: 예,
1: 뜻이더라고요.
0: 마리오.
1: 또. 네.
0: 예. 약간 애칭일 수도 있어요. 그쪽 출신은 뭐 우리
1: 우리
0: 바리오의 뭐
1: 바리오에
0: 추억 뭐
1: 있다. 네.
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1: 할렘 같은 느낌?
0: 할렘,
1: 하고는 또 다르죠.
0: 할렘도 그렇죠. 할렘
1: 네.
0: 전성기도 있었고, 근데 워낙 개토화된
1: 네.
0: 시절 때는 좀 바리오 뉘앙스보다는 약간 우범지대 느낌이 강해가지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목이 마리오 허슬이군요.
1: 허슬입니다. 네.
0: 예.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개처럼 돈 버는 인생은 좀 아닌 것 같고 좀센것
1: 그렇죠.
0: 같고
1: 네.
0: 뭐라고 해야
1: 여러 가지
0: 되나?
1: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여튼 뭐 연주 음악이니까 한번
0: 네.
1: 음악 들으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에콰도르계 스위스 형제 그룹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의 마리오 허슬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2부입니다. 오늘 2부 순서 카페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의 안내로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고요. 초여름 이 무렵 그를 힐링한 사운드 그런 레코드에서 골라온 음악 첫 곡으로 에콰도르 출신의 스위스 듀오 에르마노스 구티에레스의 마리오 허슬 함께 들어봤습니다. 4921님께서 음악이 좋아가지고 귀가 번쩍 받아적긴 했지만 어렵지만 제목 저장했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저희 게시판 오시면
1: 네, 있습니다. 예,
0: 텍스트로 올려놨으니까
1: 그리고
0: 예.
1: 곡 제목 저장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구테레스 형제만 딱 이름을
0: 예.
1: 해서 들어보시면 나머지 곡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그만큼 이 곡이 이 무드가 마음에 들면 앨범이 다 좋아요.
0: 무드송으로서 아주
1: 네,
0: 훌륭하군요.
1: 훌륭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마음을 확 이렇게 잡아채는 것도 있고요. 저는 최근에 좀 자주 들었던 앨범이에요. 틀어놓으면 그 무드
0: 그
1: 좋습니다.
0: 기타 막 밴딩 딱 들어갈 때
1: 아우
0: 그
1: 막 그쵸.
0: 비브라토 착
1: 네.
0: 그렇구나.
1: 위스키 한 잔과 함께
0: 음주 BGM이었군요.
1: 아, 최고입니다. 최고.
0: 예. 자, 초여름 힐링 사운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 곡이 좀더 초여름 힐링 사운드에 딱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트리스테 하네로라는 팀인데요.
0: 네.
1: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남미 아티스트 같은데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활동했던 1960년대 말에 활동했던 5인조 뭐 소프트 락 또는 뭐 보사노바 팝 그룹이고요. 활동 기간이 아주 짧았고 1969년에 미트 트리스테 자네로라는 이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사라진 팀이에요. 되게 컬트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음반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설적인 음반을 알려져 있고 자켓이 보면 어떤 풀밭에서 남녀 뭐 멤버들이기도 하고 막 같은데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막 활짝 웃으면서 뛰어가는
0: 그 예전에
1: 예.
0: 참고서 정과 이런 표지로 그런 거
1: 맞아요.
0: 많이
1: 맞아.
0: 나왔었잖아요.
1: 철수와 영희가 손잡고 가는 뭐 이런 느낌인데 자켓도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르지 멘데스 같은 브라질리언 감성도 있고요. 1960년대 약간 미국에서 유행하던 약간 소프트 팝, 소프트 락, 뭐 요런 느낌, 선샤인 팝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이 막잘 더해져서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거 뭐 바이닐 같은 초반 같은 경우는 뭐딱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만딱 붙어 있으면 이게 만 원이라고? 뭐 만엔 뭐 이런 식.
0: 아니, 그나저나, 일본은 컬렉터들이 이 경제 붐이 시기에 얼마나 많이 이 타이틀들을 사들인 거고, 또 일본 현지 발매를 이루었길래,
1: 그쵸?
0: 예,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을까,
1: 근데
0: 참.
1: 그게 1970년대부터 워낙 취향이 다변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황금기 때 80년, 90년대까지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서도 황금기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이런 것도 발매했다고 이런 거를 이제 한 몇십 년 지나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발매했어? 막
0: 그게 바닥이 날 즈음은 아니에요. 이제 뭐,
1: 아, 바닥이 안날 정도일 것 같아요.
0: 그 개체 수가.
1: 네, 개체 수가 정말로 너무 너무 많이 발매하고 그게 많이 팔리기도 해서 어쨌든 아직도 이제 일본에 가서 그뭐 음반을
0: 디깅하다
1: 디깅을
0: 보면
1: 하다 보면 놀랍죠.
0: 놀라운 또 보석을 또캐 오시는군요. 트리스테 하네로 5인조 전설이 된 지금은 뭐 존재하지 않는 해체된 그룹일 텐데 어떤 곡이죠?
1: 느느드 말이라고요.
0: 예.
1: 다시 태어난 말이라는
0: 다시
1: 곡입니다.
0: 태어난 말이 오늘 박정용 씨의 두 번째 선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이거 그 잘못 들으면 르네 대머리 이렇게 들려가지고요.
1: 르네
0: 대머리.
1: 대머리.
0: 이거 누군가
1: 네.
0: 예전 그 방송에서는 개그맨이 이거 분명히 캐치해가지고 이거 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 1969년 음반 트리스테 하네로 미국 텍사스 출신의 5인조 그룹의 르네 대머리.
1: 대머리.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1: 요 앨범도요.
0: 예.
1: 그 앞서 소개했던 그 형제들 굿디에스
0: 네.
1: 형제들 앨범처럼 앨범 전체가 약간 이런 느낌. 예.
0: 무드
1: 무드.
0: 팝이라는 말을
1: 네.
0: 예전에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드 송,
1: 그렇죠.
0: 뭐
1: 네.
0: 무드 뭐
1: 그러니까
0: 이런.
1: 일관된 무드로 되게 딱 있는 그래서 약간 선샤인 팝 되게 이렇게 선샤인 선샤인한
0: 네.
1: 그런 음악들이 있어서 뭔가 약간 울적하고 기분이 좀 힘들 때
0: 예.
1: 딱 들으면 네, 좋습니다. 이 앨범.
0: 조명은 어떻게 하시나요? 약간
1: 아,
0: 사이키.
1: 이거는
0: 예.
1: 이제 음주용 음악은 아닌 것 같고요.
0: 아니겠죠?
1: 네,
0: 예.
1: 운전하면서 탁 이렇게.
0: 트리스테 하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무드송을 원하신다면. 자, 오늘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 박종용 아시안 팝 페스티벌 카페벨로지 대표의 선곡 이제 세 번째 음악입니다.
1: 사실은 저는 요 곡이
0: 네.
1: 지난 2주 동안 제가 약간 너무 가슴 깊이 들었던 곡이고요.
0: 네.
1: 마이크 올드필드의 그 센티넬이라는 곡인데
0: 네.
1: 튜블라 벨스 2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0: 튜블러 벨스라는 그 전설적인 음반으로
1: 음반이 있죠. 네, 그
0: 명한 그 아티스트.
1: 1973년에 발표된 튜블라 벨스라는 앨범이 워낙 유명했고 이게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더 엑소시스트 영화의 오프닝에 사용돼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고 당시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하며 뭐한 279주 동안 머물고 뭐 260만 장이 팔리고 막상 이 음반이 어떻게 보면 뭐 프로그레시브 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중적인 음악은 아닌데

0: 소위 말하는 핑크 플로이드의 뭐 닥사이드 오브 더 문처럼 그런 음악이 대중적으로 히트를 공포 영화 배경 음악인데 그리고 이제 이 음악 튜블라 벨스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유명하잖아요. 원맨 오케스트라고 해서 마이크 올드필드가 사실 한 20개 이상의 악기를
1: 네네네네.
0: 다 연주한 뭐
1: 튜블라벨을
0: 튜블라
1: 포함해서
0: 벨스를
1: 예,
0: 포함한 뭐
1: 기타
0: 기타,
1: 예.
0: 베이스, 그랜드 피아노, 만돌린 그걸 다 연주해서 혼자 그냥 다 녹음하고 연주해서 만든 음반이잖아요. 근데
1: 네.
0: 사실은 투블라 벨스 2라는 앨범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1: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아쉬운데
1: 네.
0: 투블라 벨스 1보다 2가 더 좋다고 말하긴 그런데
1: 네.
0: 정말 원만큼이나 투블라 벨스 2가 너무 훌륭하고요.
1: 네.
0: 이 앨범을 마이크 올드필드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 자체는 워낙 이제 70년대, 80년대 때는 저작권이나 이런 게 판권 자체가 그 레이블과 아티스트 간에 보면 레이블 쪽에 다 쏠려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레이블이 다 가져가는
0: 다
1: 게
0: 가져간 뭐
1: 보편적인, 예.
0: 보편적이고요. 뭐 그다음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양해 같은 게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힌트했는데 거의 소속사인 버진 레코드에서 이걸 다 갖고 있고 뭐 마이크 올드필드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 늘 갑갑함 속에
1: 네.
0: 내가 이거를 기필코 1990년도 한뭐 지나서 새 레이블로 옮기면 다시 만들겠다.
1: 그러니까
0: 예.
1: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약간 우회적으로 이 방법뿐이 없잖아요. 새로
0: 그쵸.
1: 녹음하는
0: 예.
1: 방법. 예.
0: 근데 그렇다고 투블라이브에서 2를 만들었는데 1을 다시 녹음한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다채로운 음악이 담겨
1: 그렇죠, 그렇죠.
0: 있는데 이 오늘 소개할 이 센티넬이라는 곡은 투블라이브에서 2의 시작을 여는 곡인데요. 바로 원의 그 유명한 오프닝 테마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게 약간 내가 지금 투블라이브에서를
1: 예.
0: 듣고
1: 예.
0: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반가우는 그런 곡이긴
1: 그
0: 해요.
1: 5분 내내 흐르는 그
0: 네.
1: 오스티나토 자체가 상징이잖아요.
0: 상징이죠.
1: 튤라벨스.
0: 하, 그 저는 워낙 그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저한테도 엑소시스트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1: 너무 무섭죠.
0: 아, 저는 정말 저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또 엑소시스트 같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 감정이 그러면서 약간 공포 영화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약간 변태가 된것 같은데
1: 즐기는 법을 터득한 건가?
0: 터득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 뭐 저희 와이프나 딸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를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걸 왜 보냐?
1: 네.
0: 그래서 늘 외롭게 혼자 봅니다.
1: 뭐 소위 말하는 강심장 중에 한 분인가?
0: 아니 강심장은 아닌데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주는 어떤 쾌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1: 마이크 올드필드 1992년 그가 발표한 튜블라벨스 2에 수록된 첫곡 센티넬 이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부 순서죠. 카페벨로주 아시안팝페스티벌 대표 박정용 씨와 함께하는 월드팝 초여름의 힐링사운드란 주제로 고르신 세 번째 곡 마이크 올드필드 영국의 아티스트의 92년 음반 튜블러벨스2의 수록곡 센티넬이었습니다.
1: 근데 잠깐 힐링 사운드라고 계속 했는데
0: 네.
1: 작가님이 지금 배경화면으로 엑소시스트 영화를 계속 띄워주고 있어서 지금
0: 엑소시스트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음악은 그 이 반복되는 오스티나토가 뒤에선 약간 좀 희망적으로 약간 그렇게 풀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걸 놓쳤네. 아까 오전에 듣고 왔을 때 아, 이런 분위기로 해결을 하는구나 음악적으로. 근데 역시 엑소시스트
1: 엑소시스트를
0: 영상을
1: 영상을 띄워주는 바람에 오로지 여기에
0: 이걸 이길 수
1: 집중이
0: 있는 건 없다.
1: 네,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0: 구마 의식이 참 흥미롭죠.
1: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0: 그렇죠.
1: 엑소시스트. 네.
0: 자, 오늘 힐링입니다. 초여름의 힐링 사운드인데요.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보죠.
1: 아, 이번 곡은 좀 진짜 힐링이고요.
0: 예.
1: 클로드 볼링 하면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0: 네.
1: 뭐 장피에르 랑파리나 요요마 같은 그런 클래식 연주자들과 크로스오버 작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0: 작곡가.
1: 작곡가인데요. 디디 브리지 워터라고
0: 네.
1: 그 여성 재즈 보컬로는 아주 유명한
0: 네네.
1: 가수인데 이 디디 브리지 워터와 함께 작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사실은 정말 좀 힐링 사운드인데 그런 곡인데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꼭 소개를 하려고 했고 누이제나 왈츠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1984년에 그 TV 미니 시리즈 루이지애나를 위해 만든 메인 테마곡이에요. 뭐 제가 뭐이 TV 미니 시리즈를 본 적은 없고요.
0: 네.
1: 본 적은 없고 실제로 그 장소 자체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를 배경으로 한 약간 대하 드라마여서 그 남부 지역의 왈츠나 뭐 딕시랜드 재즈 뭐 약간 거기에 유럽식의 어떤 로맨틱한 이 클로드 볼링이 잘하는
0: 네.
1: 그런 클래식 음악들이 딱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음악에. 예. 그래서 묘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디디 브리지워터에 대한 언급은 어제였나?
1: 네.
0: 저희 청취자 중한 분이 일본 지금 여행 중이신데 그 도쿄 블루노트에서
1: 아,
0: 디디 브리지워터가 공연한다고 거기
1: 그래요?
0: 보러 간다고
1: 네.
0: 어제 소식을 주셨어요.
1: 한국에서
0: 네.
1: 유독 좀 인기가 없는 재즈 보컬이에요.
0: 왜
1: 지명도에 비하면.
0: 그러죠? 뭐.
1: 좀.

0: 뭐랄까요? 특징이 좀 대중적인 면은 좀 없긴 하죠. 네, 확실히 좀 정통이고 뭔가 다이애나 크롤 가수 뭐 이런 가수처럼 좀 멜로디가 확 오거나 그렇게 좀 소프트한 느낌이 확실히 없어서 그런지 한국에선 유독 인기가 없습니다, 진짜.
1: 그래요.
0: 네.
1: 아무튼 이분 찾아보니까 70대 이제 중반 넘어서서
0: 그쵸.
1: 연로하신데도 일본 투어를 감행하신다니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 83년 음반이니까
0: 한창 때죠. 네.
1: 젊은 시절 전성기에 그의 음성 또 들어볼 수 있겠군요. 클로드 벌링의 루이지애나 왈츠 피처링 디디 브리지워터. 오늘 박정현 씨가 추천하시는 네 번째 선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0: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영화 음악가,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드라마 음악 한곡 듣고 왔습니다. 루이지안 왈츠, 보컬 피처링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아티스트 디디 브리지워터였고요. 83년도, 84년도 이 무렵에 방영된 미니 시리즈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최영경님께서 어제 그 언급, 그 월요일이었죠? 어제가 월요일인가?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1: 네,
0: 그저께
1: 그저께.
0: 그 블루노트 도쿄 다녀오신 그 경험을 바로 올려주시네요. 1950년생이시던데 여유와 에너지가 대단했다. 월요일 저녁인데 블루노트 도쿄 빈자리가 없었다. 새 음향 덕분에 알게 된 아티스트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고, 일전에 정용님께서 삿포로의 재즈바
1: 네.
0: 또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후기 주셨습니다.
1: 부럽습니다.
0: 그 도쿄 블루노트에 대해서는 한번 인생에 한번 가볼
1: 가볼
0: 만한
1: 만하고요.
0: 장소다. 예.
1: 조금만 도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0: 네.
1: 조금만 부지런해서
0: 예.
1: 블루노트 도쿄 일정 좀 보시면 예매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다른 일본 공연장은 사실 좀 장벽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노트 도쿄는 아니어서
0: 예.
1: 조금만 부지런하셔서 예매하셔서 도쿄 간 김에 한번
0: 볼수 있어.
1: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예.
1: 너무 좋아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자, 오늘 선곡하신 오늘 마지막 곡 어여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지만
0: 네.
1: 약간 승현 씨가 좀 비웃으셨는데
0: 안 비웃으셨어요. 예. 취향을 그냥
1: 네,
0: 저는 파악을 한 거죠.
1: 파악을 한 거죠. 1970년대 미국 서부 지역의 약간 뭐 웨스트 코스트의 어떤 컨트리 락, 포크 락,
0: 소프트 락,
1: 소프트 락, 뭐 야트 락, 뭐 AOR이라
0: AOR이라고 뭉쳐
1: 부르는데
0: 얘기하는,
1: 우리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0: 예.
1: 그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파이어폴이라는 팀이고요. 1974년도에 결성된 팀이고 굉장히 유명한 밴드의 출신들이 다 모여있는 슈퍼밴드 출신이에요. 뭐더 버즈 출신도 있고요. 더 플라잉 브리트 브라더스라는 멤버도 있고 이글스의 베이시스트인 티모시 비 스미트도
0: 여기
1: 여기서
0: 출신이에요?
1: 출신은 아닌데 여기서 약간 같이 연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글스 느낌이 있는 그런 밴드인데 이 파이어폴의 1976년도 앨범에 수록된 You Are The Woman이라는 곡인데요. 빌보드 탑10 히트곡이고 아마 뭐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0: 라디오에서 틀면 나왔던
1: 엄청
0: 곡,
1: 틀면 나왔던 곡이죠. 네, 저도 그 틀면 라디오 이런 곡이 나오는 시대를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0: 잘못, 좀 너무 늦게
1: 잘못
0: 태어나신 것
1: 태어났어요.
0: 같아. 장발하고 코시염 기르고 미국에서
1: 그러게요.
0: 사셔야 할 분인 것
1: 네.
0: 같은데. 아무튼 오늘 덕분에 힐링, 음악 힐링 잘했고요. 다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Firefall의 연주한 노래로 You Are the Woman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10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ようものなら
1: 동사의 의지형 그러니까 우 또는 요가 붙는 꼴이죠. 이 뒤에 모노 나라가 붙으면은 만일 그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뭐뭐라도 했다가는 뭐뭐 할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0: 早く寝たら 아시다 바이토 でしょ?
1: 일찍 자는 게 어때? 아시다 바이토 でしょ? 내일 아르바이트잖아.
0: そうだね. 遅刻しようものならクビになっちゃうし 早く寝よう.
1: 遅刻する, 遅刻しよう. 이게 의지형이잖아요. 뭐 권유형 이렇게도 부르는데 의지를 나타냅니다. 遅刻しようものなら 지각이라도 했다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そうだね, 그러네. 遅刻しようものならクビになっちゃうし 早く寝よう. 지각이라도 했다가는 クビになる 해고되다. 잘릴 테니까 빨리 자야겠다.
0: 手がつけられない.
1: 태가 つけられない. 상태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모양. 손쓸 방도가 없다. 처리할 길이 없다.
0: 一人暮らしの息子さんに会いに行ったんでしょ? どうだった?
1: 一人暮らし, 혼자 사는 것 또는 자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一人暮らしの息子さんに会いに行ったんでしょ? 자취하는 아들 보러 갔다 왔잖아. どうだった? 어땠어?
0: もう手がつけられないほどに部屋が散らかってて呆れたわ.
1: 지라카르, 어질러지다. 그러니까 아우 정말이지. 태가 つけられない 호도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해야가 지라카테테, 지라카테이테,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아키레타와 아키레르, 어이없다, 기막히다. 그러니까 아 정말 기가 막혔어. 그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화문 함께 보시죠.
0: 나가이상, 사이킨 타이초 다이조부?
1: 나가이 씨, 요즘 타이초, 몸 컨디션 괜찮아요?
0: 朝から疲れてるように見えて
1: 아침부터 疲れている. 자, 疲れる는 지치다, 피곤하다인데 지친 상태를 나타낼 때는 疲れている 해야지 피곤해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疲れてるように見えて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는데.
0: 고심파이오카케시테스미마센.
1: 심파이오카케르, 걱정을 끼치다. 고심파이 오카케 스르. 자, 이건 전부 겸양 표현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인데, 고심파이 오카케시테 스미마센. 걱정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0: 大丈夫なんですけど, 最近 朝から 怪獣と 戦ってて.
1: 아, 괜찮긴 한데요. 요즘 朝から 怪獣と 戦ってて, 아침부터 괴물이랑 전쟁을 치르거든요. 니혼데와센세. このイヤイヤ期に、突入した息子のことを怪獣とかよく呼んでますよね。もうどうにもできないってね。手に負えない。もう、どうじょい、어떻게、손을쓸수없을정도로힘든상황에서이어린아들을괴물이렇게부르기도합니다。怪獣?아、もしかして息子さん?괴물이요?아、혹시아들?はい。
0: ついに 본격적인 이야야키니
1: 突入してしまって. 네, 드디어 본격적인 본격적으로요. 이야야키, 유아 사춘기, 실업병 뭐든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싫어 하는 때 있잖아요. 유아 사춘기에 접어들어서요.
0: 아사카라 헤토헤토데스.
1: 헤토헤토다 하면은 녹초가 되는 모양, 되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완전히 녹초가 돼요.
0: 아, それは 大変だ. あれも嫌、これも嫌のオンパレードだよね.
1: 온파레이드, 총출동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정말 힘들지. 아레모이야, 코레모이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서 온파레이드, 뭔가가 줄줄이 이어지잖아.
0: はい、自分でやるも強くて 少しでも手を貸そうものなら癇癪を起こすし.
1: 네, 自分でやる, 내가 할 거야 라는 것도 강해서, 즉 내가 할 거야 라는 고집도 세서 少しでも 조금이라도 테오 가소 모노 나라, 테오 카스 이거는 도와주다예요. 가소 모노 나라, 즉 도와주려 했다가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면은 간샤코 오코스시, 짜증을 내고요.
0: そうなると 手がつけられなくなるよね.
1: 手がつけられない.

0: 도저히 손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손쓸 수가 없어.
1: だから、できるだけ本人にやらせ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時間かかるし。
0: 그래서 데키르 다케 되도록이면 혼니니 야라세르 하게끔 하다 시키다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 카카루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 毎日一仕事を終えてから出社してるようなものだね。ほんとお疲れ様。
0: 매일 히토 시고토 오에테 카라 슈샤 스르 슈샤 이건 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을 하나 끝내고 아니면 힘든 일을 하나 끝내고 출사 시대로 요나 모노다네 출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혼토 오츠카레사마 정말 수고 많아 고생 많네 했는데 정말 출근하기 전부터 아이 때문에 전쟁을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는 거니까 아침부터 츠카레테루 요니 미에루 노와 아타리마이 카모시레마센네 모시카스루토 센세이노 토코로 준쿠 이카가 데시타카 이야이야키.
1: どうですかね。まあそう、ちょっと機嫌が悪い時は確かにありますよね。
0: でもそれほどではなかったですかね。
1: まあどうでしょうか。
0: まあどうでしょうか。てんてんてんっていうことです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永井さん、最近体調大丈夫？朝から疲れてるように見えて。
3: ご心配おかけしてすみません。大丈夫なんですけど、最近朝から怪獣と戦ってて。
2: 怪獣？あ、もしかして息子さん？
3: はい。ついに本格的にイヤイヤ期に突入してしまって、朝からヘトヘトです。
2: ああ、それは大変だ。あれも嫌、これも嫌のオンパレードだよね。
3: はい。自分でやるも強くて、少しでも手を貸そうものなら癇癪を起こすし。
2: そうなると手がつけられなくなるよね。
3: だから、できるだけ本人にやらせ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時間かかるし。
2: 毎日一仕事終えてから出社しているようなものだね。本当、お疲れ様。
1: 11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요, 모노, 나라.
1: このことがバレようものなら、ただでは済まないよ。
0: 들키다, 발각되다, 바레르, 바레요, 바레요, 모노, 나라. 이렇게 된 거죠. このことが 바레요, 모노, 나라. 타다데와 스마나요. 타다데와 스마나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 일이 들키기라도 하면은 바레요, 모노, 나라.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1: 약속을破ろうものなら信用はガタ落ちです。
0: 破る、약속を破る、약속을어기다、破る、破ろうものなら、이렇게된 거죠. So, 약속을 어기기라도 하면은 신용은 가타 오치 です. 가타 오치, 이거는 폭락, 확 떨어지는 것으로 신용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신용, 신용, 이거는 신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 ここでミスでもしようものなら、プロジェクト全体に影響が出るので緊張しました。
0: 여기에서 미스 데모 시오 모노 나라 실수라도 했다가는 프로젝트 전체에 애교가 될 영향이 생기니까 긴장했어요. 자, 문장 완성하기 첫 번째.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면은 짜증을 내고요. 도와주다?
1: 手を貸そうものなら。少しでも手を貸そうものなら癇癪を起こすし。
0: 차로 갔다가는 편도 5시간은 걸릴 거예요. 차로 가다.
1: 車で行こうものなら、片道5時間はかかるでしょう。
0: 편도라고 할 때는 가다미치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두 사람의 우정이 깨질지도 몰라. 그런 말을 하다.
1: そんなことを言おうものなら、二人の友情は壊れるかもしれないよ。

0: 한자는 싸움 전, 전략,
1: 전략,
0: 전략.
1: 마케팅 성공의 카기와 전략에 아리마스.
0: 마케팅 성공의 각이 열쇠는 전략에 아리마스. 전략에 있습니다. 싸우다 경쟁하다.
1: 戦う. 強い 相手と 戦うと 自分も 強くなれるので 嬉しいです.
0: 強い 相手と 戦うと 강한 상대와 싸우면 自分も 強くなれるので 저 자신도 강해지니까 嬉しいです. 좋아요. 승산 있는 싸움 또는 뭐 이긴 싸움이라는 거.
1: 같이 이끄사.
0: 이때는 전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끄사로 읽어서 같이 이끄사라고 합니다.
1: 같이 이끄사다と思って 유단してはいけない.
0: 같이 이끄사다と思って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유단してはいけない. 유단스루 방심하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 싸움이라고 할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화에서 사용할 때는 다다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끄사라고 하는 거는요. 좀 예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용적인 표현으로 남아있다거나 한 단어로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이 다타카이가 아니라 같이 이쿠사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 첫 번째는
1: 메토 하나노 사키.
0: 메토 하나노 사키. 하나노 사키 하면 코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코끝. 그 정도로 짧은 거리, 즉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몹시 가까운 거리를 잃을 때 눈과 코끝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 사키 이때다 카페 이때미타이나.
0: 아까 말했던 카페 가보고 싶다.
1: 자 이때미루. 고고카라 메토 하나노 사키다카라 아루이테 이케루요.
0: 자 이때미루. 그럼 가볼래? 고고카라 메토 하나노 사키다카라 아루이테 이케루요. 여기서 메토 하나노 사키 눈과 코끝 그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아루이테 이케루요. 저 엄청 가까우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 자 이렇게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과 코끝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사키 이때다 카페 이때미타이나. 자 이때미루. ここから目と鼻の先だから歩いていけるよ.
0: 두 번째로는
1: 心当たり.
0: 心当たり라고 하면은 짐작, 짐작 가는 것 또는 짚이는 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心当たりが ある, 心当たりが ない와 같이요. ある, ない 이렇게 붙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1: 最近変な音がするんだよね、このパソコン.
0: 요즘 파소콩 하면은 PC, 그 컴퓨터인데요. 노트 파소콩이라고 하면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서 그냥 파소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요새는 뭐 데스크탑보다 노트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이긴 헨나 오토가 스른다요네, 코노 파소콩. 요즘 이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1: 헨나 오토? 고쇼가나?
0: 이상한 소리? 고쇼가나? 고장났나?
1: そういえば心当たりがある.
0: 아, 그러고 보니 짐작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心当たりが ある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짚이는 데가 있다. 짐작하는 곳이 있다. 이럴 때 心当たりが ある라고 합니다.
1: この前パソコンを落とした.
0: 야, 내가 얼마 전에 이 노트북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떨어뜨렸을 때 뭐가 잘못돼서 고장이 나면서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짚이는 곳이 있다. 짐작하는 곳이 있다 할 때 心当たり. 心当たりが ある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最近変な音がするんだよね、このパソコン。変な音？故障かな？そういえば心当たりがある。この前パソコン落とした。
0: 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뭐 없이 가까운 거리를 잃는
1: 目と鼻の先.
0: 짐작 가는 거 짚이는데 짐작이라고 할 때는
1: 心当たり.
0: 心当たり. 그래서 心当たりが ある, 心当たりが ない와 같이 쓰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이, 미나선 다이엔, 오츠카레사마데시타.
1: 홈페이지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외매 软件의 속도전.
0: 오호. 외매 배달이죠. 软件 앱.
1: APP.
0: 네, 어플. 그래서 외매 软件 그대로 배달 앱. 속도전 그대로 속도전. 그래서 배달 앱의 속도전. 아. 한국也是, 중국也是.
1: 맞죠.
0: 这个外卖软件的速度啊，很快，特别快，特别快，特别快，特别快。 그래서 이 배달앱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배달.
1: 외卖.
0: 외卖.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
1: 点外卖.
0: 네, 点外卖.
1: 或者说叫外卖.
0: 叫外卖. 그러니까 叫는 부르다고 뒤에는 주문하다인데요. 둘 다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하다라고 할 때 点外卖, 叫外卖都行. 앱 어플 소프트웨어
1: 软件은
0: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뜻으로 알고 있던 건데 이제 앱 어플이 생기면서 같이 쓰죠.
1: 对对, APP.
0: 예,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때 그냥 软件이었는데
1: 软件이랬는데
0: 지금은 이제 그 APP도 软件으로 갑니다. 속도전
1: 速度站
0: 신발
1: 鞋
0: 물고기를 키우다
1: 养鱼
0: 젖다 적시다.
1: 시
0: 여행하다.
1: 旅游
0: 켤레.
1: 双
0: 신발을 세는 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双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1: 穿
0: 신을 신다.
1: 穿鞋
0: 겉옷을 입다.
1: 穿外套
0: 즉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옷은 입다고. 신발은 신다인데 중국어로는 그대로 추안 동일한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안 씨의 추안 와이 타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인가?
1: 多大?
0: 多大? 사이즈 치수
1: 마
0: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밀리미터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265mm니까 265 요거를 이제 신발을 사는데 중국에서는 요 마를 쓰는데요. 교재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38, 그러니까 38, 마는 240mm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한 마, 그러니까 1마가 5mm씩 증가합니다.
1: 네. 예. 我是怎么算呢?就是,把韩国的这个马乘以2,然后减掉一个0,然后再减掉一个10,有点复杂。
0: 그래서 아무튼 38마라고 하면 240mm고 한 마당 5mm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부근 근처.
1: 附近.
0: 문을 열다.
1: 开门.
0: 신발 가게.
1: 鞋店.
0: 주문하다.
1: 点.
0: 음식을 주문하다.
1: 点菜.
0: 출석을 부르다.
1: 点名.
0: 퀵 서비스 빠른 배송.
1: 快递.
0: 快递, 배달하다,
1: 送,
0: 배송비,
1: 配送费,
0: 싸다, 저렴하다,
1: 便宜,
0: 면제하다,
1: 免.
0: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就是说呀,我鞋里都快能养鱼了。
3: 我也一样。

0: 鞋子湿成这样，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1: 先买双新鞋吧，你穿多大码？
0: 38码。可现在都晚上10点多了，附近还有开门的鞋店吗？
1: 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快递送过来，1、2个小时就到。
0: 这个时间送到酒店，配送费不便宜吧？
1: 我看看，这个不错，买2双的话免配送费，2小时内就能送到。
2: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3: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
2: 아,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
3: 夏天嘛，
2: 갑자기 이제 突然 下雨了,
3: 对，
2: 그죠? 没想到啊,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怎么어째서下내리다这么大的雨?下雨인데这么大的雨?엄청나게많이비가내린거죠.그러니까,아,비가왜 이렇게 많이 와?그러니까,그러게 말이야. 신발 안에서 물고기도 키울 수 있겠어?
3: 就是说呀，我鞋里都快能养鱼了。
2: 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보통 비가 많이 온 것을 표현하는 거죠. 就是说呀, 맞아. 我鞋里 그대로 신발 아니죠. 都快能养鱼了, 양鱼 물고기를 키우다. 거의 물고기를 키울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안이 완전히 물로 흥건하다. 那就下这么大的雨的话，就鞋里能养鱼了。 그래서 快能养鱼了라고 하니까 나도 그래. 신발이 이렇게 젖었는데 내일 어떻게 여행하지?
3: 我也一样，鞋子湿成这样，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2: 그러니까요. 我也一样，다 똑같죠. 我也一样。 鞋子 湿成这样, 湿成, 湿는 젖다죠. 청은 뭐뭐가 되다니까 젖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청 뒤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湿成这样, 이렇게 되었으니 신발이 이렇게 폭삭 젖었으니 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내일 어떻게 여행을 다니지?라고 하는 것이죠. 怎么 出去旅游? 그러니까 나가서 여행하다, 여행을 나가다라는 말로 해서 怎么 出去旅游啊? 우선 새 신발부터 사자. 너 사이즈 몇 신어?
3: 先买双新鞋吧，你穿多大码？
2: 오, 문제 해결 능력이 좋군요.
3: 对。
2: 일단 내일 갈 거를 생각해서 신발부터 사자는 얘기죠. 先买双新鞋吧. 우선 买双한 켤레 삽시다. 무엇을? 신鞋. 새 신발을 하나 삽시다. 니 穿 多大码? 너몇 사이즈? 사이즈 뭐 신어? 라고 하니까 오, 38 사이즈야. 그런데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근처에 아직 문연 신발 가게가 있어?
3: 38码，可现在都晚上10点多了，附近还有开门的鞋店吗？
2: 그러니까요. 38, 그러니까 38码죠? 38码. 可现在都晚上10点多了,10시가 훌쩍 넘었어요. 10点多了,附近근처에 还有开门的鞋店吗?문을 연 가게가 있을까? 아하,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보통 신발 가게가 최근에는 일반 이렇게 작은 신발 가게가 많이 없어졌어요. 상창 리더, 对 吧?
3: 对，
2: 专门卖鞋的那些连锁店。
3: 对，您说的对，这个非常可惜的一件事，以前的那种卖鞋子的小店
2: 对，
3: 没有了，
2: 没有了。
3: 都在大商场里或者是连锁店，
2: 对，连锁店就专门卖鞋子
3: 各种
2: 的，
3: 各样的鞋
2: 各
3: 子
2: 种各
3: 的，
2: 样子的，对，很多牌子的那种鞋
3: 对，
2: 店有。
3: 而且晚上10点钟都不开门。
2: 对，如果小店也不一定，但是小店有可能开着呢，因为他老板是个人的，他如果没事儿的话就开着吧。但是那种商场基本上9点10点，
3: 对，就都关门
2: 哎，都
3: 了。
2: 关门了，所以没办法，哎，附近有开门的鞋店吗？아하, 나갈 필요 없어. 배달 앱으로 주문할 거야.
3: 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
2: 因为这种小店，这种外卖，有了这个外卖原因，他开着门也没人来买鞋。
3: 对。

0: 所以没办法，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
1: 아, 배달 앱으로 시키면 돼.
0: 오? 오? 오? 퀵으로 오니까 한두 시간이면 도착해.
2: 快递送过来，1~2个小时就到。
0: 正好是快递附近的话,
2: 特别快啊，
0: 不用等1个小时了。
2: 没错，30分钟一般就送来了。
0: 半个小时有可能半个小时就能到。 快递 送过来, 1~2个小时就到,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갖다 줘, 충분해. 에이, 이 시간에 호텔로 보내준다고? 배송비 비싸지 않아?
2: 这个时间送到酒店，配送费不便宜吧？
0: 这个 시간, 이 시간에 送到 酒店, 호텔까지 갖다 준다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配送费 不便宜吧? 배송비가 안쌀것 같은데 비싸지 않아? 그럴 수도 있으나, 아, 중국의 배송비가 우리나라 배송비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晚上可能稍微贵一点点。
2: 贵个2块、2~3块钱，但是总的来说比较便宜。
0: 贵不了多少，对吧？ 내가 한번 볼게. 이거 괜찮네.
2: 我看看，这个不错。我看看。
0: 这个 不错. 두 켤레 사면 무료 배송에 2시간 안에 도착한대.
2: 买2双的话，免费配送，2个小时内就能送到。
0: 두 켤레 사면 买2双的话, 免费配送费. 배송비 무료고요. 2个小时内, 2시간 이내, 就能送到. 갖다 줍니다.
2: 免配送费或者是免费配送都可以。
0: 그러네요. 配送费도 그냥 免费 配送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료로 배송해 준다도 되고, 免 配送费 배송비 무료도 되고요. 예. 그러네. 免费 配送도 되고요. 免 配送费도 되고요. 둘다 좋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겪은 겁니다.
2: 又是洪老师在中国的这个经历，
0: 실제로
2: 亲身经历。
0: 겪은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젖었는데, 정말로 한두 시간 안에. 그래서 신발 받은 시간은 한 凌晨 1点 左右.
2: 就送到了，第二天就能穿新鞋。
0: 아주
2: 太方便了。
0: 方便了。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신발뿐만이 아니라 什么东西 또
2: 우서에
0: 또能叫外卖，叫外卖
2: 对，
0: 就送到。
2: 特别方便。
0: 酒店也不客气，因为他送的是机器。
2: 对，而且那个，是吗？
0: 他的配送的那个叔叔，就酒店的门口放一下机器，机器就送
2: 机
0: 到
2: 器
0: 我的，
2: 人。
0: 机器人送到我的房间，
2: 太方便了。
0: 所以不用不好意思，这个服务员喽，时间就1点2点都没关
2: 简
0: 系，
2: 直
0: 没
2: 太
0: 关
2: 方便了。
0: 系，그렇습니다。
2: 现在中国这个，而且配送费特别便宜。您刚才说的，其实大概只有韩国的1/3左右。
0: 没错。 좋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동사 더하기 정. 무엇이 되다, 몸으로 만들다. 아들이 블록을 쌓아 작은 집을 만들었다.
2: 儿子把积木搭成了一个小房子。
0: 儿子, 아들이죠. 把 积木 그대로 거기에 이제 블록, 나무 블록을 얘기합니다. 따청, 따가 뭐뭐를 이제 만들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만들다. 따청러, 뭘 만들었냐면, 샤오팡즈, 작은 집. 이 나무로 젓가락을 만들 수 있나요?
2: 这块木头能做成筷子吗？
0: 这块木头나무죠. 能做成做만들다成뒤에만드는사물이나오죠. 그러니까做成筷子젓가락 만들 수 있나요? 얼음이 녹아서 컵 안에 콜라가 밍밍해졌다.
2: 冰化了，杯子里的可乐都没味儿了。
0: 冰化了，그죠？冰化了，杯子里的可乐都没味了，그래서밍밍해졌다. 자, 두 번째는요, 동사 더하기 꼬라이가 됩니다. 화자 쪽으로 뭐뭐해 오다, 동작이 화자 쪽으로 향함을 나타냅니다. 그 식초병 좀 나한테 갖다 줘.
2: 你帮我把那瓶醋拿过来。
0: 니빵워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뭐를? 바 나빙수 그 식초죠. 식초병 나고라이. 배달원이 10분 만에 음식을 배달해 주었다.
2: 快递小哥10分钟就把外卖送过来了。
0: 그렇습니다. 快递 小哥 그대로 이제 배달원이죠. 10분 만에 바 와이마이 배달을 그대로 배달 음식을 送过来了. 갖다 주었다. 아이를 안아서 이쪽으로

0: 하고 데려와 줘.
1: 你把孩子抱过来吧。
0: 把孩子아이를 抱过 来 봐. 抱 안다죠? 안아서 데리고 오세요. 자, 11쪽입니다. 신灵鸡汤.
1: 没有绝望的处境，只有对处境绝望的人。
0: 이런 표현들은 참 좋은 문장이죠.
1: 是的。
0: 죄왕 그러니까 매우 죄왕 더 주징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고요. 지요 또이 주징 죄왕 더 렌.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1: 也就是说，要解决的还是人的问题。
0: 还是有办法的。
1: 是的。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今天怎么下这么大的雨？
3: 就是说呀，我鞋里都快能养鱼了。
2: 我也一样，鞋子湿成这样，明天还怎么出去旅游啊？
3: 先买双新鞋吧。你穿多大码？
2: 38码。可现在都晚上10点多了，附近还有开门的鞋店吗？
3: 不用出门，用外卖软件点，快递送过来，1-2个小时就到。
2: 这个时间？送到酒店，配送费不便宜吧？
3: 我看看，这个不错，买两双的话免配送费，2小时内就能送到。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12쪽입니다。밤11시에주문하면새벽1시에받을수있어요？
1: 晚上11点下单，凌晨1点就能收到。
0: 그렇죠。晚上11点。 11시에 샤단 주문하면 링천 1点 1시에 쇼다.
1: 아, 홍老师 1点 就收到了他的鞋.
0: 네. 호텔 로봇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어요.
1: 주된 기계인 这个时间还在工作.
0: 그러니까 不用不好意思.
1: 아, 네. 기계인 무所谓 晚上还是早晨.
0: 네. 기계인도 부타이도 很好.
1: 네.
0: 로봇이라서 아무리 늦게 배달을 시켜도 미안하지가 않아요.
1: 因为是 기계인 多晚送来都不会觉得抱歉.
0: 네. 没错. 또완성来 아무리 늦게 배달을 시켜도 不会觉得抱歉. 요즘 중국 사람들은 배달을 시키는 게 이미 일상이 되었어요.
1: 现在中国人点外卖已经习以为常了.习以为常了,
0: 일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习以为常了. 한 시간 만에 배송된다는 건 여전히 너무 놀라워요.
1: 1个小时就能送到，还是让人挺惊讶的.
0: 그러니까요.
1: 关键是晚上.
0: 晚上，对，要是白天的话，1个小时还可以，但是晚上那么晚，对，买，而且是鞋子，不是饭，不要考虑时间，不要考虑什么东西，都可以，是都可以，1个小时就能送到，还是让人惊讶，挺惊讶的。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 感觉说,
0: 신발 안에서 물고기도 키울 수 있다. 신발 안이 물로 흥건하다.
1: 鞋里都能养鱼了.
0: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신발이 완전히 젖은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선생님.
1: 雨太大了，我鞋里都能养鱼了。快换双拖鞋吧。哎呀，每次穿新鞋都遇到下雨，烦死了。
0: 你下次雨天还是别穿新鞋了啊，是啊，特别是不管什么鞋，对，运动鞋、皮鞋，穿一次就坏掉的感觉，没错。所以新鞋，天气下雨、下雪的时候不要穿，最好不要穿，对，不要穿，不要穿。 다뤄보겠습니다. 바꾸다 교환하다.
1: 换
0: 슬리퍼
1: 拖鞋
0: 새 신발
1: 신鞋
0: 짜증나 죽겠어
1: 烦死了.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버를린.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기분 좋은 거를 많이 생각하라 그랬죠. 4일은 뭐 숫자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9가 있잖아요. 101에서 109번 우리 아홉 문제 푸는 거 항상 이제 즐겁게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보면은 이 여건이 좋은데도 뭐 이렇게 불만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또 좋은 성적 나누시기를 바라겠어요. 딱 만점 나와서 올해 우리 애청자 중에 만점 나와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럼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제가 운전기사가 돼서 이제 모셔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꼭 만점 받으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10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어요. 우리 교재 29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한 문제당 15초, 아무리 늦어도 20초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 안배가 돼요. 그럼 101번부터 같이 보시죠. Although, 비록 The Harrington Library Archive, 이 해링턴 도서관 기록 보관소는 이거 archive예요. 이걸 막 achieve로 읽고 이러면 큰일 나요. 이 기록 보관소는 is closed, 폐쇄되었습니다. To the general public, 일반 대중에게 폐쇄되었어요. 또 academic, 그래서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cademic blank는 are often granted permission, 허가를 종종 받습니다. To review historical records, 역사 기록을 검토할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 대중은 못 봐요. 그러나 연구원들은 볼 수 있다.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academic researchers, 학술 연구자들은 이 허가가 된다.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give, grant, offer는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자신이 수동태여도 뒤에 명사 목적어가 살아 있습니다. 정답은 B번이죠. 그러니까 이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뭐 연구원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허가를 받는다. 이게 상식이지. A번 관광객, C번 쇼핑객, D번 운전기사는 좀 멀죠. 그래서 답이 B번입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Although the Harrington Library Archive is closed to the general public, academic researchers are often granted permission to review historical records.
0: 여러분, 이 교재도 재미있게 또 자부심도 갖고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서 토익 월간지는 EBS 김대균 토익킹 뿐입니다. 그리고 이 토익 월간지인데 최신 경향 반영하면서 5, 6, 7도 녹음해 드리는 교재, 토익 교재 중에 리딩도 녹음해 드리는 교재는 이 교재뿐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또 EBS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성우들 최고로 좋은 친구들 써서 이렇게 녹음하는데 이걸 또 이제 감사하면서 즐겁게 보셔야죠. 그죠?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자, 102번 같이 보죠. Both consultants. 이 두 컨설턴트들이 were invited, 초청받았다. To review the plan. 바로 그 계획을 검토하도록 초청되었다. But, 그러나 only Mr. Ibarra. Ibarra 씨만 agreed to participate. 참여하겠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초청되었지만 한 명만 왔다. 오기

0: 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나죠. 적절한 의미의 접속사 but, and, but, or는 답으로 잘 나옵니다. 기본 단어부터 잘 정리해 주십시오. if는 이제 뜻이 안 맞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고, be와 see는 부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오답이죠. 빈칸은 접속사 자리입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1: Both consultants were invited to review the plan, but only Mr. Ibarra agreed to participate.
0: 103번입니다. Thanks to a vigilant staff member. 아주 경계심 있는 직원 덕분에 켄싱턴 로지스틱스 업체는 이 물류 업체죠. 이 물류 업체는 blank avoided the costly accounting mistake. 값비싼 그런 회계 오류를 가까스로 피했다. 어떤 주의 깊은 경계심 있는 한 직원 덕분에 이런 큰 위험을 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고를 아주 가까스로 피했다 이럴 때도 he narrowly escaped, escaped 이 단어 많이 쓰고요. 지금 이거는 피했다니까 또 narrowly avoided 그죠? avoid가 쓰였어. 이게 narrowly랑 잘 어울려요. 가까스로 이게 부사가 동사 꾸미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부사가 narrowly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장 안에 나왔지만 vigilant 경계심 있는 주의 깊은 이 단어도 좋은 단어니까 암기를 해 두십시오. 103번 들어볼까요?
2: Thanks to a vigilant staff member, Kensington Logistics narrowly avoided a costly accounting mistake.
0: 104번입니다. Triad Consulting Group은 recommends that 이렇게 추천합니다. Orientation session.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수업이 be blank 완성되도록 within the first 4 weeks of employment 고용된 지한달 안에 다 완료가 되도록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들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숙지해야 할 거, 그거 한달 안에 끝내라. 이런 얘기고. 끝낸다가 말이 되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completed. 이게 답이고. canceled. 취소하다. ignored. 무시되다. delayed. 지연되다. 취소되다. 이것도 수동태로 번역하면. BCD는 좋지 않은 단어죠. 네, 뜻이 안 맞습니다. A번이 정답. 104번 들어볼까요?
3: Triad Consulting Group recommends that orientation sessions be completed within the first 4 weeks of employment.
0: 105번입니다. You will receive a blank email. 당신은 이 끊어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끊어 읽기, 이메일에서 끊어 읽기. 확인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Verifying your purchase early tomorrow morning. 여기서 보면은 내일 아침 일찍 당신의 구매를 확인해 주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verifying your purchase는 앞에 이메일을 꾸며 주는 거고요. 이메일이 명사예요. 그럼 명사끼리 붙는 복합명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확인 이메일, confirmation email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또 뜻이 이게 맞죠. A가 답이고 B번 structure 구조, C번 development 개발, D번 partnership 제휴 의미가 안 맞죠. 정답은 A번입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1: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verifying your purchase early tomorrow morning.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 미스터 오코이에는 keeps a blank checklist in his toolbox. 그의 툴박스의 연장 통에 어떤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보관해 둔다. So he can quickly verify his equipment. 그가 신속하게 자신의 장비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체크 목록을 항상 거기 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handy checklist예요. 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핸디 집어넣은

0: 낸 문제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정답으로 있었고요. Adjustable라면 조절할 수 있는, broken 고장난, empty는 텅 빈,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여러분, 아침 식사인데 정말 거하게 먹는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엄청나게 찬도 많고 밥도 아주 넉넉하게 주는, 그걸 hearty breakfast라 그래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hearty, hearty breakfast. 그 hearty 집어넣는 게 쉬운 문제 같죠? 많이 틀렸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 후기를 하니까 알죠. 시험 후기 때그 답이 뭐였죠? 이러면은 아, 틀렸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게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중에 나왔어요. 이 핸디도 그렇고. 한국에서 먼저 나오고, 또 일본에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좀 난이도 수준은 비슷한데, 문제가 요즘 같은 날 시험 봐도 한국과 일본은 문제가 달라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106번 들어볼까요?
1: Mr. Okoye keeps a handy checklist in his toolbox so he can quickly verify his equipment.
0: 107번입니다. The training coordinator는 explain that 이렇게 설명했다. Active listening, 적극적인 listening이 blank, stronger teamwork among employees, 직원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can create가 문맥에 맞아서, 여기가 동사 자리죠. 근데 listening이 주어예요. listening이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동사로는 cd가 이제 보기에 있는데, d는 주어가 복수명사일 때 정답이죠. 그러니까 c가 정답. a번은 명사, b번은 부사라 오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애청자 중에는 없기를 바래요. 이런 분 있어요. 아, 나는 독해는 좀 하겠는데 히어링이 안 돼요. 이런 분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히어링은 청력이 나빠서 귀가 잘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안 되고 리스닝이 안 돼요. 이래야 맞는 말입니다. 리스닝은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활동적인, 적극적인 경청이,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면 상대방이 아,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리스닝이지 히어링 쓰면 또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은 이제 물론 나이가 들면 사람에 따라서 히어링이 안될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그 청력이 약할 때 쓰이는 거고, 주의 깊게 듣기는 리스닝입니다. 알았죠? 우리 그거부터 기본 잘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1: The training coordinator explained that active listening can create stronger teamwork among employees.
0: 108번, The Ardenton Art Center는 released a small number of tickets. 소량의 티켓을 내놓았다. 오로지 멤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오로지 for members of its VIP club. Very important person이 VIP죠. VIP 클럽의 멤버들만을 위해서. 그러면 이 자리는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tickets for members of its VIP 클럽 이래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품사 부사죠. 그래서 오로지 이들만을 위하여, 그래서 부사구를 꾸미는 부사 exclusively가 정답. 108번 들어볼까요?
2: The Ardenton Art Center released a small number of tickets exclusively for members of its VIP club.
0: 109번입니다. Blank scheduled for today's strategy meeting. 오늘 전략 회의에 예정된 블랭크는 include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하고 있다. Supply chain logistics, 비품 체인 물류, 그리고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품질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공급망 물류나 품질 보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회의의 안건이 있죠. 회의의 안건이나 논제, 시안, 이 뜻의 단어가 뭘까요? 그게 issues입니다. 알았죠? issues. 이게 회의의 안건, 시안, 논제라는 뜻으로 정답. 이게 문제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논제, 이런 뜻으로 정답이고, A번은 factors, 요소들, policies, 정책들, 프로젝트들, 요거는 다 아니죠. 예, 뜻이 안 맞고 B, issues가 정답이 됩니다. 109번 들어볼까요?
1: Issues scheduled for today's strategy meeting include supply chain logistics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0: 여러분, 거의 보너스 봐주세요. 이슈가 다 이어져. 이렇게 정리한 책 봤어요? 우리 김대균 토익킹입니다. 우선 이 단어는 명사로 문제, 쟁점의 뜻도 있고 또 신문, 잡지, 발행물 그것도 많이 쓰이죠. 파트 7에. 그리고 또 문제나 상황의 뜻도 있죠. 동사로 발행하다, 발급하다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또 제공하다, 지급하다의 뜻도 있어요. 티켓 같은 거 발급해 주는 거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거기 각각의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꼭 자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 그러면 101번부터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101번 연구원들이 도서관에 특별히 예외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searchers가 정답.
3: Although the Harrington Library Archive is closed to the general public, academic researchers are often granted permission to review historical records.
0: 102번, 두 명이 초청되었지만 한 명만이 오기로 했다. 그러나죠. 그러나 한 명만. 그래서 but이 정답.
2: Both consultants were invited to review the plan, but only Mr. Ibarra agreed to participate.
0: 이 보통 and but or, 이거는 답으로 너무 잘 나와요. 103번, 가까스로 피했다, 부류가 narrowly escaped 또는 narrowly avoided입니다. 정답은 C죠.
1: Thanks to a vigilant staff member, Kensington Logistics narrowly avoided a costly accounting mistake.
0: 신입사원은 오리엔테이션 수업 과정을 한 달 안에 이수해야 돼요. 끝내야 되기 때문에 A번, completed가 정답.
3: Triad Consulting Group recommends that orientation sessions be completed within the first 4 weeks of employment.
0: 105번 복합 명사 확인 이메일 confirmation 이메일입니다. A번이 정답.
2: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verifying your purchase early tomorrow morning.
0: 106번 손쉽게 쓸 수 있는 유용한의 의미 handy가 정답.
1: Mr. Okoye keeps a handy checklist in his toolbox so he can quickly verify his equipment.
0: 107번 본동사 자리 can create가 정답.
3: The training coordinator explained that active listening can create stronger teamwork among employees.
0: 108번 없어도 되는 품사 부사 오로지 VIP 클럽 멤버들에게만 exclusively가 정답.
2: The Ardenton Art Center released a small number of tickets exclusively for members of its VIP club.
0: Issue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109번에서는 시안, 논제, 문제 이런 개념으로 정답이 됩니다. Issues가 정답.
1: Issues scheduled for today's strategy meeting include supply chain logistics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s.
0: 보너스에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Refunds will be issued within 5 business days. 환불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될 것입니다. 이럴 때도 issued가 정답으로 출제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Thursday.
1: Yes.
0: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26의 제목이 예약 누락으로 방 업그레이드를 제안하는 호텔 되겠습니다.
0: Oh.
1: 아마 여러분들 여행 가서 영어 가장 많이 쓸 곳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호텔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 갔는데 호텔을 예약을 분명히 하고 갔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예약이 안 돼 있는데요. 이럴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텔 측에 뭐 네. 문제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앱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개하는 시스템에서 뭔가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0: Yeah.
1: 아무튼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운 대화 이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Okay, sounds good. Here's today's dialogue. A surprise room upgrade after a booking error.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Something is off here.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It looks like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on our end.
3: What do you mean?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Where else am I supposed to find a hotel at this hour?
2: This is on us. I'll upgrade you to a four-room suite at no extra charge.
0: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뭔가 좀 이상하네요. 고객님의 예약이 확인이 안 됩니다.
1: 에?
0: 저희 쪽에서 예약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무슨 말씀이시죠? 저한테 예약 확인 번호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 다른데 어디 가서 호텔을 찾으란 말입니까?
0: 이건 저희 잘못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침실 4개 딸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1: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좀 제가 과장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
0: 네.
1: 뭐 뜻밖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0: 네. 네. How wonderful though.
1: Yeah.
0: 네. 침실 네 개.
1: 네 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텔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희 쪽에서 예약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아니면은 귀하 쪽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전치사를 활용하면 될까요?
0: 네, 영어로는 on one's end.
1: 아.
0: on one's end.
1: 진짜 누군가의 끝쪽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겠네요.
0: 네,
1: right?
0: 맞아요.
1: 그래서 side나 이런 거 쓸 수도 있기는 한데 on one's side도 가능하지만 end가 특히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그리고

0: 모든 게 괜찮아 보여요.
1: Everything looks fine.
0: 저의
1: On
0: 끝에서.
1: my end, everything looks fine on my end.
0: Alright.
1: 뭐 가끔 가다가 뭐 웹사이트가 잘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거 나는 잘안 되는데. 그럼 한번 확인해 줄래? Everything looks fine on my end.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0: 오, 캐주얼하게도 좀쓸 수가 있겠네요.
1: 네.
0: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저희 쪽에서 좀 에러가 있던 것으로 보이네요. 자, 보입니다.
1: It seems
0: 에러가 있던 것처럼
1: like there was an error
0: 저희의 끝에서.
1: on our end. It seems like there was an error on our end.
0: Alright.
1: 이 문장은 R 발음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아요.
0: Error도 있고 뭐 hour도 있고 그렇죠.
1: 네,
0: Very
1: R
0: nice.
1: 힘을 주셔야 돼요.
0: Yes. So on one's end 누구의 쪽에서 이것을 핵심 표현으로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에 혹은 표준에서 벗어나서라고 얘기를 할때 뭐라고 할까요?
1: 얼마 전에 저희가 배웠는데
0: 아하.
1: 기억나시나요?
0: Off입니다.
1: off입니다.
0: 맞아요. 이 off라고 하는 것은 정상 범위를 좀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딱 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맞거나, 그쵸?
1: 네.
0: 조명이 맞지 않거나,
1: 네.
0: 근데 크게 벗어난다는 느낌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쵸?
1: 맞아요.
0: 약간 맞지 않는 느낌.
1: 뭐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죠.
0: 근데 쌤, off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 모양을 벌려서 해야 될까요?
1: 입술은 동그래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턱이 내리는 느낌으로 off.
0: off,
1: 네.
0: off, 오케이. 자, 다음은요. 예약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reservation. 네, 이런 식으로 단어가 길면 강세에 신경 써주세요.
0: 네.
1: 그래서 ve에 강하게 해주세요. reservation.
0: reservation. 참고로 이 reservation은 어떤 장소 같은 것을 미리 예약해 놓는다고 할때 쓰게 되죠.
1: 네?
0: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그 약속을 잡아놓는 예약은 appointment가 맞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다음은요. 확인. 어떻게 할까요?
1: confirmation. 이것도 똑같이 may에 강세해 주세요. confirmation.
0: 네, 이 confirmation은 아예 새로운 것을 뭔가 가서 확인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당신이 가져온 그 사실이 맞다라고 재확인하고 확정을 해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confirmation. 자, 다음은요. 누구의 탓인, 누구의 잘못인.
1: 이거는 되게 원어민스러운 표현인데요. On someone. It's on us. 그러면 우리 잘못이에요.
0: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It's on us. 밥을 산다고? 이럴
1: 그것도 돼요.
0: 때도 쓸수 있죠.
1: 네네네네. 맞아요. It's on
0: 아하.
1: me. 그러면, 내가 쏠게. 근데, 뭐,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it's on me.
0: 아, 그럴
1: This is
0: 때는
1: on me.
0: 음식이 on me가 아니라 The blame is on me 정도가
1: Yeah.
0: 되겠네요.
1: Yes.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스위트룸을 뭐라고 하죠?
1: 네, 영어로는 suite입니다.
0: 룸이 없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룸 없이 거의 씁니다.
0: 영어에서는 그냥 sweet.
1: 네, 그리고 스펠링 주의하세요. suite.
0: 오케이. So, sweet 할 때, 정말 달콤한 할때그 sweet이랑 발음이 같나요?
1: 발음은 똑같아요.
0: 오케이. So, sweet.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 없이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뭐가 있을까요?
1: At no extra charge. At no extra charge.
0: 이 표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I
0: 참고로.
1: know. Because nobody likes extra charges.
0: 그렇죠. So at no extra charge. 그러면 추가 비용 없이라는 덩어리 표현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1: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처리되다. 뭐 무슨 결제라든가 승인이라든가 뭐 예약 이런 것들이 처리된다라고 하면 저 처리되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go through 사용합니다. Go through.
0: 네.
1: 뭔가 시스템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한번
1: 네.
0: 훑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1: 네.
0: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긁으려고 긁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먹혀요. 그러다가 승인 처리됐습니다.
1: Oh.
0: 어, 너무 이거는

0: 기분 좋잖아요.
1: 네네.
0: 자, 내 결제가 마침내 처리됐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My payment finally 과거 형태로 went through. My payment finally went through.
0: 네. 그래서 뭐, did it go through? 이번에 어떻게 카드 됐어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네. Right.
0: 자, 이번에는요. 그녀의 예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처리가 안 됐어. 자, 그녀의 예약은 처리되지 않았어.
1: Her booking didn't go through.
0: 어떤 이유에서인지.
1: For some reason, her booking didn't go through for some reason.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다른 곳 어디에 혹은 다른 곳 어디서.
1: Where else? Where else?
0: 네, 우리가 사실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Where 쓰고 나서 우리 일반적으로 질문어 순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else를 넣으면 그냥 여기 말고 다른 곳이라는 곳, 그런 정도의 조금 양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where else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질문어 순 이어가면 아니 다른 어디에서 뭘 하겠어? 이게 될 수 있겠죠. Right. 예를 들어서 아니 다른 어디에 내가 가겠니? 아 당연히 여기 오지 이러면서 다른 어디에
1: Where else
0: 내가 가겠니?
1: Would I go? Where else would I go?
0: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어디서 새벽 3시에 내가 택시를 잡을 수 있겠어? 자, 다른 어디서
1: Where else
0: 내가 택시를 잡을 수 있겠어?
1: Can I get a taxi
0: 새벽 3시에
1: at 3 in the morning? Where else can I get a taxi at 3 in the morning?
0: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원래 택시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못 잡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막 컴플레인 하면서 그렇죠?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1: Oh, at this hour. At this hour. 정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0: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고 있어?
1: Who's calling at this hour?
0: 그럼 쌤, 이 그 at this hour 쓰는 순간 이미 늦은 시간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거나.
0: Okay, so at this 뭐 late hour이라고 한다든가 뭐 굳이 at this early hour 이런 거 안 써도
1: 네?
0: 뭐 늦은 혹은 뭐 너무 이르다면 이른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군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평범한 시간은 아니고 좀 불편한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1: 네.
0: 자, 예를 들어 그래서 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아직도 앉아? 이러면서 자, 넌 뭐 하고 있니?
1: What are you doing?
0: 이 시간에.
1: At this hour. What are you doing at this hour?
0: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연 곳이 뭐 가게가 어디라도 있나? 이런 식으로. 자,
1: this is something you can ask at the concierge, right?
0: 맞아요.
1: Like late at night.
0: 외국에 놀러 가 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어떤 열린 가게들이 있니?
1: Are there any stores open
0: 이 시간에
1: at this hour? Excuse me, are there any stores open at this hour?
0: 네, 지금 저기 새벽 2시인데요. 막 이러면서 외국에서는 그런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1: Right. Yeah.
0: Okay. 자,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29.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호텔 측에서 뭔가 좀 이상하네요. 고객님의 예약이 확인이 안 됩니다. 자, 뭔가 맞지 않아요, 여기에.
1: Something is off here.
0: 당신의 예약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1: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Something is off here.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0: 쌤, 여기서 보니까 show up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예전에 easy writing 할 때 그녀가 나타났어, 등장했어 할 때도 she showed up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네.
0: 어떤 information 같은 게 뜨지 않는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So 뭐 전화상으로 이제 reservation number 같은 거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입력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It's not showing up.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0: 그럼 결국엔 그거는 on the 뭐 list라든가 아니면 뭐 on screen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0: 그게 안 보여요. 이러면서. 자, 호텔 측에서 이어갑니다. 저희 쪽에서 예약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건 보입니다.
1: It looks like
0: 당신의 예약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1: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0: 우리의 끝에서
1: On our end. It looks like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on our end.

0: 네. 그러면 쌤, 아까 전에 그 잠깐 언급을 했었던 on our side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1: Yeah, you can totally say it looks like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on our side.
0: Okay, very nice. 두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랬더니 투숙객이 무슨 말씀이시죠? 저한테 예약 확인 번호도 있는데요. 자, 무엇을 당신은 의미하나요?
1: What do you mean?
0: 전 심지어 확인 번호도 있어요.
1: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What do you mean?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0: 네. 근데 what do you mean? 이거 말고 원어민들은 좀더 부드럽게 발음하지 않아요?
1: What do you mean?
0: What do you mean?
1: What do you mean? What do
0: Right.
1: you mean? 진짜 빨리예요, 이거는.
0: 그쵸.
1: 네.
0: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가 쉬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1: 빠른 거보다는
0: 빠르게.
1: 너무 많이 연결돼가지고 이제
0: 연음 처리가
1: 안 들리는 거죠. What do you
0: What do you
1: mean?
0: mean?
1: 네.
0: Right? 예약 확인 번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confirmation numbe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확정. 그렇기 때문에 아니 확정까지 해놓고 뭐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겠죠.
1: 네.
0: 자 그러면서 아니 이 시간에 다른데 어디 가서 호텔을 찾으란 말입니까? 자 다른 어디에서 제가 호텔을 찾기로 돼 있는 거죠?
1: Where else am I supposed to find a hotel?
0: 이 시간에.
1: At this hour. Where else am I supposed to find a hotel at this hour?
0: 네, 이게 아주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게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아, 이건 저희 잘못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침실 4개 딸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저희에게 있습니다.
1: This is on us.
0: 전 당신을 업그레이드 할게요.
1: I'll upgrade you
0: 방 4개의 스위트로.
1: to a four-room suite
0: 추가 청구 없이.
1: at no extra charge. This is on us. I'll upgrade you to a four-room suite at no extra charge.
0: 네.
1: 네, four-room suite 대신 four-bedroom suite도 가능합니다.
0: 아, 오케이. 그리고 이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이거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It's our fault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써보시는 거 괜찮죠,
1: 네,
0: 그렇죠? Right.
1: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Something is off here. Your reservation isn't showing up. It looks like your booking didn't go through on our end.
3: What do you mean? I even have a confirmation number. Where else am I supposed to find a hotel at this hour?
2: This is on us. I'll upgrade you to a four-room suite at no extra charge.
0: 정상 표준에서 벗어나서
1: off
0: 누군가의 탓인 누군가의 잘못인
1: on someone
0: 추가 비용 없이
1: at no extra charg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누군가의 쪽에서
1: on one's end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이 시간에
1: at this hour.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애인이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제3의 이성이 전화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이 시간에 왜 걔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왜이 시간에 그가 너에게 전화하는 거지?
1: 네. 오늘 배우실 주요 표현, 이 시간에, at this hour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0: Easy
1: Easy Writing.
0: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interesting news topics. Today, over to tech and AI and the company that we've talked about a lot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NVIDIA and their strategy change.
2: Mm-hmm. 오늘 기사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지식이 될 만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그 고성능 GPU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서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식으로 전략의 틀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3: 그렇죠. We've talked about some of the potential reasons because some other big tech companies, Google for instance, were designing their own chips, right, to break that NVIDIA monopoly. So I think NVIDIA has realized they need to do something more.
2: 그렇죠. 경쟁사들이 이제 자체 칩, 그 ASICs라고 하나요?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TPU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자체 칩도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강력한 대안을 또 엔비디아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경쟁 업체들이 추격을 해오자 강력한 AI 툴을 무료로, 즉 오픈소스로 풀어버리는 대승부수를 띄운 격입니다. 그 플랫폼 이름이 NemoClaw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3: Yeah, it is huge. And it's trying to take power away from other giants like OpenAI, etc. And have everyone still rely on NVIDIA's computing power.
2: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궁극적인 빅픽처는 엔비디아 이런 무료 오픈소스 도구를 써서 AI를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영리하게 나름대로 설계를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 Yeah, it's very strategic. We'll have to see how it plays out as well. Let's get to page 26 in our June book for part 1.
4: NVIDIA shifts strategy for stronger position in AI future.
5: NVIDIA, led by Jensen Huang, is moving beyond chip making to become a central platform in the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The launch of NemoClaw signals a shift toward building tools for AI agent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ardware. This transition reflects changes in the industry as demand goes from training models to deploying them.
2: 자, 보겠습니다. NVIDIA.
3: NVIDIA, led by Jensen Huang, is moving beyond chip making to become a central platform in the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2: 자, move beyond chip making 하려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전체 그림이 확 잡힐 것 같아요. 반도체 제조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3: Exactly. To move beyond means to expand outside of that. Not to not do chip making anymore, but to do other things as well.
2: Exactly. To become a central platform, 뭔가 핵심 플랫폼 역할로 이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제조 영역도 하겠지만 당연히. In the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Landscape는 원래 이제 조경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업계 어떤 판도를 의미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고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3: 그렇죠. That environment, in this case, that industry, right? Ever-changing means constantly changing, right? 그렇죠. Never staying still.
2: 끊임없이 정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 AI 판세에서 뭔가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행보를 지금 엔비디아가

0: 보이고 있다. Okay?
1: NVIDIA, led by Jensen Huang, is moving beyond chipmaking to become a central platform in the ever-changing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The launch of Nemo Claw signals a shift toward building tools for AI agent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ardware.
0: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제조에 좀 집중을 했었잖아요, 당연히. 그게 이제 주력 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The launch of Nemo Claw, 이게 이제 플랫폼 이름이죠. Signals a shift toward building tools for AI agents. AI 에이전트들을 위한 어떤 도구를 개발해 주는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1: Yeah, to signal a shift, to show as a clear sign a change in company direction.
0: 그렇죠.
1: Right?
0: So signal a shift란 거는 이런 변화를 시사한다.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문구니까. 네. 받고 The launch of Nemo Claw는 이번 이제 Nemo Claw라고 하는 플랫폼의 출시 자체가 혹은 그 계기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Rather than
1: focusing solely on hardware. To solely do something means by itself only.
0: 그래서 오로지 GPU 생산과 같은 그런 하드웨어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옮기면서 확산을 사업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봅니다. Okay?
1: The launch of Nemo Claw signals a shift toward building tools for AI agent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ardware. This transition reflects changes in the industry as demand goes from training models to deploying them.
0: Mm-hmm.
1: Yeah, the transition, again, another word for shift or change, right? A process of going from one state to another.
0: Mm-hmm.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태세 전환? 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본 거고요. Reflects changes in the industry. 그러니까 업계 어떤 변화들을 이제 반영하는데 뭐뭐 하는 와중에 as demand goes from training models to deploying them. What does that mean?
1: Yeah, so training them is what we've seen until now, right? All that data-heavy schooling, education of AI models, teaching them. Deploy them means to put them into the real world, to have them do something, right, in industry.
0: 그러니까 AI 모델 자체를 훈련시키는 그 단계에서 실전 배치하는 그 추론 단계잖아요, 여기서는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 쓰면서 또 AI를 계속 그 소비자들이 뭔가 서비스 요청을 할 때마다 그 추론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실전 배치 쪽으로 시장이 움직여 가면서 이와 같은 업계의 변화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태세 전환도.
1: Yeah, their GPUs were maybe fine for the training stage, but now deploying them, people need different things, right? This transition reflects changes in the industry as demand goes from training models to deploying them. Here's part two.
2: The company's previous dominance came from tightly integrated chips and software that locked in users. However, competitors like Google, Amazon, and Broadcom are developing alternatives, chipping away at that advantage. By offering an open-source platform with added safeguards, NVIDIA aims to create a more durable ecosystem that drives demand for its underlying computing power.
0: 자, 볼게요.
1: The company's previous dominance came from tightly integrated chips and software that locked in users.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dominance, 지배적인 어떤 지위는 어디서 왔다? 이걸 설명해 주는 문장이거든요. Came from where?
1: Came from tightly integrated chips and software that locked in users. Yeah, if you lock in a user, I mean, literally to lock him would be to trap or put in prison or in a room. But figuratively these days, it means creating that kind of digital ecosystem where you can't help but use a company. For instance, Apple are good at doing that.
0: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객을 묶어둔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래서 이 서비스를 잘 이용 안 하는데 하나 때문에 그 서비스 계속 써야 되면 약간 log-in 효과라고 하잖아요.
1: 그쵸.
0: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locked in users, 구동사로 쓰긴 썼는데 자 고객을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묶어줄 수 있었던 것은 tightly integrated chips and software, 그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간에 긴밀하게 접목된 그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을 묶어둘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힘이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1: 그렇죠. Yeah, that was their strong point until now. The company's previous dominance came from tightly integrated chips and software that locked in users. However, competitors like

0: Google, Amazon, and Broadcom are developing alternatives, chipping away at that advantage.
1: 이 반도체를 얘기하는 기사여서 칩을 동사로 또 썼다는 생각도
0: 아,
1: 들긴
0: 맞아.
1: 드는데요.
0: 일부러.
1: 약간 언어유희처럼. 여기 칩은 약간 다르죠. Chip away at 하면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얘기죠.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걸 chip away at이라고 하는데 점차 약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볼게요. However, competitors like Google, Amazon, and Broadcom are developing alternatives. 이들 경쟁사들이 대안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체 칩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 하고 있잖아요.
0: Exactly. So that's what they're doing. That's how they're gradually reducing NVIDIA's dominance, right? By doing that slowly but surely.
1: 그러면서 이 상황이 chipping away at that advantage.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시장 내 어떤 우위, 어떤 힘을 점차 약화시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엔비디아 칩 없이 이렇게 다른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도 할수 있다는 걸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경쟁사들이.
0: Sure, but it's not suddenly meaning NVIDIA are going to be ruined or
1: 아니죠.
0: fail. It's slowly happening. However, competitors like Google, Amazon, and Broadcom are developing alternatives, chipping away at that advantage. By offering an open-source platform with added safeguards, NVIDIA aims to create a more durable ecosystem that drives demand for its underlying computing power.
1: 자, 오픈 소스 플랫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무료로 제공이 되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란 얘기인데 이것을 제공을 함으로써 근데 단지 거기에 added safeguards는 조금 더그 보안 상태를 견고하게 만든 그런 생태계란 얘기입니다.
0: Some kind of protective measure,
1: 그렇겠죠.
0: some increased security, right?
1: 그러니까 뭔가 안전 장치가 강화된 그런 오픈 소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NVIDIA aims to create a more durable ecosystem. 뭔가 좀더 견고하고 오래 갈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at drives.
0: That drives demand for its underlying computing power. So they're not doing that just to be nice and charitable. What they want that to do is act as an engine for people to purchase. Underlying means, it's beneath that, it's the foundation, it's their chips.
1: 그 무료 플랫폼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그 컴퓨팅 능력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추론에 쓰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사의 근간이 되는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겠다. Drives demand for its underlying computing power.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One more time. By offering an open source platform with added safeguards, NVIDIA aims to create a more durable ecosystem that drives demand for its underlying computing power. Here's part three.
2: This strategy also challenges major AI developers such as OpenAI, Anthropic, Google, and Meta by reducing their pricing power. By encouraging widespread adoption of open tools, NVIDIA keeps the market fragmented and maintains its central role. The move positions the company to stay competitive globally, especially as Chinese firms accelerate open source innovation.
1: Okay, 보겠습니다.
0: This strategy also challenges major AI developers such as OpenAI, Anthropic, Google, and Meta by reducing their pricing power.
1: 자, 이런 엔비디아의 전략은 also challenges major AI developers. challenge가 여기선 동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뭔가 도전장을 내민다. 그건 뭐 압박한다의 의미로 봐도 될것 같고요. 자, 주요 AI 개발사들도 약간 압박하는 전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료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제 뭐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거니까요.
0: Kucho, yeah, and these developers, they give examples such as OpenAI, Anthropic, Google, and Meta by reducing their pricing power. Yeah, your pricing power is your ability to set a price or increase prices, but if you, like said, it's free open sourc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charge much, if anything.
1: 맞아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프라이싱 파워라는 건 이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책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매달 내는 22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 25불, 26불 넷플릭스가 요금제 올리듯이 35불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0: 그렇죠.
1: 무료 대안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게 성능이 괜찮아. 그런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력 자체가 약화되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0: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웰컴 어보드
5: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예요.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Why don't you give us a rundown about what the story is about?
4: Okay, well, at first glance, you may think, so who is the wealthiest? Who's got the most money, right?
6: Maybe.
4: Who's the richest? Mm-hmm. But then again, today's stor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someone feels that she is wealthiest among everyone around her because she has friends that she can rely on. Mm-hmm. She's got all the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most to her, mm-hmm. which is not money related. Mm-hmm. It's not monetary. Mm. It's about friendships and what really, really means to her, what values mm-hmm. she has.
6: Mm.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4: 네. 네.
6: 자, 올해로 이제 62돼서 인생 2막을 시작을 하셨는데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6명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어떤 선택이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6명이 전부 다 독신으로 살고 계시고
4: mm-hmm.
6: 단지 5명의 친구는 이제 외국에 살고 있고 자기 혼자 한국에 살고 있는데 화상 통화로 꾸준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시거든요.
4: 네.
6: 이 우정이 이게 참 너무 40년 넘게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은 이제 누가 제일 부자인가 이런 이제 소재를 갖고 대화를 했는데 뭐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우리가 제일 부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십니다. 재밌네요. 네.
4: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일 배우고 있는 기쁨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Alright, let's begin by listening.
7: Who is the wealthiest? I turned 60 this year and started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40 years ago, I made a promise with 6 friends.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None of us got married, either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But we are all still legally single. I was the reason we all stayed singl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So all 6 of them have lived the same way. I am the only one living in Korea now, and the others all live abroad. We stay in touch through regular video calls. Maybe we're still a bit immature, but we sometimes talk about random topics. Once, we discussed who is the richest. We ended up deciding it's people who are single. No matter how much money people have, they have to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So some people envy us for not having kids.
6: 나는 올해 60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 I turned 60 this year and started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6: Okay.
4: So I turned 60 this year. 올해 60이 되었고 and started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한국어로도 뭐 인생의 제2막이라고
6: 그렇죠.
4: 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6: 그럴 때 chapter란 말을 꼭 써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권에 쓰는 말이니까 I started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이런 식으로 인생 2막을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turn 동사 동그라미 쳐놔주고 올해 딱 어떤 나이가 됐다라는 말 살리실 때 turn 동사 꼭 필요하죠. So I turned 60 this year. 이번 달에 생일이 있었으면 this month로 바꾸시면 되고
4: 네.
6: 이번 주에 생일이 있었으면 this week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40년 전에 6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4: 40 years ago, I made a promise with six friends.
6: I made a promise. 실제 그 약속을 하는 행위는 make잖아요. 그렇죠? You make a promise. 약속을 이렇게 했다. 여섯 명의 친구와.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모두가 기억하고 이행을 했다. 자, 그 약속을 지켰다니까. 동사 뭐로 변하는지 보세요.
4: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6: 그렇죠. You make a promise and then you keep that promise.
4: You can also break the promise.
6: 그렇죠. 그건 이제 약속을 깼을 때이고. 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고 이행했다면 keep 동사.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We kept our promise. 꾸준하게 기억하면서 잘 지켰다는 얘기죠.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자, 모두 시집을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아직 법적으로는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4: None of us got married, either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But we are all still legally single.
6: Mm-hmm.
4: So none of us got married.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자, either by A or B니까 A 혹은 B의 이유로라는 말이 되잖아요. By choice, 선택이고 by circumstance라고 하면은 상황이라고 볼 수
6: 그렇죠.
4: 있죠. But we are all still legally single.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두 싱글입니다.
6: 이게 우리말에서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상황적인 거였는지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4: 네.
6: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갈 때 그 by choice, by circumstance 이렇게 쓰는 관용적인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갖다 쓰면 아주 그럴듯하게 의미가 비슷해지는데 so none of us got married, 결혼을 안 했다 바로 뒤에 삽입해서 either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But we are all still legally single. 좋습니다. So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 이 문구가 들어간 문장 하나가 이따 대화문에 또 나와요. 그걸 제가 이따 통환기 문장으로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표현을 문맥에서 잘 먼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신을 유지하게 된 동기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4: I was the reason we all stayed single.
6: 자, 그래서 독신을 유지하게 된 동기가 바로 나에게 있었다. 이런 강조하는 어순이죠. So I was the reason, 다시 생략됐겠네요. That we all stayed single. Okay. 자, 내가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여섯 명이 모두 나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so all six of them have lived the same way.
6: 이게 뭐 친구 한두 명이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여섯 명이 다 그러셨다고 하니까 순간 그렇게 됐구나.
4: 네.
6: 이렇게 저희가 느끼거든요. 자, 의리를 지키겠다는 이런 말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Stand by somebody라고 하면 어디 가지 않고 옆에 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옆에서 힘이 되어줬다는 얘기잖아요.
4: 그렇죠.
6: 그럼 결국에는 의리를 지키다, 뭐 신의를 지키다 이럴 때 살려내기 좋은 표현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자, 그러면 내 친구들이 의리를 지키겠다 말했다 이거거든요. 자, 의미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 문장은 이제 통으로 외울게요. 통환기 1번 갑니다. My friends.
4: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6: 한번 더요.
4: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6: 그렇죠. 그리고 all six of them have lived the same way. 이제 여섯 명 모두가 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4: Right.
6: 자, 앞에는요.
4: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6: Where가 여기서는 이제 상황을 받겠죠, 당연히.
4: Yeah.
6: Situation 자체가 상황이니까. Mm-hmm. 관계 부사, where, 상황. So I was in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풀어주죠.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친구들이 의리를 지키겠다고 모두 독신을 유지했다. 자, 지금 한국에는 유일하게 나 혼자 살고 있고요. 친구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4: I'm the only one living in Korea now. And the others all live abroad.
6: 그래서 I'm the only one. 나는 유일하게 한국에 살고 있다. 붙이면 되죠. Living in Korea now. And the others, 친구들 모두는 all live abroad. 해외에 살고 있다. 이 문장 다시 한 번요.
4: I'm the only one living in Korea now. And the others all live abroad.
6: 자,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4: We stay in touch through regular video calls.
6: stay in touch 하면 이제 연락이 끊기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걸 말하잖아요. Mm-hmm. So we stay in touch through regular video calls. Through 전치사 동그라미 치시고 뭘 통해서니까. So 화상 통화.

0: 말을 하면서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지내고 있다. 한 번만 더요.
1: We stay in touch through regular video calls.
0: 자,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인지 가끔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1: Maybe we're still a bit immature, but we sometimes talk about random topics.
0: 자, 여기 두 단어 표시할게요. Immature 1번, random 2번.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죠. 철이 덜 들었다라고 할 때 딱 이 단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He's a bit immature 하면 아유 철이 아직 덜 들었어. 뭐 이럴 때 쓰기 딱 immature거든요. 미성숙한의 뜻이긴 한데 우리말에 딱 철이 덜 들었다는 얘기고 철이 들었다 하면 mature 쓰시면 돼요 오히려. She's only 14 but she's very mature.
1: Yes.
0: 라고 하면 야, 나이가 이제 14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어른이네. 너무 성숙했네. 그럴 때 쓰는 게 mature 반대로 immature. But we sometimes talk about random topics. 이 사연 주인공은 엉뚱한 주제라고 해주셨잖아요. Random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런 경우 그러면.
1: Random, especially in this situation, I would say 약간 이런저런 약간 뜬금없는 뜬금없는 topic.
0: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야 번지 점프하러 가자. 갑자기? 그게 random하잖아요.
1: Yeah.
0: 전혀 뭐 문맥이나 컨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뭔가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엉뚱한 네,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랜덤이란 말이 이제 그 영상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보다는 that's so random이라고 하면 갑자기 이럴 때 랜덤이라고 물어보거든요. 랜덤이 원래는 무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뜬금없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주제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그랬잖아요. 자, maybe.
1: Maybe we're still a bit immature, but we sometimes talk about random topics.
0: 자, 한 번은요. 누가 제일 부자인가라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Once we discussed who is the richest.
0: 그리고 결과는요. 독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We ended up deciding it's people who are single.
0: It's people who are single. 독신인 사람들이 제일 부자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다니까. We ended up deciding. 결정지었다. 자,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에게 나눠줘야 하니 자식 없는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이유였습니다.
1: No matter how much money people have, they have to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So, some people envy us for not having kids.
0: 그쵸. Pass it on이라고 하면 갖고 있는 걸 후대한테 좀 물려준다 여감이 됩니다. 꼭 후손이 아니어도 뭐 후배나 뭐 뒤에 이제 뭐 시작한 사람한테
1: 그렇죠.
0: 뭔가
1: 뭔가를
0: 물려줄
1: 좀
0: 때,
1: 넘겨줄 때, 물려주다. 네.
0: 그래서 주로 쓰는 상황이 전통 문화 같은 거 이렇게 계승할 때도 많이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도 pass it on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부동사예요.
1: 아, 그리고 전달하다의 뜻도 있어요.
0: 그쵸, 맞아요.
1: In you know, different situations.
0: 이 말 좀 전달해줘, 이럴 때.
1: Right.
0: I'll pass it on to her.
1: Yeah.
0: 나 그 친구한테 얘기할게. 내가 전달할게. 그럴 때도 쓰는 구동사이기도 하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Pass it on to 누구누구. So they have to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So some people envy us, 우리를 부러워한다. For not having kids, 아이가 없는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자 아니겠느냐. 이런 대화를 친구들끼리 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좋네요. 자, 전체 내용을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Who is the wealthiest? I turned 60 this year and started the second chapter of my life. 40 years ago, I made a promise with six friends.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None of us got married, either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But we are all still legally single. I was the reason we all stayed singl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My friends said they would stand by me, so all six of them have lived the same way. I am the only one living in Korea now, and the others all live abroad. We stay in touch through regular video calls. Maybe we're still a bit immature, but we sometimes talk about random topics. Once, we discussed who is the richest. We ended up deciding it's people who are single. No matter how much money people have, they have to pass it on to their children. So some people envy us for not having kids.
1: Pattern practice.
0: 자,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약속을 하다라고 하면 you make a promise, 그 다음에 그 한 약속을 지키다니까 keep one's promise.

0: 동사가 keep으로 바뀌겠죠. 자, 빈칸 채워보세요. 갑니다.
1: We all remembered it and kept our promise.
0: Kept our promise. 우리가 서로 한 약속을 지켰다. 의미로.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런다면?
1: I'm sorry, but I don't think I'll be able to keep my promise.
0: 그렇죠. 뭐 지키곤 싶은데 못 지킨다는 얘기니까 I don't think I'll be able to keep my promise. 좋습니다. 자, 그다음 어떤 상황 설명을 할 때 where 관계부사 써서 풀어주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어떤 상황이었다? Be in a situation where. 자, 볼게요.
1: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remain unmarried.
0: 뭐 예를 들어 휴대폰 약이 다 닳아서 누구에게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면요.
1: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couldn't call anyone.
0: 그렇죠. 그런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e in a situation where 그럴 때 잘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뭐가 많다 해도 no matter how much 다음에 붙여 쓰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1: No matter how much money people have, they have to give it to their children.
0: 그렇죠. 재산이 많아도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
1: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have,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your health.
0: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your health. 그럴 때 쓰기도 딱 좋네요.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3: Do you still keep in touch with your close friends from high school?
4: Of course. We have regular video calls.
3: I heard you're all single?
4: Yes. We've been keeping a promise we made 40 years ago.
3: That's impressive. How did none of you tie the knot?
4: I'm not sure if it was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We're surprised ourselves.
1: The man says, do you still keep in touch with your close friends from high school?
0: Mm-hmm.
1: Keep in touch with 나왔죠. Mm.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 Mm. 라는 질문이에요.
0: Yeah.
1: So the woman says, of course, we have regular video calls. Mm. 어, 그럼 정기적으로 화상통화해. Mm. 했더니, I heard you're all single. 모두 다 싱글이라면서 결혼 안 했다면서 했더니, yes, we've been keeping a promise we made 40 years ago.
0: 그렇죠. keep이란 말 자체가 일단 지키다는 의미가 있지만 시제를 이렇게 완료시제화해서 여태까지 쭉 지켜왔다. 완료시제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we have been keeping a promise we made 40 years ago. 40년 전에 했었던 약속을 쭉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시로. 오케이?
1: 네. 남자가 와, 대단한데. That's impressive. 그러면서 how did none of you tie the knot? Tie the knot은 결혼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 한 명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죠. Woman says, I'm not sure if it was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We're surprised ourselves.
0: 우리도 참 신기하다.
1: 네.
0: 자, 오늘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유용한데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이런 얘기거든요.
1: Mm-hmm.
0: 그래서 이 문장을 통으로 외울게요. I'm not sure if it was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선택에 의해서 그랬던 건지 상황이 그랬던 건지 불확실하다. 확실진 않다. 자, 이 문장 통으로 갈게요.
1: I'm not sure if it was by choice or by circumstance.
0: 통한기 두 번째 문장으로 아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30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쭉 꼭 손으로 해보시고 특히 2번과 4번의 별표 치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And that's a wrap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어서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0: 우리 잭쌤은 베이킹도 해봤어요?
1: 네.
0: Oh.
1: I've made many cookies and cakes in my lifetime.
0: 케이크는 어떤 종류의 케이크 만들어요?
1: Usually I just make the cake from the box.
0: 아하!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간 그 파우더로 네. 만드는군요. 뭐 그래도 맛있죠.
1: Mm-hmm.
0: 네. 그런데 이렇게 베이킹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저어주는 건데 저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계속 저어줘야 해요 라고 할 때는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r, S-T-I-R. 이 표현이 바로 저어주다라는 의미이죠. 네, 그래서 you have to keep stirring. 계속 저어줘야 해요라는 이 문장을 오늘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you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You. 자, 그리고 have to라고 했는데 이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You have to는 뭐뭐를 해야만 해요. 다소 강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꼭 해야 해 라는 어떤 must의 의미를 주긴 하는데요. 특히 요리에 있어서는 조리법상 꼭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You have to. 자, 발음은 have 이지만 have, F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Have to, have to. 자, you have to 뭐뭐라는 표현이고 요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데 keep가 왔죠. keep는 계속 뭐뭐를 해야 한다. 뭐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you have to keep 뭐뭐라고 하면 어떤 거를 계속해야 돼요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stirring이 나왔는데 stir 자체가 젓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keep stirring, ing 형태가 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계속 저어주어야 해요. You have to keep stirring.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stir spelling은 S-T-I-R인데요. ing가 붙으면서 R은 한 번 더 써주고 그래서 R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R, ing 붙이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have to keep stirring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봤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0: 네, 그 뒤에 오는 stirring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ing 형태를 만들어주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색쌤, 제가요, 요즘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It's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요. 그만할까봐요. 포기할까봐요.
1: 포기하지 마세요. You have to keep going.
0: I have to keep going?
1: 네.
0: 네, going, go에 ing를 썼죠.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되고, you have to keep going. 계속 나가야만 해요. 계속해야만 해요. 즉,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0: Cheer for him. Cheering이 됐고요. Cheer는 응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heer for him은 그를 응원하다. 그를 응원하는 것으로 만들 때는 cheering for him.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계속 그를 응원해야 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1: I know you want to go outside and play today, but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0: 테스트. 듣기만 해도 싫은 단어입니다. 학창 시절에 왜 그렇게 테스트가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라는 의미겠죠. study가 공부하다인데 studying 공부하는 것이라는 뜻이 됐고요.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라는 말도 뒤에 붙였습니다.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You know what's also more difficult? So tests were difficult when you were a student. 학생일 때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니까 프로젝트가 너무 어려워요. This project is so hard. 이 프로젝트는 너무 어려워요.
1: I know, 알아요. But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하지만 계속 작업해야만 해요.
0: 그게 현실이죠. Right?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네, 그걸 계속해야만 한다, 작업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죠. Yes, work, work, work.
1: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0: Walk fast. 빨리 걷다인데 walking fast니까 빠르게 걷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빨리 걸어야 해요.
1: Kaylin, have you ever been on TV?
0: Oh, yes, I have.
1: A lot of times, if you're a presenter, you have to keep smiling.
0: 맞습니다. You have to keep smiling.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하죠. 우리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텔레비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어야
1: 네.
0: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만 있으면 꼭 웃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you know what happened on my wedding day?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하면 신부들이 많이 울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1: 계속
0: 스마일하고
1: 미소.
0: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케인은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1: 사실은
0: 생각하셨더라고요.
1: 행복했죠.
0: 아, 예, 그럼요. 그럼요.
1: 네.
0: 행복했죠. 네.
1: If you want to learn this, you have to keep practicing.
0: Practice. 연습하다라는 표현이네요. You have to keep practicing. 계속해서 연습해야만 해요라는 말이겠죠.
1: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
0: Do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으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Do니까 doing ing 붙여줘서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1: You have to keep exercising.
0: 싫어요.
1: If you want to live a healthy, long life.
0: 맞습니다. Exercise가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have to keep exercising ing 붙여줘서도 사용할

0: 수 있겠죠? You have to keep exercising. 혹은 you have to keep working out. 네. 우리 한 두 개만 더 해볼까요?
1: Okay. You have to keep listening.
0: Listening. 듣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have to keep listening. 계속해서 들어야 해요. You have to keep listening to start English. 스탠드.
1: Right.
0: 네. 그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1: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
0: Follow him. 미 그를 따르다라는 뜻이죠. 혹은 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So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이라고 하면 그를 계속해서 따라해야 해요라는 뜻인데요. 우리 스타님들, you have to keep listening to start English. 그리고 you have to keep following Zach.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 그래야 영어가 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have to keep ing를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You have to keep going.
0: You have to keep going.
1: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0: You have to keep cheering for him.
1: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0: You have to keep studying for the test.
1: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0: You have to keep working on it.
1: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0: You have to keep walking fast.
1: You have to keep smiling.
0: You have to keep smiling.
1: You have to keep practicing.
0: You have to keep practicing.
1: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
0: You have to keep doing your best.
1: You have to keep exercising.
0: You have to keep exercising.
1: You have to keep listening.
0: You have to keep listening.
1: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
0: You have to keep following him.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다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말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소스가 끓고 있어.
3: 불을 줄여.
2: 냄비 뚜껑을 덮을까?
3: 아니, 계속 저어주어야 해.
0: 아, 소스를 만들고 있나 봐요, 그쵸? 소스는 진짜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밑에 눌러붙으니까. 자, 소스가 끓고 있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끓다. 끓고 있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요것도 의태어예요. 아, 의성어예요. 부글부글부글 하는 소리를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You know, I've lived in Korea a long time. And I love the expression 보글보글.
0: 아, 보글보글.
1: 보글보글.
0: 보글보글.
1: So I will say, oh, it's boggling.
0: Oh, boggling.
1: Boggling.
0: 네,
1: but English
0: 비슷해요.
1: Sounds almost the same.
0: Almost. 그 글 부분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스는 뭐 sauce죠, 그죠? 불을 줄여. 아, 뭘 줄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소리를 줄이다, 아니면 불빛의 그 밝음 정도를 줄이다, 뭐 요럴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반대 표현, 키우다, turn up을 쓰거든요. 그럼 줄이다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뭐죠?
0: 냄비 뚜껑을 덮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냄비는 pot라고 보통 얘기하죠. 뚜껑을 덮다. 덮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니, 계속 저어주어야 해 라고 했는데
1: 아하.
0: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어가 술술 나오죠? 나오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듣고 올까요?
4: The sauce is boiling.
5: Turn down the heat.
4: Should I cover the pot?
5: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표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소스가 끓고 있어.
4: The sauce is boiling.
0: 뭐라고 했죠?
1: The sauce is boiling.
0: The sauce is boiling. 이라고 했어요. 자, 소스. 소스를 영어로
1: sauce.
0: sauce. 어 발음으로 발음을 하네요. 그죠? sauce. The sauce is boiling. 자, 아까 boiling이라고 했는데, 네, boiling, boil, boil, boil, boil. 이게 영어식 보글보글, 보글보글입니다. 뭐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그죠? 자, boiling, boil,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말했더니 불을 줄여라고 했죠?
5: Turn down the heat.
0: One more time.
1: Turn down the heat.
0: Turn down the heat. 라고 했어요. 자, 아까 turn up, 소리나 아니면 밝기나 이런 거를 크게 해라, 뭐 더 밝게 해라 라고 할 땐 turn up인데 turn down은 반대 의미죠. 그래서 불을 줄이다 라고 할 때는 turn down을 쓰고요. The heat 라고 했는데 the heat가 지금 저 온도 중에서 이 뜨거운 온도 뜨거움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turn down the heat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을 줄여라는 의미이고요. 냄비 뚜껑을 덮을까?
4: Should I cover the pot?
0: One more time.
1: Should I cover the pot?
0: Should I? 제가 뭐뭐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should I cover the pot? 라고 했는데 cover가 덮다라는 뜻이죠. So cover the pot. 그 냄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특정 냄비. Should I cover the po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 계속 저어줘야 해.
5: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Again?
1: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no, 아니라는 말도 앞에 붙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우리가 새로 배웠던 표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boil, mm-hmm. 네, 뭐 turn down the heat. 이 표현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The sauce is boiling.
5: Turn down the heat.
4: Should I cover the pot?
5: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이었습니다. 자, 요 표현을 이제 발음 연습해 볼 텐데 you have to, 여기서 have는 F 발음으로 한다고 했죠? You have to,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F 발음이 돼요. You have to, 그 다음에 keep, 좀 길게 E 발음 끌어주시고요. P는 P 받침처럼만 발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Stirring. 자, 요 발음할 때 R 발음,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양쪽을 긴장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ST의 T는 쌍디귿으로 발음하면 좀 더 편해요. 그렇게 연습해볼까요?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0: You have to keep stirring. Good job, everyone.
1: Excellent job, everyone.
0: 자,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 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오늘은 6월호 26쪽입니다. 4일 목요일 순서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내내 이렇게 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어떤 그 요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 그게 어떤 뭐 loose tiles도 있었고 잘 그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되지가 않아서 좀 헐거워진 그런 타일. Yeah. 바닥에 타일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stick out 한 바람에 people can easily trip over those tiles.
1: They can easily slip on the tiles.
0: Slip on the tiles too.
1: That's right.
0: 맞습니다. They can be slippery라는 말도 정말 있었는데요.
1: 미끄러운 게 slippery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그 이런 경우에요. 그 충전 케이블 같은 거죠. 전선. 뭐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 바닥에.
1: The charger cables.
0: Charger cables.
1: Right.
0: 이런 것들이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보고 가다가 그걸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선이 얽혀 있으니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영 불안하다. 자, 이런 말을 오늘 함께하게 됩니다.
1: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0: 네.
1: Trip over.
0: 네.
1: Trip over.
0: Trip over.
1: 네.
0: 네.
1: 우리 가끔 여행할 때 have a nice trip 이렇게
0: 네.
1: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trip 하면 have a nice trip. 걸려 넘어진다.
0: 그러니까 뭐 해평, 잘 걸려 넘어져라.
1: 잘 걸려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농담 많이 하는데
0: 네.
1: 그 trip 같은 단어고 같은 발음이고 trip 걸려 넘어지다. 또는 여행도 트립이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얼른 치우겠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데요.
1: Okay.
0: 야, 저거는 뭐 사고 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 것 같군. 뭐 이렇게 막 베베 꽈서 말하는 표현들이 우리말에 좀 있어요.
1: Right.
0: 자, 비슷한 말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어머, 어머. 야, 나 충전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1: 아유, 그렇구나. 아침 내내 바닥에 깔려있더라고.
0: 저러다가 사고 나기 쉽지.
1: 맞아, 맞아. 치우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
0: 저기 누가 정말로 다치기 전에 좀 꼭 그렇게 좀 해줘. 네, 이겁니다.
1: These are really important words and expressions. You're trying to help somebody from danger.
0: 그렇습니다.
1: Yes.
0: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prevention is the best medicine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Oh, prevention is the best medicine.
0: 네.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 That's right.
0: 사고가 날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미리 좀 조심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바닥에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길게 가로로 늘어져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서 물론
1: right.
0: 사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머 나 충전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 했지 뭐야라고 해요.
1: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0: 네, 여러분께서 almost의 쓰임을 알고 계시고 trip over를 알고 계시다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문장입니다. 자, 내가 할 뻔했다라고 할 때 I almost 다음에 동사를 이어 말하면 되잖아요.
1: Right.
0: 근데 물론 동사가 과거형이 돼서 trip over 하면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trip over. 근데 걸려 넘어질 뻔 했다. 과거형이라서 tripped over. tripped over가 됩니다.
1: Right. I almost tripped over. tripped over.
0: 네. Over what?
1: That charger cable.
0: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저거 가리키면서 저 충전 케이블 누가 저거 저기다 놨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자, 충전 케이블이라고 해서 충전기 코드 해가지고 charger cable 하면 되겠군요.
1: Right. So a charger cable, you know, a charger is something that charges your electronics, your cell phone, your laptop, computer, right? Those long things that connect to the wall, charger cable.
0: That charger cable. 네, cable.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cable. Cable. I almost tripped over that.

0: charger cable. 자,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그 아침 내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
1: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네.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자, 이거 여러 가지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It's been stretched부터 볼까요?
1: Right. So something is stretched. It's like laying there, laying on the floor in a long way from here to across the room, stretched across the floor.
0: 우리가 왜 stretch 하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늘리는 걸 말하잖아요.
1: Yes.
0: 그러니까 stretch 하는 거, 뭐 기지개를 펴는 것도 stretch가 될 수 있겠고, 그 저희 필라테스 PT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자 스트레치 좀 하고 할게요.
1: Stretch.
0: 라고 할 때, 자 쭉쭉 늘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충전 케이블 자체가 쭉 늘려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it's been stretched 늘려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말로 it's been stretched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이 바닥을 가로질러서 across the floor.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길게 연결 연결 해가지고 쭉 스트레치가 된 거예요. 근데 아침 내내 그런 상태였다. All morning이 붙은 거죠.
1: All morning.
0: 네.
1: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네. 가로질러 길게 놓여 있다라고 할 때 stretch across라고 해서 뭐 쭉 뻗어 있다든지 늘어져 있다든지 특히 케이블 무슨 전선 코드 밧줄 호스 같은 경우 그런 게 이렇게 쭉 길게 가로질러 놓여 있을 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1: 뭐 뭐든지 뭐
0: 네.
1: 길게 깔려 있을 때 그냥 네. stretched across라고 표현하면 돼요.
0: Stretched across.
1: Stretched across.
0: Stretched across the floor. Stretched across the hallway.
1: Hallway.
0: 네, 복도에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네, 돼 있는 경우도
1: Sometimes
0: 있고.
1: when you see a play, all these cords, wires, ropes, they're stretched across the stage. Right?
0: 그 좋은 말이다.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적에도
1: right.
0: 무대에 보면 막 전선들이 그냥 막 꼬불꼬불 아유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제 방만 해도 그래요. 그 책상 아래 보면 전선이 그냥
1: wires.
0: 여기저기 에 와이어스가
1: wires,
0: 여기저기
1: right.
0: 막 꼬불꼬불 그거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1: Yeah. 가끔 무대 가면 지금은 다 무선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0: 네.
1: if you look at the ceiling the wires and ropes are stretched across the ceiling.
0: The wires are stretched across the ceiling.
1: That's right.
0: 야, 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1: Mm-hmm.
0: 자,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까지 들어보세요.
2: A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3: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자, 발음이 stretch인데요. 이거를 쭉 이어 발음하니까
1: stretched.
0: stretch.
1: stretch.
0: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stretch, stretch, stretched across 이렇게 되네요.
1: 스트레라기보다는
0: 네.
1: 약간 뜨 발음이죠.
0: 네.
1: stretched.
0: stretched.
1: stretched.
0: stretched. 이게 S 발음 다음에 T나 뭐 K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스트, 스크 이렇게 안 되고 스트, 스크 하고 이게 경무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stretched 다음에 뭐 Scrooge 뭐 school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 That's right.
0: 네.
1: stretch.
0: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러다가 사고 나기 쉽지.
1: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네.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거야말로 사고 그 자체로군. 아직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닌데. That's an accident. 근데 어떤 사고의 상태냐면 waiting to happen. 이제 막 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1: We say this all the time. You see something dangerous, you know eventually something bad will happen.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You watch children playing with fire. Very dangerous.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막 애들이 막 불장난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생각만 하기도 끔찍하지만
1: That's right.
0: 그러면 야, 저러다 저거 사고 나기 십상이지라는 말이 바로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Yeah.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주의하거나 혹은 조금 저 불안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 좀 표현 자체는 재밌죠?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이제 막 일어나기

0: 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1: That's
0: 사건이.
1: right.
0: 네, 아직 안
1: Waiting to happen.
0: 일어났지만 waiting to happen.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네, I know. 그런 다음 내가 안 그래도 치우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
1: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자, 이거 meant, move, completely forgot. 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생전 처음 보는 단어 같은데 싶은 건 없잖아요. 자, 하지만 모아놓으니까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I meant to 하게 되면 mean의 과거형으로 I meant to 어떤 걸 하려고 의도했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1: 현지형으로는 mean to잖아요.
0: 네.
1: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Oh, I didn't mean to. 가다가 툭 쳐서 보행해서 Oh, I'm sorry. I didn't mean to
0: 네.
1: hit you.
0: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1: 그러니까,
0: 때,
1: right.
0: 네, 그럼 또 모르죠, 뭐.
1: 속으론 모르죠.
0: 네, 자, 그래서 I didn't mean to라는 의미에서 이제 mean to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었는데요.
1: That's right.
0: 우선 I meant to라고 해서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 원래 뭐뭐를 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걸 하려던 참이었는데라는 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설명하듯이 말하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전선을 내가 안 그래도 치우려고 했는데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깜빡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1: I completely forgot.
0: I completely forgot.
1: Right.
0: 네.
1: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저거 치워야지, 치워야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 못 치우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라고 한다면
1: Oh.
0: I meant to call you.
1: Yeah, I meant to call you.
0: I meant to call you.
1: I really wanted to call you.
0: 그렇죠.
1: I was going to call you.
0: 맞아요. 네. 안
1: 그런데?
0: 그래도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해왔다라고 한다든지 내 마음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혹은 내가 그방 청소 하려고 했었어. 그러면 I meant to clean
1: Clean
0: the
1: the
0: room.
1: room.
0: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1: Oh, I meant
0: 거고요.
1: to clean the room.
0: 그렇죠. 아직 안 했지만 마음으론 하려고 했었어라는 말이 I meant to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여기서는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까지 들어볼까요?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3: I know.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네. 자,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이런 표현과 이렇게 뭐 통문장처럼 외워두셨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보시면 될것 같고요.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 다음에 I meant to의 쓰임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나신 하는 말이, 야, 누가 정말로 다치기 전에 좀 그렇게 해줘. Move it 해줘라는 거죠.
1: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네. 자, do that 이란 말은 please move it 라는 말이군요.
1: Yeah, please move it. Please
0: 네.
1: move the cables. Because it's very dangerous.
0: 그렇습니다. Before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이라서 누군가가 실제로 다치게 되기 전에 someone actually gets hurt. 자, get hurt. 부상을 입다라는 말이죠.
1: 다친다는 뜻인데요. Get
0: 그렇죠.
1: hurt.
0: 맞습니다.
1: 보영쌤, you have a big like band-aid on your wrist. What, did you get hurt?
0: Yes, I got
1: What
0: hurt.
1: happened?
0: 네. Well, I was trying to move the cable.
1: And you tripped.
0: I tripped over it.
1: 근데
0: 네.
1: 여기서 actually get hurt, 왜 actually를 썼을까요? 이 진아가 처음에 almost trip 할 뻔했잖아요.
0: 맞아요.
1: She almost got into an accident. Almost fell, almost got hurt. So, Move the cables before someone actually, really gets hurt.
0: 그렇습니다. 나는 다행히도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럴 뻔했으니까, I almost tripped over 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가 정말로 다치기 전에, someone actually gets hurt. 이 almost 하고 대조되는 의미로 actually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move 이란 말 조금 보면요. 어떤 걸 우리가 move it, move it 하면은 당신이 움직여라, 움직여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잖아요.
1: move it.
0: move it.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다른 것을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군요.
1: That's right.
0: 네.
1: You're trying to move the cable from a dangerous place to somewhere safe.
0: 그렇습니다. Yeah. 우리가 어떤 걸 치운다라고 할 때 put it away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
1: 맞아요. 치우는 건 무조건 put it away.
0: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곳으로 치운다라고 할 땐 put that

0: away, put it away가 됐는데 여기서처럼 안 보이는 곳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적어도 좀 밀어놓던지 위치를 움직여라. 그럴 때도 move it이란 말을 쓸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put away도 적용이 될것 같아요.
0: 네.
1: I meant to put it away. I meant to put it away, but I completely forgot.
0: 근데 put it away 하게 되면 아예 그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치워버린다는 뜻
1: 그냥
0: 아닐까요?
1: 치워버린 거죠, 맞아.
0: 써야 되는데.
1: 근데 안 보이는 대로 딱딱 이렇게 숨겨놓는 것도 put away.
0: 그렇죠.
1: 여기서는 move가 더 맞긴 한데,
0: 네네네.
1: 완전히 치울 때는
0: 네.
1: put away.
0: 네네. 완전히 쉬울 때는 put it away. 알겠습니다. 여기서는요,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했더니, please do that 이라고 해서, please do move it 이란 말이 되겠지만,
1: That's right.
0: 앞에서 move it 말을 했으니까, 또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선, 그렇게 좀 해줘. 라는 뜻으로, please do that.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라인 들어보죠.
2: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네. 자, 오늘은 이렇게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라는 말도 있었고,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등등 있었습니다.
1: Right?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A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3: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3: I know.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2: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부디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할 수 있는 거는 다좀 이렇게 move it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어머, 나 그 충전 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1: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0: 아이고, 그렇구나. 아침 내내 바닥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1: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0: 그러다가 사고 나기 쉽지.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아, 그러게 말이야. I know.
1: I know.
0: 안 그래도 좀 치우려고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1: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0: 누가 진짜 정말 다치기 전에 그렇게 좀 해줘.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1: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0: 네, 저러다가 저 큰일 나지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네. 자, 그리고 it's been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It's been stretched라고 한 것처럼 그게 오전 내내 거기 그렇게 놓여 있었어라고 한다면 물건에 대해서 it's been sitting there all morning 이렇게 말씀하셔도
1: That's right.
0: 좋아요.
1: It's been sitting there all morning.
0: 네, 자, 교재에 모두 나와 있는 예문들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1: Yes.
0: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 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scent. 뜻은 혈통, 가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record 5 people of Korean descent have been elected as local councillors in the UK. 여기서 descent라는 표현은 어떤 나라나 민족의 혈통이나 출신 배경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he is of Korean descent. 그녀는 한국계입니다. 뉴스에서 of Asian descent, of African descen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혈통의 후손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scen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0: AI. 그냥 AI라고 해도 되는데, this platform. 이런, 그런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other expression here that I wasn't too familiar with is multi-homing. I didn't know about this expression.
1: Yeah, multi-homing, in this case, you're using more than one platform, essentially. Yeah.
0: 그렇죠. 그래서 이 멀티호밍이 꼭 AI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누구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할 때 멀티호밍 한다라고 한답니다. 네, 여기서는 AI 얘기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survey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inds that the country's generative AI adoption rate has reached 78%, with more than half of users multi-homing across competing platforms.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오늘 오프닝 듣고 서띵나라님이 아이고 눈물 나게 감동입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에, 하셨습니다. I think it's moving on both sides. The fact that this young person helped out and then wrote the instructions and gave it to the elderly couple, that's lovely. And then the elderly couple, every time they went to the theater, they remembered this young person and they added points. That's so nice. 조아라님이요. 청년의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주겠네요. 포인트 적립하셨습니다. 네. 최치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동적인 오프닝 감사합니다. Like you said, kindness comes back to you. I believe there's still,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데, 이거 읽으면은 오늘의 무모한 문장이, 좀 너무 큰 힌트가 나갈 것 같아서, 네, 더 읽진 않을게요. 너무 좋은 문장 써주셨는데, 최치영님. 이거 이제 무모한 문장으로 도전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그래도 아직 살 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입니다.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Gareth Gates, Any One of Us.

원래 태어났을 땐그 머리 색깔 아니었다고 해요. She wasn't a natural blonde.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로 제일 유명하죠. Blonde bombshell.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More than 1,000 people dressed as Marilyn Monroe gathered for what would have been the legendary Blonde Bombshell's 100th birthday, setting a new Guinness World Record. And that's it for the headlines. 자, 지금 바로 무모한 문장, 신청곡, 사연, 질문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All right, here's Bruno Mars with Risk It All.

0: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starting off with non-compliant.
1: Non-compliant means that you are not obey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So it could be someone who's breaking the law or breaking a rule of some sort.
0: 그래요. 지키지 않는 예문 보겠습니다.
1: He was non-compliant with his parents' screen time rules, so he had his phone taken away.
0: 네, 부모님이 스마트 기기를 몇 시간 사용해라라고 한 그 규칙을 그 아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기를 이제 압수당했습니다. The non-compliant가 여기서는 he was non-compliant. 그 아이는 부모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Platform.
1: Platform is a basis or maybe a service that can often allow the user or the company to reach more people, to go out and become bigger. So things like YouTube and companies. We also use this for like people that want to get a bigger message across. Like if you're a famous person, then you have a platform to make, you know, maybe political statements and things like that.
0: Yeah. 이게 이제 무대라는 뜻이 있어요.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기타 온라인 여러 가지 그런 무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 서로 교류를 하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공간. 이것도 무대, 공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상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예문 보겠습니다.
1: YouTube was the multimedia platform he used most, but he used many others as well.
0: 그가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플랫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튜브였지만 다른 것들도 이용했습니다. 자, 외래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도 번역해도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Health issues.
1: Health issues are problems that you might have with your health. So any kind of issues is something that you want to take seriously, and it's usually something that could be wrong. So in this case, the issue is health.
0: 네, 건강 이상, 건강상의 문제. 예문 보겠습니다.
1: He had many health issues after surviving 30 days on a deserted island.
0: 30일 동안 외딴 섬에서 지내자 그에게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년 지내면은 뭐 이런 로빈슨 크루소 아니고 자, 30일. 자, 다음으로 act as something.
1: Acting as something is taking on a role or a title or, you know, just being something.
0: 어떤 역할을 하다 예문 보겠습니다.
1: He was acting as the CEO while their boss was away for her honeymoon.
0: 네, 회사의 CEO가 신혼여행으로 자리를 비우자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을 또 acting 뭐뭐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대통령 권한 대행 이럴 때도 영어로는 acting president라고 합니다. 이 연기하는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at would have been.
1: What would have been is a hypothetical situation or statement where something didn't actually happen, but, you know, in the case that it were to have, well, this is what you're going to use.
0: 이랬을 것이다. 뭐 사람으로 치자면 살아있었다면 이랬을 것이다. 뭐 다른 것도 전혀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는 이랬을 것이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Many items that would have been worth millions today were lost on the Titanic.
0: 아, 그래요.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은 상당한 가치를 가졌을 만한 많은 물건들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함께 유실됐습니다. So many items that would have been worth millions today were lost on the Titanic. That means we don't have those items, so they're not worth anything because we don't have them.
1: They're under the ocean somewhere.
0: Yeah, exactly.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 다 살펴봤습니다.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I believe there is still good in the world. Fantastic.
1: I think that's pretty much exactly what we're looking for.
0: Yeah. Earlier on, I was reading this listener's sentence, and I almost read this, but I stopped midway because I realized it could be a great sentence for the 무모한 문장. 좋아요. I believe there is still good in the world. 여기서 good는 그런 선행.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 최인규님, this world is still good to live in.
1: Yeah, okay. Something, this world is still good to live in. The good kind of bothers me a little bit. I guess, I mean, it's okay, but something like maybe fine to live in.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